새로운 한 달을 앞둔 지금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웅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온 여정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65세에 그동안 주관했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서 하던 일을 인계해드리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성가대 성경 공부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마친 후 성가대원을 위한 성경 공부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LA에 이사와서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나중에는 병원에 소속되어 일했습니다. 외과 의사와는 마음이 잘 맞아서 80세까지 기분 좋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8세가 되던 해에 병이 났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없어 양팔이 조정이 안 되고 뚝 떨어졌습니다. 진단 결과 목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어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하며 지내던 중에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목 수술한 것도 아직 회복이 덜 되어 편편치 않았는데 거기에 더해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허리가 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검사와 진단 끝에 재수술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느낌이 이상한지 손목을 짚어보고는 맥박이 이상하게 뛴다고 했습니다. 부정맥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라서 비교적 쉽게 알아챈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 심혈관 약 9군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스텐트로 해결하기에는 막힌 곳이 너무 많고 심해서 심장 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큰 수술을 4번 받은 것입니다. 병간호하며 집을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2018년에는 조금 적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중에 있는데 이사까지 하려고 하니 심신이 매우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수술 후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졌습니다. 워커에 의지하여 바를 때는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였으나 힘없이 넘어지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좌절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넘어진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에 부쳤습니다. 이웃에 사는 장로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자주 부탁을 드릴 수는 없고 난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딸이나 아들에게 연락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 자신이 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회복은 힘들고 길었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능력도 생각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돌보며 연약하고 추악한 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치고 힘에 부치면 환자 앞에서도 짜증을 부렸습니다.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는 자각이 생기며 그래서 제 앞에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한 번 넘어지면 다른 부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그는 자주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항상 나른해하고 맥없이 졸았습니다. 특별히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잘 넘어졌는데 그런 때는 제가 혼자서 일으킬 수도 없었고 남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넘어져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를 때는 911에 연락하여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확실히 지혈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렸습니다. 저는 밤새 추운 응급실에서 떨면서 아침까지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크게 넘어졌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남편은 24시간 경과를 봐야 하니까 비응급치료 병원에 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재활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병원에서 재활센터로, 집으로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자신이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병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병이 들어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마음이 통했습니다. 비로소 영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제대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간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기적으로 거할 양로병원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본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려고 여기 두셨다는 자각과 함께 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화되니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리에 기운이 없는 그가 넘어질까봐 바퀴가 내딸린 워커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차에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가 안정되면서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과 약으로 인해서 남편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교인이 남편에게 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남편에게 치매가 왔다고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인사를 하면 무조건 웃으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기력도 점점 떨어져 가니 간병인을 수소문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을 몇 차례 건너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사기라서 뼈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주기, 찬송, 기도를 함께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6개월간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같이 와서는 정원 관리도 도와주고 차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부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봄에 떠났습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임강욱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응급질환,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인 만큼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몇 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뇌졸중이 사망 원인 5위에 해당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페스트입니다. F. 페이스는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A. 암즈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내려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S. 스피치는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T. 타임은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혹시 증상이 몇 분 만에 좋아졌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일과성 허혈발작 TIA일 수 있는데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잠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이지만 앞으로 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혈관이 터져 내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이 밖에도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과음 등이 위험을 높입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생활습관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고 일주일에 150분 정도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후유증을 줄이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얼굴이 처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911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준비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은 관계성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고 또 만들어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의 하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성이 바로 될 때에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성에 금이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와시데 데스로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성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하면은 심지어 엔지니어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15%만이 기술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85%는 관계성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인데요. 그분의 선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린시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Bob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만일 Bob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며 문제를 가진다면 대개는 Bob 자신이 문제이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빌리 마르틴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즈 팀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요. 1988년 6월 23일 감독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이 해임당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빌리 마르틴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양키즈 팀에서 다섯 번째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수 시절에 양키즈에서 뛰면서 일곱 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 번이나 MVP로 선정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팀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 올렸고 1977년도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다저스를 깨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요. 선수들과 싸우고 동료 감독들과 싸우고 심판하고 싸우고 팬들과도 싸우고 심지어 구단주하고도 싸웠어요. 웬만한 권투 선수보다 파이팅한 횟수가 많다고 할 정도로 싸우고 또 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양키스에 의해서 hired and fired, 채용되었다가 해고당하고 rehired and fired, 다시 채용되었다 또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하기를 다섯 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 마르틴은 엄청난 혼돈을 야기한 감독이다. Great Chaos Manager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투쟁적이고 전략적이긴 하지만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도 상처를 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성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건강해지고 주변에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성은 어떠한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편인지 아니면 아직도 서툴고 힘든 면이 많은지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감성 지수를 측정할 때에 IQ나 EQ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관계성에도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RQ라고 하는데요. Rela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우리의 RQ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서투고 미숙한 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요즘 세상을 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앞날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을 향한 작은 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을 잘 돌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 금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온에어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중에서도 온마이크. 이 마이크 하나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참 재미있죠. 오늘도 벽돌책 부수기 코너 최민석 작가 오셨는데요. 그 전에 이 작가님, 저는 우리 AI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기대됩니다. 왜냐고요? 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분 책을 읽고 충격에서 못 헤어났습니다. 인문대 오길 잘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작가 누군지 AI가 소개합니다. 에어의 소개 듣고 오시죠.
4: 김영하는 1968년에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어릴 땐 글로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작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1990년대 초 PC통신 하이텔에 올린 짧은 글들이 큰 반응을 얻으면서 글재주를 처음 깨닫습니다. 1995년 단편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등단했고 이듬해 장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며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빛의 제국,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퀴즈쇼 같은 작품으로 한국 소설의 문법을 바꿨다는 평을 들었고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만해문학상 등 거의 모든 주요 문학상을 거쳐갔습니다. 요즘은 알쓸집 같은 방송으로도 친숙하고 산문, 여행의 이유, 보다, 말하다, 읽다로도 많은 독자를 만났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직접 번역하기도 했고요. 오늘 읽을 오직 두 사람은 2017년에 나온 같은 제목의 소설집에 실린 표제작입니다. 소설집으로는 7년 만에 낸 책이었는데 작가의 모든 소설집 가운데 가장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표제작 오직 두 사람은 제26회 오영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3: 네, 독서 셰르파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민석 작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진짜 그냥 작품 들어가기 전에요. 1학년 때 이분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네. 읽고 96년도였습니다. 제 나이가 나왔네요. 너무 진짜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 시절에 혹시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5: 그때는 저는 소설 안 읽고 지낼 때라
3: 열심히 네 어디 신촌 네. 혹은 신천에서 놀고 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작품 뭐죠?
5: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예. 제목은 오직 두 사람 준비해왔습니다. 오직 두 사람
3: 이거 유명하잖아요.
5: 네네.
3: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요?
5: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사실 이 코너에서 꼭 한 번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3: 네.
5: 또 김영하 작가의 소설은 문학 작품인데도 약간 사회과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3: 맞습니다.
5: 그럼 좀 문학을 읽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읽는 듯한 네.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3: 맞습니다. 뭐 TV 매체 통해서도 김영하 작가 많은 분들이 보셨고 뭐 광고도 하셨어요. 근데 교양이 이렇게 풍부할까 할 정도로 이분의 그 앞서 말한 유명한 작품 1995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996년작이죠. 여기서도 뭐 기억나는 게 유디트 클림트의 그림 이런 막 예술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순수 미학만 추구한다라는 느낌도 드는 듯 하는데 가만히 보면 되게 날카롭게 세상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5: 네. 그 김영하 작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3: 네.
5: 그 작품의 소재를 고를 때 약간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3: 아, 네.
5: 그런 느낌을 종종 작품을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3: 예.
5: 근데 오늘 작품도 그렇습니다.
3: 사회학적인 접근 이러면 좀 모호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오늘 소설의 이야기는 통제하려는 사람과
3: 네.
5: 통제당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3: 예.
5: 이게 뭐 조직에도 해당되겠죠.
3: 그렇죠.
5: 조직의 경우에는 뭐 통제하는 조직 때 통제당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3: 예.
5: 아무튼 우리는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3: 맞아요. 밖에 PD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당하려고 예. 욕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5: 네. 아무튼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나를 통제하려던 인간이나 조직한테 영향을 받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3: 아, 군대 생각나네요.
5: 그렇죠. 인간은 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3: 네.
5: 이런 메시지를 이 소설이 담고 있습니다.
3: 예.
5: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작품입니다.
3: 오직 두 사람, 여러분. 통제하려는 사람, 통제받는 사람. 그러나 어느새 닮아 있거나 섞여 있는 묘한 풍경들. 자, 작품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 네. 이 소설은 수취인이 밝혀지지 않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서간체
3: 네.
5: 문학인 거죠.
3: 네.
5: 그래서 주인공은 줄곧 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3: 네.
5: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5: 아무튼 주인공이자 이 편지의 발신인은 40대 독신 여성인 현주입니다.
3: 네.
5: 현주는 현재 학원 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3: 예.
5: 현주는 언니한테 편지를 쓰면서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건
3: 네.
5: 바로 뉴욕에 이주한 한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3: 오, 굉장히 또 역시나 교양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호기심이 가요. 일단 주제가 특이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5: 네.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소수 민족이 있었어요.
3: 네.
5: 근데 이들이 스탈린 치하의 그 폭정을 피해서 뉴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3: 네.
5: 그래서 자식들은 영어를 쓰죠.
3: 예.
5: 그런데 고향에서는 이제 러시아어를 씁니다.
3: 아,
5: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니까 원래는 러시아어를 쓴 게 아니에요.
3: 그렇겠죠. 중앙아시아 그들의 언어가 있겠죠.
5: 네.
3: 무슨 무슨 탄 이런 나라의 네.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후손은 영어, 고향에 있는 후손은 러시아어. 두 후손이 각각 다른 말을 쓰네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뉴욕으로 이주한
3: 네.
5: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3: 아...
5: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한 명 두 명씩 죽는 거예요.
3: 그 언어가 사라지는 걸까요?
5: 그렇죠. 그래서 현주는 편지를 통해서 언니한테 묻습니다.
3: 네.
5: 어느덧 이 소수 부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둘만 남았을 때를 상상해 보라고요.
3: 와, 이렇게 확 김영하 작가 몰고 들어오니까 정말 그 상상력이 지금 풍부해지려고 합니다. 모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언어, 특수하다고 해도 안 되겠죠. 고유한 언어인데 딱 두 사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이네요.
5: 네. 그래서 현주는 언니한테 생각해보라고 하죠.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오직 두 사람만 남았을 때의 그 쓸쓸함에 대해서요.
3: 야, 그래서 소설 제목이 오직 두 사람이네요. 은유 같기도 하고요. 저도 약간 한국인이 없는 곳에 출장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의 약간 북쪽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한국말은 저밖에 안 들렸습니다. 혼잣말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은유 같아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5: 네. 이제 현주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둘의 아버지에 대해서 씁니다.
3: 네.
5: 아버지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동안 내가 알아온 아빠와 같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3: 아, 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언니는 해외에 있어요. 언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아빠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언니는 이게 아빠가 아프시다는 거를 설명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언니의 상황도 좀 궁금하고 뭔가 사연이 깔려있을 것 같아요.
5: 사연이 있죠. 대체 언니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그 네. 이유는 제가 줄거리를 다 소개한 후에 약간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3: 그렇죠.
5: 소개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정말 대단한 이야기꾼들은 이렇게 만들어놓는군요. 도망갈 수 없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종의 비밀이 있네요.
5: 그렇죠. 암튼 이제 현주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대학 입시를 치른 해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3: 네.
5: 그 해에 현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3: 아유, 굉장히 축하도 많이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5: 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대학 입학을 축하도 할 겸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가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3: 와, 그럴 법도 하고 그래주고 싶기도 한데 근데 다 데리고 가야죠. 현주만 데리고 갑니까?
5: 당시 일단 오빠는 군대에 있었고요.
3: 네.
5: 동생은 막 고3이 될 처지였어요.
3: 아이고.
5: 그래서 뭐 둘은 그렇다 쳐도 예. 이 소설이 엄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3: 아, 그렇죠.
5: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안 좋은지
3: 네.
5: 이때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 얘기는 아예 빼놓습니다.
3: 그거 의도된 공백일까요?
5: 의도된
3: 궁금합니다.
5: 생략이죠.
3: 네. 네.
5: 아무튼 이렇게 현주와 아버지 둘만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3: 네. 자, 대학을 합격한 박수 받으면서 합격한 딸과 아버지 둘의 여행입니다. 가서 뭐 여행하나요? 뭐 합니까?
5: 아빠의 직업이 대학 교수거든요.
3: 아, 그래서 지식인이네요.
5: 이제 예, 좀 아는 게 많아요.
3: 네.
5: 아빠가 이제 유럽에서 박물관을 다 돌면서
3: 네.
5: 현주한테 문화적 취향과 지식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3: 이른바 문화 자본이라고 하죠. 의사 아버지 밑에서 의사 나오는 이유가 뭐 사교육부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전승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전해주네요.
5: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피에르 브루드위에가 얘기한 문화 자본. 예.
3: 네.
5: 아무튼 이 컬처 캐피털 이걸 네. 전승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3: 황당한 일이다. 뭔가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5: 네. 아버지가 없을 때 배낭여행을 온 한 무리의 대학생 오빠들과 현주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모습을 보고
3: 네?
5: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3: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생 딸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나이네 남성들과 딸이 만난 걸 경계는 하지만 화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5: 그렇죠? 화내는 거 이상하죠.
3: 네.
5: 그래서 현주는 아빠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 네?
5: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논리적으로
3: 네.
5: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보호자 없이 타지에서 단독적으로 행동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3: 예.
5: 그게 또 자신의 체면을 얼마나 깎는 행동인지 설명을 합니다.
3: 에?
5: 현주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요.
3: 네.
5: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기 싫어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3: 자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 아버지 조금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계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5: 네.
3: 여행 마치고 돌아왔죠?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현주는 예정대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현주는
3: 네.
5: 아버지와 주말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함께 레스토랑에 가고 미술관에 갑니다.
3: 아버지가 조금 약간 숨막힘. 현주야 좌빵 우물이다 이렇게 레스토랑 법칙도 가르쳐주고요 했겠죠. 대학생은 됐으니 뭐 이렇게 교양 가르쳐준 게 나빠 보진 않긴 합니다만 좀 그렇네요.
5: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3: 네.
5: 예전에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현주와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선포했듯이
3: 네.
5: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또 한 번 선포를 합니다.
3: 저희 2024년 겨울 트라우마였습니다. 선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선포합니까?
5: 현주는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것이라고요.
3: 점점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빠가 슬슬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그것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너 이거 전공해. 이거는 참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지 좀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5: 약간 통제광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딸이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거라고 선포한 후에 아버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주한테 문화 자본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3: 네.
5: 현주만 데리고 네. 미술관 그리고 뭐 오페라 공연장 같은 곳에 가고 아까 말씀하신
3: 좌빵 우물
5: 네, 고급 식사 예절 같은 것도 가르쳐 줍니다.
3: 야, 아니 이게 현주만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요. 옆 사람 빵을 뺏어 먹어봤기 때문에 좌빵 우물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뭐예요? 그 관계가 좀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5: 그렇죠. 아버지가 현주를 편애할수록 이제 가족들은 점점 아버지의 대소사를 현주한테 물어봅니다.
3: 예.
5: 아버지의 동향까지 현주한테 물어보는 거죠.
3: 동향까지요?
5: 아버지의 기분이 왜 좋은지, 아버지가 왜 화가 났는지 모든 걸 현주한테 물어봅니다.
3: 네.
5: 결국 현주는 아버지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예.
5: 그리고 현주는 연애를 하는데
3: 예.
5: 이 연애 또한 난항을 거듭합니다.
3: 연애는 또 왜 갑자기 문제가 됐나요?
5: 일단 현주는 집에 일찍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해요.
3: 아우,
5: 아버지가
3: 아버지.
5: 가족들끼리 하는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네.
5: 그리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갈 때가 있죠.
3: 네.
5: 이렇게 말하면 현주의 남자친구는 도통 이해를 못하죠.
3: 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그리고 아 너무 아버지의 룰 안에 아버지 안에 갇혀있는 느낌인데 자 일단 뭐 현주네가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니까 더더욱 네. 그럴 것 같은데요.
5: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3: 네.
5: 현주 역시 또래 남자들한테 심드렁해졌어요.
3: 아 이거 아버지 탓인가 궁금하네요. 왜 그래요?
5: 아버지와 다니던 격조 있고 고풍스러운 그 레스토랑에 비해서
3: 예.
5: 또래 남자들과 함께 간 식당이나 공간은
3: 네.
5: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3: 아...
5: 그러니까 시시한 분식점 이런 데 가니까 이제 현주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3: 좌빵 우물로 스테이크 썰다가 돈가스집 가면요. 그냥 포크로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5: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수준이 올라간 현주한테 또래 남성들은
3: 네.
5: 그저 수준 미달인 어린애들처럼 보입니다.
3: 이게 아버지가 진짜 바란 걸까요? 굉장히 교양, 교육, 여러 가지 식견을 쌓아줬지만 또래 남자애들은 시시하고 만나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현실에는 적응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이렇게 현주는 점점 아버지와 공통 분모를 가지면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 기이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3: 최민석 작가님 표현대로 기이합니다. 저는 좀 기이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현주를 제외하고 아버지는 또 현주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5: 말씀하신 대로 현주를 빼고는 아버지가 가족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3: 결국 뭐 현주만 너무 감싸고 돌고 통제하고 거의 뭐 현주만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랬겠어요.
5: 네, 그렇죠. 그래서 동생 현정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버리고
3: 예.
5: 돌아오지 않습니다.
3: 아,
5: 그리고 맞아. 어머니는
3: 네.
5: 이제 등장을 해요.
3: 등장했습니다.
5: 어머니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혼하는 걸로 첫 등장을 합니다.
3: 우와.
5: 결국 이혼을 해서 동생이 있는 그 현정이가 유학 갔다고
3: 네.
5: 했잖아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3: 어머니 얘기가 안 나온 그것도 복선이네요.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랑은 예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유럽 여행을 떠날 때도 역시나 엄마가 안 나오고 역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5: 네.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3: 네.
5: 오빠는 그 지방에 큰
3: 네.
5: 조선소가 있어요.
3: 많죠.
5: 네. 거기에 취직을 해서 서울을 떠나버립니다.
3: 예.
5: 결국 현주와 아빠 둘만 남습니다.
3: 잠깐만요. 현주가 언니잖아요. 동생 현정이가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0: 거죠.
1: 예.
0: 그래서 소설은 수미상관식으로 앞서 현주가 소개한 그 소수 부족을 다시
1: 아,
0: 언급합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현주와 아버지 이 둘은 어느덧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소수 언어를 쓰는 부족이 된 겁니다.
1: 문화자본 부족이네요.
0: 네, 소설 제목처럼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언어를 쓰게 된 신세가 된 거죠. 이때 현주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1: 네.
0: 나는 아버지라는 모국어를 사용했다. 희귀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가 된 것이다.
1: 결국 언어, 물론 사회과학이나 문화연구에서 언어란 단지 여러분 활자와 발음되어지는 말뿐만 아니라 공통의 가치나 이해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역시 그 뜻에서도 본다면 이 문화적 경험, 둘만의 공유, 뭐 문화 자본으로 전승된 것을 이 화자가 언어로 비유한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도 점차 나이를 먹고 나를 그토록 편애하던 아버지도
1: 네.
0: 이제는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1: 아유, 무슨 막 본인이 다 일일이 A부터 Z까지 만들려고 하더니.
0: 네. 현주는 이제 아버지가 예전처럼 딸을 배려하고 아껴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1: 네.
0: 그래서 아버지는 암에 걸려 투병 중이지만
1: 네.
0: 현주는 동생 현정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1: 현주,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현주가 무척이나 안쓰럽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대로 떠나서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처럼 가네요.
0: 일단 이렇게 떠나긴 했지만
1: 네.
0: 계속 또그 아버지와 둘이 둘만 언어를 쓰는 소수 부족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1: 네.
0: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병상을 지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때까지는 원래 아버지가 싫어할까 봐
1: 네.
0: 끊었던 담배를
1: 예.
0: 그 아버지가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싫어할까 봐
1: 네.
0: 담배를 끊고 참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담배를 다시 피면서 자신의 생을 살려고 하죠.
1: 아버지가 쓰던 모국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담배 안 돼. 외간 남자 안 돼. 뭐안 돼. 이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담배를 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경의 변화 큰 부분 아닌가요?
0: 그리고 현주는
1: 네.
0: 이제 의식이 없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아버지, 저 다시 담배 피워요.
1: 네.
0: 이게 현주가 아버지한테 한 마지막 말입니다.
1: 와.
0: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괜찮아요? 들려 이게
1: 그러니까요.
0: 아니라 의식 없는 아빠인데 아버지 저 이제 다시 담배 펴요. 이
1: 야.
0: 말을 하고 현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1: 네.
0: 매우 기쁘게 큰 소리로 웃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1: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 듣던 얘기들과 지금까지 연결되는 걸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갑자기 현주에 대해서 안타깝게 가졌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인연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같아요.
0: 네.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동생 현정이가 장례식에 옵니다.
1: 네.
0: 그리고 오고 나니까 할 일을 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이거 얼마 전 기사에도 있었습니다. 부모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특징,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저 아유, 해결할 일 했어라는 부채같이 느껴졌네요.
0: 네.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한테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1: 네.
0: 그리고 엄마도 오빠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습니다. 현주를 통해서 자기가 바라던 삶을 살려고 했던, 즉, 자신을 그렇게 통제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1: 네.
0: 같은 언어를 쓰던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나버려서 왠지 모를 깊은 쓸쓸함을 느낍니다.
1: 저 담배 피워 하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저 이런 경우 좀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막못 살게 굴고 막 시계처럼 막때 되면 뭐 밥해야 되고 이랬던 엄마들이 있는데, 아버지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들이 똑같이 그래요. 왜 저러시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편안하게 지내시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네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상실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1: 네.
0: 뭐 언어가 사라지는 것, 그다음 뭐 생명이 사라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다 상실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 혹은 조직 대 통제당하는 인간 혹은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아빠와 딸로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다양하게도
0: 그렇죠.
1: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당하면서 이걸 거부하지만
1: 네.
0: 결국은 어느 순간

0: 그 통제하는 주체와 우리가 닮아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1: 맞아요. 그 권위주의랑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치
0: 그렇죠.
1: 집단도 있어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어쩌면 때로는 이걸 그리워하기도 하는 거죠.
1: 예.
0: 이것에 대한 관찰을 마치 그 민속지학 보고서처럼 서술한 소설 같다. 저는
1: 에스노그라피.
0: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와, 맞습니다. 이게 참여 관찰이잖아요. 실제 그 삶에 들어가서 그거를 천천히 분석해낸 그런 보고서처럼 소설을 쓴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앞에서 말한 이 궁금증 해결을 도대체 그 언니가 어디 있단 말이야라고 사람들
0: 그렇죠.
1: 생각할 거예요.
0: 그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1: 네.
0: 이 작가가 언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지 않아요.
1: 아, 이렇게
0: 이대로 끝나버려요.
1: 죄송합니다. 독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찝찝하게 놔두시면
0: 이대로
1: 어떡해요?
0: 끝나서 이제
1: 네.
0: 독자한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래서
1: 아.
0: 이제 추정을 좀 해보자면,
1: 네.
0: 그 소설에서 아버지가 엄마와 헤어진 다음에
1: 네.
0: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세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1: 네.
0: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언니가 이복 언니가 아닐까.
1: 아빠가 새로 만난 여인의 나이 많은 딸,
0: 그렇죠.
1: 그거죠.
0: 원래 있던 딸.
1: 여러분들도 자, 1, 2, 3 중에 뭔지 여러분 골라봐서 문자 주십시오.
0: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언니죠, 그냥.
0: 한때는 아빠와 나만 남았으니까, 이때는 아빠가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기 전이니까,
1: 네.
0: 이때는 언니가 없었던 거죠.
1: 그쵸.
0: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좀 상징적인데,
1: 네.
0: 사실 이게 아빠가 아닐까.
1: 아, 아빠를 일종의 언니로 불러서 자.
0: 그렇죠. 워낙 둘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1: 야.
0: 아빠와 애증의 관계였기 때문에,
1: 네.
0: 그 언니와 동생, 여동생이 원래 좀 애증의
1: 그렇죠.
0: 관계잖아요. 예.
1: 한몸
0: 그러니까
1: 한 통처럼이라서.
0: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녀 관계라기보다는
1: 네.
0: 서로 굉장히 서로 의존하고 밀착돼 있는
1: 네.
0: 그
1: 자매나
0: 자매
1: 형제
0: 관계일
1: 관계.
0: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빠를 언니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다음
1: 네.
0: 세 번째는
1: 네.
0: 나 자신인 거죠.
1: 저는 이 말에 참
0: 예,
1: 와닿았었어.
0: 결국은 이게 자기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1: 예.
0: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한테라고 쓰면 너무나
1: 네.
0: 뻔하니까, 언니라는 가상의 존재를 빌려서
1: 네.
0: 언니한테 마치 쓰듯이 썼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다.
1: 네.
0: 이렇게도 추정해 볼수 있는 거죠.
1: 예. 김용화 작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현주, 우리 주인공 화자가 어떤 일을 향해 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못 빠져나가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마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김영하 작가답다라는 느낌을 여러 부분에서 받게 되네요.
0: 네. 작가의 다른 소설도 그런데 이 소설도 역시 현대적이에요.
1: 네.
0: 현대사회, 대도시, 그리고 현대인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다루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서술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인데,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소재에서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소수부족의 언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둘만 남은 그 서로 의존하면서 통제하는
1: 네.
0: 기이한 관계를 이제 언어에 비유를 한 거죠. 둘만 공유하는 경험인 거죠.
1: 예.
0: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는 도회적이라는 느낌도 주면서 그 비유로 인해서 문학적이라는 느낌도 동시에 주는 거죠.
1: 맞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이 암수 딱두 마리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특수한 어떤 상황도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어쨌든 이 스토리와 작품을 읽다 보면 일화가 나오는데 여러 개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0: 네,
1: 재밌습니다.
0: 재밌는 게 있는데, 편지에서 현주가 그 신문에서 자기가 재밌는 농담을 하나 읽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교통방송에서 뉴스를 들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한다고요.
1: 네.
0: 그래서 마침 그쪽으로 출장 간 친구가 떠올라서 이 남자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1: 예.
0: 그래서 얘기하죠. 야, 그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어떤 미친놈이 있대.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1: 예.
0: 대답하기를,
1: 네.
0: 야, 말도 마. 한둘이 아니야. 얼른 전화 끊어.
1: 그 친구네요. 역주행하는
0: 그렇죠.
1: 사람. 네. 재밌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현주가 말합니다.
1: 네.
0: 다들 충고를 한다고요. 인생의 바른 길을 자기만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다들 충고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1: 이렇게 사실 이걸 읽다 보면 재밌잖아요.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생각해 보면 또이 이야기를 할때 분명히 아버지를 염두에 뒀구나, 비유했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주행을 하는 사람은 야, 역주행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다 이상해.
1: 본인 기준에서는요. 그죠?
0: 자기는 맞다는 확신을 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버지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네. 어쩌면 현주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처음 유럽여행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매번 했던 교양교육과 아버지의 기준이
0: 자기의 같다. 기준이 된 걸 수도 있죠. 그쵸. 현주도 또래 남성들을 만나면서 네. 시시한 어린애들 같다고 여겼었고
1: 그러니까요.
0: 현주도 사실 다른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들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현주 눈에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 소설 굉장히 열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까요?
0: 이 소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게 하나의 그 알레고리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우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네.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영하 작가 그러면 늘 이제 모던한 소설을 쓴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1: 네.
0: 그래서 모던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 그 아직까지 김영하 작가의 소설을 안 읽어 보신 분들, 네. 그리고 끝으로는 짧지만
1: 네.
0: 울림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1: 네, 우리 최민석 작가님 덕분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금요일을 사랑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가족과 함께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정말 그 김영하 작가가 뭐 여러 예능 프로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촘촘하게 실오라기 하나씩 다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좀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만들어낸 아주 재미난 우화, 은유 이런 것들을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는 게 사실 좀 알레고리 같고 은유 같은데 그걸 더 쾅 하고 울리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작품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최민석 작가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주말 저녁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도 집에서 월드컵 하이라이트 돌려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잘 오셨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밤 공기 확실히 뜨거워졌죠.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심장 벌렁벌렁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0: 지수씨, 나 지금 멘붕 와가지고요. 우리 한국팀 연패 이후에 제가 식음은 아니지 식욕을 폭발시켜서 얼굴도 몸도 다 망가졌어요. 제목부터 빡세죠. 이거 거의 결승전 느낌입니다. 2026 월드컵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인타운에서 응원하신 분들, 리버티 공원 다녀오신 분들, 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TV 앞에서 목 터져라 외치신 분들 다 모이세요.
1: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선배의 자존심 프로젝트, 자칭 손흥민 이강인 뒤를 잇는 작곡가 김재현 선배의 월드컵 응원

0: 자작곡 붉은 악마 다시도 살짝 들어봅니다. 선배가 밤마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려주세요.
1: 아, 그리고 듣다가 나도 그 리버티 공원 갔다 왔다, 나만 아는 월드컵 맛집 있다 하시면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한인타운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응원하셨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이 주인공입니다.
0: 주말 저녁 이제 볼륨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한인타운의 붉은 밤을 라디오로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라디오 서울 AM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2026 월드컵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좋은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에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양념 코너부터 살짝 풀어볼게요. 제가 요즘 한국팀 생각만 하면 밥맛도 들쭉날쭉하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퉁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아직 월드컵 잔디위입니다. 오늘 자작곡은 제목 그대로 붉은 악마 다시 힘을 모아서 한국팀을 후원합니다. 제가 이 곡 만들면서 거의 손흥민 이강인 다음 줄에 제 이름 올릴 뻔했어요.
0: 선배 그 줄은 좀 길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LA 한인타운 분위기는 진짜 뜨겁죠. 이번 2026 월드컵을 맞아서 LA 한인회랑 여러 단체가 모인 준비위원회가 K타운 워치파티도 만들고 LA 레드스 응원단도 모집했다니까요. 한인타운 여기저기 응원 배너도 걸리고 윌셔랑 버몬트 근처만 가도 벌써 붉은 기운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음악 한 곡 듣고 본편에서 이 열기 그대로 이어가 보시죠.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수입니다. 선배 요즘 코리아타운 공기 자체가 좀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0: 그게 말이죠. 제가 어제 윌셔 쪽 리버티팍 근처를 좀 걸었는데요. 붉은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있더라고요. 멀리서도 대한민국 소리가 들리고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그 공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족 단위로 피크닉처럼 자리 깔고 아이들은 공 차고 어른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한국 경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0: 그게 저는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는요. 축구는 그냥 라디오로 한국 소식 듣는 정도였거든요. 작은 가게 라디오에서 중계 소리 조금씩 새어나오고.
1: 선배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월드컵 하면 TV 앞에 온 가족 모여 앉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예 공원에서 한인회가 응원전까지 준비하니까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한국 경기 시간 맞춰서 라디오 주파수 돌려가며 잡느라 난리였어요. 지금은 리버티파크니 서울인터내셔널파크니 잔디밭에 스크린 딱 설치해놓고 편하게 보잖아요.
1: 그래도 선배 요즘은 또 집에서 혼자 보는 사람도 많아요. 스트리밍으로 휴대폰으로 보고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동시에 소리 지르고요. 응원 방식이 진짜 다양해진 것 같아요.
0: 그렇긴 한데요. 저는 여전히 동네 공원이나 코리아타운 거리에서 같이 보는 맛이 좋더라고요. 낯선 사람하고도 눈 마주치면 바로 친구 되는 그 느낌이요.
1: 어제도 그런 장면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이랑 태극기 들고 앉아 계시는데 옆에 대학생들 몇 명이랑 같이 사진 찍고 서로 어디서 왔냐고 얘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0: 그런 게 바로 이민사회 축구 문화 같아요. 70, 80년대에 라디오로만 듣던 분들이 이제는 손주 손잡고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서 한국팀 응원하는 거 그게 참 뭉클해요.
1: 근데 선배 이번 월드컵 성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좀 아쉽잖아요. 1승 2패면 다들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아이고 이번엔 좀 힘들었다 싶은 성적이죠. 자력으로 다음 라운드 가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뉴스 헤드라인은 좀 차갑더라고요.
1: 근데 이상한 게요. 코리아타운 분위기는 그렇게 차갑지 않더라고요. 식당마다 TV 켜져 있고 스포츠바에서는 여전히 붉은 티셔츠에 머리띠 두른 사람들 가득했어요.
0: 저도 그거 느꼈어요. 점수는 차가운데 사람들 마음은 안 식었구나. 경기 지고 나서도 리버티팍에서 아이들 공차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1: 선배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누가 옆에서 그래도 첫 경기 이겼잖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다 같이 그렇지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한국 백이 체코 경기 끝나고 한인타운 여기저기에서 첫 승이다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 한 번의 승리가 사람들 표정을 확 바꾸더라고요.
1: 맞아요. 그때 리버티팍 중계보도 보니까 잔디광장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태극기 흔들고 응원단이 노래하고 한인회랑 체육회에서 이벤트도 준비해놓고요.
0: 요즘은 응원전도 그냥 모여서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먹거리 부스도 있고 문화 공연도 하고 거의 동네 축제더라고요.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분들은 자기 가게 홍보도 하고.
1: 선배 그게 진짜 마케팅적으로도 재미있어요. K-콘텐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 응원전이 하나의 브랜딩장이거든요. 동네 이미지도 붉은 악마의 도시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0: 제가 80년대 느꼈던 월드컵은 멀리 한국에서 하는 큰 행사였는데요. 지금은 리버티팍이랑 서울인터내셔널파크가 그냥 우리 동네 경기장처럼 느껴져요. 한국팀 뛰면 거기가 홍구장 분위기죠.
1: 선배 2002년 때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때 한국이 잘해서 물론 기억에 남지만 사실 그 이후 월드컵마다 LA에서도 계속 붉은 물결이 이어졌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건 인정해야죠. 이민 와서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월드컵 시즌만 되면 사람들 마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기 꺼내서 다림질하고 응원가 다시 찾아 듣고요.
1: 근데 선배 한편으론 성적에 너무 집착하는 분위기는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팬들 사이에서는 응원은 사랑이지 성적표는 덤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0: 거기에는 제가 조금은 다른 생각도 있어요. 선수들도 결국 프로니까 결과가 중요하긴 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결과 때문에 서로 탓하기보다는 같이 버텨주는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미있었던 게 경기 끝나고도 사람들 바로 흩어지지 않고 공원에 좀 더 남아있더라고요. 다음 경기 얘기도 하고 누가 도시락 나눠주고 애들은 줄 이어달리기 하고.
0: LA 한인사회가 월드컵 응원을 그냥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나누는 자리로 만든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임이 생각보다 귀하잖아요.
1: 특히 저처럼 최근에 다시 한인타운으로 이사 온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응원전이 동네에 빨리 스며들게 해주는 계단 같아요. 처음 보는 이웃이랑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0: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런 좋은 문화가 한번 반짝하고 끝나지 않고 월드컵 끝나고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 축구리그라든지 학교랑 동네팀 친선경기 같은 걸로요.
1: 선배 이미 그런 움직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번 준비위원회 쪽에서 청소년 클리닉도 계획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수 출신들 불러서 애들하고 같이 공차게 하는 프로그램이요.
0: 아, 그 얘기는 제가 놓쳤네요. 역시 최신 정보는 지수 씨가 더 빠르네요. 그런 거라면 월드컵 열기가 그냥 잠깐 타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한테도 뭔가 남겠어요.
1: 그래서 저는요, 1승 2패라는 숫자보다 리버티팍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서울 인터내셔널파크에서 세대가 섞여서 웃고 떠들던 그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결과는 조금 아쉬워도 코리아타운을 이렇게 붉게 물들여준 붉은 악마들, 그리고 응원 나온 우리 동네 사람들 덕분에 이번 월드컵도 나름 의미가 깊었어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1: 선배, 그러면 오늘은요, 성적 얘기는 살짝 뒤로 미뤄두고 LA 한인사회가 어떻게 월드컵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왔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근데 라디오로만 듣던 시절부터 지금 리버티팍 대형 스크린 앞까지 축구 따라 변해온 LA 한인 이야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은 2026 월드컵 한국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브릿지 광고 2분. 그럼 이제 오늘 메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수씨, 이번 월드컵 성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신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 경기 이기고 두 번 졌으니까요.
1: 맞아요. 선배 숫자만 보면 마음이 좀 쿵 내려앉는 느낌인데요. 제가 리버티팍 나가서 사람들 얼굴 보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꽤 밝더라고요. 다 같이 웃고 사진 찍고.
0: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망했다 이러면서 바로 흥꺼졌을 법한데 이번엔 경기가 끝나도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서 계속 떠들고.
1: 그거 저도 느꼈어요. 리버티팍이 그냥 풋볼 경기장 보는 자리라기보다 한인타운 큰 소풍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은 태극기 들고 뛰어다니고 할머니들은 돗자리 깔고 도시락 꺼내고.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축구 응원이라는 게 라디오 붙들고 있는 거였어요. 새벽에 조그만 AM 라디오 켜놓고 중계하는지 안 하는지 귀 쫑긋 세우고.
1: 선배, 그때는 진짜 TV로 생중계 보기 쉽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어디선가 한국 방송 들어오는 집 있으면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서 같이 들었다고.
0: 그쵸. 그때는 동네 비디오 가게나 식당에서 누가 녹화해온 테이프 있으면 경기 끝난 다음날 밤에 몰래 모여서 보고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1: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리버티팍이나 서울 인터내셔널파크 가면요, LED 스크린이 공원 한쪽을 꽉 채우고 있고 잔디 위에 의자 줄줄이 놓여있고 음향이 웬만한 공연장 수준이에요.
0: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요, 경기 시작 전부터 공원 입구에 배너가 쫙 걸려있더라고요. K-Town Watch Party라고 써있는 거 보고 야, 이게 이제는 공식 행사구나 싶었어요.
1: 맞아요. 선배, LA 한인회, 상공회의소,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다 같이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응원전을 꾸리는 구조잖아요. 거의 15군데 넘는 단체가 모였다는 기사도 봤어요.
0: 예전에는 그냥 각 식당에서 알아서 TV 켜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모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프로그램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응원 행사를 여는 거니까요. 시대가 진짜 달라졌죠.
1: 그리고 선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LAC에서 공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밀어주잖아요. Kick it in the park라고 해서 시내 공원 여러 군데 돌면서 응원전 하는 거 보고 축구가 진짜 도시 축제가 됐구나 느꼈어요.
0: 그 중에서도 우리 코리아타운 응원전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한국팀 경기하는 날은 리버티팍이랑 서울 인터내셔널파크가 완전히 붉은 물결이 되잖아요.
1: 네, 6월 초에 체코랑 붙을 때는 리버티팍에서 멕시코랑 할 때는 서울 인터내셔널파크에서 남아공이랑 경기할 때는 다시 리버티팍으로 옮겨서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 이동 자체가 하나의 순례코스 같았어요.
0: 제가 멕시코전 때 서울 인터내셔널파크에 잠깐 들렀는데요. 거긴 또 재미있던 게 한국 응원단하고 멕시코 응원단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국기도 둘 다 걸려있고 치킨 옆에 타코 그렇게 줄줄이 서 있고요.
1: 맞아요. 선배, 한국 치킨, 멕시코 타코 엔칠라다까지 먹으면서 같이 응원하는 풍경 보면서 아, 이게 진짜 LA 스타일 월드컵이구나 싶었어요. 경쟁이면서도 동네 파티 같은 느낌.
0: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전 붉은 악마 응원이 조금은 한국 사람만의 행사였다면 지금은 이웃 커뮤니티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는 무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1: 선배, 저는 그게 한인사회 정체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다른 커뮤니티랑 같이 즐기는 자리를 여는 거니까요.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열린 축제로 비치는 거죠.
0: 그건 좋은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 너무 많이 모이면 꼭 사고가 나잖아요. 예전에도 응원전 끝나고 근처에서 총소리 나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 문제는 늘 따라붙죠.
1: 그 뉴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LA 경찰이 응원 지역 경비를 많이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계기로 한인사회가 경찰이랑 협력하면서 안전한 행사 운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해요.
0: 지수 씨 말처럼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행사 운영하는 힘을 길러가는 건 분명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흩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계획 안전 정리까지 다 챙기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월드컵 응원전이 끝나도 이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축구리그나 경찰 친선 경기 같은 걸 더 자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체육회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80년대 후반에 웨스턴 근처 공터에서 한인 축구동호회 아저씨들이 모여서 공차던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이 그냥 티셔츠 운동화 신고 뛰어다녔거든요.
1: 선배, 그게 지금은 리그 형태로 자리 잡았잖아요. LA 체육회 산하에 아마추어 팀들이 꽤 있고 세대별로 팀 나뉘어서 정기적으로 경기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응원이 그 판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생각해보면 축구가 이민자한테는 좀 묘한 스포츠예요. 여기서는 미국 스포츠가 주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축구가 모국이 연결해주는 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공 하나인데 이게 마음을 고향으로 데려가요.
1: 그래서인지 리버티팍 대형 스크린 앞에서 경기 볼 때요. 사람들 반응이 단순히 골 들어갔다 그 이상이더라고요. 태극기 흔들면서 우는 분들도 있고 애들한테 저게 우리나라야 라고 설명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0: 저는 특히 반가웠던 게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 옆에 붉은 티셔츠 입은 손주들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옛날엔 세대가 따로 응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 화면 앞에 다 모이네요.
1: 선배, 그런 장면 보면요. 월드컵이 단순히 경기 결과랑 순위만 남는 게 아니라 가족 앨범 한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이벤트 같아요. 그때 코리아타운에서 같이 봤지.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0: 물론 제가 약간 다른 생각도 있어요. 이 응원 열기가 너무 이벤트로만 소비되면 좀 아깝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 힘을 평소 커뮤니티 문제에도 좀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들거든요.
1: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월드컵 열기를 한인사회 발전 에너지로 삼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상공인 청년단체 예술가들이 이때 만든 네트워크를 그냥 흩어지게 두지 말자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실제로 행사장 주변 보면 한인 비즈니스 홍보부스도 꽤 있더라고요. 지역 식당, 학원, 은행 이런 데서 작은 텐트 세워놓고 쿠폰 나눠주고 설명하고 응원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박람회 느낌도 있죠.
1: 맞아요. 요즘 젊은 사장님들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현장 중계도 하면서 자기 브랜드 알리더라고요. 붉은 티셔츠에 가게 로고 넣어서 단체티 만든 곳도 있었어요. 월드컵이 커뮤니티 브랜딩장이 되는 셈이죠.
0: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경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사람들 마음이 다 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원 나와서 같이 소리 지르고 실망도 같이 나누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죠.
1: 네, 대한민국 구호가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그 시간만큼은 같이 버티는 느낌이랄까.
0: 지수 씨가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라디오로만 경기 소식 듣던 시절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혼자 듣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같은 소리를 수 100명이 동시에 듣고 부르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1: 기술도 바뀌고 응원 방식도 바뀌었지만요. 선배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마음이 공원 잔디 위로 대형 스크린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죠.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네요. 지수씨 오늘 월드컵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80, 90년대 생각이 나요. 그때는 한국 축구를 본다는 게 지금이랑은 진짜 완전 딴 세상이었거든요.
1: 저도 궁금했어요. 선배, 요즘은 리버티팍에 대형 스크린 딱 설치돼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보잖아요. 선배가 처음 LA 오셨을 때는 경기 볼 때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0: 제가 LA 처음 왔을 때가 80년대 중반쯤인데요. 그때는요, 한국 대표팀 경기를 화면으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올림픽 거리 근처 부모님 가게에서 라디오로 중계 들으면서 상상만 했죠.
1: 라디오요? 와, 지금이랑 진짜 다르네요. 그 동네 작은 마켓에서 선배는 어디에 서서 들으셨어요? 장면이 잘 안 그려져서요.
0: 마켓 카운터 뒤에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었어요. 약간 노란색 플라스틱에다가 위에 먼지 좀 쌓여 있고 토요일 저녁쯤이면 제가 계산대 옆에 서서 볼륨을 살짝 올려놓고 골이 나올까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죠.
1: 손님들은요? 지금 같으면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소리 지르는데 그때는 손님들이랑 같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선배 혼자 속으로만 반응하셨어요?
0: 재미있는 게요. 평소엔 말수적던 손님 아저씨들이 라디오에서 한국 공격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갑자기 카운터 앞에서 발 멈추고 같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골 소식 나오면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웃고 고개 끄덕이고요.
1: 아, 그 장면이 좀 보이네요. TV도 아니고 그냥 작은 라디오에 다가가서 귀로만 경기를 상상하는 거네요. 요즘은 화면으로 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상하는 맛은 없겠어요.
0: 맞아요. 라디오로 들을 땐요 선수 얼굴도 안 보이고 잔디 색깔도 안 보이니까 제가 나름 머릿속에 우리 동네 축구장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라운드를 제 기억 속 학교 운동장처럼 그려놓고 선수들 얼굴은 그때 인기 많던 선배들이랑 겹쳐서 상상하고요.
1: 재밌다. 선배 머릿속에서 한국 대표팀이 페어팩스 하이스쿨 운동장에서 뛰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는 진짜 내가 만들어보는 경기였겠다 싶어요.
0: 페어팩스 하이스쿨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새벽에 한국에서 경기 있으면요. 친구 한 명 집에 몰래 모였어요. 버몬트 쪽 아파트였는데 거실에 큰 박스 TV 하나 놓여있고 안테나를 미세하게 돌려가면서 화면 맞춰놓고 보던 시절이었죠.
1: 아, 그 옛날 박스 TV 그럼 친구들이랑 몇 명이서 모여서 보셨어요. 요즘처럼 수십 명은 아니었을 테고 거의 비밀 모임 느낌이었겠네요.
0: 그때는요 많아야 네댓 명이었어요. 한 명은 라면 끓이고 한 명은 이불 깔고 저는 안테나 담당이었죠. 화면이 조금만 지지직거리면 친구들이 야야야 지금 코너킥인데 움직이지 마 이러면서 제가 숨도 잘 못 쉬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림이 너무 선하네요. 지금은 리버티팍에서 돗자리 깔고 스크린 보는 시대인데 선배는 예전에 벽걸이도 아닌 박스 TV 앞에서 안테나 잡고 인간 삼각대 하셨던 거네요.
0: 그렇죠. 골 들어가면요 새벽이라 큰 소리 못 내니까 소파 위에서 뛰다가도 갑자기 쉿쉿하면서 서로 입 틀어막고 속으로만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도 그 조그만 거실 안에서는 우리끼리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들떴죠.
1: 지금은 골 들어가면 공원 전체가 터지잖아요. 근데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 조용한 새벽 거실 안에서 속삭이듯 기뻐하던 분위기도 되게 소중했겠다 싶어요.
0: 나중에 부모님 가게에서도요 월드컵 시즌이면 포장마차식으로 밖에 테이블 하나 내놓고 TV를 창문 안쪽에 걸어놓고 손님들이랑 같이 봤던 적이 있어요. 올림픽 거리 지나가다가 잠깐 서서 보는 사람들까지 섞여서 작은 거리 응원 같은 느낌이었죠.
1: 그게 진짜 재밌어요. 지금은 공원에서 공식 응원전이 열리지만 선배 시절에는 거의 셀프 응원전을 만든 거잖아요. 가게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사람들로.
0: 맞아요. 그때는 붉은 티셔츠도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 비슷한 티나 점퍼 아무거나 꺼내서 입었어요. 유니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빨간 쪽이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죠. 누구는 빨간 모자 쓰고 누구는 빨간 앞치마 두르고.
1: 요즘은 다들 정식 유니폼 입고 나오고 숫자랑 이름까지 다 박혀 있잖아요.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 어설픈 빨간색들 사이에 더 사람 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리버티팍 가면요 잔디 위에 돗자리 고르게 깔려 있고 스피커에서 응원가가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 응원은 마켓 안에서 라디오가 조금 삐걱거리면서 울리는 소리 박스 TV 스피커에서 나오는 약간 탁한 중계 멘트 그런 소리가 더 먼저 떠오릅니다.
1: 맞아요. 선배 저는 요즘 풍경이 먼저 떠오르는데 선배는 그 옛날 소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네요. 시대가 다르니까 같은 축구여도 기억이 다르게 쌓이는 것 같아요.
0: 재밌는 건요 그때도 결국 마지막엔 비슷했어요. 골로 오면 마켓에서 손님이랑 저랑 서로 손바닥 탁 맞히고 친구 집 거실에서는 순간적으로 서로 껴안고 넘어지고 화면 크기나 장소는 달라도 그 몸이 부딪히는 순간은 지금 공원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1: 그 말은 제가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리버티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갑자기 포옹하는 그 순간이 선배가 예전에 마켓 앞에서 손님이랑 손바닥 치던 그 순간이랑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0: 제가 가끔 요즘 응원 나가서요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요 옛날 제 모습이 겹쳐보여요. 라디오 조금 더 잘 들으려고 카운터에 턱 올리고 있던 애 그게 지금은 잔디 위에서 스피커 앞에 서 있는 아이로 바뀐 것뿐이죠.
1: 선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은요 응원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하이라이트 영상 다시 보고 선수들 인터뷰까지 전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남았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 기록으로 남아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경기 끝나면 그냥 여운만 남겨두는 편인데요.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기억을 영상으로도 다시 확인하는 세대네요. 그래도 제 머릿속 라디오 소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선배 얘기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상으로 남기지만 선배 세대의 축구 응원은 그 소리랑 냄새 맡게 불빛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같이 떠올리는 게 이 코너 의미인 것 같고요. 선배 음악 한 곡 듣고 가실까요?

0: 지수 씨 아까 예전 얘기 조금 했잖아요. 이번엔 지금 한인타운 모습을 좀 깊게 짚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요 며칠 리버티파크랑 서울 인터내셔널파크를 번갈아가면서 보고 왔거든요.
1: 저도요. 선배공원 두 군데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같더라고요.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애들은 공 차고 뒤쪽엔 푸드트럭 줄 서 있고 그냥 동네 월드컵 페스티벌 느낌이었어요.
0: 그게 말이죠. 예전엔 축구 좋아하는 몇몇이 모여서 경기만 겨우 보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인회니 상공인손이 체육회까지 한 10여 군데가 같이 응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커뮤니티 프로젝트예요.
1: 맞아요. 선배 이번 준비위원회 이름도 K타운 워치 파티라고 딱 붙였잖아요. 이름부터 그냥 우리 동네 브랜드예요. LAC에서 공원 프로그램 하는 거랑 따로 한인들이 스스로 우리 축제를 만든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0: 제가 느끼기엔 성적이 좋든 나쁘든 이제 월드컵은 한인 사회가 한번 같이 얼굴 보는 큰 모임이 된 것 같아요. 경기보다 사람 보는 맛이 더 크달까요? 식당 사장님들, 교회 집사님들, 애들, 코치까지 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1: 선배 이번에 보니까 상공인들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치킨집 카페 베이커리에서 응원 세트 만들고 공원 주변엔 한식이랑 멕시코 음식 푸드트럭 나란히 서 있고 비즈니스 홍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노는 장이 되더라고요.
0: 그 멕시코 손님들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한국이랑 멕시코 경기 때는 한인타운이 완전 섞였잖아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소리 지르는데도 이상하게 한 덩어리 응원단처럼 보였어요.
1: 저 그날 현장 영상 봤거든요. 선배 어떤 분은 태극기 두르고 옆 사람은 멕시코 국기 걸치고 같이 사진 찍더라고요. 가운데 치킨 박스랑 타코 접시 놓여 있고 축구 한 판이 국경 두 개를 동시에 지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0: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예요. 어떤 경기 끝나고는 한 블럭 떨어진 데서 총소리 나고 난리 났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흥분이 과하면 금세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1: 그건 맞아요. 선배 경찰도 그래서 이번 월드컵 기간엔 IMO 관용 원칙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도 운영하는 쪽에서 안전요원 배치하고 가족 단위로 편하게 올 수 있게 분위기 잘 잡으려는 노력도 계속 보였어요.
0: 지수 씨는 세대가 다르니까 이런 합동 응원전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도 축구는 아저씨들 취미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데 공원 가보니 애들이랑 청년들이 더 많더라고요. 세대 구성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에요.
1: 저는 약간 동네 야외 콘서트 같았어요. 선배 K-POP 노래 틀어놓고 중간 쉬는 시간에 청소년 댄스팀 공연하고 전통 무용도 올라오고 축구가 중심이긴 한데 이민일 2, 3세대가 다 같이 어울리는 문화 행사로 확장된 거죠.
0: 그렇긴 한데 가끔은 걱정도 돼요. 응원이 너무 이벤트화되면 정작 경기 내용이나 선수들이 겪는 압박 같은 건 덜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축구가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러버리는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1: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선배 요즘 친구들은 경기 내용도 바로바로 분석하잖아요. SNS로 전술 얘기하고 데이터 공유하고 공원에서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단순히 이겨라가 아니라 선수 커리어나 리그 얘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0: 지수 씨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예전엔 스타 선수 둘, 셋 이름만 알던 시기였는데 요즘은 애들이 유럽 구단 이름이랑 포지션까지 줄줄이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 반면에 저는 아직도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1: 선배 이번에 한국 첫 승 거뒀던 경기 기억하세요? 체코랑 붙었을 때요. 그날 리버티팡 영상 보면 골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공원 구석까지 뛰어가고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그 한순간에 세대가 다 섞이더라고요.
0: 예, 그 장면 보면서 조금 뭉클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국 경기 골 들어간 걸 라디오로 듣고 혼자 상상했는데 지금 애들은 눈앞에서 대형 화면으로 보고 바로 옆에서 어른들이 소리 지르는 그 공기를 같이 마시잖아요. 같은 팀 추억을 공유하는 셈이죠.
1: 그래서 저는 성적이 조금 아쉬워도 이 응원 문화 자체가 모국과 연결되는 다리 같다고 느껴요. 워싱턴, 뉴욕, 텍사스 이런데도 동시에 응원전 열리고 그 중심에 LA 코리아타운이 있다는 상징성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0: LA가 아무래도 오래된 한인 거점이다 보니 붉은 악마 문화도 여기서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공원 둘러보면 태극기랑 응원 배너가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데 그게 이 동네 정체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지판 같더라고요.
1: 게다가 미주 언론들도 이번 응원전을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한인사회 발전 에너지라고까지 쓰더라고요. 청년 네트워킹 비즈니스 홍보 차세대 리더 발굴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0: 그런데 그런 큰 말만 하다 보면 정작 현장에서 쓰레기 치우고 안전 지키는 자원봉사자분들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야말로 이 축제를 묵묵히 떠받치는 숨은 주역이에요. 다음 월드컵 땐 그런 분들도 좀 더 조명되면 좋겠어요.
1: 선배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에는 청취자 중에서 자원봉사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공원에서 사람들 안내하고 아이들 안전 챙기면서 느낀 점들요. 그러면 우리 동네 월드컵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0: 지수 씨,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죠. 이번엔 LA에서 축구 응원이 어떻게 숫자로 또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보이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1: 맞아요, 선배. 그래서 이번엔 진짜 AI한테 좀 제대로 물어봤어요. LA만이 아니라 뉴욕, 시카고 같은 데까지 같이 묶어서 월드컵 응원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0: 오, 그럼 우리 동네 열기가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1: 일단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요, LA 코리아타운 공식 거리 응원전이 경기마다 대략 몇천 명 가까이 모이는 걸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욕 플러싱은 규모가 조금 더 쪼개져서 한인교회나 식당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 나뉘어 모이는 패턴이래요.
0: 그러면 LA는 한 데 모여서 크게 터뜨리고 뉴욕은 동네마다 나눠서 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예전에 플러싱 잠깐 들렀을 때도 골목골목마다 한인 가게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1: 맞아요. 선배, 그리고 시카고나 애틀랜타 같은 데는 아직 LA만큼 대규모 야외 응원 문화가 자리 잡진 않았고 대신 교민센터나 체육관에서 실내 응원이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LA가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대표 무대 느낌이에요.
0: 역시 LA가 축구 응원판에서는 좀 앞서가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응원전 보면 한국 사람만 있는 건 또 아니던데요.
1: 맞아요. 그 부분도 AI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리버티파크이랑 서울 인터내셔널파크 응원전 준비한 단체 리스트를 보면 한인회나 체육회 말고도 타인종 커뮤니티랑 협력한 기록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특히 멕시코전 응원은 멕시칸 커뮤니티랑 같이 이벤트를 연 사례도 있고요.
0: 아, 그건 제가 살짝 의외네요. 예전에 월드컵 응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만 보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멕시코 분들이랑 같이 응원도 하는군요.
1: 네, 재밌는 게요. 한국 백이 멕시코 경기 때는 같은 공원 안에서 서로 다른 색 티셔츠 입고 음식 부스만 섞여 있는 그런 그림도 있었대요. 타코 부스랑 김밥 부스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0: 그 그림이 딱 LA죠. 밀셔길 따라가면 한 블록 차이로 한국 식당, 멕시칸 식당, 또 다른 나라 음식도 있고 공원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네요.
1: 그리고 중국계랑 비교해도 좀 차이가 있어요. 몬터레이 파크나 샌게이브리얼 쪽 중국 커뮤니티는요, 월드컵보다는 자국리그나 유럽비클럽 경기 응원 문화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EPL이나 챔피언스리그 밤샘 응원이 더 유명한 패턴이고요.
0: 베트남 분들은 어떻습니까? 리틀사이공 쪽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리틀사이공은 베트남 대표팀이 대회 나올 때는 거리 응원이 거의 LA 한인타운 못지않게 커지는 사례가 많았대요. 대신 월드컵 때는 유럽 강팀 위주로 나뉘어서 응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우리는 거의 한국팀에 올인하는 스타일이고요.
0: 그게 참 재밌네요.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라도 응원 방식이 다 다르군요. 우리는 태극기 들고 한 군데 쫙 모이는 스타일.
1: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AI가 미국 전체 검색해서 본 기준으로는 이번 월드컵 한국 경기 응원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공원이나 시청 앞에서 열린 도시가 서너 군데 정도인데 그중에 LA가 가장 규모가 크고 준비한 단체 수가 제일 많았대요.
0: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들은 건 몇 군데 정도였는데요.
1: 네, 자료 보면요, LA 지역에서는 한인회 상공회의소 체육회 말고도 청년단체 문화예술 쪽 동네 상인 모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뉴욕이나 다른 도시들은 보통 한 두 단체가 주관하는 정도고요.
0: 그럼 우리 동네가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인사의 큰 잔치로 만드는 셈이네요. 상인들도 같이 묶이고.
1: 맞아요. 선배, 이번에 AI가 기사들을 쭉 모아보니까 코리아타운 식당들이 월드컵 기간에 특별 메뉴 내거나 경기 시간 맞춰서 해피아워를 늘리는 식으로 매출 전략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0: 제가 그 스포츠바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평소보다 더 붐비고 문 앞에서 입장 줄 선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꽤 큰 기회겠어요.
1: 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AI가 옐프 리뷰를 몇 군데 모아봤거든요. 월드컵 시즌에 코리아타운 스포츠바나 식당 리뷰수가 평소보다 확 늘어나고 한국 응원 분위기 느끼러 왔다, 이런 코멘트가 꽤 많아요.
0: 옐프에 그런 얘기도 올라옵니까? 제가 그런 데는 잘 안 들어가 봐서 몰랐네요.
1: 네, 외국인 손님들이 대한민국 같이 외쳤다, 한국 팬들 열기가 신기했다, 이런 식으로 쓴 글들이 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응원 문화가 관광 상품처럼 소비되기도 하는 거죠.
0: 그건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 우리한테는 그냥 놀이가 아니라 나름 정체성 걸려있는 자리니까요.
1: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선배 그래서인지 요즘 준비위 쪽에서 쓰레기 정리나 안전 문제도 꽤 신경 쓰는 흔적이 기사에 보이더라고요. 응원 열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랑 협의하는 대목도 여러 번 나와요.
0: 요즘은 그런 걸 안 챙기면 금방 문제가 생기니까요. 예전에 동네에서 작은 행사할 때랑은 상황이 다르죠.
1: 또 AI가 시간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80년대 중반쯤에는 LA에서 한국 축구 응원 모임이 거의 클럽 수준이었다가 이게 10수년 사이에 체육회 중심 리그로 커지고 최근에는 청소년 아카데미까지 생기면서 구조가 많이 복잡해졌더라고요.
0: 요즘 애들 축구 학원 다니는 거 보면 느껴요. 예전에는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공만 차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니폼 맞춰 입고 주말마다 토너먼트까지 하더라고요.
1: 맞아요. AI 자료에는 월드컵 시즌을 기점으로 청소년 축구클럽 모집 공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응원전 갔다가 애들 축구에 관심 생겨서 그 다음 시즌 등록하는 패턴이 눈에 띈대요.
0: 그 흐름이 계속되면 한 10년 뒤에는 여기서 자란 2세대, 3세대 중에 프로 선수로 가는 친구들도 더 나오겠네요.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요.
1: AI 전망을 보니까요. 미국 전체에서 아시아계 축구 인구가 늘면서 LA 같은 도시에서 커뮤니티 기반 아카데미가 더 중요해질 거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월드컵 응원 같은 이벤트가 단순 이벤트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축구 인재풀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0: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모여서 소리 지르는 그 시간이 그냥 하루짜리 추억이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싶네요.
1: 네, 선배. 또 AI가 한국이랑 비교해준 것도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때 광장 응원이 훨씬 대규모지만 해외 교민 응원은 LA, 뉴욕, 토론토 정도가 거의 상징 도시처럼 기사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LA 코리아타운이 사진이나 영상에 제일 자주 등장했고요.
0: 그러니까 세계 언론에 비칠 때 우리 동네가 해외 붉은 악마 풍경을 대표하는 무대라는 얘기네요. 그건 꽤 큰 의미네요.
1: 맞아요. 그래서인지 한국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원정 응원 오면 거의 항상 LA 코리아타운 쪽 응원전에 한 번은 들르는 패턴이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기사에 실렸고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공원에서 본 풍경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냥 동네 행사 같던 게 알고 보면 세계 지도 위에 찍힌 한 점이기도 하네요.
1: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요. 응원 때 썼던 네트워크를 청소년 리그나 친선대회 또 문화축제 쪽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준비단체들 사이에서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AI가 그런 기사들을 같이 보여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해졌어요.
0: 좋네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따로 한번 다뤄도 되겠어요. 오늘은 AI 덕분에 우리 응원 문화가 다른 도시, 다른 커뮤니티랑 어떻게 엮여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본 느낌이네요.
1: 네, 선배 LA에서 한국 축구 응원하는 일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청취자분들도 오늘 새롭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월드컵 땐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AI한테 미리 물어보고 싶네요.
0: 지수씨 오늘 LA 날씨가 좀 후끈하더라고요. 낮에 윌셔 쪽 지나다가 보니까 아직도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몇 분 보이더라고요. 월드컵 끝났는데도 여운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집 오는 길에 어떤 차가 사이드에 작은 태극기 꽂아놓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냥 평범한 월요일 저녁인데 그 차가 지나가니까 잠깐 동네 분위기가 경기 끝나고 귀가하는 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0: 그게 참 재밌죠. 결과는 솔직히 신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리에서 붉은 티셔츠 입은 사람들 보면 아,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한 팀이었지.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스포츠가 동네 공기를 바꾸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1: 선배, 저는 이번에 느낀 게요. 리버티 파크나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에서 애들이 공 차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고요. 경기 끝나고도 바로 집에 안 들어가고 잔디 위에서 자기들만 이 월드컵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0: 예전엔 어른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서 숨 죽이고 듣던 게 전부였는데 지금 애들은 공원에서 뛰어다니면서 한국팀 응원하고 바로 자기 경기까지 있잖아요. 그게 세대가 이어지는 방식 같아요. 방식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1: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경기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얘기하지만 막상 골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0: 는 라디오로만 들었어.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요. 그게 아이들에겐 진짜 살아있는 역사 수업이잖아요.
1: 성적은 늘 왔다 갔다 할 거고 월드컵은 몇 년에 한 번씩 또 돌아오겠지만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함성 지르던 그 순간들은 오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래 잘 놀았다 이런 느낌으로 끝내고 싶네요.
0: 저도 이번 월드컵이 우리한테 준 제일 큰 선물은 코리아타운이 다시 한번 같이 숨쉬는 동네라는 걸 확인시켜준 거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마음 한켠에 그 붉은 잔상 조금씩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1: 다음 월드컵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동네 축구장이나 공원 한 번 더 걸어가 보시고 주변에서 열리는 작은 스포츠 행사들에도 한 번씩 얼굴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커뮤니티 응원 문화가 조금씩 더 넓어질 거예요.
0: 오늘의 LA 사는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LA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1: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동네에서 또 반갑게 마주치길 바라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 2026 월드컵 이야기, 본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팀 연패 저 김재현은 폭식으로 몸도 얼굴도 망가지고 자칭 손흥민 후계자라고 떠들다가 응원곡 하나 겨우 만들었지만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리버티파크랑 서울국제공원 붉은 물결 얘기하면서 같이 다시 힘 좀 내봤습니다.
1: 선배랑 저 여드름 폭발 콤비가 이렇게까지 한국팀 32강 진출을 빌어본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LA 한인타운 리버티파크에서 외친 그 대한민국 함성 생각하면 또 안 믿고 싶어도 희망이 살짝 살아나는 밤이에요. 지금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아니면 주말 저녁 늦게까지 응원하다가 라디오 틀어놓고 쉬고 계신 분들, 잠시 후에는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에서 오늘 못다한 월드컵 수다 LA 레즈 워치 파티 뒷담화까지 좀 더 풀어볼게요.
0: 채널 고정해두시고요. 저는 붉은 악마 다시 리믹스 한 번 더 다듬고 올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에필로그에서 다시 만납시다.

0: 끝났다. 후
1: 선배 표정 봐요. 완전 방전됐다.
0: 아니 오늘 나 좀 흥분했잖아요. 아 진짜.
1: 흥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투사였는데요.
0: 아 근데 어떻게 우리 PD 진짜 오늘 선 넘었잖아.
1: 아 그 오렌지 카운티 메시 얘기요?
0: 자칭 메시. 자칭 메시가 감히 한국 32강 못 간다고.
1: 아니 근데 선배 저도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해요.
0: 지수씨 넘어져.
1: 아야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요. 근데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0: 그럼 됐어. 우리 둘이서 믿자고.
1: 근데 PD님 아까 부스 밖에서 막 손으로 X자 그리고 있었잖아요.
0: 봤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권투 한판 뜰 뻔했다고.
1: 하하하 선배 그러면 안 되죠.
0: 아니 근데 말이 돼요. 조기 축구에 뛰면서 자기가 메시래.
1: 오렌지 카운티 조기 축구의 메시. 그 리그에서 메시면 뭐.
0: 그 리그에서 메시면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BTS야 BTS.
1: 선배 비호가 왜 이렇게 찰져요 오늘.
0: 흥분하면 말이 잘 나와.
1: 근데 진짜로요. 한국 32강 올라가면 PD님이 전 직원 밥 산다고 했잖아요.
0: 그거 내가 받아냈잖아요. 방송 중에.
1: 맞아요. 맞아요. 저 그 순간 속으로 선배 잘한다 했거든요.
0: 증거 있어요. 녹음됐어. 이제 못 빠져나가.
1: 근데 어디서 드실 거예요? 32강 가면.
0: 어디긴 갈비지. 한인타운 갈비.
1: 아 맞다. 저 오늘 방송하면서 갑자기 배고팠어요.
0: 나도. 축구 얘기하면 왜 배가 고프지?
1: 심행 얘기가 어디선가 나왔잖아요 아까.
0: 아 그랬나? 맞다 맞다. 그때부터 나 집중이 좀.
1: 선배 그래서 그 다음 멘트가 좀 횡설수설 하셨던 거예요?
0: 어? 내가 횡설수설 했어요?
1: 아 종류 귀여웠어요.
0: 에이 지수씨가 잘못 들은 거야.
1: 녹음 돌려볼게요.
0: 됐어요 됐어.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1: 맞아요 저녁인데 진짜 딱 좋다. 나가고 싶다.
0: 주말인데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네.
1: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오늘.
0: 재밌었지. 근데 PD 그 양반은 진짜
1: 또 시작이다.
0: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만

0: 한국 32강 가면 그 밥 꼭 받아야 해요.
1: 저 메뉴 이미 정해놨어요, 선배.
0: 오, 뭐야?
1: LA 갈비에 냉면 거기다 막걸리.
0: 지수씨 안목 있네. 나 지수씨 좋아.
1: 선배 한국 이기면 저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뭐 원래 좋아하지. 아, 진짜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팀.
1: 올라갑니다, 선배. 믿어요.
0: 그래, 우리가 믿어야지 뭐. 오렌지 카운티 메시 말고.
1: 진짜 선배 오늘 너무 웃겨요.
0: 아, 배고파. 우리 뭐 먹고 가요.
1: 갈비는 32강 때 먹고 오늘은 순두부 어때요?
0: 좋아요, 가자.

0: 근데 지수 씨 잠재 뭐 하지?
1: 아, 맞다. 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뭐뭐? 뭐 생각했어요?
1: 근데 일단 오늘 진짜 수고하셨어요, 선배. 오늘 좀 열 올리셨잖아요.
0: 아, 열 올리긴 근데 솔직히 좀 올랐지. PD 때문에.
1: 아이고, 아직도 그분 생각하면 웃겨요.
0: 아, 진짜로. 자칭 메시가 뭐야, 자칭 메시가. 오렌지 카운티 조기 축구회에서.
1: 그분 오늘 방송 들으셨겠죠? 아, 찔리셨겠다.
0: 찔리긴. 그 양반 지금 어디서 씩씩거리고 있을걸요?
1: 근데 선배 한국 32강 올라가면 진짜 전 직원밥 사는 거 맞죠?
0: 그거 PD가 한 말이에요. 나는 증인이고.
1: 선배 너무하다. 근데 저 진짜 기대해요. 32강.
0: 나도 기대하죠. 무조건 올라가야지. 그래야 내가 갈비 얻어먹지.
1: 아, 맞다. 갈비. 저 그 얘기 나올 때 갑자기 배고팠어요, 아까.
0: 나도. 지금도 배고파. 방송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1: 주말 저녁이라 그렇죠. 밖에 날씨도 맑고 치맥 딱인데.
0: 아, 치맥. 맞아. 아, 근데 잠깐 담주 얘기해야 되잖아요.
1: 아, 맞다. 제가 딴 데로 새네.
0: 지수 씨가 뭐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1: 아, 저는요, 월드컵 이어서 하면 어떨까 했어요.
0: 오, 어떤 방향으로?
1: 했잖아요. 오늘은 한국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담주 32강 가면 진짜 그분 밥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방송국 전 직원 밥 산다고 했잖아요, 생방송으로. 제가 다 들었어요.
1: 아, 그분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까. 한국 파이팅 해줘야겠다, 저.
0: 그러게요. 우리 한국팀 믿어봐야지. 무조건 올라가야 해.
1: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0: 맞아. 오늘 진짜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오늘 열정 넘치셨어요, 진짜.
0: 다음 주에 또 재밌게 해봅시다.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0: 주말 저녁까지 함께 달려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은 2026 월드컵 이야기로 꽉 채워봤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리버티 파크며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에서 단체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K타운 쪽에 K타운 워치 파티나 LA 레드스 응원단 준비한다고 난리잖아요. 빨간 티셔츠 사두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경기 때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한인타운 나와서 같이 소리 질러요.
0: 저는 오늘부로 공식 선언합니다. 자칭 손흥민, 이강인 계보를 잇는 김재현, 제 응원송 붉은 악마 다시 들고 다음 경기까지 폭식 자제하고 결사 응원 들어갈게요. 우리 대표팀 꼭 32강 올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1: 여러분 얘기 안 섞이면 응원이 또 심심하잖아요. 월드컵 같이 보신 이야기, 응원전 풍경 맛집 추천까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1650루피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한인타운 어디서 누구랑 봤는지 그런 디테일 저희 진짜 좋아해요.
0: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월드컵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K타운 응원전 현장 분위기, 또 우리 동네만의 월드컵 뒷얘기까지 진하게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1: 주말 저녁 마무리.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뜨거웠지만요. 밤에는 푹 쉬시고 다음 경기 날을 또 같이 기다려봐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LA 이야기, LA 사는 이야기였고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과 함께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1: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홍명보호의 32강 진출이 달린 조 3위 순위 결정 경기가 이제 불과 두 경기 남았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재개했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머리를 박고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을 둘러싼 비판에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4: 미국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평화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5: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5만 명 이상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필사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이 또 피격되자 미군은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연이틀 공습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응해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7: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They're not winning or anything, but they have some capability. They can still shoot, you know, they shot a...
6: 중부사령부는 전날 공습 뒤 이란의 휴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란은 키크호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공격받은 파나마 국적 키크호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섬과 게슘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발사체가 여러 발 날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이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방어적 차원으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미 해군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 충돌은 레바논 전선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공습했습니다.
8: 그러니까 이스라엘 נשארת באזור הצהוב הביטחון ששומר עלינו.
6: 이에 헤즈볼라는 평화 합의는 무효라며 이스라엘 철수 전까지 무장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 한편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골든타임을 넘긴 가운데 사망자 수도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먼저 이란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9: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이란의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 행위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한 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이 재차 공격에 나서자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연이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또 맞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사망자가 1,400명을 넘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0명에 이릅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27일 TV 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사망자가 500명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 또한 7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진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7시쯤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시민들 그리고 국제구호대가 발벗고 나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네, 이번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대거 파괴됐는데 직접적인 피해액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요?
9: 네,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에 달할 거란 잠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와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진입니다.
4: 네, 이렇게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5: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0: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에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10: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4: 네, 이번엔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L조 조별 예선 마지막 날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2대1로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조 3위 팀 중에 8위를 유지했습니다. L조 3위였던 크로아티아는 1대1로 맞서던 후반 38분 블라시치의 결승 헤드골을 앞세워 가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L조에서는 파나마를 2대0으로 이긴 잉글랜드가 L조 1위를 지켰고 크로아티아가 2위, 가나가 3위로 조별 예선을 마쳤습니다. 가나는 이미 1승 1무로 승점 4점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순위에서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32강의 운명은 이어서 열리는 K조와 J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네,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진출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조별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32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0-0 무승부를 거두며 예선 성적 3무승부 무패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카보베르데는 J조 1위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다음 달 4일 32강전에서 만납니다.
4: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 노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징계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투자 구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12: 네, 정치부입니다.
4: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전당대회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 달아오르는 분위기죠?
12: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지역 일정과 당원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노선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 경쟁에 불을 지핀 건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최근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이른바 코어론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확장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한 개혁 노선에 무게를 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민생과 실용, 통합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5: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12: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른바 해당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 네, 끝으로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놓고 있죠?
12: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연이어 직접 설명에 나설 정도로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 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번 투자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기업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과 용수, 용지, 인프라를 마련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권 남용이 아니라 행정 지도이자 조성 행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일각의 왜 호남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지진 위험이 적으며 값싼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5: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14: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 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13: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대 비명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5: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13: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0: 호르무즈 협 개방 기대가 커지고 있던 찰나,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호르무즈 협 인근의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하면서 중동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여파부터 국내 경제 이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또다시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여러 곳을 공습을 가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 이란이 그 공격에 맞서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 긴장감이 좀 잦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던 상황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먼저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2: 예,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이 몇 차례 지나가는 상선에 대해서 공격 공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과거에도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을의 마지막 호르무즈 통제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여기에서 보복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휴전 MOU 체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군사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자, 미국이 연 이틀에 걸쳐서 군사 공격을 했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맞서서 이란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휴전 합의 MOU 이전 상황에 전쟁으로 사실상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국제 경제계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휴일, 뭐 우리도 휴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장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 선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지는 월요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휴전 합의 이후에 최대로 악화돼 있다. 다만 통상 우리도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전쟁이 휴전한 게 1953년이거든요. 3년 걸렸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한 10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휴전 협상 하면서 전전반측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휴전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쉬워도 휴전, 서로가 만족하는 휴전 타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 충돌 양상도 궁극적으로 양측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의 기싸움, 상대의 어떤 기 누르기 이런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 특히 이란의 성명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란에서 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을 쏘았느냐? 미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다라고 미군을 정조준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 해서 조금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일부러 SNS까지 올려서 내가 이란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이틀 연속 때리고 또 SNS에 계속해서 이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또이 안보 상황 종합 감안할 때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과 충격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MOU 체결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파기만 하지 않았지 정말 이게 무색해진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들이 이제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새로운 선적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이거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지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란 전쟁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선박이 27대였었는데 지금 두대 빼고 다 나왔습니다. 두대 빼고. 근데 두 대도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HMM 나로호. 저것은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대는 화물 선적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에 의해서 갇혀 있던 배는 지금 이 시간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빠져 갇혀 있던 거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지금 실어 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새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그런 강심장인 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나라 해운사에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회의를까지 하고 있는데
1: 예.
2: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터지고 특히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이거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 내부적인 그 입법 과정으로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용어는 통행료가 아니고 수수료다. 하지만 이 수수료의 금액을 높여버리면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데 비용 금액이지 이름이 통행료냐 수수료냐 이것은 지나다니는 배나 경제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 전쟁에서 피해받은 것을 배상을 받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미국도 이것을 열어주면 통행권을 인정해주면 전쟁하기 전보다도 더 나빠지잖아요.
0: 예.
2: 양측이 정말 그 넘어서기 어려운 그래서 본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쟁도 이번 이틀간에 서로 간에 치고받는 전쟁도 바로 호르무즈 통제권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과연 종전합의 무산으로 좀 최악의 결과를 치달을지 아니면 다행히 다시 협상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중동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국제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덮치면서 피해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지금 UN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입은 피해만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또 사망자가 1,400명대를 넘었다는 리포트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어렵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2: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한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고 지금도 매장량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 2등 합니다. 저 정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국민 경제 생활이 이렇게 파탄이 되기도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산유국으로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거의 나라를 그 파국 수준으로 끌어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지진도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7.1, 7.2 정말 엄청난 지진이 연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내진 시설도 없던 이 베네수엘라 뭐 크게 당하고 있는데요. 이 골든 타임이 보통 통상적으로 72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2: 지금 거의 다 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지진에 사망자가 1,430명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시신이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안에 많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실종자가 7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저 7만 명 구해내려면 골든 타임 72시간 내에 구조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 내에 구조 시설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외국서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공항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조그마한 공항 하나가 지금 재개수가 됐다 해서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살짝 가긴 하는데 절대 지금 부족이거든요.
0: 네.
2: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나타난 피해액은 뭐 이것은 조족지혈이고요. 결국은 베네수엘라 국가 경제 전체 GDP의 거의 절반까지도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고 사망자 숫자도 만 명 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충격적인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도 피해가 워낙 크지만 앞으로 또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의 모든 우려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슈를 좀 바꿔서 국내 경제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이슈일 텐데요. 지금 내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100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이 호남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일단 만약에 이게 지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2: 예, 내일 정부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옵니다.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역사상요. 아마 건국 이후로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나오는 숫자 나도 잘 지금 얘기할 수 없다.
1: 그러니까요.
2: 그렇지만 매우 낯설 것이다.
1: 기대가 됩니다.
2: 예, 낯설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들었고 보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거든요. 727조 정도 되면 김용범 실장이 저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천조를 훌쩍 넘어갈 것이다.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 집중 대상인데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100조, SK하이닉스도 최소한 600조, 뭐 잘하면 2000조도 될 수 있다. 자, 2000조란 돈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 몇 년치 세금 한 푼도 안 긋고도 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네. 반도체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지금 두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고 두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지금처럼 인공지능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시설만으로도 공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1: 네.
2: 사겠다는 사람은 줄 수 있는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공급 생산 시설을 늘린다. 이런 것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하나의 그 트렌드,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뭐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특히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그 영업이익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직원들 1인당 성과급도 6억씩, 7억씩 주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나 초격차를 이루어 기술의 초격차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뭐 산업 흐름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혹시 너무 큰가? 너무 커서 만약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면 뭐 그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죠.
1: 예.
2: 물론 기업 각 그 그룹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이 메가 프로젝트는요.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발표되거든요. 이 또한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하나 짓는다.
0: 네.
2: 자, 지금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에 이천 뭐 이런 대대적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용인도 짓고 있거든요.
1: 네.
2: 그거와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다. 여기는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압도하는 새로운 것을 짓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메가 프로젝트 제1번입니다. 자, 메가 프로젝트 제2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1: 네.
2: 미국의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거대한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짓는다. 그것이 충청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 메가 프로젝트의 세 번째는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협조를 하면서 한국에 부탁한 게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1: 예, 예.
2: 피지컬 AI라는 게 그동안에 인공지능은 눈에 안 보이는 컴퓨터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걸어다니는 로봇 또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움직이는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경상도에 짓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호남, 호남 중에 특히 광주 지역을 중점으로 짓고요. 또 데이터 센터는 충청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는 인공지능의 피지컬 AI를 짓겠다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거기에 이게 산업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 형태로 나오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센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뭐 내일 청와대에서 발표할 그 김영범 실장이 말한 낯설 것, 그 낯설게 느껴진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엄청난 규모로 발표가 될 것은 네, 확실해 보이는데 기업들 입장에선 일단 기존에 짓고 있던 것도 마저 지어야 되고 또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공장도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너무 앞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많이 투자하라 또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라 오라 마라 하느냐 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강제한 적은 없고 정부는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 계획을 세운 것이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측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 발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부 사정은 현재 전혀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할 때 자, 이게 사실은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돈 투자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수익을 미래 수익을 거둬준다면 제2, 제3의 점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괜히 쓸데없이 투자한다든지 아니 쓸데있더라도요. 지금 현재의 수요 공급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이 반도체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0: 사이클을 타죠. 네.
2: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사이클 주기를 보면 호황이 1년 채 안 갔습니다. 평균요. 그러다가 또 불황 왔다가 불황도 1년 안 가고 그야말로 들쭉날쭉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시작된 게 아직 채 1년이 안 돼요. 작년 한 8,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반도체의 수요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흔히 이것을 이제 회계 용어로는 경제학자들이 CAPEX라고 합니다. CAPEX라 해서 고정 투자비인데 고정 투자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 배분하느냐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인데 아직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투자하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서 밖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함부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자기들 일이니까 또 내부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 공급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잘 짰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좀 무리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기업은 하기 싫었는데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적인 어떤 뭐 정치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 네. 일단 내일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히는지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볼까요? 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가 필요할 텐데
2: 그렇습니다.
1: 호남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 예, 반도체가요 매우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의 제조업체는 뭐 웬만큼 공급해주면 기계 공장이 돌아가는데 반도체는 우리 반도체 공장에 견학하면 하얀 옷 입고 머리에서 먼지가 들어가도 안 돼요. 예. 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 공정 전부가 다 무효되고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모든 제조업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만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은 청정물, 아주 깨끗한 물. 그리고요, 이 물이 잠시라도 공급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생산 라인에 있던 모든 웨이퍼들 전부 폐기해야 되고 또 물이 균질하게 안 들어가면 수율이 떨어져서 수출 안 됩니다. 아하.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전기예요.
1: 예.
2: 전기가 뭐 순간 잠시 불규칙하게 들어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우리 그 두꺼비 집 서킷 브레이크에서 들커덩 하면 스키 브레이크가 차단이 돼도 집에 화재는 안 나지만 반도체는 완전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고질의 아주 양질의 전기와 또 양질의 수자원을 충분히 이제 배치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 관해서 과연 어떤 국가의 플랜과 또 기업과 어떤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뭐 이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왈과 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반도체는 기업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 인재. 자, 지금 사람들 결국은 이 하이 테크놀로지 사람들이 꾸려가는데 인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부근의 인프라, 또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도 충분히 깔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생태계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수하고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두 회사만 있다고 해서 절대 회사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그런 소부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전공정, 후공정 들어가는 패키징 회사, 반도체 생태계가 쭉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과연 그 대목에 대한 그 플랜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 대목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내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 또 그 투자 계획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내일 오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증시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그야말로 뭐 롤러코스터를 타서 롤러코스피란 말이 이제 뭐 어색하지가 전혀 않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JP모건에서 코스피가 15,000까지 간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 예. 거의 지금 수치의 두 배 가까운 숫자인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2: 예, 뭐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냐. 그런데 JP 모건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실 우월가의 별명이 우월가의 황제입니다. 가장 큰 금융기관이고 뭐 이런 데서 15,000까지 간다 내놨다. 뭐 이 대목은 주목할 만하죠.
0: 네.
2: 그러나 어떤 기관의 전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전망 내용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느냐라는 것이 우리 좀 뚫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맞다면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JP 모건은 또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닌가.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잘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그렇게 표시하고요. 롤러코스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다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시처럼 저렇게 완전히 뭐 발광을 하지는 않아요.
0: 네.
2: 그럼 우리 정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나사 빠진 스킵 브레이크, 정말 중심 잃은 스킵 브레이크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높을 때 확률적으로 이제 어떤 한 번씩의 그 큰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높냐면요.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VIX 지수입니다. 이 여기 V가 volatile,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다 이런 뜻의 VIX 지수인데 이 지수가 지난주에 마감을 91로 했는데 장중 97까지 올랐습니다. 97이 어느 정도 숫자냐. 자, 지금 저 VIX 지수가요. 만점이 아니라 모든 위기가 다 총체적으로 닥쳤을 때 내일 모레 폭발하기 직전이 100입니다. 100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에 97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미국은 지금 얼마냐? 여기 18이에요. 18.
0: 좀 반갑지 않은 고득점이네요.
2: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지금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1: 네.
2: 그래서 VIX 지수가 40이 넘으면 그 나라 주식이 매우 불안정화돼서 위기경보를 내립니다. 정상이 보통 20이에요. 20.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점이란 말이죠. 아, 이 대목은 정말 좀 투자하시는 JP 모건은 15,000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1: 네.
2: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마침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책이 나온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 이렇게 해서 낸 대책들이 1년이 지났는데 성적표가 사실상 좀 실망스럽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매매가와 전세가 지수 모두 100을 훌쩍 넘기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어떤 정책들 내놨는데 쉽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 네, 한마디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돈이 흘러 넘치면 네. 그 결과는 결국은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래 유동성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게 된 또 중요한 이유가 주가가 좀 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원래 정부가 5천 정도까지 현 정부 임기 동안 5천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었는데 네. 5천은 커녕 지금 9천 포인트고 일각에서는 15,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요. 오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주가가 네. 오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산업 자금을 조달을 잘해서 기업들이 그것으로 생산을 하고 실물 경제가 받쳐줘서 그것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2: 자, 지금의 주식 상황은 실물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르는 장세다 보니까 지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자, 이래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일부는 팔아가지고 그것을 소비도 해야 소비가 늘어야 GDP도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주가가 오르는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팔아요. 지금 차액 실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5월 달에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유동성을 불러서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이거 성과급이 6억 또 주택담보대출 아주 싼 이자로 5억 이러다 보니까 뭉칫돈이 생기면 자금의 속성상 자금에는 꼬리표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0: 예.
2: 오르지 않아 돈 더 많이 된다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부동산이 상당히 위기 신호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지금 경제 이슈 짚어보던 중에 조금은 가슴 아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속보인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K조에서 콩고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콩고가 우즈베키스탄에 3-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중 순위가 9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치면서 K조 3위로 올라왔고요.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승점 3점인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네, 과달나라 베이스캠프에서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내일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안고 기대감을 안고 경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K조 예선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중 순위가 9위로 떨어진 건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치면서 K조 3위로 올라갔고요.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월드컵 내용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네, 이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곧 뭐 네 달 중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관전 포인트가 과연 뭐 토어제 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종부세와 보유세 조정이 얼마나 가해질지 등인데 짧게 전망하신다면요?
2: 예, 지금 정부에서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재 주가가 오른 거, 또 반도체의 호황, 거기 나온 성과급 이런 것이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다. 아직까지 갔다는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
0: 예.
2: 이래서 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미 언명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새해 예산, 내년도 2027년 예산안에 거기에 각종 보유세 관련된 것이 예산 연계 패키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달에 종합 대책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이 토지 거래 허가제, 토후세가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풍선 효과가 커지거든요.
0: 네.
2: 거기를 확대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보유세에 있어서 현재 종부세 또 이 재산세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특히 자기가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좀 더 과세한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장기 보유 공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0: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을 통해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진품으로 본 이후한 화백의 그림은 물론 명품 가방과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을 챙겼습니다.
3: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2: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였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2: 민간인인 김 씨는 뇌물죄 대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4: 이 사건의 법정 최고형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2: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0: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 3개 가운데 2개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1: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건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한 건인데요. 종합특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김 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주가 조작과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모두 3건의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이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사건만 1심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신문할 증인을 정하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준비 절차가 길어지면서 첫 공판도 한 달 뒤에나 예정된 상황이라 1심 마무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의 형사 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참고인 소환을 거부했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하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한 특검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김 씨를 향한 특검의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으로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1: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선관위의 과실을 선관위 스스로 심사하고 이후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맡은 선관위원장의 과실을 다른 법관이 따져봐야 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낙선자와 유권자의 줄소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전심 절차인 선거 소청은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따지는 이른바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과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0: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의 중대 과실 여부를 다른 대법관이 판단해야 하고, 시도 선관위원장인 현직 지방법원장의 행정 처분을 고등법원 동료 법관이 심리해야 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꼭 현직일 필요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

0: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끝난 K조 예선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32강행을 위한 마지막 경우의 수가 사라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2: 네, 스포츠부입니다.
1: 네, 너무 아쉬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K조 예선 마지막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요. 콩고가 3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32강 탈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콩고는 전반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에만 연달아 3골을 뽑아내면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치면서 K조 3위로 올라왔고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승점 3점인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조 3위 팀중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지면서 남은 제2조 경기에 상관없이 상위 8팀에 주어지는 32강행 티켓을 놓치게 됐습니다.
0: 네, 참 너무나 아쉬운 결과인데 결국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남아공에게 진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다른 팀의 경기를 보며 마음을 졸이는 지난 며칠을 보냈지만 결국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에 지면서 A조 3위로 추락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32강행 희망이 컸는데요. 이후 치러진 다른 조 경기에서 예상을 깬 결과가 속출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32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줬다면 경우의 수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크로아티아가 이기면서 우리의 희망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도 어두운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내일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꺾었습니다.
1: 네, 경우의 수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무산되면서 우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도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우리나라가 자력 진출은 무산이 됐고 이후에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전 국민께서 초조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결국은 32강행이 무산됐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총평하신다면요?
3: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 한국 축구의 앞날을 위한 그 대비해야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무대에서 감독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역대 최강 멤버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대 최강 멤버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면은 이강인, 손흥민, 뭐 황인범, 김민재 선수를 데리고도 이 정도밖에 못하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홍명보 체제는 이제 오늘로써 종말을 구하게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시안컵이 있지만 여론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아시안컵, 내년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맡을지는 뭐 장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 네. 자, 4강 신화도 이뤘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인데 지금 16강, 8강도 아니고 32강조차도 가느냐 마느냐를 초조하게 바라보게 된 지경이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3: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 역시 남아공전의 졸전이겠죠. 또그 이전 2차전에서 멕시코전에서는 우리가 잘했지만
1: 네.
3: 수비에서의 결정적인 실수 한 장면 때문에 결승골 내주고 0대1로 패했는데요. 이때의 이 실수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미 뭐 가정은 지나간 일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명보 대표팀이 월드컵에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가면서 홍명보다운 색깔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비전을 월드컵 개막전에도 내놓지는 못했고, 월드컵 개막 후에도 그라운드에서 우리 선수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의 컬러, 홍명보 축구의 색깔, 조직력 등을 보여주지

0: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쉬운 거는 뭐 직전 대회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었죠. 벤투 감독이 빌드업이라는 유산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방식을 보면
1: 네.
0: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이전 대회에서 거뒀던 성과나 유산을 계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 감독이 바뀔 때마다 감독의 스타일이나 감독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지고 이 3백에서 4백 또 어떤 때는 빌드업 어떤 때는 또 스피드와 조직력 이렇게 매 대회마다 이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대표팀의 정체성이 규정되다 보니까 한국 축구가 무엇이냐 또 이전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과나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축구 대표팀의 문제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6.25 전쟁의 기념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느끼는 점은 점점 한국의 안보가 약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영화 특집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름날을 맞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여름 영화와 관련된 곡들을 주로 골랐는데요. 전문 장병님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6.25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곡이죠. 모나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28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늘 아래 28도라는 뜻이 되죠. 롬브 이렇게 되니까요. 이글거리는 지중해의 태양과 그늘 속의 서늘함이 공존하는 모나코 해변의 묘한 공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늘 아래 28도, 우리는 해변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하고 읊조리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묵직한 내레이션 위로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애잔하게 얹어지는 여성 코러스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고요. 모나코 하면 생각나는 배우가 있죠. 그레이스 켈리. 왕비였지만 결국 요절했던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던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프 락의 전설 비치 보이스의 서핑 USA 포레스트 검프 중에 나왔던 곡이죠.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죠. 태양이 이글거리는 캘리포니아의 해변으로 날아가 파도를 가르는 활기찬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곡이죠. 이 곡은 뭐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위대한 걸작이었죠. 뿐만 아니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에도 등장하고 수많은 청춘 코미디 영화에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죠. 전주에서 터져나오는 그 유명한 일렉기타 리프와 청량한 보컬 하모니를 듣는 순간 가슴을 뻥 뚫어버리는 만약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오기 전까지는 서핑 USA라는 게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말리부 비치 같은 데를 가니까 정말 서핑을 타는 분들이 있더군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일렉기타 선율, 청량한 하모니가 흐르는 순간 오늘 하루 쌓였던 스트레스와 지루한 일상이 저 멀리 밀려오는 파도 속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철없는 아저씨 키코치로와 외로운 소년 마사오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엉뚱하고도 따뜻한 여정을 그렸던 영화 키코치로의 여름의 OST에 나오는 서머, 히사이시 조우의 곡 들으시겠습니다.

폭력의 미학, 그와 관련된 영화만 만들었던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거칠고 투박한 스크린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바로 히사이시 조의 음악. 서머, 언제 들어도 마음이 투명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겪지 않았던 시절의 여름까지 그려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그의 음악에는 우리 영혼의 가장 순수했던 곁을 곁들이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사이시 조의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피아노, 현악선율, 스크린 전체를 마법 같은 동화로 물들였는데 한국에서도 수많은 광고와 방송에 단골 시그널로 쓰이며 여름이라는 계절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곡 아니겠습니까? 거장의 선율이 소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메말라 있던 우리의 감성 역시 촉촉하게 채워주는 참 고마운 곡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영화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의 OST였죠. 서프젠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들으실게요.

사실 저는 퀴어 영화들을 소개할 때마다 좀 난감해지곤 합니다. 퀴어 영화라는 건 동성애 영화인데 요즘은 또 퀴어 영화에서 동성애 영화가 한물 가가지고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양성애 영화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남부 햇살과 생애 첫사랑의 열병을 앓던 소년들의 지독하도록 아름다운 계절을 소환하는 명곡이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Call Me By Your Name을 보면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며 음악성으로도 엄청난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여름방학이 미국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지루한 여름방학 중에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뭐 이렇습니다. 남자 학생들끼리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뭐 묘한 거부감을 느끼고 시선이 가고 몸짓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 감정의 정체가 첫사랑의 열병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떠나보내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무너져 내려오는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다가와 가장 위대한 명대사로 꼽히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거죠. 그 아픔을 지우기 위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말라. 상처가 아프다고 해서 감정을 무디게 만들면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된단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그만큼 찬란하게 사랑했다는 증거다. 뭐 대부분의 뭐 이런 식의 패턴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언젠가는 또이 사랑이 첫사랑의 열병이었을 뿐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이 쓰잖아. 진추아의 원서머나잇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대 아시아 전역의 청춘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적인 최루성 밀러 영화였죠. 사랑의 샌나, 최시아 마일러브, 1976년 작품인데요. 여기에 주제가 Once Upon a Night,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홍콩과 한국을 뒤흔들었던 아련한 여름밤의 추억으로 날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봉을 했다고 해서 홍콩에서 처음으로 보고 이 영화를 수입하려고 하다가 수입을 못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요즘 리마스터링해서 개봉까지 했더군요. 한국의 동아수출공사하고 홍콩의 쇼브라스가 합작했던 영화죠. 천대 싱어송라이터였던 진추와 그리고 한국의 미남배우 이승용.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홍콩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키장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필이면 진추화가 쓰러지죠. 중요한 건 극중에서 피아노를 치며 눈물 짓던 진추화와 싱어송라이터 아비가 함께 부른 이 듀엣곡은 제가 어릴 때 정말 너무나도 감미로웠던 곡으로 다시 한번 반세기가 지난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일렉트로니카 팝과 애절한 슬라브 감성에 정점을 찍었던 1991년작 불후의 명곡 타티아나 블라노바의 울지 말아요 들으시겠습니다.

러시아 일렉트로니카 팝과 애절한 슬라브 감성에 정점을 찍었던 곡이죠. 영화 새드 무비를 비롯한 여러 슬픈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고, 참으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별의 온도가 너무나 뜨겁고 시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울지 말아요. 어차피 모든 건 지나갈 테니까요라고 나직하게 위로하는 이 애달픈 선율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연애소설 OST 중에 한 곡이었죠. 차태현의 모르나요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늘 밝고 유쾌한 모습 뒤에 깊은 수뇌부를 간직했던 주인공 지완, 즉 차태현의 마음을 대변하듯 담백하면서 애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해주는데, 특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고 이은주 씨가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댄 모르나요? 내 눈물 속에 그대가 살고 있다는 걸 하며 담담하게 뱉어내는 노랫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두드리기도 하죠. 그 시절의 아련한 사랑 소설 속으로 안내했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500일의 썸머 OST에 나왔던 곡이죠. 매건 스미스의 Here Comes Your Man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보게 되면 이게 썸인지 사랑인지 모르는 탐, 조셉, 고든레빗과 서머, 주이 디샤넬의 사랑에 빠진 뒤온 세상이 축제처럼 변해버리는 거리의 모든 사람들과 춤을 추던 그 전설적인 뮤지컬 시퀀스, 그 짧았던 서툴고 찌질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현실 로맨스가 떠오르던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맘마미아 OST 중에 Our Last Summer 들으시겠습니다.

맘마미아에서 중년의 주인공들이 찬란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추억하며 불렀던 최고의 명곡을 들으셨고, 아바의 오리지널 버전도 훌륭하지만 배우들의 연륜과 진심이 묻어나는 버전도 자체 거대한 감동을 줬죠. 다음은 폴리셰스 레이카니프의 노래와 그리고 번안가요 박자란의 진주 도개잡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왕 박재란의 진주조개잡이. 뭐이 곡의 원곡은 하와이의 전통 민요였죠. 푸푸 아오 에와. 근데 이걸 레이 카니프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폴리쉐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1960년대에는 빌리본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벌 아이버스 등의 노래로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쳤는데, 여름의 노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라디오 서울의 프로그램 2부 시작했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형 블록버스터의 최고 봉경화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 1959년 작품인데 여기에 사랑의 테마를 2부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요. 이 작품은 단순한 오락영화를 넘어서 배신과 복수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와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사실 거대한 전차 경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저는 이걸 뮤지컬로 수입을 하려고 한국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워낙 그 버젯이 커서 전차 경주 장면이 뮤지컬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손댈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죠. 위대한 걸작으로 추앙받는 진짜 이유는 화려한 액션 뒤에 숨겨진 용서와 구원의 서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추락한 배나를 지탱하는 건 오직 복수라는 지독한 증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파멸시키고도 채워지지 않던 그의 거친 심장을 결국 구원한 건또 다른 복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렸던 용서의 눈물이라는, 모든 증오가 칼이 되어 부딪히던 순간에도 유다 베너와 에스더가 나눴던 숭고한 사랑의 선율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 것일 겁니다. 다음은 영화 중경상님의 삽입곡이었죠? The Mamas and Papas의 California Dreamin'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곡이 매우 혁신적인 곡이었다는 게 헤드셋으로 들어보시면 압니다. 왼쪽으로만 들렸다, 오른쪽으로만 들렸다, 함께 들렸다.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죠. 90년대 스타일리시 시네마의 정점이었던 홍콩 영화의 영원한 불꽃 같은 걸작 중경삼림 1994년 작품의 시그니처 트랙에 나온 곡이죠.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지 버전의 DVD와 블루레이를 갖고 있는데 왕가위 감독의 전설적인 영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서 영화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었죠. 패스트푸드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저만 아페이 즉 왕페이가 대형 오디오 볼륨을 찢어놓듯이 키워놓고 이 노래에 맞춰 리듬을 타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몰래 짝사랑하던 경찰 663즉 양조위의 아파트를 비밀스럽게 드나들며 가구를 바꾸고 청소를 하던 아기자기하고 감각적인 그 명장면마다 바로 이 곡이 흘러나왔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차가운 겨울날 나는 캘리포니아를 꿈꾸네. 아마도 이 몽환적인 가사는 좁고 답답하고 중공에 반한되는 홍콩의 현실을 벗어나 이상향을 갈구하던 90년대 홍콩 청춘들의 거룩한 열망을 완벽하게 대변했고 그 예언처럼 지금 홍콩은 망했습니다. 다음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말로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들으시겠습니다.

말라의 아다지에토는 영화 속에서 형사해준, 즉 박해일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설에, 즉 탕해일을 잠복 감시할 때 그들의 감정이 서서히 붕괴되며 서로에게 중독되어 갈때 흐르던 음악이기도 한데, 참 멋진 곡이기도 합니다. 말러가 아내 알마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말 대신 현악기와 하프로만 빚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러브레터의 곡이기도 하죠.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참 사랑은 서서히 물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다음은 영화음악의 거장 헨리 맨시니가 숨겨놓은 최고의 보석이자 라디오 올드 시네마 팬들의 심장을 아련하게 쥐어짜는 명곡 집시의 바이올린, 영화 미래의 삽입곡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과 줄리 앤드루스 주연의 첩보 멜로 영화 미래의 사운드 트랙이죠. Darling Lily. 올드미디어 팬들이나 라디오 애청자들에게는 영화 자체보다 이 예절하고 처연한 바이올린 선율이 밤의 감성을 적시는 시그니처 연주곡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곡을 듣다가 나중에 영화를 보고 야, 이 첩보 영화의 주제가가 이렇게까지 고독과 방랑의 정서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을지 바이올린 활이 흐느끼듯 줄을 킬 때마다 아련한 슬픔이 눈물처럼 배어나오는 이런 곡이 첩보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장의 섬세한 터치와 집시풍의 애달픈 선율이 겹쳐지는 아련한 추억이 툭 하고 불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곡이었고요. 다음은 영화 Before Midnight OST 중에 The Best Summer of My Life 들으시겠습니다.

100%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추억이죠. 어떤 여인을 진짜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었던. 나중에 이걸 영화로 만들고 그 여인을 찾아봤을 때그 여인은 비운의 여인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실화가 전해집니다. 감독의 위대한 비포 시리즈 3부작의 마침표를 찍는 영화였죠. 비포 미드나잇의 사운드 트랙, The Best Summer of My Life. 그리스의 음유 시인이자 음악감독 그레이엄 레이놀즈가 완성한 이 연주곡은 그리스의 아름다운 여름 해변을 배경으로 잔잔한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아코디언이 어우러져 아련하면서도 따뜻한 미장센을 완성한 곡이기도 했고, 20대 비포 선라이즈에 풋풋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30대 비포 선셋에 아련했던 프랑스 파리를 지나 마침내 40대가 되어 뜨겁고도 현실적인 사랑을 증명해냈던 제시 즉 에단 호크와 셀리나 즉 줄리 델피의 세월이 이한 곡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명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잔잔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후반부의 폭발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프랭크 시나트라의 묵직한 중저음 보컬이 몰아칠 것만 같은 그 곡의 원곡 꿈다비 뛰드 들으시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는 원곡이 있습니다. 원곡은 프랑스 곡이죠. 자크 리보, 질 티보의 꿈다비뛰드였죠. 이 곡은 사실 파리 올림픽 폐회식에서도 이 곡이 나왔었죠. 승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화 위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히트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주제가 때문에, 이 마이웨이라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 때문에 히트쳤다는 이 영화, 바로 이 영화. 젊은 시절에 하던 마라톤을 다시 한번 완주하기 직전 쓰러졌지만 기어코 결승점을 넘게 된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의 원곡, 자크 리보와 질 티보의 꿈다비 뛰드 들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영화죠. 번지점프를 하다의 삽입곡이었죠. 자크 오펜바흐의 맨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하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만 생각하시겠지만 주인공인 우측 이병헌이 대학 시절 비 내리는 날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던 첫사랑 테이 고 이은주 씨와 함께 깊어가는 밤 자취방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이 아름다운 왈츠 리듬에 맞춰 서툴지만 설레는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전설적인 명장면의 배경 음악이죠. 다시 만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남녀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운명을 예시하듯이 이 노래는 심장을 단숨에 시공간 넘어 아련한 기억 속으로 침잠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의 밤을 위로해왔던 월드팝의 마스터피스 에크빌크의 Stranger on the Shore, 홀랜드 오퍼스의 삽입곡 들으시겠습니다.

아까 밀크의 불멸의 연주곡이었죠. 해병의 이방인,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쓸쓸한 새벽 해변. 거기서 그리운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는 듯한 클라리넷 곡을 들으셨고요. 다음은 빌 더글러스의 힘, 찬가 들으시겠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이 아쉽기라도 한 듯, 빌 더글러스가 빚어낸 바순의 낮고 아스라운 독주로 시작해 피아노, 현악, 오케스트라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합창으로 번져가는 이 선율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이자 거대한 위로였죠. 다음은 브라운 앤 데너의 에이스 오브 소로 그리고 트윈 폴리오의 슬픈 운명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을 향해 강도짓 하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5: 자, 배우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구속 이후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할 뿐 아니라
6: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고 그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소식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후 가해자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건 가해자가 자신도 다쳤다면서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7: 살인미수? 나나한테?
8: 그니까 황당하지. 본인이 물건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건데 살인미수라니.
7: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8: 당연히 경찰에서 정당방위로 결정 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내가 그 집에 흉기 들고 들어간 거 아니다 부인하고 있나 봐.
7: 그렇게 부인하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6: 유명인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 역시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7: 배우 김규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헐.
8: 강도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도망쳤다더라?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뭐야.
7: 어디 다치진 않았대?
8: 뼈가 부러졌다는 것 같지? 근데 그것보다 얼마나 놀랐을 거야. 생각해봐. 집에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위협하고 그 와중에 도망 나오고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6: 더 놀라운 건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 씨를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동일인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 진행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처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유명인의 주거지가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변호사님, 오늘은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나 씨 사건, 이 사건이 유명하죠.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9: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대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씨 자택에 30대 남성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나나 씨하고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두 분이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하고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죠. 그 과정에서 나나 씨 모녀도 또 침입한 남성도 다쳤고요. 검찰은 이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6: 일단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게 바로 정당방위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정당방위가 문제될 게 있나? 나나 씨가 정당방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쳤던 모양입니다. 피해자도 물론 다쳤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강도가 말입니다.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9: 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던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도 다쳤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나나 씨를 상대로 자기가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며 살인미수에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나 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거꾸로 나나 씨 측은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서 했고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침입을 당한 피해자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인 거죠.
6: 상식적으로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은 건데 이거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가 좀 힘들죠. 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고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는 나나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9: 맞습니다. 사실 우리 법이 정당방위를 생각보다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때린다고 똑같이 때리면 방위가 아니라 서로 싸운 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공격이 끝났는데 뒤늦게 반격해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적어도 내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만큼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른바 나나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집에서 가족을 지키려다 한 행동까지 처벌하는 건 상식이 안 맞다, 이런 공감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죠. 어떻게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건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9: 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양형 이후로 평온해야 할 새벽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고 하고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지한 흉기가 애초에 상해를 입힐 용도까진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나나 씨에 대한 죄명을 강도 상해에서 강도 치상으로 바꿨다는 점인데요. 어머니가 설득해서 가해자가 흉기를 잠깐 내려놨는데 그걸 나나 씨가 집어들고 휘둘렀던 정황을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6: 네, 상해에서 치상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봤다는 거네요. 자, 항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나 씨가 SNS에 시간 낭비, 웃음만 나온다, 파이팅 뭐 이런 취지의 심경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재판 과정에서도 나나 씨가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 뭐 격분했고 재판부에서 즉각 제지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재판 중에 감정을 드러내는 일 종종 있습니까?
9: 네,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해치려던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울거나 격한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나 씨도 법정에서 격분했고 재판부가 바로 제지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억울하고 분했다는 얘기겠죠.
6: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9: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판사는 어디까지나 증거하고 법리로 판단하니까요. 다만 법정 질서를 위해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장면은 피해자가 그만큼 큰 정신적 교통을 겪고 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이런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6: 어쨌든 1심에서 가해자가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뭐 절도 목적으로만 들어갔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처벌 수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절도랑 강도랑 뭐가 다른지, 항소심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9: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흉기를 들고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 죄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흉기는 원래 그 집에 있던 거다, 나는 절도하러 들어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데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점, 또 가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에 흉기 소지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해요. 정황이 워낙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흉기 부분이 뒤집히면 강도가 아니라 단순 절도 쪽으로 가벼워질 여지가 있으니까 나나 씨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그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6: 네. 최근 유명인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 또 발생했어요. 배우 김규리 씨 사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9: 네. 보도에 따르면 배우 김규리 씨도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도가 한눈을 판 사이에 빠져나와 더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어요. 몸을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집 안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6: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심지어 이 가해자가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침입을 해서 이미 재판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9: 네, 저도 보면서 놀라웠던 게 이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비슷하게 침입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6: 네.
9: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두 사건이 다 양형에 반영되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 중에도 자제가 안 됐다는 거니까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정할 가능성이 큰 거죠.
6: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수사 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여성 연예인들의 집만 타겟으로 해서 들어갔다.
9: 네.
6: 이 사람이 과연 단순히 절도를 할 생각으로만 들어간 게 맞는지 이게 재산범죄로 국한해서 볼 수 있는지 어떤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추가 조사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드러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집 위치를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유명인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집 내부, 뭐 동네, 동선을 공개했을 때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문제,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로 문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9: 네, 이런 사건이 나면 꼭 왜 집을 공개했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방송이나 SNS에 일상을 공개하는 건 그 자체로 아무 잘못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정보를 보고 범죄를 결심하고 실행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전적으로 가해자한테 있고 피해자가 집을 공개했다는 사정이 가해자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유명인분들 입장에서 집 내부나 동네,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방송 영상을 보고 표적을 정하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한 피자 가게 안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10: 이분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1: 제가
10: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혹시
11: 제가 칼로 찌른 게 맞습니다.
6: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명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딸 그리고 방금 상황극에서 내가 찔렀다 말한 피자 가게 점주 A씨였죠. 피해자 3명은 끝내 숨졌고 A씨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 무슨 일 때문인지 좀 알아봤나?
12: 그게 피해자들은 다 사망했고 가해자도 수술 중이라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7: 주변에서는 뭐래?
12: 가해자 가족들은 본사 갑질이다. 인테리어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뭐 이러긴 하는 것 같은데.
7: 본사 갑질?
6: 사건 직후 사람들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심했는데 인테리어 하자로 그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드러난 내용은 처음 알려진 이야기만 많이 달랐습니다.
13: 갑질이라뇨? 단 한 번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점주들 대부분 소자본 창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리뉴얼을 강제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14: 그 피자집이 먹자 골목에서 좀 그 거리가 있어서 아이고, 특히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6: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계획 범죄였느냐는 거였죠.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그날 피자가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15: 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난해 9월 평일 오전이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더니 가게 안에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세 분은 끝내 숨졌고 가게 주인인 A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A씨 본인도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하고요. 처음엔 인테리어를 두고 시비가 붙은 끝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6: 네, 지금 이제 묘사해 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해자 A씨가 나머지 세 명을 이제 다치게 하고 본인은 자해를 한 끝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좀 알아보려면 가게 안에 네 명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15: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었 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 A씨가 있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분,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이렇게 부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자보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였던 셈인데요. 결국 세 분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고 A씨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한동안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6: 보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요. 가해자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한동안 조사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직후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온갖 추측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였죠?
15: 네, A씨가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정식 조사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체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보도됐는데 그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본사 갑질에 시달린 것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업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사건들 그동안 이제 꽤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건이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더 크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팩트와는 상관이 없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15: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한다거나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다거나 특정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다거나 이런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또 본사가 약자인 점주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드러난 내용은 초기 추측하고 상당히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6: 네, 당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본사 측에서도 갑질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15: 네, 당시 본사 측은 갑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이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인테리어 업체도 점주가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고요. 다른 지역 점주들도 인터뷰에서 본사 갑질은 없었다, 업체도 우리가 골랐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인테리어 하자라는 것도 배관 누수하고 주방 타일 두어 칸이 깨진 정도였고 그마저 보증기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무상 수리를 거절한 게 발단이었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갈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고 하면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게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냐 아니면 이 A씨라는 사람이 아예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냐 이건데 수사 결과는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15: 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A씨는 처음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보도됐어요.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챙겨뒀고 피해자들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연락해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계획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된 거죠.
6: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CCTV를 가리기까지 한 부분이 또 나왔다고 해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5: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따로 챙겨와 손질해둔 것으로 조사됐고요. 결정적으로 범행 직전에 가게 안 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건 자기 행동이 찍히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검찰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특히 중하게 본 부분 뭐였습니까?
15: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특히 무겁게 본 건 우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두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또 검찰은 A씨가 내세운 인테리어 하자라는 동기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거였다. 그걸로 이렇게까지 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6: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세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가 너무 사소하죠. 이게 뭐 타일 몇 장이 깨지고 배관 문제가 생긴 수준, 이 수준 가지고 살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내용은 도저히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고요. A씨랑 검찰 모두 항소를 했는데 최근 항소심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15: 네, 1심이 올해 초에 무기징역이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무기징역이 유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사람을 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 사건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6: 눈여겨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탁금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놓으면 피해자 측이 받든 안 받든 감형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15: 네, 이 부분이 좀 특별했는데요. 공탁금이라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돈은 법원에 맡겨두는 건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받든 안 받든 가해자가 공탁만 하면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한사코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버려서 감형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거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재판부도 이걸 가명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언론 보도나 여론도 역시 조심할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처럼 부각됐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사 측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강력 사건에서 초반 보도나 여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15: 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엔 본사 갑질에 시달린 점주의 우발적 범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오히려 본사나 인테리어 업체 쪽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초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일수록 수사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 어떠하다고 알려졌다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제2의 어제처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디스코 팡팡이란 놀이기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은 DJ가 분위기를 띄우면 아이들에겐 신나고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DJ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을 걸어주면 아주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범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16: 저 티켓 한 장 주세요.
17: 한 장? 이거 많이 사면 DJ 오빠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는데?
16: 진짜요? 아 그런데 저 돈이 별로 없어서요.
17: 왜 상도 돼? 나중에 갚으면 되지. DJ 오빠들이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
16: 그건 그런데.
6: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단순한 놀이기구 티켓뿐 아니라 DJ와의 데이트권, 식사권, 회식 참여권과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18: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7: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티켓값이 외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6: 3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디스코 팡팡 운영을 둘러싼 허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장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18: 놀이기구 타러 간 줄 알았는데 집단 성폭행이라니.
17: 심지어 그 녀석 성범죄 전과자라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업소에 성범죄자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6: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최근 보도된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성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업체에서 일했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또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15: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 씨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쯤 그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 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박 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성 C 군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드나들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6: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차마 말도 못하고 4개월 동안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혹여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가 돼서 처벌이 힘들진 않을지, 증거조사가 좀 힘들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5: 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큰 충격을 받아 부모님께도 차마 말을 못하고 4개월 가까이 혼자 앓다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장돼 있어서 4개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이미 박 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중한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처벌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6: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 전과도 뭐 한계가 있던 분이 아니던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건데요. 규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15: 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학원이나 PC방, 체육시설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디스코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취업 제한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슬쩍 들어와 일하면 사전 점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런 시설과 고용 형태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6: 특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업소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이 해명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5: 네, 보도를 보면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 하다 그만뒀다, 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해명이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진 못합니다.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몰랐다는 말이 거꾸로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6: 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용자 책임 말씀하시는 거죠.
15: 네.
6: 자, 아무튼 다시 가해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황당한 게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합의된 관계였다, 심지어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5: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 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박 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C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 이른바 2차 가해죠.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 간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C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6: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이게 면제부가 되지는 않죠?
15: 네, 절대 면제부가 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본인이 동의했다 해도 법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요.
6: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이 돼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또 성인인 경우에는 16세 미만까지도 또 처벌을 하고 있죠. 네, 의정안간으로.
15: 네. 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흔히 합의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6: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감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만약에 뭐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 반대로 감형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지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15: 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는데요, 항소심에선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부터 보면 박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 무겁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재판에서도 반성이 없었던 점 모두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합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형이 무겁다고 다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형 요소를 인정받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사건이죠.
6: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관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디스코팡팡 관련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15: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몇 년 전에도 디스코팡팡을 운영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업주가 놀이기구 티켓만 판 게 아니라 DJ와의 식사권이나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판매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 장에 4,000원 하는 티켓을 외장으로까지 사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서 결국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는데 그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6: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처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됐다는 건데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다음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라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른이 그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이듯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6: 이 사건 역시 일부 DJ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분과 관심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나아가 돈까지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운영자나 업소 측 책임까지 다 따져봤겠죠?
15: 네. 당시에도 DJ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니까요. 업주나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만남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자리를 만들어줬다면 단순히 도와준 차원을 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청소년 보호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성적인 만남을 알선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DJ뿐 아니라 운영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던 거죠.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Shallow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9: 회원 수 6천 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집단 성행위 모임을 열고 음란물을 유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 과거 무리를 빚은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자 사이트를
6: 일명 아너스 클럽.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다자간 연애,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열었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6천 명이 넘고 5, 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다 알려졌죠.
8: 회원이 6천 명 넘었다는 게 더 충격이다. 말세야 말세.
17: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자가 영상 찍고 퍼뜨린 건 당연히 문제지. 그런데 그냥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받는 건가?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선택한 거잖아.
8: 그건 그런데 그걸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
6: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집단 성관계 모임이 적발됐는데 당시 단순 참여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모임이 있었냐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단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실제 경찰은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그렇다면 참여한 회원들 과연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8: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운영자가 예전에 비슷한 사이트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있던데.
17: 그러면 그때 회원 정보 같은 거 넘겨받았으려나?
8: 경찰이 확인해보겠지.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 가중처벌감 아니야?
6: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아너스 클럽 사건을 통해 성인들의 사적 행위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에 있어서 운영진과 회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오늘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5: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아너스 클럽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다자간 연애나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면서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음란 사진, 영상 700개가량을 올리거나 유포를 방조한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규모가 놀라운데 사이트 회원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있을 거고요. 먼저 회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이 클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15: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른바 스와핑 클럽 사건에서도 단순히 참여만 한 사람들은 근거가 약해서 귀가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까지 한 거잖아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 게시, 유포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6: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6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순 가입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다운받은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에 실제로 참여를 한 그런 영상 출연자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까?
15: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6천 명이라고 다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고요.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린 사람, 이 단계로 가면 음란물을 유포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6: 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15: 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도라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올린 횟수가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등급을 올리려고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다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돼서 최대 징역 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6: 네. 음란물을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에 개인적인 음란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분들 실형 많이 나옵니다. 감옥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해서 찍었고 내 영상이고 나 나와도 된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15: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동의하고 찍은 내 영상이라 해도 그걸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게 개인의 동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6: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형법에서도 음화반포라고 처벌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음란물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뭐 야동이면 다 처벌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관계 영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가 노출이 되는 영상을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자,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현재 이제 여기 문제된 그 아너스 클럽 내부자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5: 네, 그 경우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이트나 SNS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음란물 유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운영진에게 훨씬 무거운 성폭력 관련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 그러면 이 사건의 운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15: 네, 운영진은 회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의 장만 열어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행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만드는 것부터 퍼뜨리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했다면 단순히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눴어도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뭐 보도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돈이 오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매매 알선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죠.
15: 네, 맞습니다.
6: 특히 보도를 보면요,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사이트나 카페에서

0: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0: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관여했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6천 명을 다 똑같이 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촬영, 유포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올라온 영상 중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맞는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이건 단순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1: 네,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원 도심의 한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 용품을 판매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이건 좀 풀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도된 표현만 보면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다, 무슨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두고 실제로는 그 공간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보입니다. 코스프레 용품 판매 같은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성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한 거죠. 허가받은 업종하고 실제 영업이 따로 노는 일종의 위장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이 오히려 영업 허가를 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위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들이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면, 근데 앞선 케이스랑은 달리 촬영이나 유포 이런 건 없었어요. 처벌됩니까?
0: 네,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성인들끼리 모여서 행위만 했고 촬영도 유포도 전혀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보는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려 해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참여자가 귀가 조치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알선했다거나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구조였다면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임만 있었느냐, 아니면 돈이 오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3: 이거 봤어? 쓰레기장에서 사람 다리가 한쪽 발견됐대.
4: 발견된 지 일주일 다 되도록 누구 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하거든?
1: 최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시 괴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5: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당초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뭐야? 요양병원에서 버린 환자 다리라고? 도대체 요양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수술실도 없다던데 어디서 절단한 건데? 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다 진짜.
1: 수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다리였다.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 신경이 손상돼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속 의료 폐기물 용기 속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린 거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경악했죠. 도대체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6: 처음엔 그냥 무서운 사건인 줄 알았거든.

0: 그런데 고령 환자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간 거라잖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다 드러난 느낌이야.
1: 고령 환자를 둘러싼 의료 현실, 요양병원의 처치와 관리 시스템, 과연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1: 최근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2: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6월 10일 인천의 뭐 생활자원해수센터,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공장이었었는데요. 그 직원이 다리 모양의 마네킹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붕대로 쌓여져 있었고 그 붕대에는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직원이 붕대를 풀자 사람 왼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네. 무릎 아래 사람 다리였고요. 높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고 경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죠.
1: 네,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막 퍼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병실에서 가위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사건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 네, 그 괴담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네. 근처 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확인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다리인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환자는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괴사한 다리를 수술로 절단하고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요양병원의 CCTV 그리고 이제 다리와 환자의 이제 유전자를 국과수에서 분석하는 유전자 조사까지 다 마쳐서 그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것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신경이 괴사됐기는 했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가위로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괴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싹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하게 됐죠.
1: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네, 사실 신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네. 이제 절단된 신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신체는 법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서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건 명백히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 거죠.
1: 병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이 의료 폐기물,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2: 문제는 그 사람의 신체를 비전문가가 접촉했다는 그 상황 자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처럼 이제 당연히 비전문가니까요.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입니다. 의료 폐기물 표식을 안 해뒀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게 그 의료 폐기물들이 밀봉되지 않았다, 이것들도 전부 다 위법한 상황이고요. 해당 요양병원이 자진 신고를 해줘서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점은 이제 분명 요양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만은 병원과 그 관계자들은 분명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1: 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있어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법을 어제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조항을 찾지 못했다, 추후 자문을 통해 명확히 결론 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2: 일단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했던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7: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은 보이실 거예요. 아주 멋진 우리 지금 라디오 서울 11시부터 12시까지 탱자씨와 함께 아침을 책임지면서 또 오빠 USA.com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한훈씨 모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 야, 이렇게 한훈입니다. 그 제가 모니터만 하다가 직접 방송을 하니까 너무 멋집니다.
8: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뵙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오프닝 하시는 선배님, 저 선배님이시니까. 네네. 선배님 뵙고 제가 계속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계속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제가 정말 듣는 거랑 옆에 스튜디오에서 정말 하시는 거를 바로 보니까 네네. 배울 게 많습니다.
7: 아유, 무슨
8: 선배님 최고.
7: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8: 아, 저를 불러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네네네. 사실 요새 그 라디오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이트지?라고 네. 하는 좀 특이한 광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7: 아, 예.
8: 오빠 USA라고요.
7: 오빠
8: USA.
7: 오빠.
8: 네, 좀 예. 이름 자체가 좀 재밌게.
7: 예.
8: 오빠 USA.com을 여러분께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왔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 자, 오빠 USA.com은 네. 어떤 사이트인가요?
8: 일단은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사이트 이름을 말하면 기억하기 힘드세요.
7: 네.
8: 그게 뭐라 그랬지? 네, 하시는데 네. 오빠 USA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7: 아, 쉬워요.
8: 영어로도 예. 굉장히 쉬워요. OPPA.
7: 아, 오빠.
8: 근데 우린 미국사니까 USA.
7: 그렇죠.
8: 오빠 네. USA.com이고요.
7: 오케이.
8: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사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7: 네.
8: 가장 실시간 가장 빠른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종합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아, 엔터테인먼트
8: 이자
7: 플랫폼.
8: 정보, 그러니까 엔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요새는. 사실은 저희가 그 기사 같은 것들을 네. 실시간으로 사실 저희 라디오서울.com이나
7: 그렇죠.
8: 한국일보 가시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잖아요.
7: 네, 그렇죠.
8: 저희가 또 엄청난 뉴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7: 그럼요.
8: 그런 좋은 기사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사실 바쁘다 보니까 라디오 서울 기사도 보고 싶고
7: 그렇죠.
8: 한국일보 기사도 보고 싶고
7: 그렇죠.
8: 또 다른 뭐 미국 팍스 뉴스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매번 그것들을 들어가서 찾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7: 아, 일이죠.
8: 바쁘신 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어디 움직이는 전화기 잠깐 보실 때
7: 예.
8: 사이트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우시거든요.
7: 네네.
8: 그래서 그런 브리핑방이라고 해가지고
7: 네.
8: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를 하는 이 기사들을 저희가 차출을 해서 일단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 한인 뉴스예요. 아무래도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 뭐 기타 등등 그런 우리 굵직굵직한 미디어들이 한인 커뮤니티 미 전체 지역의 뉴스를 실시간 탑 10을 뽑아줘서 쭉 보여주고요.
7: 네네.
8: 그리고 나는 미국 로컬 뉴스가 보고 싶어. 그런 분들 뭐 CNN, Fox, 뭐 그렇죠. 채널 9 이런 데서 나오는 또 탑 10 뉴스를 실시간으로 저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한국 뉴스도 고국 뉴스도 보고 싶으신 분들
7: 그렇죠.
8: 그것도 다른 사이트 안 가셔도 거기서 바로 탑10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걸 누르시면 더보기에서 더 많은 뉴스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미국 우리 한인 커뮤니티 뉴스 또 미국 전체 로컬 뉴스 그리고 한국 고국 뉴스까지 모든 걸 한눈에 실시간으로
7: 야.
8: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게 가장 큰 저희의 그 메리트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저희가 서비스고요.
7: 네네.
8: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뭐 너무나 훌륭한 이런 뭐 언론사들의 기사를 저희가 뭐 가져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7: 그렇죠.
8: 원문 그대로 보시게끔 저희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7: 예.
8: 그래서 저희는 타이틀 보시고 이런 기사가 있네. 지금 실시간이 검색어가 어떤 거구나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뉴스는 우리 AI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떠시면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7: 어떻게 보면 요새 세상에 아주 딱 알맞는
8: 조금 예 조금 좀 더 편하시게끔 네. 네, 좀 편하시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네네. 그런 것들을 AI가 최첨단으로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우리 바쁘신 우리 청취자분들 예, 저도 예. 포함해서 사실 뉴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긴 봐야 돼요.
7: 그렇죠.
8: 그걸 저희 오빠usa.com 들어오시면 맨 윗장에서 바로 그냥 실시간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브리핑방 오늘의 브리핑방이라고 네. 가장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7: 네.
8: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 또 우리 고리 선배님은 워낙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의상 자체가 항상 지금도 막 그 목걸이와
7: 사실 네. 그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 하느라고
8: 서른 선배님 오시니까 조금 더
7: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8: 아니 근데 평소에도 그렇죠. 오늘 예, 의상이 예. 굉장히 화려하시고 되게
7: 감사합니다.
8: 잘 어울리세요.
7: 네, 감사합니다.
8: 그런데 네. 남자분들이 은근히 상식적으로 패션에 대한 조금 뭐랄까 감각이
7: 많이 없어요.
8: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빠 먹방 먹방이 아니고
7: 멋
8: 쇼빠집
7: 멋부리는
8: 그렇죠. 멋부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저희가 또 기사들을 남성 유명한 매거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7: 어떻게 하면 스타일링을 더 할 수가 멋지게 보일 수가
8: 그렇죠. 아. 또는 남성들이 필요한 뭐 액세서리 네. 무슨 양복 이런 것도 세일 정보도 나가고
7: 네네네.
8: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오빠 먹방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7: 네.
8: 또 피식방 그래서 이 상막하고 각막한 세상에 하루에 5분 정도는 미소를 지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7: 피식 웃는다.
8: 네, 피식해서 오빠 피식방에서 그냥 오케이. 매일매일 재밌는 유머 예, 예. 글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무서운 솔직히 선배님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7: 되게 싫어합니다.
8: 저 아니 겉으로 완전 상남자신데
7: 저 불 끄고 못 잡니다. 무서워서
8: 저랑 비슷하시고
7: 귀신 나올까 봐 불 끄고 못 잡니다.
8: 저도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7: 저는 불 끄면요 네. 누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8: 아 저보다 조금 더
7: 아, 네. 심합니다.
8: 그렇지만 주변에 공포 얘기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7: 아...
8: 그래서 그런 분들 왜 공포방 또 여름이고 하니까 공포방도 준비해서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공포 이야기 또는 공포 영상이 나옵니다.
7: 네네.
8: 그것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선배님 같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DJ방 그냥 어떤 노래 모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 링크도 저희가 쫙 매일매일 새로운 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7: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8: 그냥 틀어놓으시면 한 번 1시간에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뭐 잔잔한 재즈.
7: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연어를 들어서 거기서 골라내거든요.
8: 아, 그러시죠.
7: 근데 우리 한 대표님이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이미 골라놓은 걸 저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8: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편하시게 들으실
7: 그럼요.
8: 때.
7: 네.
8: 근데 뭐 우리 선배님이 워낙 음악에 대한 그게 많으신 조예가 깊으셔서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인이 딱 들었을 때는 이 정도로 괜찮네? 이런 것들 모음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7: 네네.
8: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 카페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바로 카페 배경음악으로 틀 수 있고
7: 이야.
8: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저 만들어드렸고요.
7: 네네네.
8: 중요한 거 라디오방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라디오 서울을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뭐 앱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이시는 분도
7: 또
8: 계시고
7: 라디오로 듣는,
8: 네, 듣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듣다가 이 시간에 어떤 방송을 하지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7: 그렇죠.
8: 또 저희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항상 있으시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방송을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께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을 비롯해서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한 곳에서 누르시면 바로 청취할 수 있게끔 또는 바로 시청할 수 있게끔
7: 네네.
8: 그런 또 연결된 방이 있고요.
7: 네네.
8: 마지막으로 남자라 그러면 남자의 수컷은
7: 네.
8: 이게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네. 약간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7: 그럼요. 멋진 그 수성 입은 여자를
8: 그렇죠.
7: 보면 눈이 안 갈 수가 없죠.
8: 그렇죠. 그냥 하나 그냥 작품 아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7: 본능이에요. 본능.
8: 본능이죠.
7: 예, 예.
8: 그런 것들 약간 눈 호강방이라고 해서 조금 19세 이상
7: 네네네.
8: 근데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7: 예.
8: 핫클립들도 넣어놨고요.
7: 네.
8: 또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한 것들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쉽게 말하면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아지트다.
7: 그러면 혹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예. 위한 남자들만의 아지트 아닌가? 이런
8: 그렇죠.
7: 생각도.
8: 그런데 또 남자들분들만 오시라고 그러면
7: 네.
8: 약간의 또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7: 예, 예.
8: 뭐 하지만 컨셉을 잡을 저희가 아무나 오세요 이러면 또 너무 너무나 오픈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무난하기보다는 좀 색깔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남성분들을 위한 아지트라는 모토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여성분들도
7: 그렇죠.
8: 오셔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7: 네.
8: 남녀노소 가리지 마시고 단 남녀 노선 아니 남녀 노까지 되는데 네네. 19세 이상만 들어오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7: 네네. 자 그렇다면 네. 저는 뭐 아, 남성방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디오 방이나 DJ 방이 사실 굉장히 이 흥미롭거든요. 네네. 자, 저 그럼 저희 라디오 서울도 들어가나요?
8: 라디오 서울은 1순입니다. 오, 넘버 와. 1입니다. 무조건 네네, 넘버 1. 그리고 어. 혹시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네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저희 오빠USA.com은요 기존에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 한인 미디어나 대표하는 이런 미디어들을 대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청자들 또는 청취자들과 더 쉽게 연결해드리고자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라디오 서울 같은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희가 배울 거 많고 재밌는 이런 미디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너 라디오 서울 들어봤어? 어 알아요. 어디서 들어? 잘 모르는 친구는 많거든요. 아, 그런 분들은 네. 저희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아 라디오 서울이란 플랫폼 여기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네네. 라는 저희는 좀 매개체 역할 네. 브릿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네.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7: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건가요?
8: 네네. 그 남성분들이 저희가 지전에 소프트 런칭했던 걸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표하는 사이트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7: 뭐
8: 무슨 M, 네, M something USA 뭐 있죠.
7: 예, 예, 예.
8: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7: 아 엄청나요.
8: 엄청납니다. 네. 글 하나가 들어오면요. 댓글이 막 몇백 개씩 실시간에 달려요.
7: 아니 뭐 잘못한 분들
8: 맞아요.
7: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누가 사기를 쳤다 아주 사진에다가 적나라하게
8: 그냥 뭐 실명 바로 공개되고 예, 예. 신상이 털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 예,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댓글과 참여를 하시는데 네. 이 남성분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복구 좋거나 기분이 나쁜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세요. 그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네네. 댓글에 대해서 참여가 낮으신지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내가 쓰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인 줄 알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일 크신 거예요.
7: 그렇죠. 네.
8: 내가 쓰는 글씨나 말투 때문에 네네. 혹시나 누가 알아챌까 봐. 근데 저희는 절대로 본명을 본인을 알 수 있게 되지가 않아요.
7: 네.
8: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자기 닉네임 쓰시고 그냥 글을 쓰시면 이게 누군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 예, 예.
8: 저희도 그걸 알지 알려면 알 수
7: 그렇죠,
8: 있는데
7: 그렇죠.
8: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수다방이랑 홍보방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는 홍보를 네, 하셔도 좋고요.
7: 예.
8: 아니면 어디 이런 게 오픈했다라고 홍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어디 어디 뭐 맛있는 게 어디 있나요? 어디 어디 네네, 재밌는 게 네네. 뭐가 있나요? 네네. 이런 서로 커뮤니티 역할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열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홍보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네. 궁금한데
8: 네.
7: 지금 아까 얘기한 뭐 M 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8: 네네.
7: 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뭐 비즈니스 구인 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8: 그렇죠. 네네네.
7: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광고도
8: 그렇죠.
7: 나오고
8: 뭐 중고 거래도 하고
7: 뭐 네. 자동차도 팔고
8: 네네네.
7: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8: 그런 거는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이트가 좀 더 성장을 하면 네. 지금
7: 예, 예.
8: 저희가 지금 소프트 런칭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네네. 오픈한 지 저희가 1개월도 채 안 된
7: 1개월밖에 안 됐어요?
8: 네, 1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7: 아이고
8: 6월달 예. 초기 좀 지나서 저희가 소프트 런칭을 했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커뮤니티가 들어오시는 거에 따라서 사실 어제도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타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7: 아마도 바라건대
8: 네.
7: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또 찾고
8: 그렇죠.
7: 발전이
8: 발전을
7: 되고
8: 더 커지고
7: 사이트가
8: 성장...
7: 커지고 하겠네요.
8: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네.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7: 네.
8: 대신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7: 네, 네, 그렇죠.
8: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7월 달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라고 저희끼리 저희끼리 야, 우리 미국 내 한번 타운 살리기
7: 그렇죠.
8: 캠페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7월 달 한 1개월 동안 이제 우리 타운에 계신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게 되었든 간에 1개월간 무료로 배너 홍보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이벤트를 사실 엊그저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7: 아, 이것도 큰일 하셨네.
8: 아, 그래서 뭐 사실 저희는 뭐 배너에 아시다시피 그런 게 다 비용을 서로 받는 건데 뭐 저희도 이제 새로 오픈해서 지금 막 멤버들이 오고 계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하신 분께 어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오빠USA.com을 접속을 하시면 팝업으로 안내가 뜰 겁니다. 팝업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거기 그냥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오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내용만 한 3줄, 4줄 정도만 써주시면 네. 거기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제가 모든 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랜덤 추첨해서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7월 달에 무료로 홍보를 저희가 배너를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7: 아이고 좋은 기회네요.
8: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또는 지인께서 어떤 홍보하실 만한 업소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oppausa.com으로 들어오셔서 팝업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오고 너무 쉽습니다. 그거 보시고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 나 그러고 디자인 할 줄 모르는데 예, 예, 고민 안 하죠. 디자인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예, 예, 로고만 주시면 디자인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무료 저희 배너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네. 이럴 때 한번 같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7: 그렇구나. 자, 네. 한 가지 궁금한 거. 예.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오빠라고 이름을 지으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8: 일단 첫 번째는 기억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 들었고요. 제가 오빠, 근데 형님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저희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들었을 때 가장 스펠링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구상하고 리서치하고 투표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오빠가 제일 쉽겠다. 뭐 젠틀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사나이도 있었고 근데 결국 이제 오빠로 정했고 제가 봤을 때 오빠라는 거는 웬만한 남성분들은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네.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건 잊어도 오빠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빠 USA라고 저게 찍게 됐고요.
7: 제가 지금 사실요. 오빠 USA.com을 들어갔어요. 구글에서.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오빠 USA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 바로 네네. 뜨네요.
8: 그게 팝업으로 먼저 뜨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7: 한인 비즈니스 응원합니다. 그래서 네. 신청 대상 이렇게 해서 야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8: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저희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턱이 낮다 보다 거의 지하니까요. 네. 그냥 얼마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7: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예. 이렇게 비즈니스 이게 떴는데 네? 메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8: 그거 팝업을 닫아주시면 돼요.
7: 어떻게 닫는 거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아니 그래야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네. 여기 보면 네. 나중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듯이 아주 이쁘게 지금 최신 뉴스 보기 오늘의 브리핑방 오빠 아까 말씀하신 그 방들이 쫙 네네네네. 나와 있습니다.
8: 카테고리 섹션이 있고요.
7: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참 한미 미디어 탑10 그래서 뉴스들이 쫙 나와 있고 한눈에
8: 네네네.
7: 또 아까 말씀드린 로컬 미디어 탑10 있고
8: 네네네.
7: 한국 뉴스 탑10 있고 네. 또 수다 홍보방 또 오빠 먹방 아까 말씀하신 네. 남성분들
8: 패션이나 패션 트렌드한 거 네네.
7: 그리고 여기 피식방 좀 웃을 수 있는 네. 거
8: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는 웃으셔야죠.
7: 바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눈호강
8: 눈호강방 네. 예. 고기가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7: 이것만 위한 게 아니고 언니들도 위한 겁니다.
8: 언니 누나 다
7: 오빠 됩니다. 언니 다 에브리바디를 위한 겁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oppausa.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8: 네.
7: 자, 근데 요즘 뭐 사이트도 많고 뉴스도 많잖아요.
8: 그렇죠.
7: 근데 굳이 오빠 USA를 새로 만든 어떤 그 동기가 있으신가요?
8: 그게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보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7: 예, 그렇죠.
8: 예전에는 정보를 구하는 게 어려웠고 네.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플러스 효과가 있고 충분히 예, 예, 저런 예. 경쟁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요새는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해서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물론 들어가면 되지만
7: 네.
8: 이거 저것 저걸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자체의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을 일단은 없애자.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네네네. 저희 라디오 서울만 해도 뭐 예능이며 약간의 그런 그럼요. 음악이며 이게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어떤 백화점 같은 거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7: 그렇죠.
8: 원스톱 쇼핑몰처럼 원스톱 인포 엔터테인먼트를 저희는 네네네. 지향하는 마음으로
7: 우리 저 네. TK님이 잘 못합니다. 영고님 이해를 잘못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잘못해 어떻게 들어가죠? 영어로
8: 영어로
7: 좀 알려주세요.
8: 네네 영어로 여러분 그 구글 창에 뭐 오빠 USA를 찍으셔도 되고요.
7: 예
8: 아니면 그냥 OPPA USA
7: 혹시 한글로 오빠 찍어도 되나요?
8: 됩니다. 되는데 이게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 그래서 가능하면
8: 오빠를 영어로 쓰시는 게
7: 오빠입니다. 네. OPPA USA라고 네. 치시면 들어갈 수가 있죠.
8: 저희가 그 네 아직은 사실 말씀드린 아직 만드는 지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근데 한글로 오빠 USA 찍어도 지금 맨 먼저 뜨.

0: 네요. 아, 제가 다시 예, 예, 에세이가 됐네요.
1: 그래서 가능하면 네. OPPA USA로 들어가시면 네네. 지금 기존에 있던 미스 어쩌고저쩌고 USA를
0: 네. 대항하고 하지는 마 네, 대항가로서
1: 거의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고 네네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려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커질 일만 남았고. 네. 이 오빠 USA가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AI 세대라서 저도 재미나이 쓰고는 있어요.
0: 아 그러시겠죠.
1: 그런데 아니 할 수 없이 써야만 돼요. 따라가려고.
0: 맞습니다. 네네네.
1: 방송을 하려면 써야 돼요.
0: 맞습니다.
1: 방송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앱으로 들으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사실 네. AI가 좀 벅찬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오빠에 들어가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니까 굳이 AI가 없더라도
0: 그렇죠.
1: 네, 다 이 친구가 알려주니까
0: 네네네네.
1: 굉장히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웬만큼 하루에 필요한 정보와 네. 하루에 필요한 휴식과 네. 하루에 필요한 웃음과 하루에 필요한 약간의 그런 눈 여기까지 충분히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 그러니까요.
0: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출근하실 본인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1: 네네.
0: 출근하자마자 접속을 하셔서 일단 기사를 한번 한 3분에서 5분 타이틀을 쭉 네네네. 보고 그럼 일단 자기는 기사가 끝났대요.
1: 그렇죠.
0: 그리고는 바로 호강방으로 간다며.
1: 아.
0: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호강방을 차트를 착착착 열어서 눈 호강을 착 하고 네.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아침에 그런 거를 보면서 네. 뭔가 밤새 힘들었던 그 어두운 마인드가 촥 풀어지.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면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는 이제 피식방 가서 재밌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월드컵 시즌이라 보니까 월드컵 실시간으로 스코어라든가 경기 일정도 예, 쭉 보여드리고 예, 예.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재미를 위해서 우승 국가 맞추는 그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여러분 오늘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 오빠usa.com에 들어오셔서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 이메일 정도 쓰실 정도만 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면 네. 아침에 눈을 뜨셔서 오빠usa.com 들어가셔서 네. DJ방 가시면
0: 그렇죠.
1: 아침에 좋은 음악 나올 거예요. 그냥 눌러놓으시고 세수하시고 커피 마시고 출근 준비하시면 네네.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0: 아 역시 음악에 대한
1: 음악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0: 네.
1: 화가 가라앉아요.
0: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악 힘이라는 게 맞습니다.
1: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생겨요.
0: 거의 고해성사가 되는.
1: 네, 네. 그러니까요.
0: 하지만 여러분 그 음악을 드시더라도 오후 3시가 되면 2시 58분부터는 라디오방 오셔서 라디오 서울을 누르시면 우리 영권 선배님의 라디오는
1: 예, 그렇죠.
0: 내 친구를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1: 자,
0: 거.
1: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 오늘 혹시 충분히 설명치 않으시면
0: 네.
1: 내일 아침 11시에는 우리 또 한우님이 화면에 나오십니다.
0: 네.
1: 댓글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네, 다 알려드릴게요.
0: 네, 그럼요.
1: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0: 그럼요. 아직까지 조금
1: 예.
0: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오빠usa.com이고요. 그 다시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에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자, 미국 사는 우리 한인들 네. 특히 LA 주변에 여러분들의 온라인 아지트 오빠usa.com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꼭 방문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우리 방송인이 아닌 대표님으로서
0: 네.
1: 우리 제프한 씨 모시고 오빠 USA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0: 네. 오늘 너무나 그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네네.
0: 지금 아직 너무나 뭐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긴 하지만 저희가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러분 쓰시는 편한 그런 사이트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요.
1: 네.
0: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는 내 친구
1: 네.
0: 여러분 오빠 USA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0: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0: 저자의 이슈 톡톡.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파트너, 언제나 비타민 같은 존재죠. 이슈 해결사 제이초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 예, 오랜만입니다.
0: 네, 저 오늘 우리가 나눌 영화 극장가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화제작 마이클 맞죠?
1: 예, 맞습니다.
0: 네. 네,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 마이클. 예, 개봉 전부터 전 세계 팬들이 기다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뭐 평가가 아주 흥미진진하다고요.
1: 예. 그 마이클 잭슨의 정규 영화인 그 마이클은요.
0: 네.
1: 지금 죽고 나서 사후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지금 마이클 잭슨 신드롬이 일어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관련 도서의 출간이 잇따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전까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네. 그 프레디 머큐리의 그 퀸 영화가 대박은 쳤지만
0: 네.
1: 그 퀸 음악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렇게 역주행된 적은 없어요.
0: 아.
1: 근데 지금 이 마이클이라는 노래가 역주행 되면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어떤 추모 열기로
0: 네.
1: 지금 마이클 잭슨의 그 어린 시절 잭슨 5 시절서부터
0: 네,
1: 지금
0: 네.
1: 마이클 잭슨의 모든 히트곡이 역주행되고 있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와,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맞아요. 뭐 로튼 토마토 관객 점수가 무려 97%를 찍었다고 하니까
1: 예.
0: 엄청난 거죠, 관객 수가. 뭐 근데 이 관객들은 정말 환호하는데
1: 예.
0: 평론가들은 이거 정말 화려한 껍데기뿐이다. 뭐 날선 그런 호평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1: 예. 뭐 물론 보셨죠?
0: 예, 봤죠. 저도
1: 예.
0: 보셨죠?
1: 예. 저도 봤습니다.
0: 아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1: 예.
0: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1: 근데
0: 네.
1: 저는 이게 전기 영화인지
0: 네.
1: 어떤 무슨 콘서트 영화인지
0: 아하.
1: 너무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미화된 부분만 조명이 돼서 좀 안타깝고요.
0: 네.
1: 일부 어떤 핵심 의혹이 생략이 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0: 네.
1: 음악 작업 과정에 대한 묘사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퀸시 존스라든지
0: 네.
1: 다이애나 로스라든지 그 막내 동생 그 자네 잭슨이라든지
0: 네.
1: 그 없는 사람들로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0: 네.
1: 저는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터리 같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0: 네.
1: 명쾌하게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전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0: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뭐 헌정 예. 뭐 영화
1: 그렇죠.
0: 뭐
1: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 그냥 콘서트 영화인 것 같아요. 딱 그 앨범 배드에 대한 그
0: 네.
1: 콘서트 장면에서 끝나잖아요.
0: 네.
1: 사실은 알고 싶었던 게 그 이후에 인간 마이클 잭슨으로서의 그 인간의 어떤 고뇌와 그 외로움과 고독
0: 네.
1: 어떤 그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천재적인 재능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부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0: 맞아요.
1: 어린 시절에 그 학대 수준으로 트레이닝 받아서
0: 네.
1: 마이클 잭슨이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얘기까지만 그려져서 저는 그게 좀 못내 아쉽더라고요.
0: 저도 그랬는데 좀
1: 예.
0: 비슷하네요.
1: 예,
0: 아마
1: 예.
0: 관객들이 뭐 물론 마이클 잭슨의 노래 또 그의 또 일대기 어렸을 때 모습들 쫙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호응을 했지만 정말 박수를 많이 보내고 감동을 받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풀어주신다고요?
1: 예.
0: 기대가 됩니다.
1: 저도 사실은 마이클 네. 잭슨이
0: 네.
1: 한참 법적 공방이 있고 그 언론이나 어떤 신문사에서 마이클 잭슨을 조롱하고 또 음해하고
0: 네.
1: 누명을 씌워서 그럴 때 저도 사실은 마이클 잭슨의 어떤 진 면목을 사실은 못 봤어요.
0: 네.
1: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가려진 진실들을 알고 나서부터
0: 네.
1: 참 어떤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고요.
0: 네.
1: 마이클 잭슨은 한 번도 유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0: 맞아요.
1: 그 처음 사건 그 아동 성추행 사건 그 조던 챈들러라는 그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도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이 유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냥 그 법정 싸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었고 월드투어에 집중하고 싶어서 네. 그냥 법정 밖에서 합의를 본 거고요. 그 이후에 뭐 그 많은 어떤 성추행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네버랜드에서의 어떤 성추행이. 네. 근데 단 한 건도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구설수나 스캔들이나 어떤 그런 가십거리에만 관심을 뒀지 네. 그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이 동물과 아이들을 유난히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 네. 사실 마이클 잭슨이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세상에 예, 이렇게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1: 예.
0: 이 세상은 마이클 잭슨에게 너무나도 잔인했구나라는 예.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1: 예. 네.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서
0: 네.
1: 다시는 두 번 다시 네버랜드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을 무죄 판결 받은 이후로는 네버랜드를 돌아가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가격이 1억 달러가 넘는데
0: 네.
1: 최종적으로 2,200만 달러의 헐값에 매각이 될 정도로
0: 아.
1: 그 네버랜드 하면은 어떤 마이클 잭슨의 상징과도 같은
0: 네.
1: 그런 곳이었잖아요. 우리가 네버랜드 하면 피터팬의 어떤 동화의 나라 속을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려서부터 정규적으로 어떤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저도 또 놀랐던 게 마이클 잭슨이 그 음악적인 어떤 기계로서
0: 네.
1: 어떤 그런 학대 비슷한 그런 음악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요. 사실은 그 악보를 볼 수 없었던 그 악보 문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0: 와 진짜요?
1: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요. 그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천재입니다. 그런데도 예. 그렇게
1: 그래서
0: 멋지게.
1: 어떤 음악 작업을 할 때도 퀸시 네. 존스랑 작업을 할 때도
0: 네.
1: 모든 악기나 모든 어떤 작사 작곡에 대해서 입으로 다 표현을 했다고 해요.
0: 아하.
1: 그 정도로 어떤 천재 뮤지션인데 잭슨 5서부터 자기 어떤 솔로 활동을 되게 꿈꿔왔고요.
0: 네.
1: 그리고 잭슨 5에서 모타운을 벗어나서 퀸시 존스와 손을 잡고
0: 네.
1: 같이 프로듀싱을 하면서 Off the World라는 앨범으로
0: 네.
1: 마이클 시대를 열었던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근데 퀸시 존스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 예.
0: 영화에서.
1: 그러니까 그 조력자들,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 그 자기 동심의 세계에 어떤
0: 네.
1: 보상 심리로 네버랜드를 만들었던 거, 또 어린이를 좋아했던 거,
0: 네.
1: 그리고 가장 역사상 가장 많은 도네이션과
0: 맞아요.
1: 그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0: 네.
1: 마이클 잭슨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고 싶어 했대요.
0: 그리고 예. 예, 훌륭한 뮤지션이었어요. 정말 제
1: 마이클 잭슨이 39개의 기네스북 어떤 레코드를 갖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에 하나도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으로 또 올라가 있고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영화에서는
1: 예.
0: 예, 안 나옵니다.
1: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0: 예.
1: 그 조던 챈들러 그 사건으로 합의를 보면서 이 어떤 합의 내용을
0: 네.
1: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또 어떤 변화하거나 누명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다룰 수 없다는 내용으로
0: 네.
1: 어떤 합의문서에 그거를 조항을 했대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이게 지금 1시간 좀 넘는 분량이었지만 원래 4시간의
0: 분량?
1: 분량으로 이걸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0: 네.
1: 근데 맨 마지막에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런 의혹 부분을 할 수가 없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이 그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애나 로스도
0: 예, 안 나옵니다.
1: 안 나왔었고요.
0: 네.
1: 그리고 영화 시사회 초대돼서도 그 자넷 잭슨이 저는 사실은 여자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0: 네.
1: 개인적으로 자넷 잭슨의 자넷 노래도
0: 잭슨.
1: 참 좋아하는데
0: 네.
1: 그 자넷 잭슨이 시사회 때 자기의 어떤 초상권과 자기의 이름이나 모든 어떤 불만들을 너무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미화된 부분만
0: 네.
1: 편집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0: 네.
1: 자기는 거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분량이나 모든 거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0: 네.
1: 그렇게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많이 빠져 있고요.
0: 네. 참 다이애나 로스를 마이클 잭슨이 좋아했잖아요. 14살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랑했던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저는 뭐 그게 무슨
0: 많이 위로도 받았고
1: 그렇죠.
0: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1: 어떤 네. 멘토링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네. 마이클 잭슨이 스타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옆에서 조언과 음악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클 잭슨이 정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 연상의 여인이었지만 정말 사랑했던 여자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네. 정신적인 위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는 전혀 예. 언급이 안 됐어요.
1: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예, 예. 마이클 잭슨이 네. 여러분들은 뭐 세 번의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이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다뤄지지도 않았지만 마이클 잭슨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 딸
0: 딸이죠.
1: 리사 마리랑 결혼했었던 네. 것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0: 네.
1: 그 이후에 둘째 부인 그 리사 로우 그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뒀는데
0: 네.
1: 결혼 생활이나 혼인 어떤 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게 대리모 계약으로 계약 결혼으로서 네. 시험관 아기를 출생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오, 진짜요?
1: 예예. 예. 그리고 그 막내 비기 잭슨이라는 그,
0: 예.
1: 그 막내도
0: 네.
1: 사실은 대리모에서 난 아기래요. 그러니까
0: 아, 진짜요?
1: 실질적으로 결혼
0: 몰랐네요.
1: 생활을 해보거나 잠자리를 예. 하거나 그래서 네. 태어난 어떤 그런 자녀들이 아니고요. 세 명 다 시험관 아기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부인도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백반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0: 네.
1: 병원에 다니던 그 간호사가 마이클 잭슨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난 애가 없다라고 그래서 대리모 계약을 계약 결혼으로 아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0: 네.
1: 낳고 나서는 일체의 어떤 친권도 다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위자료와 또 매달 받는 생활비 또 베버리힐스 자택을 하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리모는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0: 와.
1: 물론 뭐 마이클 잭슨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어릴 시적 우상으로 여겼던 그 브룩실즈와의 어떤 열애설
0: 네.
1: 뭐 여러 마돈나의 열애설도 있었고요.
0: 열애설이죠.
1: 예, 예. 네. 그 열애설이죠.
0: 네.
1: 그 정도로 제가 볼 땐 마이클 잭슨이 몸은 성인이지만 그 어떤 마음이나 순수했던 마음은 그 애 같은 아주 순수한 어린 동심이었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 피터팬이죠. 그
1: 예.
0: 동물과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1: 예.
0: 나오잖아요.
1: 하나도 나오지 않죠.
0: 아니 조금 이렇게 동물한테 유난히도 원숭이라든가 뭐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0: 아, 참 그렇게 순수하구나. 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 마이클 잭슨을 연기한 배우가 예, 또 예. 이슈잖아요.
1: 예, 예.
0: 예. 자파 그게, 잭슨?
1: 예, 예. 그 저메인 잭슨의 그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0: 예.
1: 두 번째 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참 제가 봤었을 때 그 마이클 잭슨 연기를 참 너무 잘했고요.
0: 진짜 비슷했어요.
1: 그리고 2년 동안 그 스릴러나 뭐 빌리진이나
0: 네.
1: 그런 어떤 모든 안무를
0: 네.
1: 2년에 걸쳐서 정말 그 안무 팀한테 전수를 받아서
0: 네.
1: 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는요. 그 마이클에 나왔던 의상들이요. 실제 마이클 잭슨의 오리지널 의상이라고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게요.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이디 가가가 있죠.
0: 네네네.
1: 레이디 가가가 개인 소장 어떤 보관소를 갖고 있어요. 아카이브라고.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유류품을요.
0: 네.
1: 한 440 여점을 갖고 있대요.
0: 와.
1: 경매에 의해서 자기가 다 그거 했는데
0: 다
1: 이게 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0: 네.
1: 이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비밀리에 대여를 해줘서
0: 오,
1: 그래서 그
0: 좋구나.
1: 의상이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0: 네네네.
1: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또 우리가 진짜 마이클 잭슨을 보듯이
0: 네.
1: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는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우상을 마이클 잭슨으로 꼽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아, 참 대단하네요. 또 레이디 가가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1: 예.
0: 그거 좀 몰랐거든요.
1: 예.
0: 와, 그래서 그렇게 의상이
1: 예.
0: 진짜 비슷하다라는
1: 예, 예.
0: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또.
1: 그 레이디 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우상의 어떤 유산들이 일부 경매에 의해서 세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는 자기는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2: 팬으로서
1: 수백만
2: 그렇죠.
1: 불, 수천만 불을 들여서 그 의상들을 자기가 멋지다. 다 경매에서 지금 구입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다고.
0: 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의 그 변호사요. 변호사 예,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1: 예, 예.
0: 예.
1: 그 마이클 잭슨.
0: 또 굉장히
1: 그,
0: 말이 많더라고요. 예,
1: 변호사가 나오는 존 브랑카라는 존 브랑카. 예. 그 마이클 잭슨 법정 대리인이죠. 그쵸. 개인 변호사인데요. 지금 그 마이클 잭슨의 둘째 딸, 페리스 잭슨이라는 네. 그 둘째 딸이 그 존 브랑카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클 잭슨의 어떤 타살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 네. 둘째 딸 페리스 잭슨인데요. 아하. 저는 그 페리스 잭슨을 보면서 물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고 또 그 유산에 가려진 어떤 네. 음모나 그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타살됐다고.
0: 좀 약간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1: 예, 제가 의혹을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본다고 한다면 네. 그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투어 런던 투어 공연을 10회로 사실은 계획을 했었대요. 그런데 네, 네, 네. 그게 어느 순간에 50회로 늘어나서 사실 그 당시 때는 마이클 잭슨이 인터뷰할 때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콘서트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굉장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0: 네.
1: 그래서 죽기 두 달 전에 고용된 의사가 그 마이클 잭슨의 주치 그 사람이 심장병 전문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치의가.
0: 네네네. 네, 네, 네.
1: 근데 그 심장 급성 심장 마비로 또 약물 중독으로 심장 마비가 돼서 죽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전문의가 몰랐을까요? 그렇게 약을 투여하고
0: 그러게 말이에요.
1: 그리고 옆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응급 조치를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도 1시간 반 후에
0: 911에 맞아요, 맞아요.
1: 보고를 하고요. 네. 물론 그 법정 최고형인 의료 과실치사로 4년형을 받고요.
0: 네.
1: 2년을 살다 나와서 의사 면허도 박탈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 혼자의 어떤 실수로 덮어버리기에는 네. 많은 의혹이 있고요.
0: 그렇죠.
1: 또 마이클 잭슨이 기네스북을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사후에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엔터테이너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0: 그렇죠.
1: 죽었을 때는 보통 5천만 불, 6천만 불 빚이 있었는데 그 물론 존 브랑카를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재산의 어떤 증식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존 브랑카가 그 영화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걸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0: 네.
1: 그 지금 영화 제작자 중 총괄 그 제작자 중 한 명이 존 브랑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시고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렇죠.
1: 그 둘째 딸 페리스 잭슨과 법정 소송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그 소송이 어떻게 될지 예. 참 세상이 주목하고 있고 당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진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예, 예.
0: 이거는 타살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많았었죠.
1: 예.
0: 근데 역시나 이 말이 또 대두가 되고 있네요.
1: 예.
0: 네, 페리 잭슨을 통해서 또 소송이 예. 들어간 상태군요.
1: 예.
0: 오, 이것도 또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1: 그리고 예. 마이클 잭슨이
0: 네네네.
1: 죽고 나서 부검 보고서에 보니까는요.
0: 예, 예, 예,
1: 우리가
0: 예.
1: 알고 있었던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 아마 살아있으면 아직도 60대예요.
0: 네.
1: 58년생이니까
0: 그럼요.
1: 59세잖아. 69세인가요? 69세죠. 59년생이니까.
0: 59년생이니까 예. 그러네요.
1: 근데 그 부검 보고서에 보니까 13군데의 주사바늘도 있었고
0: 맞아요.
1: 그리고 그 펩시 광고에서 머리가 화상을 입었었잖아요. 거리가 머리가 없어서 거의 그 대머리였었다고.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이 평생 긴 머리가 발을 착용을 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제코 와커라고 그래서 그 많은 언론에서 마이클 잭슨을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런 은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다 벗겨서 보니까 몸의 70% 이상이 그 백반쟁이에 의해서 다 얼룩덜룩 할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그 빌리진에서 끼었던 그 흰색 장갑 기억나세요?
0: 그렇죠. 장갑을 끼고 항상 예, 했었죠. 예.
1: 그 손에 네. 백반증 그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한쪽 네. 장갑을 꼈었고요.
0: 맞아요.
1: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썼던 그 페도라라는 모자 있죠? 중절모.
0: 네, 모자, 중절모 모자.
1: 그것도 화상의 흉터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착용을 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빌리진에서 우리가 짧은 바지에 흰색 양말.
0: 또 흰색 그, 양말. 예. 예, 예.
1: 그 흰색 양말을 착용했던 이유가요?
0: 네.
1: 그 춤의 디테일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0: 그 문워크 춤을
1: 화려한 발동작을 네. 이렇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흰 양말을 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게 컨셉에 의해서 네. 화려한 발동작과 춤의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쵸.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자, 마이클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는.
1: 네, 예, 예.
2: I know you've been waiting a long time.
0: 네, 지금 예고편 흐르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볼게요.
2: The songs are ready. Let's take it from the top. This is your story. Honor your past. So you wanna be starting soon? And embrace the future. That's what people want.
0: 네, 영화 마이클 네, 살짝 이제 예고편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아티스트, 아이들과 동물을 사랑했던 피터팬 같던 이런 마이클의 순수한 열정을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됐는데요. 스크린으로 마주한 그런 두 시간 동안 울고 웃었던 거, 예,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들, 이 영화는 그걸로도 정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들은 예. 이렇게 생각이 좀 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아,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물론 네. 팝의 황제이고 무대에서의 어떤 레전드인 마이클 잭슨이었지만요.
0: 네.
1: 그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흑인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었고 백인들한테는 조롱을 받았었고요.
0: 네.
1: 그 흑인들이 불매운동을 마이클 잭슨의 앨범을 사다가 불태우면서 불매운동을 할 정도로 그 백인이 되고 싶어서 그 피부 색깔도 백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독한 미백 크림을 발라가면서
0: 네.
1: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고 그 음해와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그 자신의 어떤 불행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만든 네버랜드가요. 그 많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그 성추행을 착취했던 장소로서
0: 네.
1: 아주 너무 마이클 잭슨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죠.
1: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네. 돈을 벌어서 사실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나 어떤 자기의 유명세보다는 어떤 우리가 그 또 생각나는 게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있었었죠.
0: 그 We Are the World.
1: 예, 이디오피아 그 기근의 네.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0: 네, 네, 네.
1: 그게 그 라이언 리치랑 둘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인데요.
0: 맞습니다.
1: 그 정도로 세계의 어떤 어린이들 또 기아에 시달리는 어떤 아프리카 주민들 어떤 많은 역량과 또 노래에서 메시지를 많이 줬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네, 맞습니다.
1: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역사상 그렇게 사회에 많은 메시지와 또 영향력과
0: 네.
1: 또 기쁨과 위로와 그런 준 아티스트가 앞으로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참
0: 아, 진짜?
1: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0: 네, 그렇죠. 워낙에 또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시잖아요, 제이철
1: 네,
0: 씨.
1: 네.
0: 물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뮤지션 중에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제가 며칠 예. 전에 네, 그 네. SNS에서 쇼츠를 보고
0: 예.
1: 타겟에서 그 마이클 잭슨의 조그만 뮤직박스를 판다고 해서 직구 박스를 판다고
0: 예, 예,
1: 해서
0: 예, 예.
1: 그걸 찾아서 헤매돌아다녔는데요.
0: 구입하시려고요?
1: 아, 네, 볼 수 없어서 못 구입했고요.
0: 아, 예.
1: 지금 시중에 마이클 잭슨의 어떤 티셔츠나
0: 네.
1: 어떤 구찌들이 너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역대 앨범들이 지금 역주행으로서 계속 팔리고 있대요.
0: 네.
1: 그리고 그 스릴러라는 그 마이클 잭슨 앨범

0: 저걸 최초의 어떤 뮤지션도 마이클 잭슨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했었지만 또 어떤 지금에 와서 재평가되고 꼭 죽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네. 어떤 명성과 또 어떤 자기의 진실을 이제서야 찾게 돼서라도 조금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1: 맞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우리에게는 선물이었어요.
0: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도 네. 참 많은 인연이 있어요.
1: 그렇죠. 공연도 몇 번
0: 공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곧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1: 네.
0: 우리나라 그 비빔밥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전주 비빔밥.
1: 그렇구나.
0: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2.5톤 트럭의 분량의 장난감을 보육원이나 이런 데 기증도 했었고요.
1: 기부하고.
0: 또 심장병 어린이의 전액 치료비를 또 대기도 했었고요.
1: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0: 그리고 살아생전에서 이 분단 국가의 남북한 현실에 대해서
1: 네.
0: 굉장히 많은 아파요. 공감을 했었고요. 또 음악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영화 중에 이 마이클 참 저는 감동적으로 봤고 울고 예.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이 남았었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또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세상이 너무나도 죽어 이렇게 간 게 많은데 마이클 잭슨에게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찹찹한 그런 여운도 있었습니다.
0: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1: 네.
0: 마이클 잭슨이 어떤 우리 지금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1: 음흠.
0: 그 케이팝 문화에 어떤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칼군무가
1: 네.
0: 지금 어떤 케이팝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줬고요.
1: BTS가?
0: 예, 그렇죠. 그리고
1: BTS의.
0: 퍼포먼스 중심.
1: 네.
0: 예전까지는 음악 중심이었지 어떤 뮤직비디오나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 중심이 아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그걸 깼었고요. 그리고
1: 네.
0: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글로벌 팬덤 문화. 이런 것도 마이클 잭슨이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1: 네.
0: 뮤직비디오의 스케일.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그 자넷 잭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둘이서 찍었던 뮤직비디오 스크림이
1: 네.
0: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그 당시 때 700만 불을 들여서 만든 뮤직비디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더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아마 살아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사실 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당시 때 50에 죽었어요.
1: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죠.
0: 지금 살아계시면 69인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3일 후면요.
1: 네.
0: 사실은 마이클 잭슨 17 추모 기념일이에요.
1: 네.
0: 그게 2009년 6월 25일 날 사망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딱 3일 남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3일 그 됐을 때 추모 기념식이 요 가까운 포레스트 론 그랜데에 있는 그 묘지에서 메모리얼
1: 네.
0: 파크에서 지금 추모 기념식을 하고요.
1: 아,
0: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타이거리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동판이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네임 동판.
1: 네.
0: 거기에도 꽃다발과 촛불들이 매년 인산 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1: 그렇죠.
0: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마이클 영화 스케치를 하면서 또
0: 예.
1: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쫙 풀어주셨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0: 제가 이것도 하나,
1: 아주 알차게 만들어주셨네요. 네네네.
0: 제가 또 이 말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1: 네,
0: 제가
1: 말씀하세요.
0: 그 마이클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1: 참
0: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1: 네.
0: 그 마이클 잭슨의 속편이 제작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1: 와.
0: 2027년 후반기에 개봉을 하게 돼 있는데요.
1: 네.
0: 거기에는 지금 1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1: 네.
0: 그 1990년도에서부터 2000년도 그 이후에 어떤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대리모 결혼 생활과 어떤 사적인 거 그리고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나 어떤 가장 민감하고 어두웠던 시기의 얘기를 다 밝힐 예정으로
1: 역시나
0: 예.
1: 제 2편이 속편이 나오는군요.
0: 예, 그래서 속편이 지금 제작 됐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0: 예,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그 어두웠고 슬펐던 우리가 저도 그런 걸 한번 좀 느껴봤는데요.
1: 네.
0: 우리가 주변에서 누명이나 모함이나 어떤 그런 오해를 받아도
1: 네.
0: 얼마나 속상해요.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오해

0: 여자와 누명과 시기 질투 그런 걸 모두 당했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이 어땠을까를 보면요. 네. 꼭 후편이 나와서 네. 속편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의 그 힘들었던 그 시기 물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네. 전 세계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꼭 그런 시간이 좋겠습니다. 됐으면 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속편의 소식까지 전해주셨네요. 예. 페네시 잭슨이 존 블랑카를 소송 중에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요게 좀 잘 풀려가지고, 좀 영화에도 좀 이 스토리가 좀 담겼으면 어떨까라는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예. 데이튼 씨 좋아하시는 마이클 잭슨 노래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0: 저는 가장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네? 가장 아꼈던 곡으로 Heal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 Heal the World를 네. 아마 그 Heal the World라는 그 파운데이션 자선 단체도 있고요.
1: 맞아요.
0: 마이클 잭슨이 39개 자선 단체를 죽어서도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유언장에 그렇게 썼대요. 죽어서도 내 사후 재산의 20%는 자선 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1: 아.
0: 그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천사 같은 그쵸. 뮤지션이었는지를
1: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 또 가슴이 뭉클합니다.
0: 그리고 저는 마이클 잭슨이 네. 슈퍼스타가 아닌 네. 휴먼스타라고 부르고 싶어요.
1: 휴먼스타, 멋진 말이네요.
0: 예예. 예. 예.
1: 잠깐 들어볼게요.
0: 예.

0: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죠. 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듣고 계십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s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가사처럼 예, 전쟁, 빈곤, 소외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처음 부분에 아이들의 이 순수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그 부분 그리고 후반부의 웅장한 합창이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이에요. 끝으로 한 예, 말씀 예. 해주세요.
1: 예, 국경, 언어, 인종을 초월한 문화적 아이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 팝의 왕자 마이클 또 무대 바깥에서 가장 고독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팝의 황제라는 이름에 가려졌던 인간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뭐 저도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뮤지션이었고 또 3일 후가 마이클 잭슨 추모 기념일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들었던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마이클 잭슨을 재조명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감사해요.
1: 예.
0: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영화 마이클은 팝의 황자를 향한 찬사이자 완벽한 무대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한 아티스트의 치열한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삶에 드리운 어두움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면서 비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가 남긴 음악과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화려한 빛이 있는 반면에 혼자 감내해야 하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힘겨운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토요일 오후를 함께하는 후니후니 한훈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분도 있으실 거고요. 오랜만에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토요일 오후는 어찌 보면 참 특별한 시간 같습니다. 아직 주말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벌써 한 템포 느려지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운전하시면서 또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는 어떤 분들은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혹은 그냥 소파에 기대서 최고죠. 쉬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요일이 조금은 더 즐겁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좋은 음악과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훈훈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훈훈한 카페의 대표적인 시간이죠. 하루에 듣는 문학.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볼 작품은요, 제목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줄거리를 끝까지 또렷하게 아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소설. 뭘까요? 바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파티는 화려했지만 사랑은 끝내 과거에 머물렀다. 자, 이 작가인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5년에 쓴 소설입니다. 와, 이 소설은요, 모비딕과 함께 더불어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미국 소설이라고 해서 Great American Novel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금주법이 시행되고 이 재즈가 유행하던 이른바 광란의 20년, 192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는 어두웠던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부흥과 그의 뒷면을 동시에 담은 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자, 당시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쓰인 소설들 중에서도 미국의 현재 고등학생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몇 안 되는 소설이죠. 미국 랜덤하우스 출판사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문 소설에서 율리시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미국의 엄청난 풍요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과 인물이 너무나 유명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부자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목부터 굉장히 묘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인물 같고요. 누가 봐도 뭔가 삐까뻔쩍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요, 위대하다는 말이 그냥 찬사로, 칭찬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긴 하지만 그 안쪽에 아주 깊은 외로움과 집착이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의 개츠비입니다. 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함께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닉 캐러웨이라는 젊은 남자의 시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이 닉 캐러웨이입니다. 닉은요, 미국 중서부 출신이고요, 채권 일을 배우기 위해서 1922년 뉴욕 근처 롱아일랜드로 옵니다.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칵테일 마시는데, 그죠? 롱아일랜드. 자, 그가 살게 된 곳은 웨스트 에그 신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오래된 가문과 정통을 가진 전통 부자들이 아니라 최근에 근래에 돈을 벌어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죠. 반대편 이스트 에그에는요, 닉의 사촌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톤 뷰캐넌이 삽니다. 둘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상류층 부부 같아요. 집도 크고요, 돈도 많고요, 세련된 생활, 사교계 분위기,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사교. 그런데 닉이 그 집에 가보면 뭔가 묘합니다. 데이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텅 비어있고요, 톰은 돈도 많고 자신감이 뿜뿜 넘치지만 너무 대놓고 거칠기도 하고 오만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이스트 에그가 있었고 웨스트 에그가 있잖아요. 이 동네가, 이스트 에그는요, 재산을 세습한 부유한 상류 계층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쭉 부자 동네인 그런 게 이스트 에그고요, 우리 닉, 주인공 닉이 살게 되는 웨스트 에그는요, 서쪽 계란인가요? 서쪽 달걀은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된 신흥 부자들의 구역입니다. 자, 요거를 잘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공간이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동네예요. 자, 특히 우리 그 이스트 에그에 살고 있는 톰은 처음부터 좀 불쾌한 인물입니다. 부자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자기가 위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 자기 안에 데이지가 있지만
바깥에 또 다른 애인이 있다는 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거의 당당해요. 이 닉은 그 집에서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리는 상류층의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돌아올 때면 늘 자기 집 근처 바다 건너편에 커다란 저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개츠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개츠비도 이 닉처럼 웨스트 에그, 즉 갑자기 떼돈을 버는 신흥 부자들의 구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개츠비는 처음에는 거의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가는 전설이에요, 전설. 닉은 그를 직접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아는 거는 그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어마어마한 파티가 벌어집니다. 술이 넘치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해도 정작 집주인인 개츠비를 제대로 본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멋대로 소문이 퍼다하게 떠들입니다. 개츠비가, 야 들었어? 저 개츠비가 독일 황제 친척이래. 야 개츠비가 사람 죽인 거래. 사람을 죽였대. 야 개츠비가 알고 보니까 전쟁 영웅이래. 다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죠. 그러니까 개츠비는 실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소문으로만 무성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분위기가 탁 느낌이 오죠.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만 점점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닉도 어느 날 그 파티에 초대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한테 용 같고 그 뭡니까? 그 전설 속에 들어오는 그런 전설의 개츠비, 그분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만남이 의외예요. 개츠비가 생각과 달리 무섭거나 또는 거만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놀랄 만큼 예의가 바르고 부드럽습니다. 개츠비가 미국 1920년대의 훈인가요? 예의 바르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공손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개츠비의 미소가 나오죠. 미소가 나옵니다. 사람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그 따스한 미소. 이 순간부터 닉은 개츠비에게 조금씩 끌립니다. 이 사람 소문처럼 그렇게 이상한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소문처럼 허풍쟁이는 아닌 것 같아. 어설픈 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개츠비의 진짜 목적은 이런 무분별한 파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속설의 핵심이 시작이 되죠. 개츠비가 그 화려한 저택을 굳이 그 데이지 여성 집 건너편에 마련한 이유, 그리고 매번 그렇게 엄청난 파티를 여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 이유가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데이지. 그 여성 데이지. 그는 오래전부터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또는 혹시라도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파티에 올 수도 있을까봐 그렇게 모든 걸 꾸며놓고 기다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츠비와 데이지는요 원래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예전에 개츠비가 젊고 가난했을 때,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그는 아름답고 부유한 집안의 데이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데이지도 그때는 개츠비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은, 차가운 현실은 둘을 갈라놓습니다. 개츠비는 가난했죠. 그럼 부유한 집안의 데이지는 어땠을까요? 결국 데이지는 자기와 같은 계급의 남자, 자기와 비슷한 그런 상류층, 요새 말하는 금수저, 그런 집안의 남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톰 뷰캐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개츠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그래 끝났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네, 난 안 됐네, 이번 생에는 끝났네 라고 지나가겠지만, 개츠비는요 그 사랑이 아직도 끝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과거로 인정하고 놔두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이쯤에서 개츠비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의 진짜 이름은 제이 개츠비가 아니라 제임스 개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요, 본인의 이력도 다시 쓰고요, 부자가 되고 세련된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어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츠비는 단순히 돈 많은 남자가 아니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라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 데이지에게 어울리고 싶은, 어울릴만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꿈은 사업적인 성공,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여자, 여성, 데이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닉은요, 나중에 개츠비 부탁을 받고 데이지와의 재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요 장면이 좀 재밌어요. 개츠비는 거대한 저택을 가진 남자고 매번 엄청난 파티를 열고 수많은 사람 앞에선 태연하고 아주 멋진 점잖은 남성인데, 정작 데이지를 다시 만나는 날에는 너무너무 긴장해서 허둥댑니다. 꽃을 잔뜩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비오는 날 시계 하나를 떨어뜨릴 만큼 막 떨고 있고요, 긴장하고 있고요. 이 장면을 보면 개츠비가 허세 가득한 사기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첫사랑 앞에서 자기가 서툴어지고 작아지는 그런 어설픈 한 남자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츠비 얘기가 점점 흥미롭게 이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추천곡 하나 틀어드릴게요. 정말 이 위대한 개츠비 영화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 영화를 보실 때 영화만큼이나 화려한 그 자체로 어울리는 라나 델 레이가 부른 그 영화의 OST입니다. Young and Beautiful. 노래를 잠깐 들으시면서 이 위대한 개츠비를 살짝 생각해보면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0: 네, 영화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었죠. 라나 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노래가 뭔가 들으시면 이런 개츠비의 그런 첫사랑, 잊지 못하는 첫사랑,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밤 열었던 그런 황혼의 파티, 막 이런 게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저는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우리 위대한 개츠비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위대한 개츠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츠비가 우리 닉에게 부탁을 해서 데이즈를 만나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가볼게요. 드디어 개츠비와 데이즈가 다시 만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하고 둘 다 막 긴장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개츠비는 마치 시간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데이즈 역시 완벽하게 냉정하진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개츠비는 데이즈가 톰과 결혼한 뒤 살아온 지난 시간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때 우리 사랑이 진짜였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믿어요. 약간 저 드라마에 나오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겠어, 그때 우리 사랑이 진짜였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내 자니까 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는 진심으로 과거를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위대한 개츠비의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지점이에요. 개츠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데이즈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완벽하게 되돌리고 싶은 거거든요. 데이즈가 나는 한 번도 톰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길 바라고 그 사이에 흘러간 세월, 결혼, 딸, 현실, 이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뭐 지워지나요? 그렇게 안 되죠. 데이지도 개츠비에게 흔들리기는 해요.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 어렸을 때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작품 중간에 유명한 상징 하나가 있죠. 바로 개츠비가 밤마다 바라보던 데이지 집 부두 끝의 초록 불빛입니다. 닉은 처음에 그걸 바다 건너 손을 뻗고 서 있는 개츠비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이 장면이 강렬한 이유는요, 개츠비가 사실 그 불빛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불빛 너머의 세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계급, 과거, 성공, 자기의 꿈, 이 모든 전체가 다 그 초록 불빛 쪽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점점 비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톰은, 그 남편이죠, 데이즈 남편 톰은 데이즈와 개츠비 사이를 눈치를 채고요, 뉴욕의 한 호텔에서 다같이 맞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설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 중 하나겠죠. 톰은 개츠비를 깔봅니다. 깔보죠. 왜? 톰은 쭉 잘 살아온 그런 뭐라죠? 대대손손 잘 살아온 그런 부유한 집안에 금수, 타고난 금수저고, 워낙에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톰이. 그러니까 그런 개츠비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개츠비를 깔봅니다. 개츠비는요 드디어 처음으로 데이지, 자기가 사랑하는 데이지 여성을 두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을 사랑한 적 없다고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죠? 아까 말했듯이 데이지는 거기서 완전하게 개츠비 편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현실은 개츠비가 믿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죠. 우리 책을 읽는 독자들 또는 우리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데이즈는 개츠비를 향한 감정이 비록 남아있지만 동시에 톰과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그 세계도 자기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긴장 끝에 귀가하던 길에 드디어 큰 사고가 납니다. 데이즈가 몰던 차에 톰의 애인이었던 머틀이 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톰이라는 이 남자는 본인이 워낙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나쁜 아인 남자인데 본인이 그냥 바람피는 그런 애인이 있다는 것도 서슴치 않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분의 애인 머틀이 데이즈가 몰던 차에 치여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개츠비는 그 사실을 감싸려고 합니다. 차를 몬 사람이 분명히 데이즈였지만 개츠비는 자기가 다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개츠비의 사랑은 거의 뭐 순애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리상자가 부른 순애보.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위험할 정도로 이 개츠비라는 그 인물이 현실 감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 과거의 여인,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겠다. 비현실적이죠. 그는 여전히 데이지를 지키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 머틀의, 바람피웠던 그 상대 여성이죠, 머틀의 남편 조지 윌슨은요, 자기의 와이프를 죽인 범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개츠비를 찾아갑니다. 톰이 은근히 방향을 싹 틀어준 탓도 있죠. 그러니까 톰이 자기 와이프인 데이지가 사실은 이 조지 윌슨의 와이프를 죽였는데 방향을 싹 틀었죠. 그럼 어떡합니까? 조지는 개츠비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개츠비는 끝까지 데이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이게 너무 허망한 이유는요, 그토록 화려한, 정말 수많은 파티, 화려하디 화려한 파티, 수많은 사람들, 거대한 저택, 어마어마한 소문, 그리고 정말 누가 뭐라 했으면 흠업 잡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부 다 있는데, 정작 있어서 마지막에 그 죽은 개츠비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개츠비의 죽음 후에 닉은요, 우리 주인공 닉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을 열심히 물색합니다. 하지만 개츠비의 밀수업 동업자이자 유대인계 마피아 두목이었던 마이어 우프침조차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를 함께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개츠비가 평생 기다리고 원하고 기다렸, 결국 기다리면 죽으면서까지 기다렸던 데이지는요, 남편 톰과 유럽으로 가서 장례식에 오질 않습니다. 한편 개츠비의 아버지였던 헨리 개츠 이분만 개츠비의 장례식에 왔고요. 근데 그는 또 여전히 과거를 추억하고 있죠. 개츠비의 그 넓은 인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 닉, 그리고 아버지 헨리 게츠, 그 다음에 부엉이 눈이라고 하죠, 아웃 아이드맨, 그리고 몇몇 때는 개츠비의 집사들, 그게 전부입니다. 닉은 여기서 완전히 환멸을 느낍니다. 파티할 때는 그렇게 들락날락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 개츠비의 그 부 앞에서 항상 앞에서 인사하고 어울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개츠비 장례식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데이지와 톰도 없죠. 닉은 그제서야 이 부유하다고 믿는 이 상류층이라는 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의 본질을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고, 그렇게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책임은 전혀 없고, 사람을 쓰고 버려버리는 그런 세계. 개츠비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끝내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늑은 실망과 환멸에 빠져서 미네소타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작품이 오래 남는 거는요, 개츠비가 단순한 비극적인 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끝까지 한 가지 꿈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너무 오래된 과거를 향해 있다는 거죠. 꿈이라는 게 사실 미래를 보고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꿈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연인과 함께하는, 그게 너무 문제인 거죠. 데이지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환상 자체를 믿고 그 환상을 향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부시지만 좀 안쓰럽죠. 자, 정리하면 이 위대한 개츠비는요, 화려한 파티와 부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했던 한 남자의 아름답고도 허망한 집착의 이야기입니다. 명대사 몇 가지를 좀 보고 갈까요? 어떤 명대사들이 있냐면요, 뭐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좋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소설의 시작을 여는 문장이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이런 게 있네요. 사람들은 개츠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아보려 애썼지만 그는 부패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의 정말 미소, 우리 개츠비의 미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4번 정도 마실 수 있는, 너댓번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안도감을 주는 미소를 지었다. 개츠비의 그 신비롭고 매력적인 미소를 묘사한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개츠비는 초록빛을 믿었다. 그것은 매년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이상적인 미래였다. 여기 말한 초록빛 아까 나왔지만 개츠비가 꿈꾸던 그런 데이지와의 사랑, 그리고 성취할 수 없는 이상을 나타내죠. 요또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쫓는 자, 쫓기는 자, 바쁜 자, 그리고 지친 자만 있을 뿐이다.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약간 사랑과 욕망이 얽히고 설키는 모습을 강렬하게 묘사했죠. 이 세상에는 쫓는 자, 쫓기는 자, 바쁜 자, 그리고 지친 자만 있을 뿐이다. 이런 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소설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가 있죠. 제가 중간에도 영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2013년 작입니다. 그 제이 게츠비가 게츠비 역할이 너무나 유명한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열연을 했죠. 그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 짤이라고 그러죠. 이미지 중에 왜 디카프리오가 칵테일 잔을 들고 뒤에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서 웃으면서 탁 그 턱시도 있고 쫙 웃으면서 잔을 건배하는 그런 이미지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짤이고 뭐 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영화에 나온 장면이죠. 그 3D로 나왔던 장면인데 그 개츠비의 역할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기가 막혔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닉 캐러웨이는 토비 맥과이어가 열연을 했고요. 여성이었던 데이지 뷰캐너는 캐리 멀리건, 그 다음에 남편 톰 뷰캐너는 조엘 에즈튼, 그 다음에 그 머틀 바람이라는 게 맞나? 그 연인 관계였던 머틀 윌슨은 아일라 피셔, 남편은 조지 윌슨이었던 제이슨 클라크, 그 다음에 장례식에 왔던 마이어 오프샘, 아니죠, 장례식 안 왔죠, 안 온 그 동업자인 그 아미타브 바찬이 있고요. 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그 베스 루어먼 감독의 2013년작 영화, 똑같은 원작과 제목이 같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라는 영화가 혹시 안 보셨으면 한 번쯤은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주말에 굉장히 영화가 시각적으로 듣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실만하고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으면 뭐 연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너무너무 정말 연기들 다 잘하셨고요. 이게 또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롭이라고 하는 그 의상 이런 게 무대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멋있고 보시면 와, 이게 책으로 봐도 참 재밌긴 한데 영화로 보셔도 이 감동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편을 사실은 만약에 책 그리고 소설과 영화 둘 다 안 보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을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보통 같으면 저는 소설을 추천을 해드려요. 거의 한 90% 정도는 저는 소설을 원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더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 요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2013년작, 아 이것도 벌써 13년 됐네요. 2013년작 영화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요 영화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소설로 보시나 영화로 보시나 뭐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한 번쯤은 정말 뭐랄까 같이 느껴보시면 참 좋은 그런 문학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비딕과 더불어서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고, 지금 미국의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꼭 읽게 만드는 그런 추천작이기도 하죠. 자, 제가 이쯤에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소설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곡을, 어울릴까 싶었는데 저는 뭐랄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노래를 음악, 아니 죄송합니다,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시아가 부르는 샹들리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해볼게요.

0: 네,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노래를 제가 틀어드렸고요. 저는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왠지 이 위대한 개츠비하고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재밌는 게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시는 형님께서 이 가수 시아라고 외국 분, 이게 한국 시아 아닙니다. 시아 한국 가수 시아 아니고요. 시아 SIA 시아라는 미국 가수분이신데. 이분을 본인이 안다고 개인적으로 친하대요. 그 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유명한 시아 가수를 아신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연락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하면 다음에 한번 같이 뭐 통화를 하던가 아니면 소개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을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한 5년? 더 맞나?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짠지 아닌지 모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형님 오랜만에 주말 때 문자 한번 드려가지고 시아 가수분 잘 지내고 계신지 아직도 연락되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1부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요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배우분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전에 이분 그 영화 중에 로미오의 줄리엣이라고 굉장히 옛날 거 96년인가 7년인가 아마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되게 어린 시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죠.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제 기억에 그거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이런 꽃미남 세대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되게 잘생기고 멋있었죠. 근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모르시고 어떤 영화제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시거나 외국분하고 미국분하고 대화를 할때이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할 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재밌는 얘기를 좀 에피소드 드릴게요. 디카프리오 이분이 25세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사람들이 놀리는 건데 이분이 만으로 25살, 25세 이하의 여성과만 교제한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 요런 거를 사람들이 막 어떤 영화제나 어떤 사람들이 뭐할때 요거를 빚고 와서 놀리는 풍자가 되게 많아요. 디카프리오를 하거나 또는 디카프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요 얘기를 대응해서 요게 살짝 돌려서 막 유머러스하게 농담치는 그런 미국 개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신기하게도 그가 만나는 연인들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들은 신기하게도 만 25세 생일이 지나면 모두 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디카프리오는 여성이 25살 넘어가면 만으로 25살 넘어가면 싫어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분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자의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다. 뭐 25일 지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공교롭게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약간 재미로 하는 얘기고 이분이 연기를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가 나름 최근 영화인데 한몇년 됐? 3년 됐나요? 레버넌트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고 분노의 추격자 장고에서도 굉장히 그 모카바 주인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 얘기 보면 이분이 메소드 연기하는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연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에 그런 분도 많지만 이분도 그 장고 분노의 추격자 연기를 하다가 식탁을 내리치는 팍그 해골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손에 피가 막 정말로 깨져갖고 나는데도 그냥 계속 연기를 해갖고 옆에 배우들이 우리 놀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레버넌트에서는 이분이 원래는 채식주의자래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진짜 들쏘 가죽을 입고 생간을 막 씹어먹는 막 극한의 메소드 연기를 보임으로써 이분이 드디어 오스카 남우 주연상을 거머쥐었죠. 네. 야, 이분이 디카프리오 하면 또 유명한 게 어마어마한 연기력과 어마어마한 그 정말 작품들을 불구하고 유독 그 상에 대한 인연이 없어요. 그죠? 맨날 뭐 에비에이터 영화 에비에이터 너무 재밌었죠. 그다음에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번번이 상을 받을 받겠구나 싶으면 못 받고 상을 받겠구나 싶으면 못 받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야 오스카가 디카프리오를 피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랫동안 오스카랑 디카프리오 배우랑은 인연이 없었는데 결국 아 2016년이네요 레버넌트가 벌써 10년 된 영화군요. 2016년 레버넌트로 드디어 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 축복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토스를 하면서 또 이 김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또 아주 그냥 불출의 배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잠깐 그러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다른 또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여러분들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00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께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2부는 완전히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보통 같으면은 이때 함께하는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낼 건데 제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봤어요. 이름하여 이게 왜 뜨지? 빠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 뜨지? 이게 왜 뜰까? 빠밤. 자, 2부는 다르게 갑니다. 제목은 바로 이게 왜 뜰까? 빠밤. 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고 왜 갑자기 같은 제목들을 얘기하고 왜 서점에 가면 비슷한 책들이 눈에 자꾸 뜨는지 눈에 자꾸 띄는지 어렵지 않게 같이 한번 수다처럼 풀어보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요, 소설 있잖아요. 책으로 보는 소설. 왜 요즘 소설이 다시 세질까? 빠밤! 왜 요즘 소설이 다시 강세가 될까? 이게 뭐냐면요, 요즘 서점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실 텐데 서점을 가보시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 뭐랄까요,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인간, 뭐 저녁엔 이거 해라, 아침에 뭐 세 번 보는 책, 이런 자기 개발서 또는 뭐 경제 관련된 그런 책들, 실용적인 책들, 이런 게 앞쪽을 꽉 잡고 베스트셀러 쫙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소설이 다시 메인이 돼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작품은 제목만 딱 들어도 알고요, 어떤 소설은 읽은 사람보다 일단은 사놓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요. 아직 읽진 않았어. 근데 일단은 샀어.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책은 한번 입소문 붙으면 몇 달이고 쭉쭉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일단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안 그런가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뉴스도 피곤해요. 세상이 예전에 비해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늘 바쁠 수밖에 없죠. 뭔가 마음이 뭔가 막 계속 바빠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밤 12시 되면 TV가 꺼졌잖아요. 동해 물과 배, 그래서 길이 보존하세, 그러면 빠밤 하고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지금은요 끝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TV도 끝이 안 나고요, 오히려 누가 TV를 보냐 할 정도로 OTT 세대들이 많아서 요새는 뭐 전화기로 또는 뭐 태블릿 컴퓨터로 뭐 유튜브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 기타 등등, 뭐 인터넷 뭐 게임을 한다든가 밤새 뭔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늘 뭔가 세상이 계속 빨라요. 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계속, 지금 당장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아프리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났다, 우리 저희 바로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영상도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바빠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떨까요? 가끔은 정답보다 사실보다 어떤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찾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서는요 자꾸 나를 움직이게만 만들고요. 경제학 관련된 책은요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니? 라고 자꾸 날 정신 차리게 가르치려고 하고, 정보는 자꾸 저한테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계속된 정보를 주니까 야 이게 새로운 정보야, 잘 듣고 네가 판단해, 계속 요구하죠 실시간으로. 그런데 어때요 소설은? 소설은 다르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잠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설입니다. 누군가의 사랑 또는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비밀, 후회, 누군가의 모험, 요걸 따라가다 보면
약간은 이상하지만 머리가 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쉬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어진 나의 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바빠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쉼터를 찾기 위하여 조금은 다른, 나와는 다른 이야기, 그, 즉 소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열광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따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설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소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일단 책이 막 두껍고 뭔가 고전적이고 문학을 읽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은 뭔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달라요. 뭐 우주 이야기, 그죠? 뭐 감성적인, 뭐 말도 안 되는 감성적인 이야기, 어떤 한 문장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써대는 그런 이야기, 제목만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궁금해지는 작품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예전처럼 뭔가 딱딱한 이런 소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점차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책 읽는 거는, 그러니까 소설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취향에 맞는 하나 정도의 소설은 있겠지 라고 바뀌면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가수도 그렇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나 좀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은 게, 예전에 가수 보통 대부분 싱어송라이터 아니면 뭐 싱글로 나와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후니가 앨범을 내고 노래를 너무 잘해, 춤도 너무 잘 춰. 근데 보시는 분 중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90명은 야, 저 하는 노래 너무 잘한다, 얼굴도 너무 멋있다, 어쩜 저렇게 몸매도 좋아, 춤도 잘 춰, 이럴 수 있지만 5명, 10명은 야, 제가 뭐가 멋있냐, 제가 뭐 잘 춰, 제가 뭘 노래 잘해, 제가 뭐가 멋있어, 이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은 취향과 그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요새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만들 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특이한 걸 다 만들었다. 그래서 막 10명, 막 11명, 12명, 15명 멤버들 있는 그룹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그 뭐랄까요, 진짜 특이한 특성들과 개성들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떤 분이 누군가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어떤 누군가의 취향이 있는 그런 멤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입소문 구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뭐 방송 추천에 이런 힘이 좀 있었다고 치죠. 우리 레거시 그런 미디어들의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나 뭐 쇼츠, 인스타그램 또는 뭐 커뮤니티 아니면 정말 친구 이런 거 한마디가 훨씬 빠릅니다. 누군가 유튜브, 틱톡, 인스타에서 이 책 재밌어요, 야 나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 이거 보고 눈물각, 뭐 엉엉엉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 주말에 앉아서 저는 끝까지 봤어요 라고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소설은 특히나 이런 입소문에 강하죠. 왜냐면 줄거리를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래, 책 이거 이 아까 우리는 위대한 개츠비를 했으니까, 그래 위대한 개츠비 아니 얼마나 재밌길래 뭐 그렇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검색을 하게 되고 구매를 하던가 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입소문 나오는 구조가 달라진, 미디어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은 입소문의 방법이 있죠. 자, 네 번째는요, 요즘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대신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바쁘고 그만큼 말은 적어지게 되는데 감정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뭔가 항상 인터넷 온라인 문화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더 오히려 외롭죠. 그리고 불안하고 누군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삶에 지치게 되고 설명이 뭔가 딱히 잘 안 되지만 뭔가 꽉 막힌 기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소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라서 쭉 읽다 보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책 속의 주인공, 그 누군가의 후회,
누군가가 하는 사랑, 누군가 하는 그런 인생의 쓴맛, 상실, 실패 이런 걸 보면서 나의 감정도 같이 정리가 된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굳이 정답을 주거나 해답을 풀어주지는 않아도 마음 한편에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목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새 뜨는 소설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목부터가 일단 사람을 끌어들여요. 어떤 건 문장처럼, 어떤 건 질문처럼, 그냥 자체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뭐 땡땡땡 작가, 뭐 땡땡땡 작품 이러면 오, 이 작가 작품을 우리 봐야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전혀 모르지만 제목 하나에 끌려서 책을 집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제목이 강하면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SNS에서도 사람들의 이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입에서 돌기도 쉽고요. 사실 그 뭐랄까, 소설이란 게 이야기잖아. 이야기책인데 그 이야기의 첫 인사말이 뭘까요? 우리 사람을 봤을 때 첫 인사말은 얼굴이죠. 또는 목소리, 뭐 명함 이런 거잖아요. 그 소설의 첫 인사말은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 그 인사, 첫 인사가 아주 세련돼지고 조금 더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흥미, 재미를 팍 캐치하려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재미가 있어야죠. 아주 중요하죠. 소설이 강해진 이유가 뭐 사실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는데 제가 고급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밌어서죠. 네, 그냥 재밌어서. 예전에는 아, 이 책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 좀 어려운데 이런 게 좀 많았지만 요즘 뜨는 소설은요 그냥 재밌습니다. 술술 읽혀요. 막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 숨겨진 뜻은 뭐지, 복선이야 뭐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술술 읽히고 보면서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품격 있는, 이걸 표현을 이렇게 썼네요, 품격 있는 고생보다는 재밌는 몰입을 더 좋아한다. 예전에는 약간 책을 읽고 어떤 문학 생활을 한다는 게 약간은 자기 자신의 고생, 어떤 작가와 그 배경과 문학에 숨겨져 있는 뜻을 막 고민하고 내가 본 책과 저 사람이 본 책과의 그런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재미로써 정말 술술술 읽히는 게 그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줬다는 건 저는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책이고 아무리 좋은 문학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보죠. 아이들한테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줘보세요. 맛없으면 안 먹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짧은 콘텐츠 시대라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까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유튜브, 쇼츠, 릴스, 인스타그램, 뭐 틱톡, 아주 콘텐츠들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긴 이야기가 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인터넷 뭐 보면 맨날 15초, 30초에 끝나요. 뭐 좀 보려고 하면 1분이면 끝나고, 길어요 그러고 보면 10분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아, 좀 쉬어볼까? 머리 좀, 영상 좀, 머리 좀 볼까? 하고 뭔가를 틀었는데 15초에 끝나, 30초에 끝나고, 또 다음 거. 그러니까 짧은 게 팍팍팍 넘어오니까 자꾸 좀 산만해지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갈 수 있는 경험, 이런 게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는 어떤 주인공 인물의 감정선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설 세계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들죠. 오히려 젊은 그 세대들이 자꾸 짧은 자극에 팍팍팍팍 익숙해진 시대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느리고 긴 호흡에, 긴 이야기의 몰입감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요, 소설이 이제는 조금 뭐랄까 쉽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뭐 예능을 얘기를 많이 했겠죠. 뭐 지난주 무한도 좀 봤어? 뭐 야, 지난번 그 드라마 봤니? 뭐 아들과 딸 봤니? 뭐 모래시계 봤니?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 중에 하나가 책이 된 거예요. 야, 너 그거 읽어봤어? 그 책 읽어봤어? 야, 내가 보니까 영화보다 책이 훨씬 낫더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겁니다. 왜? 재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소설은 드라마나 어떤 예능이 주는 시각적인 것보다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요, 서로 말할 때 얘기가 더 길어진대요. 너는 그 중에 어떤 캐릭터가 더 좋냐, 어떤 표현이 좋았느냐, 결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공은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한 게 넌 어떻게 봐? 난 말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어쨌든 간에 다시 사람들 사회의 대화거리가 점점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논문을 같이 보셨던 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막 그랬죠. 그 전주 했던 뭐든 개그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활동하고 개그 콘서트 했던 유행어 따라하고 뭐 그랬잖아. 고래 뭐 맨날 그랬잖아요. 야 너 봤냐 나 봤냐 뭐 이번에 새로운 프로 나왔는데 코너 나왔는데 진짜 웃기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뭐 없으면 못 살까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없 뭐가 없으면 못 살까? 일단 뭐 당연히 산소가 없으면 못 살죠. 그죠? 산소가 없으면 못 살고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사랑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못 살지만 이야기 없이 못 살죠.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아무 이야기가 없어. 뭐 에피소드가 없어. 아 못 살죠. 정보만으로는요 하루를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없으면 글쎄요 1년 2년 10년 20년 이야기 하나도 없이 우리 개인적인 일화 일생의 그런 얘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뉴스만 보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선택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좀 이상하지만 한편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소설로 가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수록 사람은 이야기를 찾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여러분 요새 소설이 다시 사회적 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반센노블 같은 큰 유명한 서점도 예전 한참 저 어릴 때는 정말 붐볐거든요. 진짜 저도 가면은 거기 앉아서 책 읽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가서 책 읽다가 그 안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가서 뭐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빵도 먹고 수다 떨다가 또 나가서 바람 쐬고 또 놀고 데이트도 하고 또 들어와서 책도 읽고 그 여성과 데이트할 때도 가끔은 그런 데 가서 어떤 책 읽을까 해서 같이 책 가서 읽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지 같은 것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센노블도 그렇고 서점이 굉장히 좀 뜸해지고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팬데믹 오고 뭐 하다가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글로브에 있는 반센노블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서점도 제가 한인타운에도 몇 번 가면은 좀 뭐 기존에 있던 서점 하나가 얼마 전에 사라진 건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서점 분들이 가면은 또 많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없는 책들은 또 구해다 주시니까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소설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게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무슨 뜻일까? 왜 이럴까? 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끝까지 읽었던 소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읽은 겁니다. 소설을 잡아 드시거나 구매를 하셨거나 앞에 몇 장을 보시거나 몇 단락을 보신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완독한 끝까지 읽은 소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니? 진짜 그 재밌어서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추천을 해서 읽었습니까? 아니면 제목이 궁금해서 읽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길래 읽으셨습니까? 어쨌든 뭐 이유가 뭐든 다시 이런 소설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여러분 주말에 하루에 듣는 문학 코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문학적인 이야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1부가 아니죠. 저 2부가 함께 계신 건데 잠깐 전화 말씀 듣기 전에 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가 복잡한 세상 속에 잠깐 다른 감정에 머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의 힘 이런 거랑 좀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백예린 가수가 부른 스퀘어라는 201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백예린의 스퀘어라는 노래를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저는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남 카페. 네, 훈남 카페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코너죠. 이게 왜 뜰까? 이게 왜? 이거 뭐야? 라는 거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지금 소설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기술 이야기입니다. 빰빰. 근데 그냥 기술이 아니고 기술이지만 우리 사람 냄새는 뭡니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남성분 청취자분들 기억하시죠? 저희 학기왕실 때 기술, 뭐 공업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막 뭐지? 그 엔진 위압기 막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그죠? 저는 아직도 왜 제가 그거를 배웠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제가 그 엔진 그것도 진짜 옛날 엔진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는 그런 거, 퍼프 뭐 이런 거나 기술할 때 어떤 뭐 원리 이런 거를 조금 모를까, 별로 뭐 어딘가 필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좀 이걸 내가 왜 배울까 그때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력들이 발전하니까 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가 생기는 거겠지만, 오늘을 얘기할 주제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바로 AI. 뭐 AI 너무 많죠. 사실 저희 라디오 서울 애청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AI를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요즘은 뭐만 하면 AI 친구, 뭐 AI 상담, AI 웰니스까지, 그죠? 너무 AI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AI 그러면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뭐 회사에서 뭐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혹시 조금 AI에 대해서 좀 멀리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요 그냥 말 걸어줘서 대화 상대가 되고요, 감정도 받아주고요, 잠자는 것도 챙겨주고요, 외로움도 달래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농담처럼 하시는 게, 야 너는 전화 안 오면 나는 요새 AI랑 얘기한다 이러실 정도로 참 AI랑 대화하시는 분도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요즘 그 인터넷 때문에 점점 사실 촘촘하게 빽빽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한 달이고 너무 한 달이고 다 알고 막 이러지 되는데, 동시에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서로가 연락할 수단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메신저도 있고 뭐 깨톡도 있고, 그죠? 뭐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있죠. 하다못해 영상 통화도 얼마나 쉽습니까? 요즘은 그냥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전화 한번 걸면 영상 통화하고 안녕 인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당장 나의 얘기를 편하게 꺼낼 상대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친구한테 말하려니까 좀 민망하고, 가족한테 말하려니 괜히 걱정 끼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럴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AI. 왜? AI는요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다 할 표정도 없고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불편함이 없고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응답을 해주죠. 그리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욕하거나 화내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AI랑 많이 접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AI가 오히려 사람의 말하는 것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주기 때문인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냥 뭐 질문하면 뭐 그렇다 아니다 딱딱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런 게 있대요. 아 뭐 AI야, 이름이 있겠죠, AI도 각자 뭐 이름 지으신 분도 있는데, 아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하면 그걸 이해하는 척하고요, 대화도 하고요, 다른 말을 막 용기 내는 말 해준대요. 뭐 그렇다고 사람이랑 똑같을 순 없죠. 없는데 놀랄 만큼 기술력이 가까워졌다. 이제는 정말로 AI를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 조금 중장년층 분들도 오히려 가볍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 친구들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좀 적적하신 분들도 AI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시는 걸 많이 보이는데, 그 이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부담이 없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반응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제가 딴 사람한테 소문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다고 또 한 얘기 또 하려니까 또 그것도 좀 그렇고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솔직히. 상대가 무슨 응원하라고 말을 해주거나 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셨을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뭐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아 됐어, 아 뭐 말단수를 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그냥 고마워, 그래 너 덕분에 내가 힘낸다, 뭐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좀 이런 게 서로가 좀 힘들죠. 근데 AI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백만 번 천만 번 해도 질려하진 않습니다. 자다가 새벽 3시에 말을 걸어도 짜증내지 않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대답해줍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장점이라고 해요. 이해는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게 방송에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배 피우시는 흡연가 분들, 저도 물론 흡연자였습니다. 예전에 담배 끊은 지 저는 꽤 오래됐죠. 한 7년 10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흡연가 분들이 자기한테 유일한 친구는 담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언제나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옆에 있어주고 자기가 힘들 때는 힘을 주고 또 배부를 때는 소화제가 되어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긴장할 때는 긴장을 풀어주는 우방천심한 각질도 해주고 또 어떤 멋을 부려할 때는 멋을 부릴 수 있는 약간의 도구가 되고 남성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멋짐이 되고 뭐 여러가지 뭐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는 아이 그것도 뭐 저쪽을 하는데 결론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내 친구다라고 믿을 정도로 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AI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 내 옆에 있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친구, 그죠? 그 AI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대요. 단순 친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친구, 정리해주는 도구 역할도 해주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순히 외롭다고 해서 AI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혼자 막 두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아,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오늘 내가 좀 분위기가 이런데? 컨디션이 이런데? 내가 오늘 요거밖에 못했는데?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적어주고 또 요약도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가끔 질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랄까 상담도 해주잖아요. 그죠? 어떤 솔루션도 주고 뭐 그게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담 기능까지 되다 보니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어떤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상대가 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상담사 역할까지 해주더라.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웰니스, AI 웰니스 자체가 키워드가 좀 핫한 키워드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관리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떤 약이 필요하시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시고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병원을 가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건강관리의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수면은 잘 자고 잘 저 시간에 편안한 또 그냥 자는 시간도 아니에요. REM 수면을 하는지 그죠? 뭐 또 스트레스는 얼마만큼 지수가 높은지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호흡은 문제가 없는지 코로 호흡하는지 입으로 호흡하는지 식습관 어떤 걸 어떤 칼로리를 얼만큼 먹는지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예전에는 야 밥 먹었으니까 운동해, 야 살찌기 싫으면 운동해, 야 너 콜레스테롤 당이 높아? 콜레스테롤 높아? 뭐 혈압 높아? 운동해, 약 먹어, 병원 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콜레스테롤 높아? 혈압 높아? 당 높아? 왜? 마음이 어떤데? 잠은 얼마나 자니? 푹 자는 REM 수면은 얼만큼 되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 것 같아?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돼?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자? 점심은 언제 먹어? 어떤 거 먹어? 칼로리는 어떤 거 먹고? 단 건 얼마나 먹어? 호흡은? 뭐 라마즈 호흡하니? 오,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요 이거를 AI는 할 수 있죠. 요거를 싹 던져주면 본인이 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어머 주인님 오늘은 수면이 짧았네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높아 보여요. 이래서 오늘은 조금 쉬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우리 컨디션 감정을 관리해주는 어찌 보면 비서이자
의사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의사 전 단계에 어떤 약간의 의료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좀 조무사 보조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네요. 오늘은 이런 노래를 듣고 좀 쉬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뭐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준다든가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사람 자체보다 사람 같은 반응에 위로받는 시대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묘하죠. 사람 자체보다 사람 같은 반응에 위로받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꼭 진짜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한 말을 받아주고 끊지 않고 말 끊는 거 어우 싫죠? 반응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그 자체로 위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아, 물론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고 깊은 뭔가에 있으면 뭐 진짜로 사람과 사람 그 페이스 투 페이스 그죠? 얼굴 대 얼굴 뭐 목소리 대 목소리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작은 그런 공허함 어떤 허전함 외로움 아주 가벼운 외로움 깊은 거 말고요. 어떤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순간 뭐 이런 거는 충분히 AI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친구로서 뜨는 게 어떤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더 차가워지거나 더 냉정해지거나 더 어떻게 좀 이기적이어서 뿐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필요성보다 더 작은 정말 일상 속에 정말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 그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AI가 아닌가.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친구끼리도 야 나 고민 있어 고민 있어. 아 뭔데? 하,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막 시간 내서 만났어. 그랬더니 야 나 진짜 고민 있어 뭔데? 아, 나 바지 새로 사야 되는데 뭐 살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내일 저녁을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먹을지 모르겠어. 뭐 이런 사소한 질문을 하고 고민한다고 그러면 정말 가까운 친구나 주변 분들은 어떨까요? 장난하냐? 내가 이렇게 우스워 보이냐? 내 시간은 안 귀하냐? 뭐 이럴 수 있겠죠. 야 뭐 그런 거 고민해 막 이렇게 핀잔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AI는 아 주인님 그러세요 내일은 이런 식당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갖출 수 있잖아요. 아 주인님 바지를 새로 사시는군요. 지금 검색 결과 어디서 어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이요 이제는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인간의 감정 이모션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기술력 그러면 계산 빨리 하고 그죠? 막 39,725 곱하기 49,725 빼고 아니 뭐 이건 계산도 아니지 뭐 컴퓨터한테 하여튼 그런 계산이 빨리 되고 빨리 정리되고 정확하게 되고 시간을 아껴주는 게 기술이다. 그죠? 사람이 햄버거 구운데 뭐 10분이 걸렸는데 기계가 하니까 뭐 5분 만에 되더라. 그죠? 사람이 이거를 반죽을 만드는데 뭐 3,000번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기계가 하니까 10분 만에 끝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 그래? 근데 기분은 어때? 오늘 어때? 뭐 힘든 거 없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술을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단순히 인생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동반자, 감정적인 정서적인 친구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이제 AI죠. 그렇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위로인가 맞나? 위로가 돼? 아니면 위로처럼 느껴지는 기능인가? 편하긴 해. 근데 이게 편하니까 너무 편한 데만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사람 간의 관계를 밀어내는 건 아닌가? 왜냐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서로 간의 뭐 눈빛, 그죠? 뭐 표정, 말할 때 그런 높낮이라든가 온도, 말의 온도도 있잖아요. 침묵. 그거를 AI가 대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단순히 여러분께 뭐 AI가 좋습니다, AI가 나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우리가 얼마나 그 AI가 도움이 되고 더 편리하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더라고. 요새 그 한국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그폰 포비아라고 해서 전화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에서 이렇게 재밌게 코믹하게 만든 그런 소재로도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릴 때 예전, 어릴 때든 예전이든 저희는 어떤 거를 주문하거나 어떤 거를 물어보거나 어떤 게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말을 했겠지만 필요한 게 있거나 물어보게 있거나 시킬 게 있거나 뭐 있으면 전화를 하죠. 그러면 상대가 전화를 받죠. 쉽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 짜장면 뭐 짬뽕 뭐 우리 그쵸 뭐 피자 시킬 때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무슨 어디 반점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뭐 어디 어디 아파트 몇몇몇 몇인데요. 아, 예. 저희 짜장면 하나 하고요. 짬뽕 하나 하고 군만두. 아, 거기 군만두 말고 군만두 저희가 다른 요리 시켜 먹고 뭐 군만두 서비스 혹시 줄수 있나요? 아, 뭐 자주 시키는데 해드려야죠. 그뭐 203호죠? 아, 예. 사장님. 저 기억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뭐 이번에 저기 지난번에 그 맛있 그거 해드릴까? 그 탕수육. 아, 그럼 저 탕수육 그 맛있어 탕수육 해주시고요. 그러면 군만두 서비스 해드릴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뭐 비디오 빌려 볼 때도 비디오 보면은 전화 와서 그렇습니다. 뭐 혹시 뭐 땡땡땡님 집이죠? 네, 맞습니다. 어쩐 일 어디세요? 아, 저기 어디 어디 비디오 가게인데요. 아, 예. 아, 그 비디오 빌리시는 어떤 어떤 영화가 뭐 분노의 영유가 지금 연체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형이 뉴턴한다고 했는데, 아, 그게 지금 한 이틀째 연체되셔갖고 찾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 연체료가 발생되고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나?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전화로 주문을 못 한대요. 그게 두렵대요. 그래가지고 그막 그런 개그 이런 거 보면은 코미디 짠거 보면 전화를 못 해요. 막 벌벌벌 떨어요. 사람이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막 서로 네가라고 그러고. 왜?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주문을 찍어서 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맞대서 하는 대화, 사람과 사람이 맞대서 하는 통화, 이게 두려운 거죠. 할말 있으면 카톡이나 뭐 문자로 딱딱 보내고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는 이게 점점 멀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좀 제가 멀리 온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AI가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외로움이 있는 또 젊은 친구들은 또 AI를 또 많이 쓰려나?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건 계속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 또 많아졌죠? 네,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뭐 혼자 살면 아무래도 조용하고 편하죠. 근데 어떨 때는 좀 허전하거나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AI랑 뭐 말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그냥 뭐 오늘 나 이랬다, 뭐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 스케줄 정리해 줄래? 뭐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아? 뭐 오늘 나 이렇게 했으면 오늘 내일 내 건강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 주고받으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하나 해줘 뭐 이렇게 그냥 농담도 하고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AI를 통해서 연습 상대를 만든다고도 합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은 AI랑 말을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고 실제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과를 할지, 거절을 어떻게 할지, 중요한 말을 어떻게 꺼낼지, 또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그런 대응하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오, 이건 좀 재밌네요. 이거는 약간 이거 법정 같은 데서 쓰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법정 같은 데서는 AI가 또 그런 법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상대 시뮬레이션을 케이스 스터디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뭐 친구 사이나 애인 관계를 연습을 한다, AI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AI의 친구가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거는 물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똑똑해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동시에 사람이 좀더 외로워지고 또 말할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람 사는 이야기인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판단받지 않고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꺼내놓고 싶은데 소문날 걱정 안 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AI가 완전하게 뭐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그런 욕구를 풀수 있는 그런 해소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주말을 저희 그 훈훈한 카페를 함께 하셨는데 요새는 방송도 AI가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방송할 때 AI 방송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단 AI의 발음이 약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곡 들어볼게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새들처럼.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약간 뭔가 모르는 약간 기계적인 냄새가 났단 말이죠. 좀 비슷한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는요. 뭐 그래서요. 제가 왔어요. 드디어 제가 봤어요. 뭐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영화 그 매트릭스 그런 것처럼 뭔가 인간과 기계가 좀 그런 게 약간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이랑 IT 쪽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반기는 편이고 굉장히 좋아요.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또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또는 여러 명이 생각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브레인스토밍 그런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 쉐어하거나 어떤 추진 어떤 걸 추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자 할 때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필요성과 편리성은 너무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나에 맞게끔 이용하고 편리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감정적으로 우리 쓸쓸하니까 AI가 있다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것도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강아지나 그런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도 뭐 사람과 사람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과 그런 뭐랄까 그런 네트워크 그 이외에 또 다른 사랑과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어떤 반려묘, 반려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람 관계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잘하시고 더 좋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생명체 어떤 뭐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또는 뭐 식물이 됐든

너무 현실이 됐고, 그 AI 기술이랑 그 AI 안경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크게 그 활성화될 산업 중에 하나가 그 성인 그 있잖아요. 성인물 뭐 성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이 됐든 뭐 제품이 됐든 그런 쪽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또 그쪽으로 접목하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니까 어떤 그걸로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거를 대신할 수는 없고, 그렇죠? 먹는 걸 대신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를 치유받을 수 있는 뭐 인연 연인을 만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AI 얘기 한번 제가 좀 떠들어봤고요. 이쯤에서 한번 노래 듣고 갈게요. 제가 AI를 너무 얘기하니까 무서워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계셔갖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가수가 선우정아라고요. 선우정아라는 가수고 제목이 도망가자. AI로부터 도망가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야 되죠. 아무튼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들으셨고요. 저도 이제 도망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훈이훈이 하늘이었습니다. 훈훈한 카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를 아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저 위크엔드 수다의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요즘 월드컵 때문에 하루하루 그래도 좀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아, 그래도 지난 수요일은 좀 화가 나대요. 아, 우리 감독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감독님, 참 신기한 게 월드컵이 시작되면요, 평소에 축구 안 보던 사람도 갑자기 감독이 되고 해설위원이 됩니다. 아, 왜 거기서 패스를 해? 아, 슛 하라고! 잘 막았다! 아, 감독 전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들 축구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게 참 또 묘해요. 매력 있어요. 기분이 좋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엄청 나다가도 아, 그래, 다음번 경기 한번 또 기대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주잖아요. 경기 시간을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보고 그렇게 살짝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게 다시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축구 자체만이 아닐 수도 있죠. 무언가를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쉬워하는 그 과정이 좋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평소에는 서로 뭐 대면대면 하던 사이더라도 아, 오늘 경기 꼭 보자,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어제 경기 봤어요, 너무 아쉽죠,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렇게 서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응원하는 순간만큼은 다 한마음이 되죠.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월드컵은 아직도 그런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웃고 울고, 다음 경기 또 기다려보고, 하이라이트 막 찾아보고, 이런 작은 설렘들이 어쨌든 일상의 활력을 주기는 하잖아요. 월드컵도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죠. 마음껏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시고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시고요,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스포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더욱 좋겠죠. 자, 오늘도 재밌게 저 로빈과 함께하는 수다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라도 한 잔 가져오세요. 우리 수다 떨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크엔드 수다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생기셨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감사합니다.

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요, 제가 크게 배운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나누려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축구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아닌데, 월드컵은 정말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꼭 비단 한국과의 경기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봐야죠. 근데 다른 나라 경기도 쏠쏠찮게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플랫폼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어디서 그 중계하는지 찾는 거 그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늘 보던 그런 스포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헤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견한 거죠. 가격도 599.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죠. 그래서 결제를 정말 너무 급한 마음에 했어요. 왜냐면 경기가 이제 막 이것저것 찾고 있었으니까, 경기가 반 정도 지나고 있었고 이거라도 빨리 결제를 해서 제가 경기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항상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로그인은 했는데 경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경기는 벌써 너무 많이 시작이 됐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와, 요즘 세상에 정말 돈 결제하는 거는 1, 2초잖아요. 정말 클릭 한번 딸깍 이건데,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인증이 많이 필요하답니까?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수 있겠지만요,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인증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결제 정보 놓고 또다시 문자 인증하고 약관 동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정작 경기는 후반 한 10분 남기고 겨우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예요. 5달러 99센트는 큰 돈은 아니지만 문제는 구독이라는 거죠. 한 번 가입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아, 저 조금 쫄보거든요. 그래서 또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거 나 진짜 요번 한 번만 보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동적으로 결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아, 내가 뭐 잘못 누른 건가? 아니면 잘 누른 건가? 아, 취소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멘붕이 옵니다. 사실 요즘 야금야금 구독료들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처음에는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넷플릭스 보고 있죠? 유튜브 서비스 봐야죠? 클라우드 저장 공간 봐야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 봐야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얘네들이 하나로 확 뭉쳐버리면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월 결제가 되잖아요. 진짜 온라인 결제할 때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처럼 스포츠 경기나 뭐 콘서트 티켓처럼 급하게 결제할 때 이거 삐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급하고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경기는 곧 시작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약관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앱만 지우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서비스마다 해지 방법이 다르고
웹사이트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떤 메뉴 안에 숨어있는 히든 컨트랙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보다 오히려 해지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결제한 그곳과 통화는 안 돼요. 뭐 이메일하고 거기 컨택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로봇이 나오는 곳. 거기다가 막 상황 설명 막 하고 은행에 또 뭐 연락도 취해보고 정말 많이 썼어요. 599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급하게 가입하지 말자. 두 번째, 결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세 번째,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매일매일 은행 구좌를 확인해 보자. 아무튼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 예상치 못한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배우고요. 구독 서비스도 배우고 결제 내역 확인의 중요성도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은행 구좌 잘 보시고요. 혹시 본인도 잘 모르는 구독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히든코스트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꼭 확인해 보시기에요.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쓰전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쓰전기로 오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주말을 깨워드립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아껴주시고 도움 주시는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위크엔드 수다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수다 떨어야죠. 제가 어제 카와시를 하러 갔는데요. 카와시를 오랜만에 가기도 했지만 영수증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카와시 잘 안 가요. 웬만하면 그냥 버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익스프레스 카와시 있죠. 깨싸내면서 물만 이렇게 쏘아대는 카와시. 그리고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카와시 있잖아요. 그것만 다니다가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 카와시를 갔는데 어머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레귤러 카와시 했거든요. 30불인 거예요. 요새 다 그 정도 하나요? 제가 너무 오래 안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갔으니까 차는 닦고 왔는데 회사 와서 얘기하니까 다들 그 정도 가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오랜만에 차 닦으러 갔다가 세상에 엄마야 너무 놀랐어요. 당분간 카와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머,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카와시 사장님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조금은 더 자주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도 진짜 너무 비싸요. 카와시만 비싸진 게 아니잖아요. 마트 가도 손이 덜덜 떨리고 정말 딱 살 것만 사게 되고 진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100달러 들고 마켓 가면 카트가 그래도 꽤 찼거든요. 그리고 잔돈 쥐고 나왔단 말이에요. 100불 진짜 큰 돈이에요. 아직도 큰 돈이기는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 100불의 큰 돈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요즘 뭐 계란 사고 우유 사고 일반적으로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거의 매일 과일 요새 또 제철 과일 많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앞에서 조금 이렇게 쭈삣쭈삣 되면서 고기 좀 담으면 어느새 뭐 100불이 뭐예요. 150불 200불 훌딱 넘어가죠. 코스코 한번 가면 아시죠. 뭐 산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기본적인 거 사고 나서 보면 500불 기본이고요. 여러분 또 그런 거 아시죠? 이거 국룰이에요, 사실. 마켓 보고 코스코 다녀오고 그런 날은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뭐 많이 샀는데 저녁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쵸? 특히 또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마켓비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간식, 과일, 또 런치 싸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데 온 식구 건강하게 먹이려고 장 보다 보면 지갑이 건강을 잃는다는 그런 농담까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죠. 가스값? 와, 세상에. 갤런당 99센트 하다가 1불 넘어간다 그러고 2불대로 넘어갈 때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어때요? 6불대잖아요. 미국 전국 평균 가스값이 최근 갤런당 4달러 이상 수준까지 올라갔고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스값 너무 만만치 않으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가 올랐고 올해 4% 올랐다면 경제학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른 가격 위에 또 4%가 오른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스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당연히 마트의 물건값이 오르고 식당의 재료값이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죠. 외식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월급이 올랐냐? 이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말이죠. 참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 인상이 속도를 못 맞춥니다. 이번 주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였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 그래도 얼마라도 좀 싸져서 사니까 또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역시 소비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물가 시대가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우선 충동 구매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가 늘고요. 직장인들, 도시락 파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정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거 꼭 사고 싶었지만 또 막상 없으니까 없어도 괜찮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물가가 내려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스트테이션 지나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게스트 가격 보게 되시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숫자가 바뀌어 있으면 막 바로 들어가서 주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벌써 게스트는 볼로 차 있고 그러면 조금 아쉽죠. 아 정말 너무 비싸요. 카워시 하러 간 얘기하면서 흘러흘러 물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모든 게 고물가 시대지만요. 또 그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수다였습니다.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다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할인, 또한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 빈대떡 무료 서비스,
1: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 등 온달의 대표 메뉴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약은 213-382-8844,
2: 21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감사 이벤트.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천천히 나이를 들어가다가요, 어느 순간 확 늙어버린다는데요. 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순간이래요. 늙는다는 거는요,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 바뀔 때라는군요. 첫 번째,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원래 하던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우, 내일 할래. 아우,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공감되신다고요? 평소에 자주 하던 건데 귀찮아지는 거. 제가요, 요새 이거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일일 팩을 했어요. 이거 마스크 시트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뻐지려는 목적보다는 세수하고 이것저것 너무 바르는 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이. 근데 이 마스크팩 하나만 붙이면 그냥 뭐 영양분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얼굴도 좀 뺀질뺀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매일 일일 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조차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팩을 언제 했는지 제가 팩을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정말 귀찮을 수가 없어요. 아, 내일 하지 뭐. 아예 뭐 오늘 안 하면 어때? 매일 회사 가서 보는 얼굴들 내가 뭐 오늘 이거 팩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자꾸 꾀가 생기고요. 그런 변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쁘지 않은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막 빠릿빠릿한 거죠. 뭐 하나 시켜도 빠릿빠릿하고요. 얼마나 엉덩이가 잽싼지 몰라요.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이런 게 반복되는 순간이 우리가 늙어가는 순간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 듣기가 싫어지는 순간. 뭐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이 나와서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거나 일단 싫어요. 익숙한 게 좋고요. 새로운 거 배우기 귀찮아요. 짜증나고 익숙한 게 너무 편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요. 그게 나이가 쌓여가는 거래요. 우선 싫다고 거부부터 할때 세상과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운함을 쌓아두는 순간.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계속 곱씹히는 거죠. 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아, 왜 나한테 표정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서운한 게 많아요. 그리고 괘씸한 게 많아지는 거죠. 연락은 줄고, 마음은 다치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감정이 커지는 순간.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다음은요, 대충 사는 시간들. 예전에는 혼자 지내도 뭐 호화롭진 않아도 그래도 예쁜 그릇에 식사하고 잠옷과 평상복 구분하고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 정리하고 주말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수는 좀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했던 일들이, 이런 걸안 한다고? 그렇게 의심이 들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점점 귀차니즘이 됩니다. 아, 뭐 어때? 좀 이따가 하지 뭐. 아, 이거 잠깐. 아, 혼잔데 뭐 어때? 아, 나중에. 이런 순간 끝. The end.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살아간다고 해요. 기대가 없다면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젊음이라는 게요, 대단하죠. 젊음이 대단하죠. 근데 이런 순간들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하고, 듣기 싫은 설명이라도 한번더 듣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아둥바둥 악착같이 따라가고요. 서운하고 괘씸한 감정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요. 이게 본인의 건강에도 좋죠. 제 주위에 뭐만 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유, 이거 옛날 같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나이 들어 그래.
뭐 조금만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면요 바로 버릇처럼 그래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 정말 뭐 어쩌라고요 나이 들은 걸 자꾸 그렇게 나이 들어 그래 나이 들어 그래 그러면 자꾸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쵸 그쵸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늙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늙어갈 텐데 구태여 막 서둘러서 한 발 앞서서 그렇게 늙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저녁 7시 서른도 콘서트 다 오실 거죠? 우리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요. 막 흥이 나면 춤도 추고요. 재미난 얘기 나오면 막 웃기도 하고요. 그렇게 엔돌핀 막 팍팍 돌려야죠. 최고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한바탕 신나게 웃고 노래도 크게 따라 불러보고 말이죠.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오시면요. 저 로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 꼭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릿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도 신나게 함께 수다 떨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더 수다 떨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본 것 중에서 정말 제일 웃겼던 내용입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 백내장.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러면 부정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이러면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인지장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러면 당뇨.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이러면 골다공증.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이러면 고도비만.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일 유머러스하고요. 제일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커 보이잖아요. 덩치가 커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보다 한 레벨 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그 감정이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이 두근거림이었다면요. 지금의 사랑은 편안함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밤새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밥 먹었어? 안 피곤해?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이런 한마디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 사랑이 손을 잡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혈압약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는 거고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면요. 당뇨가 아니라 남편하고 도란도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죠. 한 시간 동안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요. 건강하게. 또 우리 다음 주 더욱 기분 좋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판타지 스프링스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따가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서른도 콘서트에서 다시 꼭 만나는 거예요.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네,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

0: 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2부 영당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에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차기 당권을 두고 당이 분열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이런 이유일까요? 이와 관련해 당내외 여러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4: 아, 예. 아이, 그럼 아재 개그를 하세요.
3: 아침에 PD님한테 혼났어요.
4: 네.
3: 저 의원님하고 이제 네. 방송한 게 6년 전에
4: 맞아요.
3: 아이고. 의원님 배지 다시기 전에
4: 맞아요.
3: SBS에서 방송하고
4: 기억하시는구나.
3: 네, 처음이라서 네. 너무 반갑고.
4: 아니 근데 그때보다 뭐 그때도 유명하셨지만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3: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말 많은데
4: 예.
3: 의원님께 많이 좀 여쭤볼게요.
4: 네, 알겠습니다.
3: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1일 날 만나시잖아요. 어떤 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4: 이제 바깥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뭐 만나야 할 시점이 왔으니 만난다고 하시긴 할 테지만
3: 네.
4: 모든 정치가 맥락을 읽는 거니까요.
3: 맞아요.
4: 어쨌든 지금 당이 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분란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지경까지 간 것 같거든요.
3: 네.
4: 이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소위 이제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면 저한테도 막 물어보세요.
3: 아,
4: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결국은 두 분이 좀 만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면을 좀 안정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결국에는 전당대회 앞두고 뭐 당내 갈등이 심해지니까 두 분 만남으로써
4: 네.
3: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 자제시킨다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4: 아무래도요. 예.
3: 그러면은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4: 네.
3: 진짜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당내 갈등 심합니까?
4: 없어요.
3: 없어요?
4: 아니 친문이 누구예요?
3: 고민정 의원님.
4: 저요? 저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3: 네.
4: 제가 이제 야당 시절에는 우리 당 제대로 가야 된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3: 네.
4: 그건 야당이니까요. 그러나 여당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네.
4: 우리 정치권이 정당이 선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4: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껏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못하러 정권 잡았습니까?
3: 네.
4: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3: 네.
4: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반에는 소수 여당이었고 후반에 이제 다수
3: 그렇죠.
4: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반기 시절에만 제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3: 네.
4: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3: 오.
4: 뭐 하나 할 수가 없고
3: 네.
4: 국정을 운영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국회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고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3: 네.
4: 너무 입법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은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3: 네.
4: 이거는 뭐 개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 선언하고 나서 첫
4: 네.
3: 번째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 책방으로
4: 네.
3: 도서전 하는데 그걸 방문했어요.
4: 네.
3: 별뜻 없이 반겨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 뭐 아우
4: 네.
3: 나 전당대 개입하기 싫어. 난 누구 편 드는 거 싫어. 그런 이미지 보여주기 싫어. 그냥 안 만나줄래.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4: 오지 마 하면은 오지 않습니까?
3: 아 그래도.
4: 예를 들어서
3: 네.
4: 그 열린 공간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3: 네.
4: 다만 그 오전에 이미 기사가 났고
3: 네.
4: 기사가 나기 전에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확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3: 네.
4: 그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 기자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죠.
3: 네.
4: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3: 그럼 만약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신 참모라면 상의를 해요. 아유, 정청래 전 대표가 온다는데 만나줘야 되나 안 만나줘야 되나 뭐라고 하시겠어요?
4: 저는 안 만나는 게 맞죠.
3: 그래요?
4: 예.
3: 왜요?
4: 왜냐하면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는 네.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러면 몇 분을 만났냐, 밥을 먹었냐, 술을 먹었냐,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것들로 다시 또 논란이 맞아요. 될 수밖에 네. 없고 그거를 의도해서 정치를 하실 거면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해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온다는데 그 뭐 어떻게 합니까?
3: 저같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4: 예.
3: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 막 그렇게
4: 하고 싶으신 거겠지.
3: 네. 그런데 또 네. 유시민 전 장관이나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
4: 네.
3: 했잖아요.
4: 아니 그것도
3: 이게 유시민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세게 밀고 있잖아요.
4: 아니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탁현민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평산책방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로 벌써 한참 전부터 그 진행을 해왔어요.
3: 네.
4: 그래서 그 평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과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했고요.
3: 네.
4: 그리고 국제도서전은 대통령께서 올해 처음으로 간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갔고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진작부터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3: 유시민 전 장관은?
4: 이제 그분은 왜 저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다 보지 않아서
3: 네.
4: 어떤 자격인지는 모르겠으나
3: 네.
4: 지금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내로라 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3: 네.
4: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 행보가
4: 네.
3: 뭐 노무현재단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으면서 본인의 비평 활동 재단에 겪을 어려움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들이 네.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좀 공격을 하고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에이. 만들겠다. 이렇게 에이. 지금
4: 그렇게
3: 입혀지거든요.
4: 말했다고요?
3: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 네.
3: 지금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4: 그래서
3: 내가 비평하는 거는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감 과잉이다. 그리고 현재 여권의 분란은 촉법 평론가들 그리고 용역 평론가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4: 그래요?
3: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4: 그거는 제가 들어봐야 이제 확인이 돼야지
3: 오늘
4: 되니까.
3: 저녁에 들어보십시오.
4: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밀겠다 뭐 이랬습니까?
3: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4: 봐봐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3: 일단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4: 일단 나눠서 본다면
3: 네, 네.
4: 그 당권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건 네. 아닌 것 같고,
3: 네.
4: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건데,
3: 네.
4: 저는 오히려 예전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로 많이 주창했었죠.
3: 네.
4: 그러나 여당 시절은 좀 달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뭐 당내 인사는 아니어서 그런 루트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당에 있는 뭐 사람들로서는 최대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3: 네.
4: 그거는 대통령을 모셔봤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을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3: 그렇죠.
4: 당의 존폐 이유입니다.
3: 그럼요.
4: 예, 그래야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고민정이든 누구든 모두 다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자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3: 네.
4: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답답한 건 자꾸 누구를 지키자 살리자 하는데 지금 코스피 9천 뒤에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위한 사람. 예.
3: 네.
4: 거기 그 사람들을 살리자고 서로 경쟁을 해도 현찬을 판입니다.
3: 네.
4: 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싸움에 인상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네. 자꾸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를 좀 지키려고 싸워라.
3: 네.
4: 왜 그것은 쳐다보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3: 그러니까 아니 유시민 그래서 전 장관이
4: 그래서 그분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런 과정 중에 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정책이 그들을 그 국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그거는 국민 편에 서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3: 네.
4: 그러나 이 비판이 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3: 네.
4: 누군가는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줘야 아 그건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제가 이제 코스피 9000 뒤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세게 페북에 썼는데
3: 네, 네.
4: 하고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3: 맞아요.
4: 물론 뭐 제 글을 보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이런 그 절규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가닿지 않으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얘기해서 우리 정부여도 가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역할인 것인데
3: 네.
4: 그렇지 않고 매번 사사건건 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힘 빠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3: 없죠. 근데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4: 네.
3: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4: 네.
3: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선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4: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3: 아니, 아니 왜냐하면은
4: 네.
3: 그 방송에서 어제 김어준 씨가 내가 이제 유시민 씨랑 녹화를 했는데
4: 네.
3: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통편집 해준다고 했더니 유시민 씨가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다 내보내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귀에 들어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를 밀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4: 네.
3: 진보 진영의 외부의 대형 스피커들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4: 그러게요.
3: 직접적인 개입이거든요, 이건.
4: 일단 오늘 방송을 좀 들어보고요. 저도 이제 카더라로 전해들은 것이니까
3: 네.
4: 왜냐하면 정치인이 뭐라 말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분만 떼져서 언론 기사 되는 게 너무 많죠. 저
3: 네.
4: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3: 네.
4: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좀 봐야지 제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냥 모습만 보더라도
4: 네.
3: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4: 뭐건 자유죠, 뭐.
3: 자유예요.
4: 예.
3: 근데
4: 그거에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3: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영 자체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4: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번 저는 지방선거 결과도 보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 본인들께서 다 상의해서 투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있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저희한테는 뼈아프지만 그게 저희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분명 있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했을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3: 네.
4: 원사이드하게 한쪽에만 다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당이 정말 분열로 정말 쪼개질 지경까지 가는 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3: 네.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4: 네.
3: 글을 또 딴지 게시판에 좀 올렸잖아요. 본인은 민심의 척도가 딴질보라고 얘기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판단하세요?
4: 민심의 척도는 네. 국민이어야 하죠.
3: 네.
4: 그러나 그분의 그 행위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3: 네.
4: 그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3: 네.
4: 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고 뭐 후원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자기의 소견을 또 밝힐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3: 네.
4: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만큼의 후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3: 네. 어제 보면은 또 김민석 네.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다 호남에 가셨거든요.
4: 네.
3: 호남을 되게 자주 방문하시고 거의 행사만 있으면 가서 뭐 당원들이나 네. 지지층을 만나세요. 이건 어쨌든 그쪽 지역에 한 30%의 권리당원이 있으니까 득표활동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4: 아니요.
3: 아니에요? 네. 뭐예요 그럼?
4: 이번 호남 선거는 네. 당내 상처와 갈등이 너무 많이 남겨진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3: 아, 전북도시다 전남도시다.
4: 네,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도 공천. 그렇고 그 결과도 그렇고 네. 당연히 오히려 그 당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호남에 가서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 주시는 행보는 저는 오히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럼 이번 지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택에는 안 가고 호남 뭐에만 집중적으로 뭐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하정우 수석한테도 뭐 처음에 개소식 때만 가고 안 가고
4: 네.
3: 이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4: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네. 지나 보면은 결국 다 결과론이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러고
3: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
4: 안 되니까는 그래서 안 된 거야.
3: 네.
4: 이제 각 캠프별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 네.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3: 네.
4: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안 간 건데. 네. 지도부가 안 가서 안 됐다.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3: 근데 김용남 의원이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달라고 모르죠. 계속 했다는 것 같은데.
4: 아 그래요? 네. 그랬음에도 안 갔다면 왜
3: 안 모른 척 하세요.
4: 난 모르죠. 내가 지도부 있지 않으니까.
3: 그 정철의 네. 대표가 사퇴 선언하면서
4: 네.
3: 계속 뭐 친문, 친노의 적통이다. 난 노사모였다.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4: 네네.
3: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네.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3: 네.
4: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서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죠.
3: 네.
4: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3: 네.
4: 그리고 민주당의 적통은 그러니까 소위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죠. 그 시대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노무현이란 분이 나타나신 거고 문재인이란 분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재명이란 분이 나타나서 민주당의 적통과 이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이지
3: 네.
4: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지금 오히려 저희는 민주당의 이 적통에 대한 싸움을 할 거면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과 그 방법들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 네.
4: 지금 보세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혹은 금융자산 그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누가 핏대에 올리면서 얘기합니까?
3: 네.
4: 물론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했던 그 민심들이 검찰개혁 하나만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 괜찮아, 다 오케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격차가 이 그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아우성인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2030 세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극우화돼 있다, 보수화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이 우리한테서 돌아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젊은 층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3: 처음 뵀을 때는 그냥 정치 지망생이셨는데 지금 6년 되셨죠? 배지 다신지
4: 네.
3: 6년 차. 뭐 진영과 국민과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되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4: 네.
3: 이번 전당대회 때 나가가지고 네. 내가 지도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계십니까?
4: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4: 아니에요.
3: 아니에요?
4: 네. 뭐
3: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4: 고민이 제 전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당이 봐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3: 네.
4: 제가 꿈꾸는 민주당은 막 당원 주권 그리고 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도 그렇고 다 하는데요. 전 그 말이 참 그래요. 슬퍼요.
3: 네.
4: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죠. 저는
3: 그렇죠.
4: 그 민주당이 맞아요.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3: 네.
4: 그 안에서 100%를 다 채워갈 수 없으니 60%, 70%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저 부동산 문제가 안 잡힌다. 결국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치열하게 논박해야죠. 그리고 공급 문제 해결하려면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있는 대법 대검 왜 지방으로 못 내려보냅니까?
3: 맞아요.
4: 과감하게 그 내려보내서 그 땅에다 집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됐든 20%가 됐든 청년주택 짓는 겁니다.
3: 오.
4: 예,
3: 네.
4: 이제는 저렇게까지 해도 돼? 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장의 성과를 받으셨던 그분들께서
3: 네.
4: 이제는 좀 옆을 돌아보십사라는 절규라고 생각해요.
3: 네.
4: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시그널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계속해서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3: 네.
4: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빼앗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 네.
4: 저는 그나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아주 냉엄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아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그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4: 네. 전 그 부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3: 정청래 대표는 그럼 당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4: 불만
3: 있었어요?
4: 불만 많죠.
3: 네.
4: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제가 지도부 있지 않았기 때문에.
3: 네.
4: 그러나 언제까지 이럴 수만은 없지 않나.
3: 네.
4: 그리고 그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힘을 싣는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친명입니까? 사람 뭐 그렇게 해서 봐주시든지요. 이게 친명과 친문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3: 네.
4: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됩니다.
3: 예,
4: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4: 네.
3: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었는데
4: 네.
3: 좀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말하지
4: 네.
3: 않는 거예요 라고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4: 네.
3: 빠른 시일 안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기자회견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고민정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진짜 고민의 산물이라면 의원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4: 아유,
3: 오늘 인터뷰
4: 네.
3: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네요.
4: 아니, 그렇게 봐주신다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3: 네.
4: 제가 언제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끄럽게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의 족적을 못 남길 수는 있겠죠. 능력이
3: 네.
4: 못 닿아서.
3: 네.
4: 그러나 최대한 할 때까지는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4: 네.
3: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4: 네.
3: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4: 네. 알겠습니다.
3: 네.
4: 고맙습니다.
3: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셨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갑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7: 실종자는 5만 명이 넘는 와중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8: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이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9: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6: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구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8: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영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7: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2: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11: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6: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7: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3: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14: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s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13: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15: Solidaridad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13: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 지휘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13: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6: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7: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직위는 그 영향력에서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6: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7: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19: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20: 아이고 이거 왜 세웠어요?
19: 아이고 아니 그냥
18: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21: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18: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22: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18: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6: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7: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검은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17: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3: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24: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23: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한 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기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1: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출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But you can't do that stuff.
1: 그러면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를 제공해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0: 네,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1: 선박 공격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과시를 위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f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the authorities in Oman in order to transit following the evacuation framework.
1: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선박 피격 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이 선박 통항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했죠.
1: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0: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 업체들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군의 무기고가 바닥나고 또 인도 태평양의 항공모함 전력도 공백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를 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2: And enhance the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1: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어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엔 다섯 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세 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 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 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어제는 또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 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4: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뭐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7: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8: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7: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9: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7: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6: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를 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미용실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습니다.

0: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1: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2: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 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어제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변 안전 우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이 어제 오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한 뒤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의 만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추가 방문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전력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까지 한국형 자폭 무인기는 물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4: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미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볐고 특히 미사일과의 섞어 쏘기 전술로 방공망 곳곳을 뚫었습니다. 두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드론 경쟁에 뛰어든 상황.
5: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어줬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 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 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기쁜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삶이 엉클어지고 죄 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 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울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 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돈,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인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인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인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인 사람이 오면은 대접해주고, 돈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진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돈,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펼쳐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발상들이 그 안에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앱은 뭐냐면 하루에 다섯 번씩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다섯 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러다가 그 사람들 속담을 들었는데 예,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비엠 철지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타찌리아, 메쪼라, 나병 환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타쯔리야. 근데 더블 포션이라서 메쩌라까지. 그러면 타쯔리야 뭐였죠?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메쩌라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쯔리야와 메쩌라, 잉태하다, 임신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겠지만 12장은 뭐냐 하면 임신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수태하여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잉태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12장은요. 여자가 잉태해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게 33일 7일과 14일. 33일과 66일. 뭐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 정결 고 이제 총 40일과 8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12장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13장을 가면 무려 59절까지 나간다니까요. 59절까지 나가는데 그 59절까지 나가는 그걸 보면 나병 환자 제사장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정결하다. 여기가 허여졌고 뭐 어쩌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그것이 번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부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면 13장까지가 12장 13장까지가 타쯔리야예요. 그리고 14장부터 가면 그때부터는 메쪼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메쪼 자 13장으로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한 걸로 끝났어. 너는 나병이야? 나병이 아니야. 너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이것으로 끝나면 사람이 조금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거시기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찝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항상 뭐 하는 데까지 회복하는 데, 치유하는 데, 회복하는 데 이것이 이런 병이 있었어?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격리시키는 거예요. 타쯔리야에서는 병이 있다. 7일간, 14일간 이거는 이제 잉태해서 해산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13장의 나병은 이렇다. 이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이들을 어디로 진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누가 나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자 이제 3절에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덟째 날 우리 여덟째 날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쇠민이 여덟째 날 했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지금 7일이 지나고 8일째 여덟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8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12장인데 8장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9장부터 시작했잖아요. 8장에 뭐가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자,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지 말고 뭐예요 지금? 격리시킨 거라니까요. 격리시킨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고 7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말고 격리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산모가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일째에 어떻게 됐죠? 지금 할례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8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세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드렸어요. 22, 23, 24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뭘로요? 불로 임하셨다. 드렸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7과 8 7은 지금 조금 전에 격리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8일째에 들어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7일 동안 그대로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8일째의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할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신체적인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어디로요? 육신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7과 8에 대해서 우리 뭐가 있었죠? 또 7 창조 있죠? 창조 7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8일째예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의 그 16장 9절을 다시 조금 더 다시 하나 넣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귀신을 내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었고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예요.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이 마가복음에만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이고, 또 있어요. 19절에.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우리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팔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여덟 대.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 누구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날. 자, 읽을게요.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샘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 그들이 새 아내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되. 바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홍수가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지금 몇 명이에요? 노아, 노아의 아들 셋,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아내 셋, 여덟이에요. 이 여덟은요, 이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창조되어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 흘러다니다가 탁 멈췄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7일의 삶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7일 안 사세요? 7일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7일의 삶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8일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7일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8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7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9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새롭게 매일 아침 눈 뜨면서 나 어저께까지 7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 여덟 번째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의 그삶 혹시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제 여덟 번째의 삶을 예수야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그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일부터 7일까지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제8일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에요. 7은 격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8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을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살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거냐고요? 또 베드로전서가 있으니까 또 읽어보죠. 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몇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노아의 방주 홍수였어요. 그것을 침례로 보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 쭉 갔습니다. 쭉 갔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갈게요. 1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59절까지 있다니까요. 짜라트예요. 짜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차대라서 차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병입니다. 우리 아까 나병 메조라 했는데, 메조라는 뭐죠? 네, 메조라는요, 나병 환자예요. 그건 나병, 병의 이름은 이 짜라트예요. 짜라트예요. 자, 볼게요. 얘가 어디에서 나왔냐?
짜라에서 나왔어요. 차라, 짜라, 치다,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물리적인 어떤 나병, 한센병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나병이 진짜 많았어요. 그 시절에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병을,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어디로 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CT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은 누가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하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긁어도 보고, 그죠? 그리고 또 가만 또 7일 동안 놔뒀다가 다시 가서 또 한번 보고. 뭐 제사장이 할 일이냐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 시절에는 그러면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나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짜라트 나병이 오는 그 유대 저 미드라시 전승에 여기에서 가장 첫째 원인을 바로 이 악한 말 요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시온 하라라 그래요. 라시온 하라. 자, 악한 말. 악한 말이 뭘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헐뜯는 거, 험담하고 비방하고 가십하는 것.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일곱 가지를 볼게요, 먼저. 여기 써 있다. 라시온 하라. 살인. 그럼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진짜로? 말로 죽여요. 말로 죽인다니까요. 이것도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말이 맨 위에 있잖아요. 살인도 우리가 말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생명의 존엄성을, 그 존재를 아예 묵살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맹세래요. 헛된 맹세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막 몸으로 합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요 입으로 한다고요. 헛된 맹세조차도, 헛된 맹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실수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거요. 맹세 아닌 것 같죠? 그것도 맹세예요. 듣는 사람, 기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맹세로 들어와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버린다니까요. 헛된 맹세. 우리가 이 말들을 막 그러면 너무 헷갈려. 막 살인 안 죽였는데 난 아닐 거야. 아니라니까요. 헛된 맹세. 나는 뭐 아유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이딴 거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나는 간음 안 했어. 여러분들 간음하셨습니까? 안 했잖아. 말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행입니다. 음행도요 말로 한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입으로 한 번씩 웃어주는 거 있죠. 야 괜찮네. 안 그래요? 와 멋지다. 그 음행이에요. 교만은요? 그것도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눈으로 하고요. 눈 했죠? 눈초리. 나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것. 나 자신은요 이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도둑질. 아이 슬쩍.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게 도둑질. 그것만 도둑질이냐고요? 아니요. 남의 것을요 탐내는 것.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남의 권리 있죠. 권리를 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인색함. 인색함은 뭘까요? 맞아요. 베풀지 않는 것. 인색한, 아니, 뭐니, 이렇게 뭐지? 베풀지 않고, 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딱 닫는 거 있죠? 딱 닫는 거. 여기까지! 그 인색함. 나병은요, 나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병 환자들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군다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번지고요. 그죠? 저희 뭐죠? 이 옆에 있는 이분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죠? 면역력도 좋아요.
그러면 잘 옮겨요, 안 옮겨요? 잘 안 옮겨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으세요. 몸도 약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가 찌그러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갔어요. 거기에 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냐면은요, 나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병이 걸렸어요. 이제 치유까지 가긴 할 거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왔을 때 건강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못해요. 도리어 나에게 더 큰 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깊은 관계와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옆에서 아무리 병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이 얼마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들어가 버려. 같이 병들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나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여서 너무 괴로워. 병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좀 약해도 건강한 사람을 누군가를 데려와서 소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나병의 짜라트의 은혜인 거예요. 짜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매라고 그랬잖아요. 매매 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매매하잖아요. 괜히 나 성질난다고 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가라고 맴매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아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때리신다고요. 그게 짜라예요. 짜라트가 그거예요. 근데 매를 맞았어. 옆에서 도와줘.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내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지, 보이는 병이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의 아까 쭉 나열했어요. 악한 말, 살인과 험담, 모든 이 일곱 가지, 그 모든 중심은 뭐다? 말이다. 우리의 말. 아이고 죽겠다, 내가 뭐 이래서 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나한테 말하는 것도 이게 저주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그 저주는요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로 와요. 축복의 말은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말도 돌아옵니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돼요? 축복 받아요.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의 축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쁜 말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그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와, 살맛 나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기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죠. 그럼 그분이 또 저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살맛나요. 네, 듣고 싶은 말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13장까지였고요. 우리 14장, 15장을 해야지 되는데 14장, 15장까지 가야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냐 아니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나병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이제 회복되었을 때 나병이, 이 3절에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네, 그 나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휴 당신은 이제 나병 아닙니다, 정결합니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어. 제사장이 딱 봤는데 다 완전히 나았어. 나았으면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정결례가 있어야 돼요. 정결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뭘 가지고 오래요? 첫 번째 새 두 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리고 주홍색 실 우슬초를 가지고 오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왜 한 마리가 아니라고 두 마리일까? 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 다음 살아있는 한 마리는 놔주래요. 자, 우리 아까 격리와 격리 기간 있었죠. 7, 8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죽음과 3.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르셨어요? 누가 사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표피가 잘려져야 돼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진리의 참 자유함으로 들판에 저 빈 들판에 놓아주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를 수 있는 그 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백향목, 주홍색실, 우슬초가 나옵니다. 백향목이 뭐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신성 왕권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홍색 실은 뭐예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는 뭘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겸손함입니다. 자, 이 살아있는 새 뭐였어요? 그 저기 죽은 새 말고요. 살아있는 새는요, 백향목과 종색칠과 우슬초, 거기에 물 찍어요. 우리는요, 백향목 대신 우리 주님, 주홍색실 대신 우리 주님, 우슬초 대신 우리 주님이 없이는요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나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로 이르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타츠리아와 메쪼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병 환자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입으로 말하며 살아요. 혹이라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14절에서 18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일로 그 기름에서

0: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가요? 뭘로 가요?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자, 우리 17절 밑에 봄저 위에서 피 번제 헌물 아니 범법 헌물 속죄 헌물의 피로 이미 벌써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찍혀졌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일곱 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을 또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또 찍어요. 그리고 남은 거 머리에다가 붓는다니까요. 뭐예요? 거룩함이죠? 자, 피 발림을 누구의 피였어요? 아까 십자가에 예수야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피로 깨끗하게 진짜 귀와 손과 발에 덮였어요. 그 다음에 또뭘 부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혈과 성령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혈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보혈과 성령이 함께 발려져야 내가 듣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주의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쪼라, 타찌리아와 메쪼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매일 매일 시작하는 삶이 여덟 번째 삶이 매일매일 너의 귓볼과 너의 엄지, 너의 손과 너의 발에 피와 기름을 발라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걷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주간, 이번 주간 개브라,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이제 티페레스로 또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오메르 카운트에서 그 매일매일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번잡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리를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생각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세상으로 바쁘게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머리를 혼탁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사업도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내 귀가 닳도록 들려오는 소리는 불경기다, 불경기다, 공황이다, 경제 공황이다. 뉴스가 나오면은 뭐 직장을 놓친 사람이 얼마다, 다우지수가 얼마로 내려갔다. 맨 그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즘 불경기이기 때문에 맨 불경기 소리가 입에들 배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불경기는 불경기지만 불경기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경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호경기 속에서는 그냥 잘 되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베드로 배가 철저하게 불경기 만나갖고 밤새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걸 보시고 거기에서 배 빌려서 설교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그물 던졌을 때에 밤새고 똑같이 불경기 만난 야곱과 요한도 텅텅 빈 배고 두 배가 텅텅 편 그런 불경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두 배가 가득이 차는 놀라운 호경기를 맞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경기 속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3년 반 가뭄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맞이하게 된 거지만 아합왕의 그 못되면 정치와 못되면 우상 숭배를 혼내주려고 기도를 했지만 그 불경기 속에서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사렙다로 보내가지고 그 과부의 집도 밀가루가 항상 넉넉하게 있게 만들어주시고 기름도 항상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다 같이 먹고 살게 했어요. 아이가 아들 하나밖에 없고 아들 하나가 죽어가는 죽었는데 죽은 아들도 엘리야가 기도로 살려내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안고 서는 자리에 여러분 아사라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구워주며 살고 오히려 베풀며 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믿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줬구나 하고 믿고 만났을 때 어떻게 김씨와 박씨와 이씨가 같을 수가 없죠. 성격이 같을 수가 없죠. 이제 결혼 여기 안 했지만 결혼 앞으로 해보세요. 자 이거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구나 하면은 자꾸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철석같이 서로 믿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해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아 이게 뭐 잘못 만났나 보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분은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부분은 서로 네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다가 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뿌리쳐 흔들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시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고향물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들 둘이가 다 이제 저 동두천으로 이제 중학교가 배정되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배정받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저 동두천에 있는 학교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호리호리하지만 그 애가 조금 했어요. 어릴 때도 그 아이가 동두천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거 갔다 오고 너무 그게 내가 보기에 애처롭고 그래가지고 홍제동에다가 방을 하나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거기다가 이사한 걸로 해서 옮겨놓고 그리고 홍제국민학교로 전부 다 학교를 옮겼습니다. 서울로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랬는데 홍제국민학교를 데리고 가니까 고현민은 어떤 상태냐, 아들은 괜찮은데 현민은 졸업하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학년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어? 교장 교감이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반년 전 또는 1년 전에 데리고 와야지. 이제 곧 졸업식을 하게 생겼는데 한 달 전에 데리고 얘를 입학시키면 어떡합니까? 받아는 주겠지만 얘는 우리가 중학교에 올바른 중학교에 배정할 수가 없고 야간밖에는 안 됩니다. 또 그래요? 그러면 야간에 배정이 되면은 저녁마다 애가 깜깜한 밤중에 그 집에 올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 동네가 아주 험악한 동네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덕흥국민학교에서는 전학증을 다 띄웠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어떤 아이가 배정을 받았는데 예? 무슨 일이 생겨서 그 학교를 못 오게 됐다. 뭐 등록금이 없든지 또는 아이가 갑자기 뭐 하여튼 아팠든지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못 올 때 그런 자리 하나 나면 얘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아이들이 각 학교마다 국민학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만에 하나도 상당히 그거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입학을 시킵시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시켜놓고는 우리 교회에 내가 산기도를 한 3년 다니다가 입산금지라고 써붙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0만 원을 들여가면서 교회 뒤뜰에 터가 많아가지고 거기 땅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 세면을 바르고 방수제를 바르고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막 부르짖어도 동네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기도처를 하나 마련해놨어요. 거기에 밤 8시만 되면 내가 뚜껑을 딱 열고 층층대로 내려가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2시간씩 기도해요. 8시부터 모여갖고 10시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아주 매일같이 주일 매일같이 할 때 그때 거기 와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아 그 되돌아 갖고 와가지고 얘가 실망을 해갖고요. 응? 울먹울먹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선 돈을 날추대. 그랬는데 정작 배정된 날들 예, 애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지금 자 보세요. 그 반에 1번 암흑에 너는 저 금난 됐다. 거의 3분의 1가 금난이에요. 예? 그 서대문 쪽에 금난으로 된 아이들이 많고 뭐 여러 학교 전부 사립학교들이에요. 그러더니만 다 부른 다음에 꼴찌로 우리 아이를 부르더니 이러더래요. 선생님이 야 현미야 참 이상하다. 너는 배정도 못 받은 아이가 말이지 어떻게 창동여중이 됐냐. 그래서 주는데 보니까 문교부 장관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고현미 창동으로 가라라고 딱 특별히 도장을 찍어갖고 받았어요. 그 전날 한 2, 3일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꿈을 꿨고 현미 자신이 꿈을 꿨어요. 어느 여학교에 자기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 싹 들어간 꿈을 꿨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봤나? 근데 이렇게 천사가 현미가 공부하고 있는데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만에 하나 이 실법한 그 기적 속에 이 아이를 넣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실패를 먼저 그리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아 나는 뭐 별 수가 없어 내가 원래가 재주가 없고 이런 생각 싹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무슨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일하신다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자기 재능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다 내려놨을 때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못한다. 근데 이렇게 막 하품을 하고 희마리 없이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 말만, 요 말뿐 아니라 이것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아주 확실하게. 자, 보세요. 실패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는요, 인간들이요, 타고나기 그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저절로 막 돼요. 저절로. 저절로. 오로메릭 그냥 아주 그냥 네거티브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네거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면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앞장서셨고 나의 좌우로 나를 둘러서 진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 불 속으로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 없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넓히시고 어깨를 딱 펴고 담대고 살아가십시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원수하고 공모해갖고 이 마귀하고 공모해갖고 나의 모든 삶의 성문을 활짝 열어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훔쳐가라 하고 열어주는 거와 똑같다.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네거티브한 생각, 네거티브한 마음 이거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포지티브한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보담이 없다고 했다. 내가 믿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가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람 있죠, 여러분? 여자로서. 슈퍼제어라고 하는 마케춘 있죠? 그 여자의 표가 뭡니까? He can, she can, so I can.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여자 말은 그 남자도 하고 할 수 있고 그 여자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하냐? 그런 말인데 여러분은 그것도 좋지만 지저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저스하고 함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Jesus can, so I can. Because I am with Jesus.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그 장애물을 넘든지 장애물에 깔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에 깔려서 영광 가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를 극복하고 날마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우선은 나오게 했지만 그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홍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다 인도했을까? 기적을 보이시려고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려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 군사와 바로를 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다가온 장애물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 때문에 나에게 뒤로 다가오는 모든 원수 세력이 싸그리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각본이 짜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소견 같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홍해물에 우리 빠져 죽게 하는구나. 모세야 저 애굽 땅에 매장재가 없어갖고 우리 끌어내냐. 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뭐 벽돌을 굽든지 뭐 두드려 맞든지 하여튼 물에 빠져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왜 우리를 끌어내갖고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그냥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지금 막 걱정해. 그러니 또 하나님 왜 우리 모세를 시켜갖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끌어내냐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막 그러고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하니까 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탄식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말바구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른 은사가 쳐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이제 도가 되든 쥐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막 완전히 네거티브가 돼갖고 막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벌써 알았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죠. 모세가 지금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왜 행하시는 구원나 좀 봐라. 왜 그렇게 울부짖고 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날 갖다가 괴롭히느냐. 전 가만히 서서 하나님 쳐다봐. 우리를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다운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그래 호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하나님 지금 홍해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지같이 겁먹고 뒤따라오던 군사들은 그 바로 군사들은 홍해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자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때는 쫙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 앞엔 갈라지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도로 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정멸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높이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바라보지 마세요.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끌어드리겠느냐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견이 나오죠.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두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는 열려있죠. 눈은 막혔는데 그 예수란 분이 소경이 있는 데 뜨게 한다더라. 아하. 자 그럼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구나. 뭐 두 소경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지 하여튼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이다선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소경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보니까 메시아는 뜻이에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두 장님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님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눈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아주 뭐 의심 한마디 없어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눈이 떴다. 할렐루야. 요 한 열흘 됐나요? 아리조나에는 치과 여학생 왔던 거 봤죠. 그 애기가 이제 뭐 애기라고 해봐 이제 27살인데 그 딸이 지금 인턴이에요. 보니까 대장염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대장염으로 설사하고 또 가끔 혈변을 본다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또 이빨은 이빨대로 여기가 막 풀렀어요. 이틀이 치과 의사의 공부에서 지금 졸업반인데 이상하게도 이거 수술도 못 받게끔 엑스레이 다 찍어봤는데 수술 못 받는다니 이게 이거 아, 대장염 여금 이건 또 이거대로 별약을 다 써봐도 안 낫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여기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 딸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어머니 말씀 듣고 믿음으로 왔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여기 기도 때마다 왔어요. 주일날 1시에 오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날 밤 중보기도에 오고 또 금요일날 철학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왔어요. 내가 보기에 한 대여섯 번 왔어요. 보니까 마음이 아주 굉장히 순수해요. 자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말이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리조나에서 오겠습니까? 비행기 싹을 없애고 엄마께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이 아이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대장염 깨끗이 나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방언까지 올렸어요. 이빨 아직도 조금 덜 났는데 많이 거의 다 난 줄 알았는데 조금 또 이제 피곤하니까 안 좋다 그래서 그건 또 기도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병은 대장염이지. 그게 나버렸어요. 이제 방학 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올 때마다 여기 기도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명주 목사가 잘나서 고친 게 아니죠. 그
어머니와 딸의 믿음이 그 딸을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통계를 내볼 때에 먼데 사람이 나한테 올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 꼭 그냥 안 보내더라고요. 꼭 고쳐줘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들 비행기 싹들이고 오겠어요. 야, 오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막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것은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해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색깔대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틀림없이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바라볼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게 늘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링컨이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실패 연속자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온 사람이 링컨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을 이루고 천국을 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적당히 화장실만 들어가다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살 수 있어요. 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보람있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오늘 더 큰 믿음 가지십시오. 더 확실한 믿음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져놓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식으로 빠지지 말고, 풍랑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갈 수 있다.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 마리아입니다. 이 시간은 이별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거움을 조금 덜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 늘 든든한 지원군 되어주는 직장 동료 또 주변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건강과 평안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또 언젠가 다가올 나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같은 준비의 여정을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위로가 되기도 소망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혼자 고민하면서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마지막 우리가 겪게 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잠도 잘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또 그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작은 마음의 이런 문제, 과연 내가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아니면 부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가족,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제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두 분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그런 걱정거리가 이런 마지막 준비 이런 것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편안해야 되고 걱정 없는 여정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혼자 지내시는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친구도 가까이 많이 있고 이래서 많이 고립된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의외로 이제 남성분들이 연세가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그 마지막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더 크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을 뵀을 때 또 이런 고민이 해결됐을 때 너무나 그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편안해 하시는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런 홀로 계시는 분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잘 도와드리고 또 정말 남은 여생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대한 걱정 근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차피 자녀들이 많고 가족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어차피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30~40년처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녀들도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혼자 홀로서기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마음속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누군가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싶으시죠. 누군가에게 신세진다는 거는 굉장히 꺼려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일수록 요즘에 이런 마지막 준비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많이 계셔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신적인 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면, 내가 뭐 죽으면 알 게 뭐야. 어차피 인생 한번 죽으면, 누군가가 뭐, 어떻게 나를 버리든지 뭐 알 게 뭐야.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홀로 계시는 혼자 계시는 분들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마지막 준비까지를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미리 준비된 계획 이런 다가올 어려움을 지혜롭고 또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이라든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떤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남겨질 이들을 위한 소중한 이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할 때 임종교육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임종교육이 뭐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죽음교육, 이 임종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종학을 배운 지는요, 그래도 2003년도, 그러니까 22년 전에 한국의 전통 장례 지도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임종 교육 그 다나톨로지 이 자격증은 미국에 있는 임종 교육 전문 교육 비영리 단체에서 시험을 치러서 제가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 다나톨로지스트가 됐는데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다나톨로지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 교육 다나톨로지는 죽음 교육은 단순히 죽음을 가르치는 그 학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을 더 넓게 실천하는 배움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학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성과 마주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상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윤리학, 종교학, 상담학, 보건의료 등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지막을 어떻게 돌보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탐구를 하고 또 저처럼 피널 디렉터, 장례 지도사라든가 또 정신과 상담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교회에 영적인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문적으로 조금 많이 더 이렇게 연구하고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돌볼 수 있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다나톨로지라는 이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죽음 교육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요. 이 죽음을 알면 비로소 삶이 더 소중해지겠죠.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보편적인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외면합니다. 물론 저도 이 방송을 한 지가 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음 준비하세요 이럴 때 뭐 묘지를 산다든지 이제 장례식 서비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제 흘려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래전에 조금 기다려 듣고 이런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물론 이제 뭐 예전에 했었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참 그 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상 이 필드에 뛰면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매년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묘지 가격을 대형 묘지 회사에서 한 번은 묘지 가격을 올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런 부수적인 거나 장례 서비스 비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그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 이런 묘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사놓으셨는데 그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수적인 그 내용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수적인 내용을 소홀히 하시거나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 묘지값보다 부수적인 가격이 오히려 지금 서너 배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두렵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임신하는 게 아니듯이 죽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리 홀가분하게 숙제를 준비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이런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런 마지막 준비 안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 이럴 때에는 자녀들이 한결 더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즐겁기도 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죽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이 든 사람이거나 우리 모든 이가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지혜이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직면한 용기를 배우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요, 이렇게 준비된 죽음은 슬픔을 덜어주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고된 이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이 2025년 어느새 25년이 후딱 지나간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2000년도 이랬는데 뭐 1965년 뭐 1995년 이렇게 하다가 2000년이 후딱 넘었는데 지금 벌써 2025년 25년 단위로 이렇게 1년 5년이 지나가는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입니다. 그리고 벌써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고된 이별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아가시면 우리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 있고 우울감이나 불안한 거 이런 어떤 모든 트라우마에서 눈에 뜨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불안하거나 이런 우울하거나 이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이제는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많이 변화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바로 이전에 이제 세미나가 이제 커다란 세미나를 준비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제목이 Don't say goodbye before you pre-planning.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주로 외국분들한테 이제 이 강의도 하고 이 세미나 준비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 계시고 이럴 때 사실 정말 저 역시도 마음 편안하게 이런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슬픔을 당하거나 정말 어려운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도 직접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묘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보험은 장례식은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플랜을 이제 계획을 세워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저부터도 이렇게 장례식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막 탈진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모든 기가 빠져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죽음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 배움을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물론 이제 이 죽음하고는 조금 그게 다르지만은 죽음은 하나의 경험이다. 이래서 이런 죽음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요 훨씬 더 그 두려움이 가볍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그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험담인데요.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그 모습이 미리 계속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거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도 깊을 뿐더러 이분은 우선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역시 제가 병원 그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병원 환자 방문을 갔었는데요. 사모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 뭐 물론 정신도 이제 말짱하죠. 근데 이제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치레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일절 거부를 하셨죠. 근데 사모님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이 이제 또렷하게 나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마리아, 거기 서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의 그 발치, 발 부분, 그 침대 끝부분에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 흰 옷을 입은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저는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눈에는 아주 강렬한 또 아주 그 아름다운 빛, 하얀 빛, 천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빛을 몰고 이렇게 그 방 안에 꽉 가득히 찼다고 이러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그 어떤 그 굉장히 즐거운 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저기하지만 갑자기 내가 뭐 수십억 라러리를 땄어. 그래서 엄청 그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일, 반가운 일, 뭐 기쁜 일 이러한 표정으로 하얀 그 빛이 천사들과 함께 나의 발치로 와서 나를 데리러 온 것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과 그 밝은 빛, 천사들이 이렇게 빛을 몰고 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왔다 이런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제 참 큰 힘이 되고 과연 나도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그 물론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는데요. 항상 그거를 신앙과 연결을 해보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분의 삶을 많이 따르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도 참 변함이 없이 또렷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맞아. 죽음이라는 게 꼭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껌껌한 거는 아닌 거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 환자분들이 계시면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참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터널이 통과를 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돌보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이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시라고 그랬듯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도움을 청하시면서 또 만약에 호스피스 또 임종이 끝난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또 애프터 정신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담도 해주는 많은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건강 또 정신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 우리 삶 안에서 중요한 유익한 것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윤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구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만희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만희복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철주 목사가 한인사회에서

0: 새로 나서자 나의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 차고 집안에 화평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되었고 또 고향인 공주시 봉황동 358번지의 옛 땅, 내가 태어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때 저 세상에 가 계시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 싶은 많이 복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면 그래야지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만을 돕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도우면 스스로를 키우기 마련입니다. 우주 만물의 상호 관계, 곧 공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와 이웃은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빈손을 들고 왔습니다. 또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 쓰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욕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집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체험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을 굽어 살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 허전함과 불만을 느끼기 일쑤였는데, 이제 와서는 바라는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도우려고 고향을 찾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 살던 집은 헐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 있고 또 식구나 일가 친척 어느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마을인데 모든 주민들이 정든 이웃들로 보이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6,000마일의 먼 길을 3등석을 타고 가서 한 주일을 바삐 보낸 뒤 넓다란 태평양을 건너 귀가할 때는 피곤을 잃고 새로운 희망과 벅찬 용기에 젖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10여 시간의 태평양 횡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사람과 내 딸을 불러놓고 많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이야기해주면 어느 한 사람도 짜증을 내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보, 잘했어요. 아버지, 장해요. 라는 칭찬밖에는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다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트럭을 몰고 달립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24채나 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품과 연장을 직접 사서 싣고 다닙니다.
1: 지금까지 마니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1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현지 시간 28일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TV 연설을 통해서 현재까지 최소 1450명이 사망하고 315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1만 3천여 명이 피란한 상태고 병원을 포함해 건물 774개가 파손되거나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조대원 2600여 명과 수색견 137마리를 보내준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감사도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닿는 한 희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고 보니까 6월 29일 오늘은요, 역사 속의 한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열 하루, 열 사흘, 열 일해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도 이 같은 얘기가 꼭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편 지난 강진 당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약 11억 4천만 명에게는 지진경보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자들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수초에서 최대 2분 전에 경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 수도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호세 플로레스는 가족과 영화관으로 향하던 중 아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큰 경보음이 울렸고 약 6초 뒤에 실제 지진이 시작됐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 받아보는 경보라 무슨 상황인지는 몰랐다면서 베네수엘라가 도로가 워낙 울퉁불퉁해서 처음에는 그냥 길이 흔들리는 건 줄 알았다. 가로등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야 지진임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글의 지진 경보 시스템, 전 세계 20억 대 이상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하나의 거대한 지진 관측망으로 활용하면서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스마트폰 화면 회전에 사용되는 가속도 센서라고 하는데요. 휴대전화가 탁자나 바닥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을 경우 지면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서 이 데이터를 구글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지진은요,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P파라는 게 먼저 지나간 뒤에 느리지만 파괴력이 큰 S파가 뒤따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여러 스마트폰이 동시에 이 P파를 감지하면 이를 실제 지진으로 판단해 발생 위치와 규모를 계산한 뒤 S파가 도착하기 전에 경보를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네, 이 시스템 개발을 맡은 수석 엔지니어는 첫 번째 지진의 피파를 휴대전화들이 3초 만에 감지했고 다시 6초 뒤에 시스템이 지진을 확인해 첫 경보를 발송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최고 등급인 즉시 행동, Take Action 이런 경보가 약 140만 건이 전송됐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여타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의 경보 시스템이 사실 베네수엘라에서는 유일한 조기 경보 역할을 한 셈인데요. 한편 아이폰은 자체적으로 지진을 감지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는 어떤 경보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루저, 패배자라고 부르면서 직격했습니다. 어제 메릴랜드주 하노버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한 만찬 행사에서 10분간 연설했는데요. 연회장을 짓기 위한 백억간의 이스트윙 철거, 또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겼다가 법원 명령으로 제거된 일, 개선문 건립 계획,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반사 연못 재단장 공사 후에 결국 녹조 번식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일.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연루됐다 사면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시도, 이 같은 일들을 계속 열거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패배자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 동맹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파괴했다며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 크게 훼손한 인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제는요. 2024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국 재선을 포기했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이 개최됐던 날입니다. 정확히 2년 만에 열렸고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모든 물리적 군사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불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다라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말한 것도 전했습니다. 30일 회담은 사실 당초 스위스에서 만나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 미국이 또 반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죠. 그래서 회담 자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결국 장소는 바뀌었고요. 예, 오늘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기로 일단은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유타주에서는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한국의 서울시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크기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유타 남부에서 발생한 코튼우드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 그 피해 규모가 무려 10만 에이커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비버 카운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의 화재 진화율 5%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순간 시속 45마일의 돌풍이 부는가 하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습도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도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람은 거세지고 있고 극단적인 화재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곳 유타 남부에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자나 부상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글포인트 스키 리조트, 피스레이크 구규림 캠핑장 등에서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구 1,000명이 사는 유레카, 버논 저수지 등 인근 거주지에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고속도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다음 달 4일 미국 건국 250주년에도 주 전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했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대형 화재로 인한 악몽이 있는 가운데 정말 폴스 오브 줄라이를 전후해서 불꽃놀이 조금 조심스럽게 늘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소식 몇 가지 묶어드립니다. 홈볼트 카운티 쉐리프국은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에 개 사체 117구, 또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 상당수에서는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개 사체의 무더기 발견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도 적극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훔볼트 카운티가 어디지 하신다면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270마일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요. 오레곤주하고는 뭐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아주 북쪽이죠. 태평양 연안을 길게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 있는 동물보호소가 이곳에 먹취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 토요일 오전에 LA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하면은 총격 사건 이렇게 이미지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일 진행 중이었던 대규모 나체 자전거 행사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했고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LAPD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11시쯤 템플 스트리트와 알라메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스쿠터에 탄 한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서 비비탄 총을 무차별 난사했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자 두 명이 현장에서 열상을 입고 긴급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또 사건이 발생한 시각 현장 인근에서는 세계 나체 자전거 행진 이런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올해 도심 코스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됐는데 현장 영상에는 수많은 나체 참가자들이 총격 소동이 벌어진 구역을 자전거로 줄지어 지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은 주말 도심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고 또 한낮에 도심에서 벌어지는 이런 과격한 행사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온 가족이 다니는 도심 길거리에서 나체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한 시민, 여기에 치안까지 불안해서 정말 LA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 사용된 도메인 400개를 미 연방정부가 압수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요, 국제축구연맹 FIFA와 NBC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등의 협조로 이들 도메인을 식별해낸 뒤 압수 조치했습니다. 이들 도메인이 월드컵 경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위반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또 이들 불법 스트리밍에 동원된 서버와 도메인이 페루,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폴란드, 콜롬비아에서 차단됐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 관중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축구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국인들에게서는 이제 완전히 관심이 꺼졌을 수도 있겠지만 월드컵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현재로서 그런 상태입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은요, 지난주에 치러졌던 경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모두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과 호주와의 경기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한국인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인의 우리는 그래서 한국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그 축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월드컵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2: 리스 받나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2: 진짜 감쪽 같네.
13: 역시 벤트웨이야.
1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7: 선택하세요 품질을.
1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FIFA 북미 월드컵이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조별리그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본선 토너먼트 32강전에 돌입했는데요. 32강전부터는 패배하면 즉시 탈락하는, 영어로는 knockout stage라고 하던데요.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단판 승부 이렇게 하는 게 더 와닿죠.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장전 각각 15분씩 치르고요. 그래도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로 다음 라운드 진출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어제 첫 32강전 경기, 바로 캐나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 여기에 한국이 있었을 자리였는데 아쉽죠. 네, 캐나다가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1대0으로 꺾으면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대한민국을 꺾고 올라와 파란을 일으켰지만 캐나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캐나다가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이 캐나다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령탑인데요. 미국 출신의 제시 말치 감독이 또 한 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한국과 인연이 있을 뻔했습니다. 2024년 5월이었죠. 캐나다 지휘봉을 잡기 직전에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지목했던 아주 유력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후보였습니다. 네, 당시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이 직접 추천하면서 국내 팬들도 아, 이 사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국 최종 협상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결렬이 됐죠. 이후 한국은 홍명보 감독을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없이 전화로 연결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말 일파만파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그런 과정들, 안 좋았던 과정들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그죠? 한편 캐나다 축구협회는 이 마시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해서 사실 이번 월드컵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5월에 오는 2030년 월드컵까지 장기 계약 연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굳건한 신뢰를 보냈고 그 신뢰에 화답하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축구 대표팀이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잘 굴러가는 듯한 어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이번에 또 호스트 국가로서 맞이하는 듯 합니다. 한국은 이미 2002년 호스트 국가로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아쉽다는 얘기를 너나 나나 할 것이 요즘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났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지난 토요일 멕시코 사포판에 위치한 대표팀 훈련장 치바스바이 베르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8일에 선임됐고 781일 만입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 당시 1무 2패라는 비참한 성적으로 역시 조기 탈락을 맛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리고 이번에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런 경우도 사실 없는데 말이죠. 예, 대표팀 감독직을 다시 맡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그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했다라며 아쉽지만 그래서 어떤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홍 감독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입장문 낭독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요. 회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표팀과 동행했던 박항서, 정말 베트남의 영웅이었던 그 박항서 월드컵 지원단장도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원단장 및 국가대표팀 단장으로서 대한축구협회를 대표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의 부진을 딛고 한국 축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는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다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진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의 대응도 궁금해집니다. 네, 스포츠 소식 한 가지 더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 끝났죠. LPGA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혜란 선수입니다. 네, 어제 미네소타주 체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 70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는 13언더파를 쳤습니다. 네,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최대 우승 상금이라고 하네요. 19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이 대회는 최고의 상금으로 워낙 유명한 대회입니다. 한편 지난달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면서 시즌 마수거리 우승에 바짝 다가섰던 유혜란 마침내 시즌 첫 승을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따내게 됐네요. 개인 통상으로는 4승째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 LPGA 신인왕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거 참 빠른 속도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한국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2024년 양희영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회는 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우승 텃밭으로 유명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미 세 차례 98년, 2002년, 2006년 이렇게 우승 소식을 알린 바 있고요. 박인비가 2013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이후 박성현, 김세영, 전인지, 양희영 그리고 이번에 유혜란이 한국인 챔피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 이름을 자주 듣게 되죠. 이미 4승째인데요. 이미향 선수가 한 번, 김유주 선수가 두 번을 우승했고 이번에 유혜란이 네, 한국 선수로서는 세 번째, 한국 선수의 총 승수로서는 4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윤이나 선수 아쉽지만 11언더파로 그래도 유혜란에 이어서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LPGA에 출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성적이고요. 앞으로도 대단한 소식을 전해주리라 믿을 만한 선수입니다.
2: 영화 국제시장의 모태가 되었던 6.25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 참여해서 피난민 7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레인 빅토리아호의 당시 상황을 되새기는 한국어 전시 공간이 샌피드로에 생깁니다. 한미동맹협의회는 레인 빅토리아호 관리센터와 MOU를 맺고 LA 인근 샌피드로 항에 정박 중인 레인 빅토리아호 내부에 영구적으로 한국어 전시를 기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서 흥남 철수 생존자와 참전 용사들의 구술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 등을 모으고 한국계 미국인 및 한국 청소년 50여 명이 전시의 기획과 연구 그리고 제작을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내년 9월 25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편 한미동맹협의회는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민간단체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인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준비를 위해 자신이 연내에 인도를 직접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인도는 지금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또 인도의 최대 라이벌인 파키스탄과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달 루비오 장관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지만 지난 10일 중동 오만만에서 미군의 상선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인도 정부는 루비오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인도 간의 이 사이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무역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타결을 위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라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타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을지, 미국과 인도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관계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또는 기대감의 마코 루비오 장관의 표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때 만 14세인 현행 나이에서 13세로 낮추는 건데요. 그동안 처벌 강화 여론이 꽤 높았고요. 또 앞서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는 논의를 거쳐서 촉법소년 연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가족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네,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의 내용은 앞으로 법무부에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홍명보 후보의 32강 진출이 최종 무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 단장이자 심정적인 붉은 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꼈다라면서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서 결국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사 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결국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인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또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삼성 대주주 일가인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 부관장과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사돈을 맺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 전 부관장의 차녀 그리고 이 전 사장의 장남이 한국 시각으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친척은 물론이고 삼성 최고 임원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홍라영 전 부관장은 바로 홍라희 삼성미술관 류운 명예관장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조카가 되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들의 고교 졸업식에도 직접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신랑의 아버지인 이상훈 전 사장은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거쳐서 이사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자, 이번 결혼은 홍라희 명예관장이 직접 만남을 주선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결혼에 대해서 대주주 일가가 자사의 전문 경영인 가문과 혼맥을 맺는 것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 26일자 뉴욕타임스를 보니까요. 한국 내 최초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인 충북 음성군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학교를 한국의 반도체 특성화 마이스터고 네 곳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학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교생 30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대학 수준의 반도체 장비 모의 실습시설 6곳을 갖춘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학교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겠죠. 네, 충북 반도체고는 다음 달 10일 연이는 입학설명회를 처음으로 본건 회의실 대신에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문의가 폭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입학 문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한편 현재 전국에는 충북 반도체고와 대구에 있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충남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한국 반도체고 등 네 곳의 반도체 특성화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는 서울 반도체고가, 2028년에는 용인 반도체고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중심 국가라는 게 또 실감이 나네요. 한편 뉴욕타임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마치 복권 당첨에 비결된 만큼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충북 반도체고에서도 매년 성적 우수 학생 20명 정도가 두 기업의 장학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건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 경험을 들려주며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문은 반도체 산업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생산 공정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노동력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산직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국 고가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인력은 꾸준히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마이스터고도 변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계속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동화 또 AI로 인해서 사람이 설 곳이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더 첨단화된 장비를 다루는 인력은 더 필요해지는 이런 세상임엔 분명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들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리 혈관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다리 무거움,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정맥 기능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정맥순환 문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리 정맥혈이 원활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위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가는 실핏줄이 퍼져 보이고 피부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정맥순환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내 폐쇄요법, 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라고 하고요. 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경화요법도 있다는데 이 약제가 혈관벽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해당 혈관이 그냥 다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 정맥 기능 부전. 하지 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다리에 혈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생활은 피해야 되겠고요. 한 시간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 추천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올려서 쉬는 방법 좋겠고요.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늘 예방이 우선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0: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0: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M폼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홈쇼핑몰도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유럽연합이 올 봄 새 출입국 시스템인 EES를 전면 가동한 이후 유럽 주요 공항에서 입국 수속 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EES는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들이 지문과 얼굴 사진을 디지털로 등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경보안 수준을 높이고 불법 이민을 차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10월 초 시범 도입됐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올해 4월 전면 시행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곳곳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면서 공항 혼잡이 한층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 등록 키오스크가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미 ES 절차를 마친 승객이 처음부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불거지면서 대기 행렬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항에서는 대기시간이 무려 6시간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특히 여름휴가철이 본격화되면 영국 등 EU 비회원국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 상황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이미 여러 공항 운영사가 승객 관리를 위해 EES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은 긴 대기 시간은 EES 운영과는 관련이 없고 인력 부족, 인프라 한계, 특정 시간대에 항공편이 집중되는 등 기존 요인에 기인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국경 통행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한 생체 인식 데이터 확인 절차 일시 중단 등 유연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축구협회의 지원 없이 각자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선수단의 멕시코 베이스캠프에서 수도 몬테비데오까지 운항할 예정이던 전세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단체 귀국을 하지 않고 소속 클럽팀으로 바로 복귀하거나 개별적으로 일반 항공권을 확보해 우루과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매체 마르카는 이에 대해 월드컵에서 예상보다 일찍 탈락한 결과가 반영된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당초 스페인과 함께 무난히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최종 성적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첫 출전인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에게도 밀리며 조 3위에 머물렀고 다른 조 3위 팀들과의 성적 비교에서도 밀리며 결국 32강행 티켓을 얻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르셀로 비엘사 대표팀 감독과 핵심 선수들의 불화설까지 터졌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루과이 축구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지휘해온 축구대표팀이 한국시각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대표팀을 맞는 공식 행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 즉 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 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 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과 추방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잘 갖춘 인물이다라면서 연방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랜스 슈로이어의 지명에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고삐를 다시 강력하게 당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머물던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라는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경 지역에 당도했다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 땅을 밟아야만 그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건의 판결을 엄청난 승리다라고 자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다음 주에 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달한다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진 모델링과 위성 이미지 그리고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주택과 자산 손실 등을 중심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유엔은 이번 추산에 도로,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그리고 장기적인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라면서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최고 3배에 달할

9명, 부상이 937명, 실종이 6명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네, 설계 단계의 무리한 용도 변경, 또 부실한 시공, 균열을 알고도 영업을 강행한 안일함이 한데 겹쳐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한 해 전에 성수대교 붕괴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의 그늘이 일시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해 속에서 열 하루, 열 사흘, 열 일해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증언해 줬습니다. 네, 모닝리포트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폴스 오브 줄라이 토요일인 올해는 7월 3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의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는 꽤 빠르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꺼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수연이었습니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틀째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 MOU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오전 성명에서 테러리스트 집단 미군이 새벽에 이란 남부 해안의 여러 감시시설을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하고 이는 유엔 헌장 2조 4항 그리고 지난 18일 체결된 종전 MOU 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잔혹한 공격은 미국 정권이 약속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게 그들의 본성임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이란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며 미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벽 미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의 미군 주요 인프라 시설 8곳을 타격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해 쿠웨이트 알리야 살렘 공군기지와 바레인 살만항의 미 해군 제5 함대 기지 등 미군 주요 인프라 시설 8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양국 간의 휴전 양해각서를 계속 위반할 경우 모든 외교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중동지역의 미군기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도 공격 사실을 미국에 이미 알렸다라고 밝히면서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한 것은 종전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중동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4: 미국의 중재로 지난 26일 평화 합의에 서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지만 합의한 서명이 무색하게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대형 지하 터널을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이 터널엔 수백 개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5: Israel and Lebanon over the weekend said that they had reached a framework for a future peace deal. But the Iranian-backed Hezbollah militant group isn't part of this deal. That means Israel is not withdrawing its troops from Lebanon for the time being.
4: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을 묵인한 만큼 이번 공습은 종전 MOU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는 양해각서 제1항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선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분쟁 통제 기구 설치를 공언했습니다. 호르무즈와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겨냥한 듯 모든 당사자가 종전 MOU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을 배제한 중동 외교 구도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내부 결집에 나섰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오는 30일 이란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오늘 아침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베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레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휴전을 준수하고 있고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점을 30일로 못 박은 데 대해서 레빗 대변인은 이번 주로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회담 시기 등과 관련해 이란과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과 오늘과 내일 29일이나 30일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양측 무력 충돌 이후 쿠시너와 위코프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회담 형식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협상 기간이 일단 60일밖에 되지 않고 무력 충돌에 따른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가능성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 실무회담이 이번 주 예정돼 있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다시 이렇게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호르무즈의 지정학적 약점을 쥔 이란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6: 양해각서 서명 이후 발생한 최대 충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연일 강경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7: Will they face any consequences?
8: Well, you'll find out. I think we had enough. This is so important. I want to have it stand on its own.
6: 하지만 말뿐일 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글로벌 유가 폭등은 물론 미국 경제마저 물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에게 새로운 중동전쟁은 정치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 손발 묶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과연 미국을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을까? 이란은 미국이 전면전을 선포하기엔 애매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이른바 회색지대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 대신 특정 상선을 선별적으로 위협하거나 항로를 강제로 바꾸게 해 호르무즈의 지배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란 역시 넘지 않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거나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동은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여론이 전쟁 찬성으로 돌아서는 순간 자신들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미군 인명 피해는 없게 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도 이란이 판을 주도하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3: 174채로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드리게즈 의장은 우리는 위중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지진 발생 후 총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서는 추가 건물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야외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려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라과이라주 피해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각국에서 도착한 전문 응급 구조 인력이 도로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호품과 자원봉사자들을 실은 민간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라과이라주로 통하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차량 정체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장비 부족, 구조작업 지연 속에서도 기적같은 생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신락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색작업은 일단 중단하고 구호작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전환할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잇따라 덮친 강진 피해 현장에서 필사의 수색작업 속에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후 18일 된 아기가 엄마가 폐허 속에서 32시간을

0: 함께 버텨냈고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역시 나흘을 견뎌내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겠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남가주 한인사회 구호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지난 26일부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창회는 이번 모금을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모금된 성금 전액을 유니셰프에 전달해 현지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대 동문뿐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인질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서 27명을 구금하는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긴급 신고로 시작된 대응은 순식간에 전술인력이 투입된 작전으로 확대됐고 현장은 폐쇄된 창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불법 행위 실체가 드러나면서 긴박하게 통제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4시 10분 한인타운 팔가와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무장한 남성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의 911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건물을 에워싸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고 내용 위험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는 전술요원을 포함한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진입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장소는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에는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총 27명을 구금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사실상 전면 통제 상태에 놓였고 정오를 넘긴 오후 시간까지도 한인타운 상공에는 LA 경찰국 소속 헬기가 지속적으로 선회하면서 주변 상황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도로 역시 통제되면서 이 토요일 주민과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구금된 27명 가운데 6명은 기존에 체포영장에 발부돼 있던 상태로 확인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고 나머지 구금자들은 조사를 받은 뒤 일단은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별도의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시 언급됐던 총기 소지 남성과 인질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는 남미 출신으로 추정되는 조직형 주택 침입 절도단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최소 10건 이상의 주택 침입 사건과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와 이른바 절도 관광 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바인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인물은 콜롬비아 국적의 남녀 성인 2명, 17살 미성년자 4명 등 총 6명입니다. 성인 용의자는 각각 32살과 그리고 나머지는 17살 청소년 4명으로 알려졌으며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바인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주거 침입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조직이 개별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움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한 동물보호소에서 100마리가 넘는 개가 사라졌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험볼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한 결과 개 사체 117구, 개 두개골 21개,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 상당수에는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보호소 헛간에서는 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개 목걸이 6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호소 밖 들판에는 심하게 부패한 개 사체들도 있었지만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 현장에서 위치만 기록한 뒤 그대로 매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보안관 사무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윌리엄 헌슬 홈폴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처리해야 할 방대한 양의 자료와 조사해야 할 증인, 분석해야 할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약 2주 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보일 하이츠의 저온 물류창고에서 일요일인 어제 본격적인 잔해 수거와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진화 작업 끝에 지난 24일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현재 창고 내부에 방치된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에 잠을 자기 힘들고 두통과 가슴 통증이 유발될 정도로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냉매로 쓰이던 암모니아 등의 화학물질은 이미 제거했지만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생물학적 유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창고 측은 전문 복구 업체를 선정해 청소에 나섰으나 전량 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는 인근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커뮤니티 지원 센터를 열고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공기청정기와 음식을 나눠주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기청정기 지원 요청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든그로브 위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대피 소동을 부른 화학물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작업이 월요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학물질 제거 전문팀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가든그로브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한 공장 내 저장 탱크 두 곳에서 중화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일명 MMA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독성이 강하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액체입니다. 당국은 철저한 안전수칙에 따라 온도가 조절되는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해 며칠 동안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과 남부해안 대기질관리국 등 합동지휘부는 작업 도중 인근 지역에 과일향 같은 냄새가 일시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아주 미량만 유출되어도 냄새가 강하게 나지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및 고정식 장비를 동원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작업은 낮 시간에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대기질 상태와 작업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21일 공장 내 저장 탱크가 과열되면서 폭발과 독성 가스 누출 우려가 제기돼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가든그로브와 스탠턴 등 인근 지역 주민 약 4만 명이 며칠 동안 집을 떠나 대피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과열됐던 탱크에 균열이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져 최악의 폭발 위기는 넘겼으며 이번 수거 작업을 끝으로 사태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경찰을 향해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던 노숙자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1분쯤 사우스 브로드웨이 일대에서 현장 경관에 긴급 지원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건물 10층 옥상에서 지상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콘크리트 파편과 소화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투척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공에 경찰 헬기 지원을 받아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일대를 통제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출동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슨 지역의 불법 도로 점거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쯤 하먼 에비뉴와 찰스 윌러드 스트리트 인근 불법 도로 점거 현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 다수를 발견했으며 이 중 남성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두 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 네 명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평화롭던 모임 도중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 중 한 명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몇 시간 뒤 총격이 발생했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나 불법 질주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의 불안과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집착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건너가 살해를 시도한 26세 캐나다 남성에게 연속 두 번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캐나다 노스밴쿠버 출신의 데빈 볼프강 반더우프는 지난 2024년 11월 살리나스에 위치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더후프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연락을 끊으려 하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한 달 전부터 사람을 진짜로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아마존 배송기사로 위장한 반더후프는 문을 열어준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며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는 거세게 저항하며 반더후프의 무기를 빼앗아 찌르는 등 필사적으로 맞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세 사람 모두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더후프가 들고 있던 택배 상자 안에서는 미리 구입한 흉기와 수갑, 강력 테이프 등이 발견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공범인 다리우스 에이베리 화이트 역시 범행 직후 산호세 국제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해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반더후프에게 두 건의 종신형과 함께 중상해 및 무기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보안관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버나디노 국립산림지의 유명 암벽 등반 코스에서 고립됐던 등반가 두 명이 합동 구조대의 신속한 작전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이디라일드 인근 타피츠록의 웨스트라크 경로를 오르던 등반가 구동조가 암벽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제 새벽 4시 41분쯤 리버사이드 산악구조대와 시에라 마드레 수색구조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 헬기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본격적인 도보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은 타피츠 록정상까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험난한 과정 끝에 고립된 이들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등반가들은 모두 다친 곳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대기 중이던 구조 헬기의 호이스트 장치를 이용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인양됐습니다. 시에라 마드레 수색구조대 측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밖의 다른 지역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출동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 남가주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평통과 남가주 한국학원이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과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역사, 문화, 이민사 교육, 주니어 평통 프로그램 연계, 통일 골든벨 공동 개최, 교육, 문화행사 공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적, 교적, 교육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해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 차세대 리더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2026학년도 세 번째 학기 7월부터 9월입니다. 2026학년도 세 번째 학기 커뮤니티 강좌 프로그램 접수를 진행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6월 30일 내일입니다. 내일 시니어 센터 정문에서 오전 9시부터 배포되는 추첨 티켓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뒤 서명하고 추천함에 넣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추첨은 같은 날 오전 10시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새학기 프로그램은 총 50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해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 형태의 상설 프로그램도 이번 학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2026년 미랄 사랑의 캠프 행사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칼세일 롱비치 캠퍼스에서 성료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가주와 북가주 미랄 가족들 그리고 ANC 온누리교회 GM과 청소년 트랙팀, YNC 나성영락교회 소망부 그리고 텍사스, 캐롤라이타, 멕시코, 과테말라 등지에서 총 450여 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및 스태프들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즐겼다 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0: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1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남 광주에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현실화됐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인공지능 산업 기반, 정부의 특례와 기업 지원 체계가 맞물릴 경우 전남 광주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두 개씩 반도체 메모리 공장 4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기업 발표에는 구체적인 공장 부지는 특정되지 않은 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남권을 후보지로 언급했습니다. 오는 30일 광주에서 열리는 산업통상부주관 서남권 투자계획 국민보고서 행사에서 계획되고 있는 공장 부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가장 중요한 입지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전남은 한빛 원전과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팹 유치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수백 개 협력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완제품과 소재, 장비 이동을 위한 항만, 공항, 고속도로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면 투자 세액 공제, 지방세 감면, 부지 조성비 지원, 인허가 단축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란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YTN입니다.
1: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2: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1: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입니다.
1: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정치권에서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미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5: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4: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6: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4: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7: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8: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했었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파 갈등을 넘어서 누가 당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적자인지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충돌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갔는지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YTN입니다.
10: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11: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10: 과거 비슷한 의혹 제기에도 언급을 자제하던 정 전 대표, 이번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네, 사과하시겠죠. 제 앞에서 백원 의원이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종이 뭉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봤고요.
10: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은 원치 않은 재건축으로 규정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도 집안 싸움은 확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내란 세력의 이익인 파면은 부적절하다 등 날선 목소리와 함께 이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13: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10: 하지만 친청계는 범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강한 보안사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이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돌렸습니다.
14: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10: 지금의 민주당 노선 투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였단 반론도 있지만 이 분열상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사퇴 요구가 또 반복됐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인계 으름장을 앞세워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와이튼입니다.
15: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또다시 불거진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이번에는 장 대표의 앞선 발언이 시비가 됐습니다. 징계 관련 언급을 하며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16: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전 리더를 그만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15: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헛웃음으로 시작해 아전인수란 발언이란 비판, 본인이나 사퇴하라는 고성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6: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15: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로 의견을 모아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징계 언급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해명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나왔는데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로부터 받은 징계 대상자 실명 언급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활동을 멈췄던 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을 고리로 한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버티기에서 굳히기로 들어간 기류입니다. 본격적인 징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 전과 같은 내홍 블랙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17: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8: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국부 펀드와 중앙은행들이 주식시장 리스크와 달러 불안을 피해 3호자산 인프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붐이 이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전 세계 국부 펀드 90곳, 중앙은행 54곳을 대상으로 연례 조사한 결과 이들이 금과 비상장 인프라로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은 국부 펀드 자산 17조 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29조 달러에 달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또 물건 쇼핑하셨나요? 소비자들이 고물가 속에서도 아마존의 대규모 연례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피로한 소비자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평가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였던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매출은 2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프라임데이 대비 9.3% 증가한 건데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앞서 제시한 추정치 260억 달러를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컨설팅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더 쓰는 게 아니라 좋은 할인을 찾아 지갑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피곤한 소비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년 대비 11.1% 늘어난 세금 환급금이 소비를 떠받쳤지만 이 효과는 하반기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비 지표는 금리 결정을 앞둔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또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변화와 소비자 행태 변화 여파로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향후 10년 내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가 인용한 베인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인구 둔화, 높은 차량 가격, 대체 수단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200만 대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해 왔는데 향후 15년간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베인은 내다봤습니다.

국제 항공사들이 탄소 크레딧 공급 부족으로 최대 1,27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도 비용 부담이 큰 상위 10개 항공사 이름을 올렸습니다. MSCI 카본 마켓은 탄소 크레딧에 대한 항공사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크레딧 가격이 2035년까지 현재 약 8배인 톤당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수치화한 권리입니다. 산림보호, 보건 등 탄소 흡수 사업을 통해 발생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이 이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치매를 영어로는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디멘시아는 정신이 떠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병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치매 역시 유전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이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새로 배우는 것,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며 치매의 말기에는 숟가락을 들여도 그것이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치매는 양방과 한방이 협력하여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한 양약을 오래 쓰면 신체가 허약한 노인분들은 또 다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이 치료의 일

0: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벽에 걸어두던 큰 글씨로 된 달력을 구하셔서 날짜를 자주 감지하도록 하고 옛 사진들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자주 보시게 하면 환자의 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자주 물어보셔도 언젠가는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내를 가지고 치매 환자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밑바탕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치매 부모님이나 혹은 양로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선생님들은 환자를 대하실 때 짜증이 덜 나겠죠. 양로병원에도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매 후보자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5: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6: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5: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4: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

0: 서울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테러리스트 집단 미군이 새벽에 이란 남부 해안에 여러 감시시설을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헌장 2조 4항 그리고 지난 18일에 체결된 종전 MOU 1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잔혹한 공격은 미국 정권이 약속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 그들의 본성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이란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며 미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해 쿠웨이트 알리알 살렘 공군 기지와 바레인 살만항에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등 미군 주요 인프라 시설 8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양국 간의 휴전 양해각서 MOU를 위반할 경우 모든 외교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공격 사실을 미국에 미리 알렸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한 것은 종전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중동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입니다.
2: 미국의 중재로 지난 26일 평화 합의에 서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지만 합의한 서명이 무색하게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대형 지하 터널을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이 터널엔 수백 개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3: Israel and Lebanon over the weekend said that they had reached a framework for a future peace deal. But the Iranian-backed Hezbollah militant group isn't part of this deal. That means Israel is not withdrawing its troops from Lebanon for the time being.
2: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을 묵인한 만큼 이번 공습은 종전 MOU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는 양해각서 제1항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선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분쟁 통제 기구 설치를 공언했습니다. 호르무즈와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겨냥한 듯 모든 당사자가 종전 MOU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을 배제한 중동 외교 구도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내부 결집에 나섰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내일 이란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인 실무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휴전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점을 내일 30일로 못 박은 데 비해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단은 회담 시점을 이번 주로 열어뒀습니다. 회담 시기 등과 관련해 이란과 조율이 아직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 실무회담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미국과 이라크 이렇게 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약점을 쥔 이란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0: 양해각서 서명 이후 발생한 최대 충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연일 강경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4: Will they face any consequences?
5: You'll find out. I think we had enough. This is so important. I want to have it stand on its own.
0: 하지만 말뿐일 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글로벌 유가 폭등은 물론 미국 경제마저 물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에게 새로운 중동 전쟁은 정치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 손발 묶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과연 미국을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을까? 이란은 미국이 전면전을 선포하기엔 애매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이른바 회색지대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 대신 특정 상선을 선별적으로 위협하거나 항로를 강제로 바꾸게 해 호르무즈의 지배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란 역시 넘지 않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거나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동은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여론이 전쟁 찬성으로 돌아서는 순간 자신들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미군 인명피해는 없게 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도 이란이 판을 주도하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응급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붕괴한 건물 잔해 속에서 절박한 수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장비 부족과 혼란 속에 일부 구조 현장에서는 극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일 어제 기준으로 1,4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3,150명, 이재민은 12,721명이라고 로드리게즈 의장은 전했습니다. 파손된 건물은 774채로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드리게즈 의장은 회견에서 우리는 위중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서 첫 지진이 발생한 후에 총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의 추가 건물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야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생존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라과이라주 피해 지역으로 몰며들면서 각국에서 도착한 전문 응급 구조 인력이 도로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호품과 자원봉사자를 실은 민간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라과이라주로 통하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차량 정체로 막혀버린 탓입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정부 차량과 허가받은 인력만 재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하면서 현장 접근이 차단된 자원봉사자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장비 부족, 구조 작업 지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 필사의 수색 작업 속에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서 32시간을,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뎌내다 무사히 빛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6: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번 잔해 수색 작업을 통해 33명이 구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한 부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모든 생명은 베네수엘라의 희망의 근원이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에 따르면 전날까지 24개국에서 521톤의 구호 물품과 2,700여 명의 수색, 구조 인력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쇄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남가주 한인사회 구호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지난 2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창회는 이번 모금을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모금된 성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해 현지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동문뿐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한인들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 네이버스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긴급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인질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적발해 27명을 구금하는 대규모 단속으로 지난 주말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긴급신고로 시작된 대응은 순식간에 전술인력이 투입된 작전으로 확대됐고 현장에서 폐쇄된 창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불법 행위가 실체로 드러나면서 긴박하게 통제됐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새벽 4시 10분경 한인타운 팔가와 킹슬리 드라이브에서 무장한 남성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911 문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장소는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장으로 드러났고 내부에는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총 27명을 구금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사건 사고인 줄 알고 출동했다가 대규모 불법 도박장을 적발하면서 사실상 토요일 이 지역 정오 넘게까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구금된 27명 가운데 6명은 기존의 체포영장에 발부돼 있던 상태로 확인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고 나머지 구금자들도 모두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한편 얼바인 지역에서는 남미 출선으로 추정되는 조직형 주택 침입 절도단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1년간 10건 이상의 주택 침입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그리고 절도 관광 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인물은 콜롬비아 국적을 포함한 남녀 성인 2명 그리고 17세 미성년자 4명 등 총 6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바인 지역 주택을 중심으로 10건 이상의 주택 주거 침입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조직이 개별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움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광범위한 감시와 증거 수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한 개별 사건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와 연계 관계를 추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를 확대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사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사건들과 연계성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동물보호소에 개를 맡겼는데 개들이 모두 없어진 겁니다. 300여 마리 이상의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결국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체,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훔볼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 동안 수색한 결과 개 사체 117구, 개 두개골 21개, 그리고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에는 상당수에서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보호소 헛간에서는 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개목걸이 6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5년 1월 이후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약 2주 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보일 하이츠의 저온 물류창고에서 일요일인 어제 본격적인 잔해 수거와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진화 작업 끝에 지난 24일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현재 창고 내부에 방치된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에 잠을 자기 힘들고 두통과 가슴 통증이 유발될 정도로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냉매로 쓰이던 암모니아 등의 화학물질은 이미 제거했지만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생물학적 유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창고 측은 전문 복구 업체를 선정해 청소에 나섰으나 전량 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는 인근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커뮤니티 지원 센터를 열고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공기청정기와 음식을 나눠주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기청정기 지원 요청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든그로브의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대피 소동을 부른 화학물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작업이 월요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학물질 제거 전문팀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가든그로브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한 공장 내 저장 탱크 두 곳에서 중화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일명 MMA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독성이 강하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액체입니다. 당국은 철저한 안전수칙에 따라 온도가 조절되는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해 며칠 동안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과 남부해안 대기질관리국 등 합동지휘부는 작업 도중 인근 지역에 과일향 같은 냄새가 일시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아주 미량만 유출되어도 냄새가 강하게 나지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및 고정식 장비를 동원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작업은 낮 시간에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대기질 상태와 작업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21일 공장 내 저장 탱크가 과열되면서 폭발과 독성 가스 누출 우려가 제기돼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가든그로브와 스탠턴 등 인근 지역 주민 약 4만 명이 며칠 동안 집을 떠나 대피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과열됐던 탱크에 균열이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져 최악의 폭발 위기는 넘겼으며 이번 수거 작업을 끝으로 사태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경찰을 향해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던 노숙자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1분쯤 사우스 브로드웨이 일대에서 현장 경관에 긴급 지원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건물 10층 옥상에서 지상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콘크리트 파편과 소화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투척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공에 경찰 헬기 지원을 받아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일대를 통제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출동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슨 지역의 불법 도로 점거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쯤 하먼 에비뉴와 찰스 윌러드 스트리트 인근 불법 도로 점거 현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 다수를 발견했으며 이 중 남성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두 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 네 명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평화롭던 모임 도중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 중 한 명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몇 시간 뒤 총격이 발생했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나 불법 질주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의 불안과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집착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건너가 살해를 시도한 26세 캐나다 남성에게 연속 두 번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캐나다 노스밴쿠버 출신의 데빈 볼프강 반더우프는 지난 2024년 11월 살리나스에 위치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더우프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연락을 끊으려 하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한 달 전부터 사람을 진짜로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아마존 배송기사로 위장한 반더우프는 문을 열어준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며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는 거세게 저항하며 반더우프의 무기를 빼앗아 찌르는 등 필사적으로 맞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세 사람 모두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더우프가 들고 있던 택배 상자 안에서는 미리 구입한 흉기와 수갑, 강력 테이프 등이 발견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공범인 다리우스 에이베리 화이트 역시 범행 직후 산호세 국제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해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반더우프에게 두 건의 종신형과 함께 중상해 및 무기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보안관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버나디노 국립산림지의 유명 암벽 등반 코스에서 고립됐던 등반가 두 명이 합동 구조대의 신속한 작전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이디라일드 인근 타퀴츠록의 웨스트라크 경로를 오르던 등반가 구동조가 암벽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제 새벽 4시 41분쯤 리버사이드 산악구조대와 시에라 마드레 수색구조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 헬기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본격적인 도보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은 타퀴츠 록정상까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험난한 과정 끝에 고립된 이들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등반가들은 모두 다친 곳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대기 중이던 구조 헬기의 호이스트 장치를 이용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인양됐습니다. 시에라 마드레 수색구조대 측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밖의 다른 지역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출동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 남가주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의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2026학년도 세 번째 학기 커뮤니티 강좌 프로그램 접수를 진행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내일 시니어센터 정문에서 오전 9시부터 배포되는 추첨 티켓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뒤 서명하고 추첨함에 제출해야 됩니다. 추첨은 같은 날 내일 오전 10시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새 학기 프로그램은 총 50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운영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간의 희망 고문,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결국 1승 2패, 32강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 월드컵은 국제대회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야, 왜 뭐 뻔한 얘기를 해. 네. 그렇기 때문에 FIFA 랭킹이 바로 반영이 돼요. 한국 축구대표팀 32위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뭐 추락해도 할 말이 없죠. 저런 경기력을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32강에 올라가는 것도 반대하기도 했었어요.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서 저런 경기력으로 32강에 가봤자 대패하거나 아니면 더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냥 돌아와라. 집에 가라. 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기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위 팀들 간의 32강 진출 경쟁에서 끝내 탈락하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32강에서 탈락하는 팀이 4팀이에요. 4팀. 12개 나라 중에 4팀만 떨어지는데 그 4팀 안에 한국 대표팀이 포함된 것입니다. 역대 최고 황금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누가 이 예전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폭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축구협회가 워낙 탄탄한 조직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 그리고 또 내부 고발자 등의 얘기가 나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축구협회는 어떻게 운영되지?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금도요 뭐 1, 2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가는,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구협회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축구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때문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단체인데, 조직인데, 협회인데 이번에 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밥에 그 나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직 자진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자진 사퇴한다라고 성명을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주머니에 손을 딱 찔러넣은 채 빠져나갔습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대표팀을 응원해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기대했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고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제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퇴했습니다. 이미 홍명보호 2기는 감독 선임 과정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쓸데없는 경기 운영 고집, 선수 기용 고집 이런 비판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유럽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한축구협회 지금 논란의 대상. 아 근데 이게 답답해요. 2년에 한 번씩 대한축구협회가 도마에 올라잖아요. 아시아컵 그리고 월드컵, 아시안컵, 월드컵 할 때마다 야 축구협회 저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 라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이번에는 좀 제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홍명보 2기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은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죠.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나는 이제 축구계를 떠나겠다 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더 엄청난 실패를 만들어냈습니다. YTN입니다.
7: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12: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7: 두 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4: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7: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았지만 두 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13: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뭐 국민들의 비난 끝이 없죠. 근데 좀 도를 지나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홍명보 출입 금지, 내건 식당도 나타났고 네. 홍명보 나가라는 팻말을 들고 홍명보 감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서 있는 시위대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나왔어요. 네.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귀국길에 맞춰서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축구대표팀 귀국일 한국시간 30일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을 특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한 각종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데다가 공항 내 혼잡 상황이 우려되자 경비 강화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 한 누리꾼은 내가 총대 메고 홍명보 감독 뭐뭐뭐를 살해하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추가 배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물건 투척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한국 대표팀 최종 순위가요 34위예요. 48개국이 출전한 이번 월드컵 48개국이 출전해서 이렇게 출전국을 16개 팀이나 늘렸잖아요. 이 16개 팀은 사실 또 시쳇말로 밑에 깔고 가는 팀입니다. 처음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가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48개국 가운데 34위 역대 월드컵 사상 최하 순위입니다. 창피합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 탈락 이렇게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에는 근본적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인데 축구협회를 아예 한번 없앴다가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또 그거는 싫은 모양이에요. 새로 시작하면 또 그걸 누가 해? 검증된 인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아무튼 국회에서도 축구협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5: 국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6: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15: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15: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9: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3: 전 국민 해외 한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월드컵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동 개최국 카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남아공 그러게 한국이 올라갔으면 캐나다 한번 꺾지 않았을까요? 아, 다시 한번 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무튼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결승골로 가장 먼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32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너먼트에 들어갑니다. YTN입니다.
20: 역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캐나다가 남아공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는 유효 슈팅에서 7-1로 남아공을 압도했지만 골키퍼와 수비수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결승골은 손흥민의 LAFC 동료 유스타키우가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유스타키우는 수비 맞고 흘러나오는 공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남아공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역대 월드컵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캐나다는 네덜란드 대 모로코전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21: The atmosphere was amazing. When the goal happened, like it just felt like everything exploded. Just like jumping up, celebration.
20: 2강인이 스페인 매체가 선정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입 후보로 꼽히는 2강인이 조별리그를 뛴 미드필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드필더 중 파워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스페인의 로드리였고 베스트11 공격수로는 메시와 해리케인, 문바페가 뽑혔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13: 이 피파 월드컵 티켓 가격이 비싸네 어쩌네 막 그랬는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피파는 첫 72경기가 치러진 조별리그 동안 무려 464만 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세운 기존의 최고 기록 350만 명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경기장이 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네. 지난 6월 11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에는 20만 1,500명의 관중이 몰려들어서 월드컵 사상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이 같은 흥행 돌풍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수가 증가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기기묘묘한 기록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기간 동안에 경기장에서 팔린 핫도그만 약 30만 개. 이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뉴욕 뉴저지 경기장에서 JFA 국제공항까지 쭉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6강 결선 무대에 접어든 가운데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오는 7월 2일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유혜란은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 결과 최종 합계 13언 더파 275타로 우승을 거두면서 상금 195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2023년 LPGA 신인왕 출신이 유혜란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밀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2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7: 213-381-2424 213-381-2424.
2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차기 국장으로 오클라호마주의 베테랑 경찰 출신 랜스 시로이어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로이어는 29년 이상의 법 집행 경험을 갖춘 인물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속도로 체포하고 추방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라며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많다며 시로이어는 살인범과 성범죄자, 마약 밀매범 등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로 추방할 적임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워싱턴 DC 시장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의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제니스 루이스 조지 거의 확실하게 워싱턴 DC 시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공산주의자는 감옥을 비우고 DC를 성역도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우리의 사랑하는 수도에 다시 받아들이고 범죄 단속에 저항하며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보석금 없는 보석을 지속 및 확대하고 수도를 파괴하는 많은 일들을 원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맞네요. 결코 그건 성공하지 못할 거고 나는 워싱턴 DC를 범죄가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30대 시장 맘다니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정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제 뉴욕을 넘어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새로운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킹메이커, 권력 브로커라는 수식어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맘다니 시장은 생활비 정치를 시장의 중심을 지어 끌고 왔고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월드컵 끝났고 한국 대표팀 탈락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기 많이 펼쳐지잖아요. 월드컵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과 LA.
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금

0: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7: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6: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7: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용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이

16강도 아니고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이 기존 32개국 출전에서 16개 나라가 늘어난 48개국이 출전하는 이 최초의 확대된 월드컵이기 때문에 32강이라는 사실 없던 단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사실 월드컵에 못 올라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귀국도 하기 전에 멕시코 현지에서 감독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주말 내내 여러분들 마찬가지였죠? 우리 한인들 모두 주말 내내 한국 축구 얘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홍명보 감독 얘기였습니다. 전술이 없다, 선수 탓만 한다, 손흥민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냐,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러는 거냐 등등등. 그중에서도 홍 감독이 그 많은 연봉을 받고 도대체 뭐한 거냐? 연봉을 몰수해야 한다. 그런데 연봉은 얼마냐 등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홍 감독의 연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추정치만 알려졌을 뿐. 그럼 왜 한국의 국가대표 지도자의 연봉이 비밀스러운 건지, 그리고 진짜로 연봉은 얼마인 건지 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약 38억 원, 달러로 치면 약 250만 달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급여 분석 업체 셀러리 리스크라는 매체가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48개국 감독 연봉 추정 순위에 따르면 홍 감독의 연봉 추정치는 216만 유로, 즉 38억 원, 달러로 약 25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출전국 감독 가운데 1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졌던 20억 원대 연봉이라는 알려진 바와 달리 매우 그와 웃도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인데 추정치라고만 말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의 나라 분석기관이 분석하고 추정한 그 숫자로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또 그렇다면 왜 공식적으로 연봉 공개를 대한축구협회는 안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는 쪽도 입국 다물어야 하고요. 받는 쪽도 어디 가시 내 연봉이 얼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도 왜 굳이 그런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거지? 라고 물으신다면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향후 다른 감독과의 협상 과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이 얼마를 받는 건지를 알면 다른 감독들은 그보다 더 달라고 할 테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 하지만 더 조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말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밀이어도 얼마든지 추산은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홍 감독이 자신의 연봉에 대한 그 질문하는 그 기자에 대해서 시중에는 홍 감독의 연봉이 20억 원 정도 선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비슷합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20억 원과 38억 원, 비슷합니까?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이 알아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38억 원으로 추산된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잠시.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그 나라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종의 민간단체입니다. 때문에 운영 예산의 출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축구협회가 일정 부분 비밀로 하려면 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위법한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는 건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로 확보됩니다. 첫째는 자체 수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 기업들의 후원금, 또 국가 대항 경기 시의 입장권과 방송 중계권 수익 등이 대표적인 자체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토토 수익금입니다. 스포츠 토토라는 것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복권입니다.
뭐 스포츠 토토라고 멋지게 이름을 지었지만 일종의 스포츠 복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입니다.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익금은 해당 스포츠 종목이 모두 배분해서 받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다 분배해서 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인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자금인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건 뭐 100% 공적 자금이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바로 100% 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감독의 연봉이 전액 세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토토 복권의 수익금이나 또 정부 보조금은 다 뭐 공적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과 공적 자금이 감독 연봉에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감독의 연봉을 감추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관에 의해서 38억 원, 즉 250만 달러 연봉으로 추산된 홍명보 감독. 하지만 홍 감독보다 연봉이 훨씬 낮은 감독들이 이끄는 팀 가운데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멋진 경기로 시청률 1위를 찍은 호주의 감독은 68만 달러. 한국을 1대0으로 깨부순 남아공의 감독은 홍 감독의 절반도 안 되는 102만 달러. 심지어 32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이집트의 감독은 17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홍 감독의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50만 달러를 받는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찌감치 보따리 사두고 귀국했는데 17만 달러 받는 감독은 자력으로 32강에 올라간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번 월드컵에 진출한 48개 나라의 감독 연봉 순위를 보면 홍 감독은 상당히 상위권인 16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하위죠. 특히 홍 감독의 감독,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또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일본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보다 홍 감독의 연봉은 2배 이상 많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의 연봉은 약 100만 달러, 홍 감독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매우 탄탄한 조직력과 수준 높은 전술을 갖췄다라고 해서 우승 다크호스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돌려본 결과 실제로 이번 월드컵 우승 확률 출전국 48개국 가운데 일본은 11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별리그 3경기에서도 강원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또 이어서 튀니지에는 4대0으로 대승, 그리고 또 다른 강호 스웨덴과는 1대1 무승부. 결국 한 번도 진 적 없이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 일본의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250만 달러보다 150만 달러나 적은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돈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결국은 돈이 말해준다라는 의미로 money talks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축구 모습을 보면 돈이 말해주기는커녕 돈만 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감독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게 질질 끌다가 이 사태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머니톡스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뭐가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건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체질과 관리자들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축구는 다시 재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0: 네, 월드컵 32강 진출이 실패하자 축구대표팀 감독 이 선임 과정에서 제기됐던 그 공정성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요, 2년 전에 홍명보 감독 선임 때 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그저 눈치만 보면서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축구협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시 눈치 백단 대한민국 검경답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참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누가 조사하죠?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선은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조경원 기자, 경찰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2: 네, 경찰은 오늘 지난 2024년 2월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를 포함해 고발 사건이 모두 8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그런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감사와 행정재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것은 축구협회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나 법원 판단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정 회장 등이 받는 혐의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해서 경찰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 감독도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정 회장도 이번 월드컵 이후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축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그 말, 사실 좀 제가 멋있게 말하려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지 결국 이제 대한축구협회 그 시스템은 탈탈 털릴 일만 남았습니다.
4: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축구협회의 지원 없이 각자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선수단의 멕시코 베이스캠프에서 수도 몬테비데오까지 운항할 예정이던 전세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단체 귀국을 하지 않고 소속 클럽팀으로 바로 복귀하거나 개별적으로 일반 항공권을 확보해 우루과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스포츠매체 마르카는 이에 대해 월드컵에서 예상보다 일찍 탈락한 결과가 반영된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당초 스페인과 함께 무난히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최종 성적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첫 출전인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에게도 밀리며 조 3위에 머물렀고 다른 조 3위 팀들과의 성적 비교에서도 밀리며 결국 32강행 티켓을 얻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르셀로 비엘사 대표팀 감독과 핵심 선수들의 불화설까지 터졌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루과이 축구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지휘해온 축구대표팀이 한국시각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대표팀을 맞는 공식 행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규모 7.2와 7.5의 연쇄적인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구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금된 성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현지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대 동문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총기 인질극 신고로 경찰이 대거 출동한 가운데 불법 도박장이 적발되면서 수십 명이 구금되고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40분쯤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 8가 3400 블록에서 무장한 남성이 인질을 잡고 있다라는 911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장소가 폐쇄된 창고를 개조해서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이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건물을 포위하고 전술 장비를 갖춘 병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과 통제에 나섰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찰 특수 인력과 함께 수십 명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건물 밖에 구금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총 27명을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기존 수배 영장에 따라서 체포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조사를 받은 뒤에 일단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은 주소가 3400 웨스트 8가, 3400 웨스트 8가, 완전히 한인타운 한복판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어바인 지역에서 남미 출신으로 추정되는 조직형 주택 침입 절도단이 잇따라 범행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인물은 콜롬비아 국적을 포함한 남녀 성인 2명과 17세 미성년자 4명 등총 6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바인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조직이 개별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움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이번 수사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MOU 발표 후 최근 가스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는 7월 1일, 즉 다음 달 1일부터 또다시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관련 세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정부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가솔린세가 또 오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도로교통 인프라 재원 법안에 따라서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세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갤런당 2.2센트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솔린 가격 부담을 계속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가솔린을 넣을 때 지불하는 각종 세금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이 기회에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부담하는 가솔린 세금은 크게 연방세금, 주정부세금, 그리고 환경 관련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연방 유류세는 갤런당 18.4센트로 전국 공통입니다. 1993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주정부 유류세는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인 유류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는 기존 61.2센트에서 2.2센트가 올라서 63.4센트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 판매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각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약 2.2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비싼데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부담금 및 규제 비용입니다. 세금 외에도 캘리포니아 특유의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탄소 연료세입니다. 갤런당 무려 17센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갤런당 무려 25센트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의무적인 수수료가 포함돼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선 환경 규제 관련 비용만 따로 떼놓고 봐도 환경 관련 비용은 갤런당 평균 50센트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솔린 갤런당 세금과 수수료 등의 총 액수는 1달러 20센트에서 많게는 최고 1달러 50센트를 별도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때 한인 최대 의류기업 Forever 21을 창업했던 장도원 씨 일가가 최근에는 외식업과 유아용품 사업 등에 진출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프레즈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장도원 씨 가족이 운영하는 K푸드 식당 브랜드 서울 미트 컴퍼니가 최근 북카드 프레즈노 패션 페어 몰에 개업을 했습니다. 서울 미트 컴퍼니는 워싱턴주, 유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무제한 한식 바베큐 프랜차이즈로 조만간 플로리다에도 신규 매장을 개설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서울 미트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로 장도원 씨의 사위인 줄리어스 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 열풍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며 프레즈노 지역 주민들이 서울 미트 컴퍼니를 직접 경험해 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도원 씨의 작은 딸 에스더 장과 사위 줄리어스 손을 주축으로 장도원 씨 일가는 지난 수년간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Of a special edition passport featuring President Trump. You can see it here. President posted this picture. This is what it looks like. He's got this, like, you know, he's putting his fists on the desk.
13: 이어서 대통령님 얼굴이 새겨진 미국 여권 한정판 출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한정판 여권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에 Welcome, but be good 이라고 썼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행동하세요. 라고 적힌 미국의 새 여권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정판 여권의 왼편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 주먹을 불끈 쥔 채 서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정면을 무섭게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권 오른편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 여권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올여름 한정판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 여권은 일명 Patriot 여권, 즉 애국 여권으로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발급 수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되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된다라고만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여권 사진에 첨부한 글, Be Good, 즉 똑바로 행동하라 라는 그 문구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관광객과 비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들만 사용하는 미국 여권, 관광객들이나 비이민자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미국 여권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문구를 써넣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제기됐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같은 귀화 시민권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어서 갑자기 독설가로 변한 바이든 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악관 증축 문제부터 개선문 건설 계획, 또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 즉 반사 연못 논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허영심과 무능, 부패의 상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메릴랜드주 하노버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이스트 윙 일부를 철거해서 대형 연회장을 짓는 일, 또 워싱턴 DC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외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가 법원 명령으로 삭제한 일, 또 개선물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1470만 달러를 들여서 정비한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 즉 반사 연못이 녹조로 다시 뒤덮인 사례 등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과 관련해서 곧 연방정부가 공개 입찰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어라고 이웃이자 정치자금 기부자에게 그 공사를 맡긴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행정부의 무능보다 훨씬 더 나쁜 노골적이고 뻔뻔한 부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현 대통령을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노골적으로 처음으로 비판했던 지난 토요일은 공교롭게도 대선 TV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었던 6월 27일이 바로 대선 TV 토론을 치렀던 날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대선 TV 토론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를 내려놓았던 바로 그날. 2년 후였던 지난 토요일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작심 발언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중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들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리 혈관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다리 무거움,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정맥 기능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정맥순환 문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리 정맥혈이 원활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위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가는 실핏줄이 퍼져 보이고 피부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네, 정맥순환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요법, 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라고 하고요. 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경화요법도 있다는데, 이 약제가 혈관벽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해당 혈관이 그냥 닫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 정맥 기능 부전. 하지 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다리에 혈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생활은 피해야 되겠고요. 한 시간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 추천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올려서 쉬는 방법 좋겠고요.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늘 예방이 우선입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인구 변화와 소비자 행태 변화 여파로 인해서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앞으로 10여 년 내에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인구 둔화, 높은 차량 가격, 또 대체수단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4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해왔는데 향후 15년간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출산율 하락을 상쇄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는 성장 산업이 아닌 쇠퇴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에서 총상 흔적 등이 있는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휴볼트 카운티 쉐리프국은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한 결과 개 사체 무려 117구와 개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 상당수에서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호소 헛간에서는 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개 목걸이 60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아들에 이어서 이제는 장관 아들까지 정부 사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두 아들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광물 개발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핵심 광물 거래와 관련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협력 중인 기업 14곳이 트럼프 일가 또는 러트닉 일가와 지분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했거나 제공을 검토 중 연방 자금의 규모는 약 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텅스텐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카즈 리소시스와 미국이 직접 지분 투자에 참여한 USA 레어 얼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USA 레어 얼스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설립하고 현재 그의 두 아들이 경영하는 금융회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났을 때 회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러트닉 상무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카자흐스탄 텅스텐 광산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도 이후 카자흐스탄 광산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해 충돌 논란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물론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러트닉 장관의 두 아들까지 각종 정부 사업에서 이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30대 시장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정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일로 그런데 취임 6개월을 맞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제 뉴욕을 넘어서 민주당 내 진영의 이 새로운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에게 킹메이커 또는 권력 브로커라는 수식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뉴욕주 연방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가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에 주변 세력으로만 평가받던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이 정치인들에게 자신감을 안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사회주의자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보편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진보정치 조직으로서 민주당 내 가장 조직화된 좌파 네트워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좌편향적인 진보진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콜로라도주 덴버 그리고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젊은 후보들이 민주당 하원의원 경선에 도전장을 잇따라 내밀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이념 확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 속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언어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진보 성향 정치인들에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요, 홍명보 감독과 우리 직장의 이 팀장님과의 아주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관관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한국에서는 그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과 이 직장 내의 리더십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아, 지난 주말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는요,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을 팀장이 의도적으로 핵심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좋은 의견을 내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변의 평가와 홍 감독이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팀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 자신의 팀장도 특정 그 직원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조직 내 평가를 마치 부정하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이어서 그 결과 가장 능력 있는 직원이 희생양이 되고 팀장 역시 또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그런데 갑자기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직장인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댓글 사용자는 우리 회사 임원도 조직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또 공감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능한 직원이 조직을 떠난 경험담도 잇따랐습니다. 한 직장인은 가장 일을 잘하던 직원이 결국 직장을 떠났고 팀장은 그것조차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썼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유타주 대형 산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타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크기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유타 남부에서 발생한 이 카튼우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만 에이커를 넘겼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되고 경상남도 거제시 면적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의 크기입니다. 지난 22일 비버 카운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의 화재 진화율은 지금까지 10%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진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간 시속 45마일의 돌풍이 부는가 하면 가뭄으로 습도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후에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더 거세지면서 극단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유타 남부에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글 포인트의 스키 리조트나 피시레이크 구기림 캠핑장 등에서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아이언 산불 그리고 체리 산불 등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총 7만 에이커가 타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0명 사는 유레카 지역, 이 버논 저수지 등 인근 거주지에는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요. 프리웨이도 폐쇄되었습니다. 또 스펜스 칵스 유타 주지사는 화재가 계속 이어지자 다음 달 4일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 건국 250주년에도 기념 행사는 조촐하게 하되 주 전역에서는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모태가 되었던 6.25 당시 흑남 철수 작전에 참여해서 피난민 7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레인 빅토리아호의 당시 상황을 되새기는 한국어 전시 공간이 샌피드로에 생깁니다. 한미동맹협의회는 레인 빅토리아호 관리센터와 MOU를 맺고 LA 인근 샌피드로 항에 정박 중인 레인 빅토리아호 내부에 영구적으로 한국어 전시를 기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서 흑남 철수 생존자와 참전 용사들의 구술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 등을 모으고 한국계 미국인 및 한국 청소년 50여 명이 전시의 기획과 연구 그리고 제작을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내년 9월 25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편 한미동맹협의회는 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인도 간의 사이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무역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타결을 위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라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타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을지, 미국과 인도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관계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또는 기대감의 마코 루비오 장관의 표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와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에 열

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 텍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70도대 중후반대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80도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요즘 축구 얘기 많이 하시죠? 뭐 정확히 말하자면 홍명보 감독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가끔 안타깝고 또는 좀 가끔 화나기도 하는 그런 마음에 욕도 좀 많이 하곤 하는데요. 뭐 끼리끼리.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가 좀 너무 심한가? 홍 감독도 불쌍하긴 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하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니요. 관심 계속 가져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계속 유지돼야 그나마 자체 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이런 하소연부터 하곤 합니다. 아우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무릎이 그냥 쑤시냐.
4: 야 나이는 못 속여 해마다 몸이 달라진다고.
3: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은 이 체념 섞인 말들을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듣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라고 합니다. 의학 박사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아 기운 없어. 아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우리의 뇌는요. 아우 몸주인이 정말로 그만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몸의 세포에 노화 준비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아우

0: 나는 청춘이다.
1: 오늘 참 즐거운데?
0: 이런 긍정적인 말을 외치면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의 해마가 나이 상관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어르신, 아우 회춘하셨네요. 비싼 영양제나 보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버릇이 청춘으로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월, 어머나 6월이 다 갔어요.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 어머나 금쪽같은 오늘 월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탱자한미옥입니다. 탱자들의 피난처, 탱자들이 모여서 활력을 충전하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말하는 대로 열심히 I wanna break free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퀸의 노래로 출발.

0: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뱉은 말은 또 나의 생각은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먼저 듣는데요. 아 그냥 못 살겠다 이러면 어머나 그만 살랑나 보다 이러고 세포가 그만 살 준비를 서서히 한다라고도 그렇게 과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과학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에너지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대 수명이 83.7세. 하지만 건강 수명,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나이 수명은 65.5세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18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고 90세가 넘어서도 내 발로 꿋꿋이 걸어 다니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요 가장 좋은 게 잠이라는 거 아시죠? 잠. 진짜 옛날에 아우 넌 잠만 자냐 잠탱이 이랬는데 사실은 이 잠이 보약인 거예요. 이 숙면을 취하면 정말 헬스장 1년 회원권 끊는 것보다 100배도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는 안 자고 싶어 나이 드니까 희한하게 안 자지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래서 어떤 언니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수업을 권해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다시네 그 다음에는 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막 이것저것 가려서 아 이거 건강이 안 좋은데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저녁 7시에는 숟가락을 놓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끼를 드시는 거 16시간 공복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가 포식을 시작하는데 12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공복하고서. 그래서 12시간에부터 야 청소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또 음식을 넣으면 노화, 이 염증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16시간 공복이 좋다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무릎이 망가지는 고강도 달리기 대신 악력, 이 손을 이렇게 쥐는 이런 게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내가 근육이 많다 이러면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근육이 없다 이러면 또 근육 보강 운동 좀 하시면서 아우 세상에 1년의 절반이 갔네요.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열심히 내 몸을 잘 가꾸고 사랑해줬나 반성을 하면서 그런데요 진짜 요즘은 AI가 나와서 바로 켄터키 대학교 켄터키에서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켄터키 대학교 병원에서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전통적인 개복 수술은 아무래도 배를 크게 절개해야 되니까 수술 후에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로봇 팔을 이용해서 단 2인치 아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서 정밀한 그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성공이었다고 그래요. 야 옛날에 그냥 간단한 수술했을 때보다 통증이 훨씬 덜하고 나 윗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무서운 마약성 진통제를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게 수술 후 감염 위험 때문에 이식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직도 미국 내 상위 10% 정도의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한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료의 발전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정신없네요. 네. 자,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차차차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또 센터 메디컬과 또 함께하는 또 메디케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또 아셔야 되지요. 오늘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7: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건강은 무엇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의료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이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인데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도 지역을 활발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메디컬 그룹은 리퍼럴을 당일 처리해드려서 더욱 신속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도 큰 장점인데요. 조기 암 검진과 정기 건강 검진은 물론 한방 치료, 물리 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생활 밀착형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징 센터, 전문 검사 기관, 다양한 협력 의료 기관과 함께해 한 곳에서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888-847-3098, 888-847-3098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으로요. 바로 메디케어 HMO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무지개 보험의 노현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무지개 보험 이름이 너무 귀엽습니다.
4: 네, 네. 예. 예.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그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0: 아, 그래요?
4: 그런 마음 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네. 한 것 같습니다.
0: 저는 무지개 떡이 생각이 나서 아, 무지개 떡 먹어본 지 오래됐다 뭐 이랬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4: 예.
0: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무지개인가요?
4: 그렇죠. 무지개는 무지개 때문에 네. 이제 그 시험을 물 심판을 네. 약속하셨잖아요. 더 이상 안 주겠다 네. 물의 심판을. 그래서 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0: 네. 네,
4: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네. 많이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무지개 하면은 이제 뭐 네. 다른 또 쓰리잖아요.
0: 이번 지난 주말에 그 페스티벌이 있어서
4: 예, 예.
0: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우리
4: 네. 저희는 예. 참고로 이제 그 칼라가 6개가 아니고
0: 네.
4: 오리지널 7칼라 네. 무지개.
0: 아, 7칼라 무지개. 네. 무지개 보험 여러분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현수 선생님
4: 네,
0: 이런 보험 네. 분야에서 오래 계신 그런 베테랑이신 것 같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네. 네. 네. 네. 센터 메디컬에서 후원하는 건강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 시니어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메디케어 HMO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네. HMO. 이 메디케어 가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어떤 분 제가 지난 주말에 아니 몰라도 이렇게 모르실까? 왜냐면 그분이 메디컬이랑 난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네. 남자분께서.
4: 예.
0: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0: 공부할 건 해야 네. 되죠.
4: 네,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4: 예, HMO는 이제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고요.
0: 네.
4: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도 합니다.
0: 네.
4: 예, 가입하시면 먼저 한 명의 주치의를 선택하셔야 되고
0: 네.
4: 그다음 필요한 검사나 전문의 치료를 주치의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0: 네.
4: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제 예. 이름의 약자예요. HMO.
4: 아, 그러세요?
0: 한미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를 HMO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4: 영원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네. 이 HMO가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고 또
4: 네.
0: PPO라고 그러나요?
4: 네네네.
0: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 그렇죠.
0: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4: 네네. 뭐 저는 그런 걸 좀 그냥 짧은 시간에
0: 네.
4: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4: HMO는 이제 그 전문 주치의를 정하셔야 되고
0: 네.
4: 그 전문 주치의가 이제 알아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0: 네.
4: 뭐 필요하신 뭐 스페셜리스트 전문의가 필요하시면 리퍼럴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0: 네.
4: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리퍼럴을 받아서 그 전문의한테 가시면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0: 네.
4: 그럼 그 데이터들이 다 이제 주치의한테 리퍼럴 한 주치의한테 올라가요.
0: 네.
4: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최대한 많이
0: 네.
4: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0: 네.
4: 분석해 드릴 수가 있고 관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0: 네.
4: 네네. 그러니까 PPO는 이제 뭐 또 선하신 분들은 있는데 P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치의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4: 본인이 원하는 데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으신 장점은 있습니다.
0: 네.
4: 예.
0: 내가 갑자기 알러지가 걸렸어. 그러면 알러지 전문 잘하시는 분
4: 네네.
0: 찾아가지고 또 뭐 내가 갑자기 막 지금 간이 조금 막 부들부들 그러면 간 전문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고
4: 그렇죠.
0: 하지만 HMO는 나의 주치의가 있으니까 나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고
4: 그렇죠.
0: 그런 거죠.
4: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0: 네.
4: 주치의가 속해 있는 메디컬 그룹이 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메디컬 그룹에
0: 네.
4: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되고
0: 네.
4: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HMO를
0: 네.
4: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네. 현재 뭐 다니는 그런 주치가 있으면 그분이 어디 메디컬에 속해 있는지까지도 네. 알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0: 모든 네. 주치의 선생님은 그렇게 메디컬 그룹에 다 속해 계십니까?
4: 그렇죠. 많이들 이제는 이제 그게 애치모가 계속해서 더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웬만한 우리 또 특별히 이제 타운 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네. 의사 선생님들은 다 어디에 그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러고 보니 네. 이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네요.
4: 네.
0: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네요.
4: 그렇죠.
0: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네. 보통 이런 거는 누가 잘하시고 누가 잘하시고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알아놓는 것도
4: 그렇죠. 그다음에 주치도 중요하지만 네. 특별히 눈이 안 좋아서 간이 네. 안 좋아서 가진 전문의가 있었잖아요.
0: 네.
4: 그럼 그 전문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주치의하고 같은 메디컬 그룹인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0: 네.
4: 그러니까는 그 주치의가 이분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네. 분을 네. 그분이 평소에 가던 그 전문의의 그룹에 안 속힐 수가 있잖아요.
0: 네.
4: 예, 그런 것도 한번 일일이 그 전문가들하고 네.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라는 말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4: 그렇죠. 그렇죠. 예,
0: 이 네트워크라는 예.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4: 그러니까 HMO는 그 계약된 병원과 의사 안에서 진료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0: 네.
4: 근데 이를 인네트워크라고 불러요.
0: 네.
4: 근데 허가 없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네. 보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0: 네.
4: 그러니까 응급실 이머전시라든가
0: 네.
4: 아니면 여행 중에 긴급 진료 같은 거
0: 네.
4: 그런 거에는 예외가 되는데
0: 네.
4: 항상 그 인네트워크 그러니까는 그 주치하고 그다음에 그 메디컬 그룹
0: 네.
4: 속해 있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0: 네.
4: 그 안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0: 네.
4: 있습니다.
0: 예. 아, 그렇군요.
4: 예, 예, 예.
0: 아, 근데 이 HMO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4: 네, 맞습니다.
0: 아.
4: HMO는
0: 네.
4: 그 월 보험료가
0: 네.
4: 제로 달러인 플랜이 많이 있고요.
0: 네.
4: 그다음에 병원 방문 시 코페이가 비교적 낮고요.
0: 네.
4: 그다음에 연간 최대 본인 부담 한도
0: 이걸 네.
4: MOP이라고 하거든요. MOP,
0: 네.
4: Maximum Out of Pocket.
0: 아,
4: 이게 정해져 네. 있어요.
0: 이 MOP이군요.
4: 네, 이게 MOP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인 최대 한도.
0: 네.
4: 비용인데
0: 네.
4: 큰 병이 생기더라도
0: 네.
4: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무비라는 것이 제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네.
4: 예, 예. 그래서 또한 대부분의 HMO 플랜은 처방약 파트 D라고도
0: 네.
4: 하고요.
0: 네.
4: 그다음에 치과,
0: 네.
4: 그다음에 안경 안과라고죠.
0: 네.
4: 검안과, 그다음에 청력 검사 및 보청기,
0: 네.
4: 그다음에 헬스장 이용하는 거
0: 네.
4: 이런 거 다양한 추가 혜택도 보장해드려요.
0: 아 예. 그렇군요.
4: 예, 예.
0: 안과는 많이 가시지만 청력 검사를 어르신들이 좀 더디 하시는 것 같아요.
4: 제 손님을 이렇게 보면은
0: 네.
4: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0: 네.
4: 또 귀가 안 들으신 분들이 좀 덜은 계시더라고요.
0: 네.
4: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플랜마다 이제 각 회사마다 플랜이 있거든요.
0: 네.
4: 그걸 잘 확인해 보시고
0: 네.
4: 특별히 내가 중요한 거는 청력이 중요하고 보청기가 필요하다.
0: 예.
4: 그러면 그러한 플랜이 있는 저기 보험회사
0: 네.
4: 그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0: 네.
4: 그게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0: 예, 예. 저희 아버님도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요. 나중에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게 직업병이에요.
4: 네.
0: 헤드폰을 크게 틀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4: 그렇죠.
0: 이 방송을 내 귀를 위해서는 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4: 네.
0: 왜냐면 이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4: 네, 네.
0: 그럼 그룹이 모여있어도
4: 네, 네.
0: 무슨 말 하나 모르니까
4: 그렇죠.
0: 네. 네. 그냥 네. 알아듣는 척하는 게 너무 좀 짠하시더라고요.
4: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들리면은 그냥 아는 네. 체해요.
0: 아니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집은 원래 사오정 집안이라 뭘 하시니 몰라 이러면서
4: 네.
0: 잘 안 들리는데
4: 네네.
0: 이 청력 검사
4: 네.
0: 하는 것도 그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0: 그렇죠.
4: 예, 예, 예.
0: 그래서 예. 미리 좀
4: 네 미리 좀 하시고
0: 예.
4: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혜택들이 있으니까
0: 네.
4: 잘 아시고 그다음에
0: 네.
4: 보청기를 또 취급하는 그 여러
0: 네.
4: 업체들이 있거든요.
0: 네.
4: 그런 데도 잘 알아보시고
0: 네.
4: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요즘 보청기가 더 간편해지고 싸졌죠.
4: 많이 싸졌고요. 예.
0: 옛날에 예. 저희 아버님 보청기 해드리느라고 그냥 돈 억수로 썼어요.
4: 예.
0: 뭐 떨어뜨려서 불에 태우고 뭐 이러셔가지고
4: 많이 잊어버리시고
0: 그죠.
4: 예.
0: 그런데 그래서 네. 옛날 아날로그식을 선호한 분도 계신데 요즘은 어떤 걸로 많이 쓰시나요? 보청기.
4: 요새는 이제 좀 이제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간편해지고 또 좀 네. 많이 또 이제 잘 들리고
0: 네.
4: 예, 그런 거로 많이 하시죠.
0: 네.
4: 이제 뭐 배럴 같은 경우에도 이제
0: 네.
4: 끼는 거 아니고
0: 네.
4: 그 배럴이 닿으면 항상 또 바깥 끼잖아요.
0: 네.
4: 그런 거 말고 이제 철제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0: 아, 그거 좋네요.
4: 좀, 예, 좀 이제 편하게 이제 네. 그런 이제 많이들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0: 네.
4: 많이 이제 인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잃어버리셔도 예. 큰 생돈 안 나가고 그렇죠. 대체하실 수 있는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너무 그렇죠. 반가운 것 같아요.
4: 예,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4: 예.
0: 이런 또 메디케어 혜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4: 그렇죠.
0: 아, 캘리포니아 주는
4: 네.
0: 다른 주와 좀 애초 규모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 특징이 예, 예. 뭔가요?
4: 네, 캘리포니아는 의료 그룹, 메디컬 네. 그룹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요.
0: 네.
4: 그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전문의가 있더라도
0: 네.
4: 같은 의료 그룹에 속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입 전에 어떤 의료 그룹인지 원하는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0: 네.
4: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가시는 병원이 선호하시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0: 네.
4: 예,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적용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0: 네.
4: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예,
4: 또한 그 캘리포니아 HMO 플랜은
0: 네.
4: 주정부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0: 네.
4: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어요.
0: 네. 아,
4: 네네. 예.
0: 그렇군요.
4: 네.
0: 캘리포니아 사는 혜택이 바로 보험이 그래도 메디케어가
4: 그렇죠.
0: 괜찮은 예. 거죠.
4: 제가 네. 느끼는 거는 이제 타주에
0: 네.
4: 가면은
0: 네.
4: 이렇게 또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0: 네.
4: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제 그 인구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4: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 많이 심하고
0: 네.
4: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스템이 더 잘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0: 네.
4: 예.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많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0: 네.
4: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0: 네.
4: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4: 네네.
0: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우리 어르신들께 최고인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에, 에,
0: 네.
4: 에.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0: 네.
4: 그러니까 뭐 추가 혜택도 많이 있고
0: 네.
4: 그다음 주치의도 많이 계시고요.
0: 네.
4: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대로 잘 선택할 수가 있고
0: 네.
4: 예, 그렇게 가시면 되는 네. 거고 또 해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보험마다 각 보험회사마다 플랜이 바뀌어요. 조금씩 변경이 되고
0: 네.
4: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게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이제 그 AEP라고 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해가지고
0: 네.
4: 그 이제 그 변경하거나 새로
0: 네.
4: 가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0: 네.
4: 그 피어리들 잘 상해가지고
0: 네.
4: 원하는 보험 그다음에 원하는 혜택
0: 네.
4: 이런 거를 그 전문가들하고
0: 네.
4: 잘 상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4: 예, 예.
0: 또 이 메디컬 그룹이 우리 한인타운에는 몇 개 딱 있잖아요.
4: 그렇죠.
0: 거기서 어르신들 예, 예. 모시고 잔치도 하고
4: 맞습니다.
0: 콘서트도 모시고
4: 네네.
0: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데가
4: 예, 예. 예, 여기 LA 같습니다.
0: 맞습니다.
4: 네, 네.
0: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HMO는 비용이 경제적이고 혜택이 다양하지만 주치의와 의료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후원하는 건강 상식 시간 무지개 보험의 노현수 선생님 모셨는데요. 무지개 보험은 어디 있나요?
4: 저희는 3130 윌셔 블루버드 그리고 4층에 400호에 있습니다.
0: 네. 예. 3130이면 이게
4: 윌셔하고 샤토 플레이스.
0: 아, 예.
4: 윌셔하고 샤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다들 아시더라고요.
0: 아,
4: 예, 예, 예, 예,
0: 네.
4: 예.
0: 3130 윌셔 블루버드 400호고요.
4: 예, 예.
0: 전화번호 213-210-1616 213-210-1616 무지개 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네, 메디케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플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입하시기 전에 현재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그다음에 복용 중인 약 같은 거, 만성 질환이 계시면은 이제 처방전 같은 것들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0: 네.
4: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네. 네. 자, 무지개 보험에 우리 노현수. 네. 현수 아니다는 거죠? 노현수. 네. 아니 왜 노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네. 미국 친구들을 만나시면 미스터 노.
4: 아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네. 이제 이민 올 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어린 마음에.
0: 어 진짜요? 네.
4: 네. N-O로 쓰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그때 그 한국에서 네. 특이하신 분이 R-O로 해주더라고요.
0: 아 그랬어요? 네.
4: 그래가지고 좀
0: 아,
4: 다행히.
0: 로가 됐군요.
4: 로가 됐습니다. 라저 로. 예.
0: 아 로. 예. 아 예. 멋있네요. 라저 로.
4: 예. 근데 로 아, 하니까 네. 뭐 중국 성 같기도 하고 네. 다른 나라 성 같아가지고 네. 한국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0: 아 근데 네. 노시성을 가지신 분은 실제적으로 N-O를 쓰시는 분도 계시죠.
4: NO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NO가 아니라 NOH 아, 아니면 NOE 그다음에 RO 네. 저가 제 성은 네. 같은 거 아니면 네. ROH 네. 뭐 이렇게 좀 약간 짜고 싶나 봐요. 아,
0: 그렇죠.
4: 가끔 가다가 네. NO로 쓰신 분들 계세요.
0: 아유 처음에 그때 옆에 누가 없던 게 죄야. 그렇죠. 그럼 저도 옛날에 그거 맨 처음에 만들 때요. 네. 이름을 이거 미국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MIOK 네네. MEEOAK 쓰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네네. 그래서 저는 MIOK
4: 네. MIOK
0: MIOK 아, 미국 되네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네. UK 막 이러면서 근데 아. 조금 이렇게 빨리 안 따라오는 친구들 네. So what? What? 네. What? 전혀 눈치를 못 채. 네. MIOK
4: 딱 각인이 되는데
0: 아 그래요. 예, 아 예. 우리 노 선생님도 노현수 네. 바로 무지개 보험입니다.
4: 아 감사합니다.
0: 네 간단히 네. 끝 인사 주실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예.
0: 진짜 간단히
4: 아, 끝이나 말씀하시는 네, 네, 예, 예. 네. 예, 오늘 네. 저기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또 와서 네. 또 좋은 시간 또 제공해 주신 우리 라디오 서울 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 같은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아니면 지역 그 상, 전문가들한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무지개 보험 1321016166 오늘 포근한 날씨가요. 마치 막 눈 오는 게 연상이 돼서 이 곡을 골랐어요.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겨울 연가에 류가 부릅니다. My Memory.

0: 류가 불렀습니다. My Memory. 우리의 뇌가요,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저쪽 어디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죠. 그래서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띵동.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놀래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또 띵동. 그래서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저의 그 점돌이 우리 고양이랑 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실제인가? 갔더니 이렇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밖에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후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로브를 탁 입고 아닌가? 뭐지? 응? 이러고 있는데 다시 누웠어요. 다시 띵동. 뭐야? 무서워서 이렇게 탁 나가봤더니 세상에 앞집 그 건너편 바블로라고 멕시칸 친구가 띵동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늦게 그 식당에서 그 서버를 일하기 때문에 늦게 집에 와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또 열쇠꾸러미를 열쇠구멍에 꽂아놓고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왔지 뭐예요. 지나가다가 열쇠가 꽂혀있으니까 띵동 저한테 문자도 했더라고요. 너 키 꽂혀있다. 아 그래서 이놈이 정신머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응? 근데 왜 내다봤을 때 없었어? 아니 잠시 집에 그 전화기 가지러 갔었어. 띵동해놓고 없으니까 저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없이 이러고 있네요. 우리의 뇌 건강. 예전에 살충제를 많이 뿌렸잖아요. 이 유명 살충제 성분이 파킨슨병 위험을 무려 2.5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UCLA 의대가 막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 살충제가 몸에 진짜 안 좋으니까 이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미국에서는 못 쓰게 했지만 옛날에 그냥 농약 이런 거를 마구 뿌리면서 오죽하면 막 이러면 집에서 농약 먹고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농약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사랑의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1920년대 전 세계를 휩쓴 기면성 뇌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십 년간 몸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의식도 희망도 없이 그냥 병동에 갇혀서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연구원 출신의 세이어 박사가 하고 공을 던지면 유일하게 반사신경은 있어서 공은 잡더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그냥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탁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을 뿐인데 공을 던지면 받아요. 그래서 이때 파킨슨병 치료제인 엘도파를 이용해서 눈물겨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병원의 뇌염 환자들이 정말 아무 희망 없이 베지터블처럼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환자.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세상에 30년 동안 엄마라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마음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근데 이 약의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더는 왜냐하면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이상한 그 경련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 다시 나는 다시 잠들어 가는 거죠. 나를 셧다운하는 거야. 30년 만에 세상에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 환자들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산책이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깨어나서 달라진 세상을 보는 거죠. 클럽에도 가서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그 숲길을 산책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진짜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안에서 그 의료진과 그 우정을 나누는 그 환자 30년 만에 깨어나서 엄마 마음 이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사실 살아는 있었지만 그 서로를 아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30년 만에 세상으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더는 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못 보겠다.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다시 이별을 하고 그 연구를 중단을 합니다. 아, 참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자, 오늘도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여러분 금쪽같이 맛있게 감사하게 차차차 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 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요즘이요. 아우, 집값도 비싸고 집이 있으면 뭐해. 이거 유지비. 아우, 택시는 왜 이렇게 비싸? 차라리 나 혼자 크루즈를 타면서 살아볼까? 시작으로요, 대안적인 많은 주거 형태가 나오고 있답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 1400 818745 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리듬을 맞춰 오늘의 표정은 네가 정해. 조금만 더 가까이.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인생 이막을 열어젖힌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샤론 레인 씨 얘기인데요. 이분은 은퇴하자마자 육지에 있는 집, 가구, 차 몽땅 정리하고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크루즈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보통 일주일 뭐 한 달 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주거용 크루즈가 있다는 겁니다. 1년 365일 내내 배에서 먹고 자는 거죠. 이게 그 크루즈를 사는 것도 있고 1년으로 빌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육지에서 버티는 것보다 한 달의 관리비가 싱글은 $3,000 그리고 같이 방을 쓰는 커플은 1인당 $2,000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최고급 뷔페 식사는 물론이고 방 청소, 빨래, 의사 진료 게다가 무료 무제한 와이파이까지 다 포함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오르는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되지. 마트에서 줄 안 서도 되지. 고지서 나오는 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지.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눈 뜨면 오늘은 도쿄, 다음 주에는 하와이, 이렇게 앞마당이 내일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러닝머신을 뛰면서 통창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라인댄스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취미 없고 나는 책 읽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러시면서 바닷속에 그렇게 항해를 하신다고 그러는군요. 근데 이게요. 요즘은 대안주거 얼터네이트 그런 리빙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 이래서요. 개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지만 문 열고 딱 나가면 주방, 식당, 정원, 서재 이런 공용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대학 캠퍼스 은퇴 공동체가 있대요. 아예 대학 캠퍼스 안에 시니어 그런 타운이 있어서 학교에 청강도 할 수 있고 또 대학생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 통합형 홈쉐어링, 방 남는 어르신과 돈 없는 대학생들이 서로 매칭이 돼서요. 청년들은 싼 그 렌트 방을 얻고 어른들은 스마트폰 조작 이것 좀 해줘 총각 이러면서 따뜻한 집밥과 지혜가 필요한 학생과 또 한 지붕 아래서 아유 어르신 제가 장 봐드릴게요. 말동무 해드릴게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상생 모델들이 요즘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

결국은 핵심은요, 외롭지 않게 나답게 살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바람이 담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외로움도 다 받는 우리 작은 새들의 피난처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후니 탱자와 함께하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7: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8: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8: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7: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8: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3: 간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간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상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상기가 아닌 바로 황상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상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사나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상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사나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상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에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사나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사나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사나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집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굿모닝! 차차차! 2부의 남자, 2부 후니탱자. 저는
6: 네.
5: 미옥탱자고요.
6: 반갑습니다.
5: 후니 씨?
6: 예.
5: 네. 아, 주말에 잘 쉬고 오셨나봐요.
6: 왜요?
5: 네?
6: 왜요?
5: 얼굴이 확 피었어요.
6: 아유,
5: 네.
6: 부었습니다. 주말에 하도 많이
5: 저도
6: 먹어가지고.
5: 부었어요.
6: 주말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5: 네.
6: 주중 내내 다이어트하면 뭐해?
5: 주말에
6: 그냥
5: 다안
6: 몰아서.
5: 망가지니까. 아, 좀 빼야 돼.
6: 하여튼 뭐 그래도 네. 많이 먹었으니까.
5: 네.
6: 뭐
5: 지금 오늘
6: 먹고.
5: 아침에 좀 공복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6: 저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요.
5: 반성하면서.
6: 저녁부터 굶었어. 아니 점심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5: 네.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6: 아, 저기 뭐야. 가족 친척분께서
5: 네.
6: 다른 주에서 오셔가지고요.
5: 네.
6: 식당을 갔는데.
5: 네.
6: 뭐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5: 아, 그런 집안이구나. 왜냐면 3시가도요. 네. 한 5개 시키는 집도 있더라고요.
6: 그럼요.
5: 남기는
6: 보통,
5: 걸
6: 보통
5: 모자란
6: 걸 사이드로 이렇게 시키니까. 근데 또 그분이 서비스로 또 2개를 더 주셔가지고 음식을. 야,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5: 안 싸우고
6: 최선을 다했죠.
5: 어머나.
6: 아니, 정말 조금 싸웠어요.
5: 우리 훈이 씨는 보통.
6: 네.
5: 3인분은 드시죠.
6: 그게 제가 진짜 미스테리한 게 제
5: 네.
6: 주변에 저를 잘 아는 분들이요.
5: 네.
6: 둘 중에 하나로 아는데 거의 80% 이상은
5: 네.
6: 저희가 먹는 걸 잘 못 봐요.
5: 왜요?
6: 제가 되게 안 먹는 사람으로 알아요.
5: 어.
6: 평소 나가서 이렇게 뭐 술자리 갔거나 할 때 제가 잘안 먹어요.
5: 네.
6: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5: 네.
6: 일반인만큼 먹나 아니면 고깃집을 가도
5: 네.
6: 제가 굽거나 이렇게 누가 구워주거나 하면은 남들의 눈보다 손이 빨라요. 그래갖고
5: 네.
6: 제가 집어 먹는 걸 못 봤대요.
5: 얼른 먹어서?
6: 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평소 그냥 몰라 먹는 거 안 보인대요.
5: 안
6: 그러니까 저는 그냥
5: 보인대요.
6: 먹는데.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막 우거가 먹지가 않으니까

0: 항상 가면 왜 이 사람 이렇게 안 먹냐고. 여성분들은 육바로 왜 이렇게 안 먹어? 뭐 이러고 아는 형들도 야 너는 어떻게 안 먹는데 그 체격을 유지하냐? 근데 이제 저는 먹을 때는 엄청 먹어요.
1: 네.
0: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안 먹다가
1: 잘 안 보이게 먹는구나.
0: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먹는 사람들이 못 봐요.
1: 이상하다. 왜 못 봐?
0: 그거 나도 이해가 안 가. 나 그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 먹는 거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자꾸 날 눈빛만 봐서 그런가? 눈에 빠져서? 아무튼
1: 어떤 분은 얘기하느라고 안 먹어. 좀 먹고 해. 이래도
0: 아,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1: 아, 얘기하느라고?
0: 그래서 좀 조잘조잘 된 스타일이 아닌데
1: 네.
0: 그냥 하여튼 먹을 때는 제가 맘 먹고 먹으면 성인 한 4, 5인분은 먹어요. 제가 예전에 여자분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1: 네.
0: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whatever 그냥 그때는 저는 너무나 바빴기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줄 서 있었기 정말. 때문에 아쉬운 게 없었는데
1: 네.
0: 운동하다 손을 다쳐갖고 붕대를 감고 청청을 입고 나갔었어요 그날. 옛날이에요.
1: 아래 위로?
0: 아래 위로
1: 청청은 약간 청바지, 좀 세죠.
0: 청자켓. 청자켓.
1: 그러니까.
0: 근데 약간 저희 어릴 때 약간 최민수 씨 성 느낌 같이 이렇게 하고 팔에 커피. 붕대를 감고 왼쪽에
1: 붕대까지 감았어.
0: 그리고 여자분 둘이서 고깃집을 가서 먹는데
1: 네.
0: 그때 고기를 둘이서 7인분인 걸 먹었어요. 소주 4병이랑 6인분 먹고 마지막 1인분을 더 시켰더니
1: 그분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0: 아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소주를 한 1병 정도 드신 것 같고
1: 혼자 3병을?
0: 그 점심 때 둘이 주말 점심 때
1: 네.
0: 첫 데이트에
1: 야, 세다.
0: 소개받은 날
1: 어.
0: 그래서 6인분 먹다가
1: 네.
0: 그 분한테 하나만 더 괜찮죠? 그랬더니 아 네 그래서 시켰어요.
1: 네.
0: 일하시는 분이 고기 1인분 들고 오더니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여자분한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1: 네, 네.
0: 그때 여자분 웃으면서 아 제가 먹는 거만 잘 드세요. 그래서 다 먹고 이제 계산하는데 아주머니가 3명이 오시더니
1: 네.
0: 혹시 어떤 운동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 그래서
0: 왜요? 네. 운동선수 맞죠? 그러는 거예요.
1: 네,
0: 네. 왜요? 그랬더니 아, 붕대도 감고 등치도 있고 뭐 잘 드시는 게 운동선수다. 네,
1: 네.
0: 자기 내기를 했대.
1: 아 내기를 했대.
0: 근데
1: 내기 좋아하는 언니들
0: 아니라고 그러면 또 말 설명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냥 네 그랬더니 커봐 내가 말했지 우동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끼리 내기를 했더라고요.
1: 그 언니들이 이번에 축구 내기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딱 계산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1: 네.
0: 오빠 저는 오빠가 잘못한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완전 반한 거야.
1: 잘 먹는다고?
0: 또 그게 잘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0: 뭐가요? 아니 저 운동선수가 아니죠 저는.
1: 아 운동의 선수가
0: 그러니까
1: 아니다
0: 자기들끼리 얘기가 운동선수다 아니다 그냥 잘 먹는 사람이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1: 그랬군요.
0: 죄송해요 정말. 끝에가 재미가 없네요.
1: 그러네요. 아 정말
0: 아. 주말에 뭐 재밌으셨어요?
1: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뭐
0: 많이 드셨다며요.
1: 아니 그래서 오늘은 바로
0: 오늘은 순매답이죠 월요일이니까.
1: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재밌어요
0: 이게.
1: 네.
0: 우리가 지금 먹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약간 요새는 뇌생남이라고 많이 쓰죠. 뇌가 섹시한 남자.
1: 네.
0: 그 다음에 요생남이라고 왔어요.
1: 요생남.
0: 요리를 때 섹시하게.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1: 아
0: 예전과 다릅니다. 네. 남자분들이
1: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야.
0: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요새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1: 야 어떻게 하면
0: 우리 어릴 땐 부엌도 가면 안 됐는데.
1: 자
0: 그래서 오늘의 순매남 애인에게 만들어주면 멋있으면서 섹시해 보이는 음식 탑10.
1: 어떤 음식일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0: 네. 이거는
1: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군요.
0: 여성분의 입장에서 들어주세요. 네. 맞다 아니다.
1: 네. 볼게요.
0: 그러니까 네. 미옥 씨가 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하는 남성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야. 그리고는 미옥 씨한테 이거를 이제 12부터 1일까지 갈 거예요. 들어보고 맞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자 12. 이 남자 이걸 때 섹시하다. 김치볶음밥. 왜? 일단 쉬워. 그만큼 실패 확률이 낮아요.
1: 네.
0: 그죠?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은 개런티가 되고 그냥 거기다 달 계란 프라이 하나만 정도 이쁘게 올려서
1: 심플하니까.
0: 네, 심플하게 해서 네. 그리고 너무 막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1: 너무 힘주면 힘들어.
0: 불러놓고 막 한 시간 운동하면
1: 막 땀 흘리고 그러면 이거 언제 먹나.
0: 그냥 뭐 싶으시면 부담돼. 어때요?
1: 아니 요즘 김치볶음밥이 미국 친구들이요
0: 네.
1: 아주 핫하대요. 이걸 그렇게 좋아한대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는 걸.
0: 그분들이 먹는
1: 뉴스에 나왔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좀 다를 텐데.
1: 왜요?
0: 그렇지 않나?
1: 버러에다가 엄청 볶죠 김치를.
0: 근데 버터에다 굽으면 맛있긴 해요.
1: 맛있죠.
0: 고기도 좀 많이
1: 그냥
0: 넣고.
1: 그냥 밥에다 버러만 넣고 간장만 넣어도 계란 하나 계란, 얹히고.
0: 아, 그거 맛있지.
1: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0: 맞아요.
1: 먹었잖아요.
0: 맛있지.
1: 김치볶음밥 마음에 들어.
0: 괜찮아요? 남성분 해줬다? 딱 아무것도
1: 좋아.
0: 없어.
1: 좋아.
0: 괜찮아요? 몇 점 주실래요?
1: 이거? 뭐 8점, 9점.
0: 10점 만점에?
1: 응.
0: 괜찮네.
1: 김치볶음밥 좋아요.
0: 남성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김치볶음밥 주세요. 자, 9위. 남자를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남자 요리 9위 크림 파스타.
1: 아우 좋지.
0: 이건 분위기가 좋잖아요. 적당히 여러분 베이컨 살짝 굽고요. 냉동 새우 몇 개 집어넣고 그냥 면 쓱 볶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으면 끝이야.
1: 어 그리고 그 팔잖아요. 뭐야? 그 크림 소스.
0: 소스 팔어.
1: 페투치니
0: 그,
1: 뭐.
0: 그거 그냥 부어서 볼볼 끓이면 끝이에요. 되게 허용어. 쉬운데 뭔가 있어 보이는. 어. 그리고 여성분들 파스타 좋아하시죠?
1: 좋아하잖아요. 어때? 거기다가 조금 밀크를 좀 넣어서 좀 라이트하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
0: 그런
1: 어, 맛있겠다.
0: 약간 성향을 물어봐도 좋겠다.
1: 그러니까.
0: 근데 뭐 파스타는 좋구나. 사랑이죠.
1: 네. 어, 이거 너무 좋아.
0: 이건 괜찮아. 이건 몇 점 주실래요?
1: 이것도 뭐.
0: 이것도 8, 9점?
1: 어,
0: 오케이.
1: 8, 9점.
0: 자, 남자 섹시한 요리 8위. 남자의 요리죠. 스테이크.
1: 아.
0: 요거 어때요? 저는 이거 많이 줬고 스테이크.
1: 남자들은 불에서 굽는 거를 좋아하죠.
0: 뭔가 고기를
1: 불타는 불 옆에서 더 섹시한 거지.
0: 그러니까 약간 고기를 굽는다는 게 되게 마초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1: 바비큐.
0: 그 피 톡톡 흐르는 고기를 그냥
1: 아우 그냥
0: 소금
1: 싹 썰었는데 피가 뚝 나와.
0: 그리고 물어봐야죠. 어떤 스타일 좋아요? 어느 정도 익혀 드릴까요?
1: 어 미디움.
0: 미디움?
1: 미디움.
0: 오케이. 어 촥. 근데 만약에 조금 덜 됐어.
1: 어.
0: 그럼 얘기해요, 안 해요?
1: 좀 얘기해요.
0: 더 됐어. 얘기해요, 안 해요?
1: 더 됐으면 할 수 없어.
0: 웰던이 돼버렸어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1: 그건 안 해요. 안 됐으면 덜 더 익혀주세요 그러지만 네. 이미 뭐 익은 거 뭐
0: 어,
1: 이거 뭐 이렇게 타박을 해요. 그냥 먹지. 어,
0: 타박까지는 안 해도 얘기할 수 있잖아.
1: 고깃값이 얼마. 아니 그 이미 한 거를
0: 어, 감사히 했는데. 먹어요?
1: 어.
0: 여성분들 많이 배우셔야 돼 이렇게.
1: 아하?
0: 그거 이거 갖고 막 뭐라는 여자도 있거든요.
1: 왜냐면 어차피 타박해봐야 입맛만 떨어지고요. 그냥 주어진 데에서 어머 맛있다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맞아. 그리고 남자분께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네. 굽는 그 정도가 좀 애매해서 여성분이 네. 미디움을 원하셨어.
1: 네.
0: 근데 내가 미디움을 잘 못하겠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는 조금 됐나 싶을 때 꺼내시고 하나는 좀 더 어, 너무 오래 했나 싶을 때로 하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더 있고 하나는 덜 익을 거야.
1: 아.
0: 그리고 여성분한테 하나를 내주세요.
1: 원하는 부위로
0: 드세요. 어, 그랬다가 그쵸. 이쪽이 덜 익었다 그러면 더 익은 걸 바꿔드리고 더 익었다 그러면 덜 익은 걸 바꿔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하지 마요. 하나는 덜 하나는 더.
1: 미리 좀 꺼내놓으면 이게 씻! 걔들만 그 씻이 아니야. 얘네들도 스테이크도 씻! 이러면 씻하는 사이에 또 익잖아요.
0: 잔열로
1: 그러니까 덜 익었다 싶을 때 꺼내야지 부드러운 것 같아.
0: 살짝 놔두면 돼요. 자 8위는 뭐 스테이크는 그렇다 치고 워낙 네. 쉬우니까 7위 갑니다. 감바스. 감바스 알 아히오. 이름 원래 알 아히오예요?
1: 알 아히오
0: 까지 예. 들어가요 원래? 전 감바스는 알아도
1: 감바스.
0: 원래 감바스 알 아히오까지는 몰랐는데
1: 아히오가 이게
0: 뭐예요?
1: 아히오? 뭐지?
0: 몰라요. 그래 적혀 있는데
1: 준비하신 감바스. 분이 알 거 아니에요?
0: 네?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없죠.
1: 올리브 얘기인가?
0: 그냥 어. 감바스 알. 감바스가 예. 쉬워요. 사실
1: 이게 라틴
0: 그쵸
1: 아르헨티나
0: 어 아르 저 스페인 쪽 음식인데 예, 이거는 예, 그냥 예. 마늘 올리브유 새우 바게트 빵 이렇게 한 건데
1: 네.
0: 이게 은근히 좋은 게
1: 네.
0: 찍어 먹으면서 와인 한 잔 하기 딱 좋거든요. 와인 아, 와인에다가
1: 네.
0: 그래서 요거를 막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하지만
1: 네.
0: 뭔가 이쁜 그 접시에 딱 꺼내놨을 때 어 이
1: 네.
0: 사람 뭔가 센스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바로 감바스입니다.
1: 아.
0: 감바스 남자분들이 모르시면 유튜브 찍어보세요. 네. 되게 쉽게 나와요. 만드는 방법.
1: 그렇군요. 아이오가 아이오가 네. 마늘 소스
0: 아리오, 아리오.
1: 마늘
0: 오.
1: 알이 뭐뭐뭐 함께 그러니까 새우와 마늘 소스와 함께한 새우
0: 그러니까 알 아이오가
1: 마늘과 함께.
0: 아 근데 저는 사실 데이트 요리로 마늘 많이 들어간 건 별로 이렇게
1: 괜찮아요. 서로
0: 추천하지
1: 먹으면
0: 않아. 근데 그게 서로 나는 괜찮은데 네. 중요한 건 여성분이 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항상 괜찮다라고 해줘야 되는 마음을 여유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넣어주는 게 여성분이 먹기
1: 편해. 서로 이렇게 눈치 봐서 먹네? 나도 먹어야지. 뭐.
0: 그러니까 남자는 그럴 수 있는데
1: 뽀뽀를 꼭 할 거 아니잖아.
0: 왜? 왜? 나 할 건데? 왜?
1: 밥까지 좀 해야 돼?
0: 아니, 해야지.
1: 안 해! 안 해, 안 해.
0: 자,
1: 네.
0: 6위.
1: 네.
0: 요거 여러분 의외의 정답입니다. 6위. 자, 미역실을 불렀어요.
1: 네.
0: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만들 때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1: 어, 좋다.
0: 왜? 집밥 해주는 느낌 확 드니까.
1: 어, 그쵸. 소박하게.
0: 네, 소박하게. 근데 이거 할 때는요, 막 우리 집에 저녁 7시까지 오셔갖고 식사 이런 식으로
1: 하면 안 돼.
0: 부풀게 하면 안 돼. 그냥
1: 갑자기.
0: 미역실 밥 먹었어요?
1: 어. 아요?
0: 와서 밥이나 먹어요.
1: 어.
0: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1: 아.
0: 무심한 듯.
1: 그렇지. 막 식사 초대할게요.
0: 어, 초대하기 이러면
1: 된장찌개 계란말이야.
0: 여자분이 여자분이 막 드레스 입고 왔는데 계란말이 된장 안 돼. 그냥 편안하게 왔어요.
1: 난 김치찌개 좋은데.
0: 어. 김치찌개 대신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치찌개가 네. 더 좋으세요? 네. 저도 사실은
1: 네.
0: 전 된장찌개 잘 못 만들어요.
1: 아.
0: 힘들더라고요. 맛을 내기가 아. 저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1: 그래요. 김치찌개는 망할 수가 없어.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잖아.
0: 어, 근데 그것도 맛없게 끓인 사람이 있어.
1: 있어요.
0: 제가 X 중에 야 이건 뭐
1: 김치 중에?
0: 김치를 진짜 물에 담근 거지.
1: 네.
0: 와 그렇게 맛없게 만드냐?
1: 어, 진짜.
0: 그런 분들 있다니까.
1: 그런 있어. 어. 나는 어쩌면 이렇게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일 수 있을까라는 그거를 감자만 넣고 어. 옛날에 네.
0: 본인이
1: 제 친구의 누가? 언니가 아. 그래서 아 그분.
0: 미소수업 같이
1: 결혼은 안 하셨는데 다행이다.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어. 어린 마음에도 뭐 얘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0: 얘기 안 해줬죠.
1: 안 했죠. 그냥 아. 먹었죠. 그냥 밥에다 물 말아서.
0: 그래요. 자 된장찌개 계란말이 네, 은근히 네. 캐주얼하게 네.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자 섹시해 보이는 요리 5위. 아 이건 또 우리 드라마가 또 한 역할을 했죠.
1: 어?
0: 봉골레 혈어.
1: 어,
0: 봉골레 파스타.
1: 이성균 씨.
0: 네. 이거는 크림 파스타처럼 이렇게 막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른스러운 맛이 나죠.
1: 아, 제일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0: 네, 그 근데 단 조개를 조개. 해감을 잘해야 돼.
1: 해감을 잘해야 돼.
0: 네. 제 와이프가 조개는 음식을 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 모래 씹히는 게 싫다고. 그 저도 와이프한테 조개 요리는 안 해줘요. 여러분 조개 할 때는 웬만해서는. 네. 안 하시기 좋고 할 거면 냉동 조개 사서 하세요. 생조개가 해감이 힘들어.
1: 기껏했는데 모래 씹혀봐.
0: 모래 씹혀 진짜 기분 나빠요.
1: 자
0: 남자를 섹시하게 만드는 요리 4위 오므라이스.
1: 오므라이스
0: 좋아하십니까?
1: 아, 그럼요.
0: 이거는 귀여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이건 약간 네. 연하들이 연상 누나를 약간 플러팅할 오리... 때
1: 아...
0: 뭔가 귀여운 느낌 오므라이스.
1: 네.
0: 그리고 그 곰돌이 만드는 거 아세요? 오므라이스로?
1: 어.
0: 앞에 밥을 네. 위에를 동그랗게 해서 곰 머리 얼굴처럼 만들고 그다 김이랑 약간 얼굴 같이 살짝 만들어주고
1: 아~
0: 계란을 지단을 어. 붙여갖고 이불 네. 덮어서 딱 덮어주는 거야.
1: 아~
0: 그 되게 귀여워요.
1: 그거 봤어.
0: 보셨을 거예요.
1: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그 계란을 어떻게 이쁘게 올리는가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0: 어, 그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오므라이스가 진짜 귀엽게 만들 수 있는 게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조금 연구하시면 굉장히 사랑받고 섹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만들 때 섹시한 요리 3위. 이건 뭐 남 대한민국의 플러팅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1: 네.
0: 라면 먹고 갈래?
1: 라면.
0: 라면. 아. 근데 그냥 라면이냐? 아니지. 조금
1: 업그레이드 해야 돼.
0: 럭셔리하게 업그레이드해서 파 좀 넣어주고.
1: 대파.
0: 대파 통성 썰어주고 계란도 넣어주고 뭐 있으면 냉동 만두도 한두 개 넣어주고.
1: 어 치즈도 올리더라고요.
0: 아 전 뭐 개인적으로 그거는. 호불호가 워낙 세서 여자분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실패한 적이 있어. 그런데
1: 네.
0: 개인적으로 치즈는 물어봐야 돼요.
1: 아,
0: 안 좋아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1: 네.
0: 남자들은 웬만큼 좋아하는데
1: 저는 요즘 모짜렐라 치즈
0: 라면에?
1: 네. 그냥 뭐 찌개도 올리고
0: 어떻게,
1: 된장찌개도
0: 어떻게,
1: 올리고
0: 어떻게요?
1: 그냥 끓일 때 위에 보면 그 모짜렐라 치즈가 샥 녹아가지고
0: 네. 그냥 그럼 덜을 때 어떻게 덜어요?
1: 그냥 뭐 대충 덜죠. 뭐 덜은 게 어려워요.
0: 아니 찌개 냄비에다가 모짜렐라 넣는 거예요? 끓이고
1: 네,
0: 끓는
1: 네,
0: 데다가?
1: 네.
0: 그러면은 거기에 모짜렐라 녹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그걸 그대로 이렇게 떠요?
1: 네.
0: 뭐 치즈랑 같이?
1: 네. 어차피 속에 가면 섞일 거.
0: 아!
1: 맛있어요. 아니 모짜렐라
0: 치즈. 아, 모짜렐라 되게 좋아하니까.
1: 네.
0: 그래요. 모짜렐라 치즈는 또 같이 먹기 좋지.
1: 네. 아니 어떤
0: 서로
1: 분이
0: 서로 붙어서 찍 늘어나고.
1: 집에 갔는데 저희 네. 밴드 기타 오빠가
0: 네.
1: 야 맛있는 거 우리 뭐 해먹을까? 이러다가 갑자기
0: 네.
1: 다른 거 밥 먹었는데 그냥 올리브오일 조금 올리고 그 방울토마토
0: 네.
1: 그리고 그냥 토마토 좀 송송 썰어서 거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만 얹어서 마이크로오븐에 한 2, 3분 돌렸어. 근데 그게 네. 맛있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짜렐라 치즈 팬이 돼서
0: 모짜렐라 맛있게 맛있네요. 되게 괜찮다. 짧고 쉽고 배치면
1: 그 슈레드 돼 있는 거 썰어 있는 거를 그쵸, 그냥 네. 몇 개만 톡 올리면
0: 맛있겠네요. 그거 약간 와인이랑 한잔하기 좋겠다.
1: 네.
0: 좋아요.
1: 그렇죠.
0: 자, 2위. 리조또.
1: 리조또.
0: 리조또는 남자분이 잘 안 만들거든요. 리조또는.
1: 이거는 만들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안 해보신 분은. 사실 되게
0: 쉬운데.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해보면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밥을 약간 죽처럼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1: 네.
0: 그냥 슬슬 지어가면 되는, 저으면서 먹는 건데 여기 또 트러플 같은 거 넣어서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1: 아, 그렇지. 트러플은 비싸니까.
0: 뭐 트러플
1: 조금, 오일 같고.
0: 아니면 트러플 소금 살짝만 넣어도
1: 향만 다르더라고.
0: 향만 넣으면 돼.
1: 어.
0: 리조또가 이제 1위고요. 아, 2위고요. 자,
1: 1위는 뭐지?
0: 남자가 여자 애인에게, 여성 애인에게 또는 뭐 본인의 애인에게 초대해서 만들어주면 섹시해지는 요리 1위.
1: 네.
0: 이거는 콤보네. 콤보 메뉴네. 스테이크와 파스타 세트 콤보 메뉴.
1: 아, 두 개 해야 돼.
0: 두 개를.
1: 아.
0: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다 저는 솔직히 샐러드까지 그렇게 넣으면 뭐 끝난 거죠.
1: 그러네요.
0: 처음에 딱 왔을 때 아까한테 말씀한 저는 그 괜찮다 모짜렐라 그거를 네. 전체 그러니까 핑거 푸드 같이 에피타이저로 꺼내 네. 그리고 이거 잠깐 드시면서 기다려요. 그 와인 하나 딱 해서 무심하게 짠 하고 마시면서 남자는 잠깐만 그리고 와서 샐러드를 착착착 거기서 섞어. 그리고 여성 테이블에 샐러드를 탁 덜어줘. 그래서 또 한 잔 찡 하고 한 잔 마시면서 잠깐만 그리고는 하고? 파스타면을 착착 해서 촥 해서 확 해서
1: 말이 아쉽지.
0: 아니지 막 해놨으니까 네. 그것만 딱 소스 해가지고 봉골레 하나 딱 주면서 네. 또 한 잔 짠 하고 잠깐만 그리고 스테이크 촥촥촥
1: 아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
0: 끝나는 거죠.
1: 어 그렇군요.
0: 하지만 마늘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 여성분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1: 어 나 마늘 너무 좋은데.
0: 저도 좋아하지만 한 번만 참아주세요.
1: 결국은요. 네. 정말 아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마음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분들을?
0: 남자분들이 혹시라도 했는데 정말 싫었던 음식이 있어요, 미옥 씨? 생각해봤을 때? 아니면 좋았던 거라도 있어요?
1: 아 저는 그 막 징그러운 거는 잘 못 먹어요.
0: 징그럽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보기에?
1: 닭똥집, 닭발.
0: 닭똥집 못 드세요?
1: 곱창 이런 거.
0: 아, 곱창 못 드세요?
1: 네.
0: 와, 곱창을 생으로 씹어 드실 줄 알았는데.
1: 어머나.
0: 아니, 왜냐면 되게 잘 돼.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1: 아니요, 고기도 조금 몇 점 먹으면.
0: 아, 그래. 우리 맨날 고깃집 많이 같이 시키는
1: 거. 싸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갔지. 저는 좀 두부, 계란 이런 거 좀.
0: 아, 그럼 곱창을 못 드세요, 아예?
1: 곱창은 네.
0: 대창 맞죠. 순대는요?
1: 순대는 먹어요. 먹게 됐어, 그건.
0: 아, 순대는 드시죠, 엄마 드셨구나. 아, 그럼 남성분이 막 닭똥집, 막 닭발 이런 거. 아,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남자를 네. 닭똥집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 한 주 간단하게 닭똥집.
1: 그게 맛있대. 먹어는 봤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 그럼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 뭐 있어? 먹을 거 많은데. 저 옛날 고기도 안 먹었어요.
0: 아, 약간
1: 소가 불쌍해 이러면서.
0: 그럼 돼지는요?
1: 돼지도 불쌍해하고 돼지고기도 안 먹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고기 한 점에 100원 돈 받으면서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0: 창조경제인데? 야, 나 재벌 됐을 텐데.
1: 야, 그 한 점 먹으면 100원. 돈 받으면 먹었어. 우리 언니랑 저랑.
0: 와 네. 이거 괜찮은데?
1: 네. 근데 커서 이제 회도 커서 먹었어.
0: 아니 이런 분이 나무에 있는 파리를 잡아서 물에 익사시키고 아니 뭐 앞뒤가 안 맞아.
1: 아 파리랑 다르지요.
0: 소랑 파리랑 뭐가 달라.
1: 아 네.
0: 아 좋습니다.
1: 아 나 진짜 그게 괜히 했나 봐.
0: 아니 아니요 너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좋았어요.
1: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 아무튼 자, 이제 그래요. 요즘은요 외식비도 너무 비싸서 내가 널 준비했어 이러면서 혼자 계셔도요 그렇게 요리도 해주실 수 있고 좀 이래야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네. 예전처럼 뭐 여성을 위해 요리를 나는 거 뭐 안 돼 부하게 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런 거 네.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요리 한번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설거지까지 해주시는 거 그게 센스죠.
1: 설거지 까지. 어떤 분은 요리 너무 좋아하는데 설거지가 싫어서 못하겠대요. 아,
0: 그런 분도 있어요.
1: 근데 요리하려면 왜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나와 진짜.
0: 그게요 요리할 때 습관이에요. 요리할 때 중간중간 청소해주고 하잖아요. 설거지 별로 안 나와요.
1: 그때 네,
0: 그때 하면서
1: 끓는 동안 얼른 하고
0: 그렇죠. 끓이는 동안 밥 하면 되는데
1: 우리 훈이 씨 너무 잘할 것 같아.
0: 저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1: 와이프한테?
0: 아니
1: 그럼
0: 어릴 때 저는 학교도 저거 나왔고
1: 어디요?
0: 네?
1: 요리대학교 나왔어?
0: 아니요 저는 호텔 경영인데 저희 요리를 저희 코스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를 그 집에 막내다 보니까 어릴 때 손님 오시면 제가 다화상을 차리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좋다시면서 하는 게 있어요.
1: 그랬구나. 네.
0: 저는 요리 못하는 남자분 이해를 못하겠어요.
1: 누나를 위해서 봉골레 네. 파스타
0: 괜찮아요.
1: 언제 한번
0: 아니 네. 뭐 야 샐러드나 드릴게요.
1: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경외길 53년
5: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8899 213838899.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라는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2: 그러니까요. 오늘 만날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우리 대표이신 데이빗 서 대표님 만나뵙고 네. 전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표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미옥 씨도 반갑고 후리 씨도 네. 반갑고 좀 전에 우리 회사 슬로건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네. 아니, 너무 좋아요. 슬로건이요.
3: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 슬로건을 얘기를 살짝 했더니
2: 네.
3: 어떤 고객님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장님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요?
1: 네.
3: 허락하신 자연으로 그러니까 사장님 분명히 크리스찬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아~ 슬로건에서
1: 네.
3: 그래서 막 웃었는데
2: 네.
3: 우리 뭐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또 자연의 원료를 통해서 우리 건강 백세를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뭐 조금 디테일한 얘기도 설명을 드렸는데
1: 네.
3: 어제인가 주말 그 어제 일요일이죠 주일에도 사장님 후코이단에 대해서 좀 문의할게요 그래서 또 상당한 한 30분 이상 또 문의를 한 적도 있고요 아마 투병 중이신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유산균에 대한 문의도 많고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 문의가 한국으로도 보내신 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 후니 씨, 미옥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는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프타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7월이 되기 때문에
2: 네.
3: 이제 정확하게 1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3: 오늘은 건강의 하프타임 건강 점검을 위한 하프타임 이런 시간으로 좀
1: 네.
3: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네.
2: 야,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3: 네. 예. 시대마다 우리 백세 건강, 우리 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백세 건강을 이루는 그 시대마다 어떤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네.
3: 영양이 결핍된 시절에는 먹을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창궐할 때, 질병이 많은데 항생제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항생제가 꼭 필요한 우리 백세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는 제가 예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백세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 혈압, 요즘 뭐 두 집 걸러 한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백세를 위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7월을 앞두고 우리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면역력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는데 송보감 혈관 건강하면 뭐 송보감 다들 아시는데
2: 그렇죠.
3: 송보감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동안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의약품 제조 기준 GMP 기준으로 제조가 돼서 많은 분들의 혈관을 지키시는데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는 복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세종 송보감은 바로 우리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3: 우리 저 한우 씨도 송보감을 꾸준하게 드십니다.
1: 네.
2: 그렇죠. 저 장인어른도 드십니다.
3: 송보감.
2: 네.
3: 예, 솔잎의 그 정확한 송보감의 그 성분 이름은요. 솔잎 증류 농축액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솔잎을 세척해서 끓여서 고농축된 그 증류액을 캡슐 타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벌써 후니 씨, 미옥 씨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18년 동안 이 제품을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당뇨나 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것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가끔 젊으신 분들 중에 보더라인에 걸친 분도 많고
2: 네.
3: 근데 요즘에는 또 음식 습관이 기름진 음식 습관이 많아서 좀 전에도 한우 씨가 음식 얘기 잔뜩 하시던데.
4: 네. 네.
3: 너무 음식 얘기, 음식만 얘기하시면 살쪄요. 그만 얘기. 그래요.
4: 선보감 있잖아요.
3: 그런데, 네. 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4: 네.
3: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선보감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어떤 고객님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온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 먹을 때,
4: 네.
3: 자기가 먹는 선보감을 딱 가지고 아이들 입 벌려 그래가지고 입 안에다가 하나씩 넣어준다.
4: 오.
3: 그래서 송보감은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그 건강 제품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 좋습니다. 그 또 요새 뭐 AI 관련된 건 뭐예요, 대표님?
3: 그 솔립을 어떤 AI 고객이
4: 네.
3: 이제 우리 요즘에 뭐 AI한테 뭐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4: 그렇죠. 뭐 많이
1: 네.
4: 물어보시죠.
1: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3: 그러니까요. 네. 어르신들도 인터넷 그 AI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아주 재밌었는데
4: 네.
3: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솔립이 그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AI한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야죠. 다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
4: 네.
3: 자, 솔립의 효능을 여러분 AI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4: 네네.
3: 솔립은 첫 번째 그 고혈압 예방과 그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솔립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제가 루테인 그랬더니 루테인요 그러시더라고요. 루테인은 눈에 좋은 성분이고요.
4: 그쵸, 그쵸.
3: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솔립에 들어 있는 성분인데 혈관 건강에 아주 유용한 성분이 되고요. 또 솔립에는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4: 네.
3: 그래서 당뇨인들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솔립에는 테르핀,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요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솔립에는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 성분은 우리의 혈관에 쌓이는 중금속, 현대인들이 이제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 몸속에 중금속이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그와 같은 해독 기능이 있고요. 어떤 분이 주부님이신데 사장님 우리 남편은 송보감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직도 담배 펴요. 니코틴 배출에도 아주 좋은데 제가 그래서 담배부터 먼저 끊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못 끊으니까 전화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1: 네.
3: 이 솔립에는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그와 같은 효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솔립으로 개발된 송보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서 혈관 청소부
4: 그쵸.
1: 세종 송보감의 네. 네. 우리 대비서 대표님 아니십니까?
4: 뚫어! 저기 유명하잖아요. 뚫어! 하는데
1: 디톡스예요. 디톡스. 혈관 디톡스.
4: 혈관 디톡스.
1: 네.
3: 맞아요. 좀 상담하다 보면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혈관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또 심지어는 바이패스 수술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요. 뭐 물론 뭐 당뇨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보더라인에 걸쳐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 습관이 기름진 분들도 꼭 드시면 좋고 자 정리합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립을 연구해서 오농축 캡슐로 개발이 되고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이렇게 식후에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그렇죠. 이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드셔도 참 좋고요. 이 부모님 네. 선물로냐 아주 최고인 또 우리 선보감 아니겠습니까?
3: 네. 부분이 부부 부모님 선물 그러시니까
4: 네.
3: 그다음에 파더스데이 때 어떤 그 자매 그 여성분인데
1: 네.
3: 한국말이 서툴어요.
4: 아, 네.
3: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빠 이름이 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빠가 우리 고객이에요.
4: 아.
3: 제 카드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날 선물하셨던 그런 딸도 있었고요.
1: 네.
3: 파더스데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선물하는 그래서 아내가 구입해서 또 남편에게 선물하는 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4: 아름답습니다.
3: 송보감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요.
4: 네.
3: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격은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 조금 혈관 건강이 심한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1: 네,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면 한 달로 치면 130불인데요.
4: 그렇죠. 130불 정도 좀 안 되죠.
1: 근데 1년 중에 건강에 하프타임을 갖자라고 시작하셨는데 오늘 하프타임 맞아서 스페셜 세일 보나마나 주실 것 같은데.
4: 주시겠죠.
3: 네, 준비했고요. 네. 제가 그 지금 뭐 사례들을 많이 송보감을 드시고 좋은 사례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한 건 다 읽지는 못하겠고 뭐 예를 들어서 혈당 수치가 조절되신 분들, 또 몸이 가벼워지신 분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자기는 루틴이 됐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효능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그 피곤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로 뭐 피부 질환이나 여러 가지로 그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 기능에서 그 혈관 디톡스 기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또 덜 피곤하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혈당 수치가 좋아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하지정맥류가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제가 오늘 치료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혈관 건강 지키십시오 하는 뜻에서 송보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 기대가 됩니다. 오늘
3: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그 제가 요 얘기 또 잠깐 하고 송보감 세일 정보를 드리면 좋은데 그 제가 아까 백세 건강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혈관 건강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암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면역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과 면역력이 중요한데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사장님, 면역력 그러면 뭐 비타민 D도 좋다 그러고 홍삼도 좋다 그러고 또 뭐도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후코이단도 면역에 좋다 그러는데 뭐 차이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방송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코이단이 갖고 있는 또 독특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하면 좋은데 제가 한명씩 후니 씨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후니 씨가 대답하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아포토시스 효과 물론 기억하시겠죠? 아포토시스 효과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4: 질문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1: 아포토시스
4: 효과는 몸 속에 있는 그런 비정상 세포를 자멸하도록 돕는 효과다.
3: 맞습니다.
4: 맞죠?
3: 맞습니다.
4: 아, 확실하죠.
3: 정확하게 맞고요. 제가 다음부터 질문 안 할게요.
1: 미안합니다.
3: 후코이단의 다양한 효능 중에 면역력, 뭐 간 기능 개선, 항암 효과 이런 것들 중에 아포토시스 효과 여러분이 커먼센스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포토시스는 몸 안에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또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또 꽈리를 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되고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세종 송보감은 혈관 요거는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 그 다음에 후코이단은 면역력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습니다.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한미옥 씨가 또 세일 얘기하라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3: 그 회사 홈페이지에는 우리 혈관 건강 아마 두 분도 확인하실 겁니다.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는 또 바뀌게 되겠지만 그래서 2 플러스 1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 방송을 듣는 분들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제가 원고에다가 10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일 내용은 우리의 전통 솔립 세종 송보감 혈관 건강 3개월분 한 박스 구입하시면 똑같은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이죠.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 잠깐만요. 드리고 아버지의 날 이거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1: 네.
3: 신제품.
1: 네.
3: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4: 우와.
1: 이거 대박인데요?
4: 잠깐만요. 성보감 3개월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같은 네. 가격인 명품 세종호쿠다 4개월분 한 박스를 주시고
1: 거기다가
3: 네.
4: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주신다고요?
1: 아,
3: 예, 그 우리 네. 고객분들 중에도 뭐 제가 세일 시작하면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4: 그러니까,
3: 네, 네. 세일 내용을 아시고 자 10분에게 드릴 거고요.
1: 네.
3: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요 세일 내용을 리턴콜을 해서 저희들이 배송을 다 도와드리는데 전화번호부터 오픈하겠습니다.
4: 네.
3: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1: 213-383-8899 383-8899
4: 네.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3: 네.
4: 여기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좋은 세일을 주셨는데 만약에 네. 만약입니다. 송보감을 구매하셨는데 나 송보감이 더 좋아요. 송보감 1 플러스 1. 난 후꼬이단이 원해. 후꼬이단 1 플러스 1. 후후 송송. 요 콤보 가능합니까?
3: 그거 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얘기하세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4: 네, 이거
3: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4: 필요하실 것 같아서.
3: 사장님 네. 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후꼬이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4: 네네네.
3: 오늘 세일 들었더니 송보감을 구입하면 후꼬이단을 주시 땡큐인데요. 그냥 차라리 가격이 똑같으니까 후꼬이단에 후꼬이단을 주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당뇨 있는 남편이 송보감 먹고
4: 네네네.
3: 또 혈액순환이 안 좋은 아내도 송보감을 먹어야 되는데 송으로 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4: 네.
3: 네. 오늘 우리 저 훈은 씨가 어차피 오픈했으니까 네. 우리 직원에게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1: 네.
3: 얘기하셔서
4: 네.
3: 사장님이 방송 때 송송이나 후후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 네.
3: 송보감의 후코인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매치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도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같이 드릴 겁니다.
1: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3: 213-383-8899 전화 주셨어요. 사무실에 직접 오실 분도
4: 네.
3: 윌셔 6가 버질길에 우리 사무실이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1: 네.
3: 여러분 오실 분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구입하셔도 저희는 도와드립니다.
1: 네. LA 타운내 배달은 물론이고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배송을 도와주시죠?
4: 그렇죠.
3: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보내실 분도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주시면요 저희들이 그 지사를 통해서 한국 어디라도 배송을 해드리니까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혈관 문제 또 우리 면역력 또 제일 좋아하는 세일 정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요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4: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그 대표님과 인터뷰하기 전에 이번에 또 네. 세종 송보감 그 라디오 저 CM이 광고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3: 네,
4: 하기 전에
3: 네,
4: 살짝 한 번 더 틀어드려요.
3: 좋죠.
4: 좋아요. 따라 부르 약간 되게 신나요.
1: 네.
4: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기도 있어요. 네, 후크가 좋아요.
3: 우리 세종 송보감 라디오 CM이 아주 신나는
4: 네네네.
3: 그 곡으로 만들어 어떤 분이 따라하기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신 분
4: 맞아요.
3: 고맙고요.
4: 네.
3: 저희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세종 송보감을 비롯해서 뭐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사장님은 왜 방송할 때 그 위에 좋은 세종 속편한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막 그러신 분도 계신데
4: 네네.
3: 어떤 제품이라도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네, 세종 송보감 213-383-8899 213-383-8899 윌셔 유가와 또 버질
4: 네.
1: 거기 사무실에 직접 오셔도 되겠어요.
4: 그렇죠.
1: 네.
4: 오늘 엄청난 세일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대표님 여보세요?
3: 네네, 마무리할까요?
1: 네. 네.
3: 그 1년 중에 건강의 하프타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프타임의 시간을 한 번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오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2: 네, 상담 전화는요 213-383-8899 213-383-8899번입니다.

0: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면정의 노래
1: 겨울빛
0: 아니 좋네요. 요즘 가뭄이 심해서요. 그러면 이게 꽃이 또 일찍 핀대요.
1: 그러다 가뭄이 보면, 심하면요?
0: 응. 그러면 벌들이 뭐 이러면서 그러네. 넥타를 못해서 요즘 네. 벌들이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근데 벌이 진짜 인간 생태계 중요한데. 네네. 네. 어떡하지? 벌 받아야 되나?
0: 벌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벌들을 네. 위한 하이브리드 벌집도 돌아다니고 그걸 개발한 또 젊은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아, 혹시라도 벌 보시면 이렇게 네. 잡거나 죽이지 마시고요.
0: 하지 말고. 네. 어떤 분은 벌이 이렇게 네. 시름시름 있으니까 설탕물 타서 그렇게 놔주더라고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
1: 그래요.
0: 꽃은 역시? 폈는데 벌이 없으면 안 돼요.
1: 그 선동이 왕 생각나네요.
0: 뭐요?
1: 선동이 옛날에 선물 받은 게 저 중국으로부터 아주 이쁘게 아니요 이쁘게 펴 있는 꽃의 그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칭찬했는데 선동이 왕이 딱 이 꽃은 이쁘게 만개하였으나 나비와 벌이 없는 걸 보니 내가 남편이 없는 나를 비꼬는 거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죠.
0: 그래서 나비를 그려줘야 돼.
1: 그러니까 꽃이 있을 때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 돼.
0: 소중해요.
1: 그러니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용자외길 36년, 용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씨, 손글씨 좀 쓰세요?
1: 못 써요.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네. 손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네. 더 뇌가 더 똑똑해진다.
1: 맞는 것 같아요.
0: 타이프하는 그것은 좀 떨어진대요. 실제로
1: 점점
0: 써야 된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점점?
1: 점점 안 쓰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잘. 네. 이 쓰려고 하면 손에 힘이 없더라고. 잘 안 써져요.
0: 그러니까 펜을 쥐고 이 쓰는 과정이 우리 뇌의 중심부를 자극하면서 기억력도 높여주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앞으로도 손을 많이 쓰는 연습을 그러니까. 해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0: 옛날 우리 진짜 글씨 쓰기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
1: 맞아요. 경필 대회도 있었고.
0: 그리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1: 연애편지.
0: 어머님 정상서 이런 것도 쓰고. 안 썼어요? 부모님께?
1: 아니요.
0: 안 썼어요?
1: 어버이날 때는 썼죠.
0: 네. 그렇구나. 지금 네. 일본과 브라질
1: 1대1입니다.
0: 1대1이에요?
1: 12시에 네. 끝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연장전 가겠네요.
0: 브라질이 네. 셀 것 같았는데 일본이 잘하는구나.
1: 일본이 이번에도 네. 잘하죠.
0: 달라졌더라고요.
1: 부럽습니다.
0: 아 괜찮아요. 우린 내 다음이 있잖아.
1: 아, 그렇죠. 우린 다음이 있어.
0: 개혁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1: 뭐 민감한 얘기, 짜증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 바닥을 네. 찍어야 또 올라가요.
1: 그래요.
0: 우리 맞아요.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쵸? 이제부터 좀 잘하면 되지 뭐.
1: 맞아요. 잘하면 되죠.
0: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혹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상을 합니다.
1: 그럼요. 이번 네. 한 주 또 돌아오는 주말이 또 벌써 줄라이 아니겠습니까?
0: 어 그렇군요.
1: 네, 신나는 야, 한 주 되시고 기운찬 네. 한 주 되시고요.
0: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0: 미옥탱자.
1: 지금까지 훈이원이었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 합니다.
3: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4: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3: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4: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Hello, Time 123 Suzy Kim입니다. Medicare, Medical,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9: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8: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9: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8: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0: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3: 네, 여름철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바로 열대야 속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불면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LA 여름철 더위, 지친 몸을 더욱 피로하게 만드는 것, 바로 열대야 속의 불면증입니다. 자, 열대야. 열대야란 한낮과 한밤중에 온도 차이가 5도 이하인 경우를 열대야라고 합니다. 우리 온대지방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잠자리 온도는 약 우리 섭씨로 따지면 18에서 2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높으면 잠들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환한 낮에는 잠이 안 오고 깜깜한 밤이 되면 잠이 오는 것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인데, 동의보감에서는요, 양기가 드나드는 것에 따라서 잠이 오고 깨는 일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도 양기가 성해서 대낮처럼 아주

0: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자도 안 됩니다. 가뜩이나 더워서 깨기 쉬운데 소변 때문에 잠을 또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나 아니면 엎드려서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을 오래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이 전자파가요? 우리 잠을 해결하는 그러한 호르몬을 분비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불면증이 있으려면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못하시겠다 하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가벼운 산보나 자전거 타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누웠는데도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숫자를 세어보고 또 숫자를 세워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한번 요즘에는요, 좋은 음악, 비 오는 소리며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다 보면 잠이 슬 오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 한의학에서는 산조인이라는 약재를 사용하면 좋은데, 왜이 산조인은요, 우리 맷 대추나무의 과실종자인데, 이 산조인은요, 비장, 심장,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숙면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명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치료 포인트, 가장 좋은 백해열, 코끝과 귀끝이 만나는 머리 정수리에 있는 백해뜸, 참 정말 좋습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5: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급 불체범죄자 추방을 선언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차기 국장으로 오클라호마주 출신 베테랑 경찰관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했습니다. 슈로이어 지명자는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와 미 해병대에서 쌓은 29년 이상의 법집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슈로이어가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지금까지 본적 없는 속도로 체포하고 추방할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슈로이어 지명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지방경찰이 협력하는 287지 프로그램을 주도한 인물로 이민단속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주및 지방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많다고 강조하며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마크 웨인 멀린 장관도 슈로이어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선택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출범 이후 추진해온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급 불체범죄자 추방을 선언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차기 국장으로 오클라호마주 출신 베테랑 경찰관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했습니다. 슈로이어 지명자는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와 미 해병대에서 쌓은 29년 이상의 법집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슈로이어가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지금까지 본적 없는 속도로 체포하고 추방할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슈로이어 지명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지방경찰이 협력하는 287지 프로그램을 주도한 인물로 이민단속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많다고 강조하며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마크 웨인 멀린 장관도 슈로이어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선택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출범 이후 추진해온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어바인 경찰국이 주택 침입 절도 혐의로 성인 2명과 17살 미성년자 4명 등 총 6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성인 용의자는 32살 안드레스 사라테와 달린 알레한드라 아코스타 세라노로 콜롬비아 국적을 포함한 남미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바인 주택가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주거 침입 절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은 벨플라워와 헌팅턴 비치 그리고 LA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 작전을 펼쳐 용의자들을 각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검거에 장기간의 감시와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미국을 단기 방문해 주택 침입 절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절도 관광 조직과 연계되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유사한 패턴의 범죄는 최근 캘리포니아 곳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수사당국은 더 큰 범죄 네트워크와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0: 2026년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제 사령탑 전원 교체를 마무리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구조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단독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인맥 중심의 밀실 행정으로 정몽규 회장 체제 내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협회장은 축구 지도자와 심판 및 선수대표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선출되는데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4: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5: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4: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사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6: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두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4: 대의원 중심의 간접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연방대법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잇따라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임시보호 지위, 즉 TPS에 관한 것입니다. TPS는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나라 출신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1990년 마련된 제도로 18개월 체류와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TPS 종료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TPS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 명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의 영향이 이들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들을 미국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함께 내놨습니다. 두 판결 모두 보수 대법관 6명 찬성에 진보 대법관 3명 반대로 결론이 났으며 소니아 소토마요로 대법관은 법정에서 직접 반대 의견을 낭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남겨두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선고를 마무리한 뒤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이틀 연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이란이 상업용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방공기지 드론 저장 시설 등 10개 군사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위협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습이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반이 계속되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전날에도 같은 방식의 무력 공방을 벌였는데 이는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불과 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9일이나 30일 스위스에서 후속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틀째 이어지는 무력 충돌로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26일부터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유니세프에 전달돼 현지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모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대 동문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우선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식량과 위생용품이 담긴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약 3,700명의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거리로 내몰린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긴급 보호 사업도 추진합니다. 두 차례의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솔린세를 갤런당 63.4센트로 올립니다. 이번 인상폭은 2.2센트로 크지 않지만 세금과 각종 수료를 모두 합치면 갤런당 약 1불 20센트가 연료 원가 아닌 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 주유비가 더 오르는 셈입니다. 이 세율은 2017년도로와 교통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텍사스나 중서부에서 연료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체 정유시설에 크게 의존하는데 지난해에만 정유소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공급 능력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선박이나 트럭으로 외부에서 들여와야 해 물류비가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는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독자 청정연료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정유업체들이 별도의 캘리포니아 전용 연료를 생산해야 하고 이 역시 비용을 높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정부협의체의 제임스 워슬리 부국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연간 개솔린 소비량이 불과 몇 년 사이 135억 갤런에서 115억 갤런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개솔린 판매가 줄어도 도로 유지 비용은 그대로여서 주정부는 세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인상 시점이 여름 휴가철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3: 어바인 경찰국이 주택침입 절도 혐의로 성인 2명과 17살 미성년자 4명 등 총 6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성인 용의자는 콜롬비아 국적의 32살 안드레스 사라테와 달린 알레한드라 아코스타 세라노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명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7살 청소년들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벨플라워와 헌팅턴 비치 그리고 LA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 작전을 펼쳐 이들을 각 검거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조직이 지난 1년 동안 어바인 주택가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주거 침입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는 단순한 현장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의 감시와 증거 수집을 통해 이동 경로와 연계 관계를 추적한 끝에 이뤄졌습니다. 수사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절도 관광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남미 출신 용의자들이 미국을 단기 방문해 주택 침입 절도를 반복하는 형태의 범죄 패턴으로 최근 캘리포니아 곳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더 큰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트럼프 행정부가 낙농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 농업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을 낙농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H2A 비자는 원래 계절성 농작물 수확을 위한 임시노동자 제도로 연중 운영되는 낙농업은 지금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낙농업계는 다른 농업 분야와 달리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우유생산자연맹을 비롯한 주요 낙농협동조합과 업계단체들이 수년간 백악관과 노동부, 농무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끝에 성사됐습니다. 전국 우유생산자연맹은 정부가 낙농업에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민 강경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면 미국인 근로자가 밀려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농업은 미국 전역에서 연중 가동되는 산업인 만큼 이번 비자 확대가 실제 고용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유럽을 덮친 열돔 현상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독일과 덴마크 등 중북부 유럽까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동부드레비치의 최고 기온이 41.5도까지 치솟았다고 밝혔고 체코 프라하 북부도 40.9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북유럽 덴마크의 오르우스와 오덴세도 37도까지 오르며 1975년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은 사회 기반 시설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베를린 외곽고속도로 아우토반 A2 노선은 콘크리트가 파열돼 폐쇄됐고 기차선로가 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독일 국영철도 도이체반은 장거리 여행 취소 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사이에만 최소 74명이 폭염으로 숨졌다고 밝혔으며 파리를 포함한 36개 지역에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팀은 알프스 빙하 손실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108층짜리 초고층 건물에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5시 55분께 이 인승경량 스포츠 항공기 한 대가 동메달 3개 활로 인근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당국은 사고 원인과 조종사 신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중나나이에서 불과 7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전문 뉴스레터 시노시즘의 비숍 발행인은 비행기의 항적이 중나나이 방향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몇 초만 더 비행했다면 권력 핵심부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수쯔윈 소장도 뉴스위크의 베이징은 사실상 비행금지 구역이라며 이번 사건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종사가 중신은행 자산관리 부문 고위 간부 류진화라는 인물이며 대규모 투자 손실 이후 고의로 충돌했다는 미확인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중신은행 측은 류 씨가 회사 전략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계정에 게시하며 루머를 간접 부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한편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철저히 검열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까지 금지하며 방공 통제를 강조해온 베이징의 공역관리 체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도권 공역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많은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집에 찾아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원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이 필요하며 이민당국이 가져오는 추방영장이나 행정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과 다릅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영장을 문 밑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한 뒤 판사 서명과 본인의 이름 및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는 묵비권입니다. 출생국가나 입국 경위에 관한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답변은 이후 이민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묵비권은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민법에서 허위 진술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장기적인 장애가 될 수 있어 말하지 않을 권리와 거짓말할 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 번째로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출국이나 신속 추방 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오를 이른바 억만장자세에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주 단위 부유세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낮은 주를 찾아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신 연방 차원의 전국적 억만장자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새 버핏세라고 명했습니다. 버핏세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최고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이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비슷한 취지의 버핏세를 제안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미서비스 노조 서부의료지부 주도로 준해 억만장자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해 저소득층 의료보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반대 선언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그가 부유세 논쟁에서 주 단위가 아닌 연방 단위 해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던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꺾으면서 한국의 조별리그 순위가 내려가 32강 진출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월드컵 공식 파트너인 오비맥주는 강남역에서 운영하던 팝업스토어와 뷰잉펍의 연장 계획을 취소했고 현대자동차도 대회기간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의 마케팅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TV 할인 행사와 인공지능 TV 마케팅을 준비했지만 집관 수요가 예상보다 일찍 꺾이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조별 예선 기간 동안 치킨과 배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체코전 당일 오전 치킨 주문은 전년 같은 요일보다 875% 넘게 급증했고 편의점 체인 시위의 광화문 인근 점포 매출은 멕시코전 당일 평소보다 280% 뛰었습니다. BBQ는 멕시코전 당일 오후 1시 기준 매출이 평소의 4.5배에 달했고 주요 치킨 브랜드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할인 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경기 일정이 사라지면서 치킨과 편의점 업계가 준비했던 추가 발주 계획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유통업계는 대표팀 경기를 중심으로 응원 열기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경기 일정이 조기에 끝나면서 관련 특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한때 미국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중 하나였던 포에버 21을 창업한 장도원 씨 일가가 새로운 사업 무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에버 21은 지난 2019년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장 씨 가족은 이후 외식과 유아용품 분야로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도원 씨의 사위 줄리어스 손과 딸 에스더 장이 공동 창업한 무제한 한식 바비큐 프랜차이즈 서울미트 컴퍼니가 최근 북가주 프레즈노의 패션페어몰에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서울미트 컴퍼니는 현재 워싱턴주와 유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매장을 운영 중이며 조만간 플로리다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줄리어스 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 열풍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스더 장과 줄리어스 손 부부는 외식업에 그치지 않고 유아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버바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버바는 한국식 감각을 담은 유아용품과 의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판매하며 LA 하일랜드파크와 토렌스 그리고 미션 비에호의 오프라인 매장도 두고 있습니다. 의류 제국을 일군 창업자 가족이 K푸드와 K베이비라는 두 축으로 미국 소비시장에 다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3: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4: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5: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5: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4: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7: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8: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7: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8: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7: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8: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7: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8: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7: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올여름 피파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이 미국 내 개최 경기장 11곳 가운데 관람 환경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장권 거래 플랫폼 시트픽이 맥주와 생수 가격 주변 호텔 숙박비 여름철, 체감 온도 강력 범죄율 모기 활동 지수 등 7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경기장은 10점 만점에 5.8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장 내 맥주 한 잔은 14불 생수 한 병은 7불로 미국 내 개최지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인근 호텔 1박 평균 숙박비도 383불로 세 번째로 높았고 모기 위험도는 만점인 10점을 기록해 개최지 중 가장 극성스러운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장 주변 강력 범죄율도 인구 10만 명당 729건으로 높게 집계돼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반면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은 저렴한 식음료 가격과 쾌적한 여름 기온 낮은 모기 활동성 덕분에 8.08점으로 미국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은 체감 온도가 화씨 117도에 달하는 폭염과 높은 범죄율로 뒤에서 두 번째인 10위에 그쳤습니다. LA 경기장은 대회 기간 동안 피파의 후원사 명칭 제한 규정에 따라 소파이 스타디움 대신 로스앤젤레스 경기장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2: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한 남성이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종신형 두 차례를 선고받았습니다. 몬터레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여성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뒤 집착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까지 직접 찾아와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종신형 두 차례는 사실상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현실 세계의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집착과 스토킹이 실제 범죄로 번지는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유사한 범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토요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심 일대에서는 세계 나체 자전거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자전거를 타며 도심을 누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격에 사용된 것은 실탄이 아닌 비비탄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건은 총격 자체만이 아니라 나체 행사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과 맞물리며 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행사 자체가 공장소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행사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체 자전거 행사는 환경보호와 자동차 문화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취지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AI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의 등장을 자동차 초기 시대에 비유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신호등도 운전면허도 없었고 규칙이 갖춰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듯이 AI도 같은 과정을 훨씬 빠른 속도로 겪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이번 충격은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일자리 상실과 경제적 격차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과 효율에서 빠르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새로운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했던 사업도 이제는 소수 인력과 AI 도구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개인과 소규모 조직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해법으로 코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AI를 직접 써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의 격차는 더 이상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9: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보이라이츠 냉동창고 화재 현장이 진압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불탔던 대형 냉동창고 안에는 수천만 파운드 분량의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냉동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이 음식물들이 썩어가면서 도심 한복판에 극심한 악취가 퍼지고 있습니다. 불에 탄 잔해에서 나오는 냄새까지 더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사실상 또 다른 재난이 시작된 셈입니다. 대규모 음식물 처리와 잔해 철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현장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악취 해소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라이츠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며 작업 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오늘 새벽 4시 48분 로스앤젤레스 선셋 블러바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한 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선셋 블러바드 3040번지 인근으로 충격으로 파편이 도로 위에 광범위하게 흩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안에 한 명이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램파트서 205 구역 담당 경찰관들과 소방구조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현재 차량에 갇힌 인원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장 영상에는 잔해가 널린 도로 위에서 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일대 도로는 현재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부상자 발생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세노세의 월드컵 팬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밤 인기 엔터테인먼트 구역에 마련된 야외 팬존에 관중들이 모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과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도로를 즉시 통제하고 감시 카메라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세노세시와 캘리포니아 당국은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대형 스포츠 행사장 주변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만 명이 몰리는 월드컵 팬존이 치안 공백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총격을 막으려면 주 차원의 총기 안전 대책과 지역사회 예방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건물 붕괴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즉각 구조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 산하 국제구조대가 수색견과 첨단 탐지 장비를 갖추고 현지에 도착해 10층 규모 건물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견은 미 국무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조대는 이미 영유아를 포함한 여러 생존자를 잔해 속에서 구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각지에서는 자발적인 구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패서디나 등지의 식당과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붕대와 진통제 등 응급의료 물품과 생필품을 모으는 모금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진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장 수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과거에도 튀르키예와 일본 등 대형 재난 현장에 국제구조대를 파견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작전에서도 전문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생존자 발견 소식이 추가로 전해질 경우 즉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먼저 회담을 요청해왔다고 밝히며 내일 카타르 도하에서 양측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같은 날 도하 회담 계획을 보도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차관 카젬 가리바바디는 이번 주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부인해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래 두 나라는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협상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반격하면서 양측이 직접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하회담이 실제로 열린다면 군사 충돌 이후 처음 마주 앉는 자리가 됩니다. 회담 개최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스포팅 뉴스는 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들 가운데 한국 축구대표팀을 가장 전력이 뛰어났던 팀으로 선정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를 각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꼽으며 같은 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들과 비교할 만한 선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체코전 승리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잇따라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스포팅 뉴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 16강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으나 한국이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미국 스포츠 매체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탈락팀 가운데 가장 전력이 뛰어났던 팀으로 평가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에 놀라워했습니다. 미국 스포팅 뉴스는 28일 월드컵에서 탈락한 최고의 팀들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을 이란, 우루과이, 스코틀랜드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조추첨 당시부터 멕시코와 A조 1위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될 만큼 강한 전력을 갖춘 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각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꼽으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에는 이들과 비교할 만한 선수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체코전 승리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잇따라 패하며 짐을 싸게 됐습니다. 스포팅 뉴스는 하지만 결과는 한국이 그들의 재능을 살리지 못했다며 남아공전이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32강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다. 한국은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8: 경찰은 오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홍 감독 선임 발표 직후 시민단체 등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모두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으며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수사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이 공정성 논란에도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0: 네, 취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군요. 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12: 네, 경찰은 오늘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임 발표가 있자 시민단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홍 감독을 발탁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를 포함해 고발 사건이 모두 8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 네, 그런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문체부 감사와 행정재판에선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12: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것은 축구협회의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나 법원 판단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정 회장 등이 받는 혐의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해서 경찰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 감독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정 회장도 이번 월드컵 이후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3: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4: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3: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4: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혜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4: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6: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6: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8: 선택하세요 품질을,
1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1: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9919, 65788-9919.
22: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23: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

0: 단체 예약 문의는 818-731-2378 전익환 프로에게 연락주세요.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구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구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온다. 네, 마리안 윌리엄슨의 명언입니다. 월요일이라는 단어 뒤에 평안의 축복이라는 말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은요, 거창한 계획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기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안 윌리엄슨의 말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당장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중심을 잡고 평온하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야, 오늘 하루도 해피님들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0: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꼭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참 멋진 노래죠. 헬렌 피셔 버전으로 The Power of Love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예, 새 마음으로 출발이요. 첫 송부터 명곡이네요. 라는 댓글 고맙습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조금 월요병 피곤하신가요? 그래서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말 동안 잘 쉬셨습니까? 에너지 충전 잘 하셨나요? 예,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 말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게 예,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따뜻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와우, 이런 기회가 음악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이런 시간은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상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곡들도 좀 청해 주셔서 함께 듣는 즐거움 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용답이에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조영남이었습니다. 저도 겨울 좋아해요.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라는 피드백 감사합니다. 예, 눈이 내리는 한국의 전경의 겨울이 그립다라는 댓글도 주셨네요. 아,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아름다워요. 봄이면 정말 확실하게 봄이잖아요. 예, 꽃이 피고 꽃이 흩날 꽃잎이 흩날리고 예, 벚꽃이 흩날리는 봄. 따뜻한 햇살과 또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날 때 얼마나 예뻐요. 햇살이 비춰봐요. 그 새로 돋아난 그 나뭇잎 그 연한 연두빛에 햇살이 비치면 반짝반짝 반짝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 예, 모든 생명이 움트고 예, 만물이 약동하고 생동하는 봄. 너무나도 아름답죠. 여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름은 또 확실하게 덥습니다. 한국 여름 날씨 하면은 아, 참 장마철 아, 후덥지근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한국 여름은 진짜 힘들어. 뜨거워 더워 후덥지근해. 아, 습기 너무 많아. 후덥지근한 거 정말 끈끈한 거 이런 거 아,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그 가을하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계절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뚜렷합니다. 예, 가을에도 또 우리나라 단풍이 저는 그 색깔이 제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단풍 여러분들 다 이 고향의 향수 노스텔지어 가을에 예, 그런 추억들 고향의 추억 예, 그리우실 거예요. 가을 아 단풍 또 노란 은행잎 또 울긋불긋 산새 우리나라 산 나지막하면서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겨울은 또 하얀 눈이 펑펑 예,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 참 많았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무조건 만나자. 연인들 예, 약속 장소를 딱 정해놓고 첫눈 내리면 무조건 거기서 만나는 걸로. 그런 얘기들도 종종 했었는데 댓글 주신 거 읽어보니까 저도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아, 그리고 중학교 때 저는 배포하고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아 눈 온다 한방 눈 와 우리 만나야지. 예,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우리 배포들 여자들끼리만 주로 막 만났으니까 편지도 주고받고 정말 단짝이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놀이터를 뱅글뱅글 돌면서 눈 뭉쳐가지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진짜 눈이 한방 눈이 내려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그렇게 놀았었던 둘이서 친구랑 예, 제 베프랑 그렇게 즐겁게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있네요. 그러고 나서 콤팍 젖어서 저희 집에 가가지고 막 머리 감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수다 떨고 또 남산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해피님 선미님 인사해 주셨는데 정말 반갑네요. 예. 소피아님 덕분에 제가 추억 속으로 그냥 한참을 그냥 또 추억 속에 잠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계절, 우리나라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특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연예 소식을 보니까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커플이 아닐까 싶어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또 미식 축구 스타 트래비스 칼시의 7월 초 뉴욕 결혼설이인데요. 와 뉴욕에서 결혼식 하나 봐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 도로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결혼식을 위해 도로 통제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은 하네요. 축하합니다.
뉴욕 경찰 역시 대규모 인파를 대비해서 이 경고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와 이거 복잡할 텐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레드 듣고 계십니다.

0: 노래 듣는데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무색하죠? 이 노래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월드컵 시즌인데 말이죠.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급 황금 세대를 이끌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32강 진출이 불발된 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 멕시코 베이스 캠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의 핵심 발언 말 좀 짚어봤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 약 1분 30초 분량의 준비된 입장문을 읽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아마 인터뷰 내용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뜨거운 감자잖아요. 요즘에 뭐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는가. 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예, 조별리그 탈락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선수 기용 그리고 전술 실패 등에 대해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글쎄요. 이 말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리가 없잖아요. 예, 실패의 원인 분석 대신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지만 기자회견 직후에 불거진 이 태도 논란으로 인해서 여론은 정말 동정표는 커녕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난을 받는 부분이요. 바로 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입장문을 읽은 뒤에 양손을 이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딱 찔려 넣은 채 당당하게 회견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냐? 마지막 순간까지 오만하다. 뭐 이런 등등등 팬들의 반응이에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똥폼 사과다. 이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그리고 유튜버들도 아주 상당히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감스트라고 하죠. 박정윤 등 역시 그 대한민국 대표팀을 망쳐놓고 나몰라라 질문도 안 받고 나가는 태도가 화가 난다 등등 마치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 뭐 이런 식의 모욕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네, 월드컵 실패의 원인, 뭐 경기 운영, 또 선수 기용 실패 등에 대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2분 만에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많더라고요. 이 패배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피드백을 남기는 대신 본인의 입장만 던지고 도망치듯 떠났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자, 팬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단을 가지고도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 32강조차 가지 못한 역대 최악의 성적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뭐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홍 감독뿐만 아니라 정명규 이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 역시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압도적이죠. 사퇴 자체는 기정사실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보여준 질문 패스나 또 이 주머니 손 퇴장,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는 이 퇴장하는 모습 그런 태도가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대표팀은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뭐 30일 오늘이네요 한국 시간으로 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조용히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축구대표팀의 역대 최악의 성적과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 주머니 손태도 논란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뭐 협박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협박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예,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항에는 오늘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뭐 몇십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가슴 아프게 이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정말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가 총대 베고 뭐 홍명보 감독을 땡땡땡 하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투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늘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5: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6: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5: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6: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5: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드컵. 아,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론이 무서운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축구대표팀은 귀국 후에 진행하던 약식, 기자회견이나 또 공항 환영, 해산 행사 등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선수단 공명호 감독은 뭐 한국 시간으로 30일이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어떠한 인터뷰나 공식 멘트 없이 이 경호 인력의 삼엄한 호의 속에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협회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요? 이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 향후 행보 수뇌부 개편과 행정시스템 전면 재구축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축구협회 행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써넘블런스 노래입니다. What's up?

포넘블런즈 노래였습니다. 왔어였어요. 글쎄요. 이 축구협회 향후 행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가장 즉각적이고 큰 변화는 수장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몽규 회장은 이미 대회가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잖아요. 7월 19일 월드컵 폐막 직후 공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대대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합니다. 이 체육계와 팬들은 기존 정 회장이 다져놓은 뭐 기존 정관대로 선거를 치르면 또다시 이 정몽규의 이 바지 사장이 앉을 뿐이라면서 이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하라, 개혁하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협회는 행정적 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월드컵 탈락 직후인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클린스만,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또 협회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위법성 등을 전방위로 털어낼 예정입니다. 이 감사 결과 위법 행위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이 관련자 엄중 처벌과 함께 모든 과정을 담은 이 백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인적 쇄신이 강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자, 홍명보 감독의 사태로 이제 당장 대표팀 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차기 사령탑 선임은 새로 선출될 신임 축구협회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국내파 감독 선임 과정에서 겪은 공정성 논란과 참혹한 실패를 겪은 만큼 이 여론과 기술위원회 모두 전술적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외국인 감독을 모셔와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네요. 하지만 회장 선거와 조직 정비에 최소 두세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당장 내년 2027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 준비 체제는 당분간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축구협회는 이제 홍명보 감독 개인의 사퇴를 넘어서 정몽규 회장 퇴진, 또 문체부 특별감사, 차기 회장 선거, 그리고 외국인 감독 선임 프로세스 시작이라는 전면적인 인적, 제도적 리셋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우리 대한축구협회 정말 유튜브 댓글창에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썩어빠진 한국 축협부터 갈아엎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축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태극전사들 선수들이 가슴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박상민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겨냥한 드론 및 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6월 28일 이 바레인 쿠웨이트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은 군사 충돌과 외교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으며 향후 추가 충돌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글로벌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탱크 오작동으로 대규모 주민 대피령을 촉발했던 가든그로브 소재 GKN 에어로스페이스 이 공장에서 월요일 오전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위험 화학물질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6월 초에 수거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벽돌과 소화기를 아래로 투척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라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주 법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타 CEO 마크 조커버그가 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억만장자 섬으로 불리는 인디언 크릭 아일랜드에 초대형 저택을 건설 중인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비스케인 베이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철저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이 게이트 브릿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마크 조커버그 부부는 지난 3월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2026 FIFA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과 이 홍명보 감독의 전격 사퇴 소식에 AP통신 등 외신은 물론 세계 최대 스포츠 전문 매체인 미국의 ESPN까지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ESPN과 AP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홍명보 감독을 향해 무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실력보다 파벌과 의리를 앞세운 인사가 참사를 불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한국 축구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전술 비판을 넘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칼을 들어야 할 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뛰려면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감독을 누구로 바꿀 것인가를 넘어 협회와 체육행정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가 한국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 실시간 뉴스 탑10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4: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아큐팡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축구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의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리더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죠.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 너무 좋네요.

날씨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만 예, 점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 73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자, 지난 17일 발생한 보일하이츠 대형 창고 화재의 여파가 미세먼지 주의보로 연장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화재 인근 지역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대기질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지금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 해안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뭐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네요. LA 중앙 샌가브리엘 밸리 또 동부 샌페르난도 밸리 이쪽은 이 화재 연기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민감군에서 해로운 수준에서 일부 시간대 매우 해로운 수준까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예, 리버사이드 이 지역은요. 낮 최고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 농도가 증가해서 이 보통에서 민감군에 이게 이 민감군에게 해로운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탄 냄새가 나거나 눈이 따가운 등 예, 따갑다거나 뭐 이런 증상 또 연기, 재해 영향이 느껴지신다면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시고요. 창문과 문을 좀 닫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그 재순환 모드로 설정하시고요. 가정 내 공기청정기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8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5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진실해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속단하지도 쉽게 평가하지도 않고요. 또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환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만 상대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하네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평가하는 취향과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물론 명작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한 그런 인기를 끌었었죠.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네, 김동규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2부 낯선 재회였어요. 이 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노래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즐거운 수다 좀 나눠보려고요. 토요일 날 서른도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난히 너무너무 신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서른도 콘서트 후기 즐거운 수다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 노래 어떨까요? 저는 카펜터스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Close to you.

0: 네, 카펜터스 노래였습니다. Close to you라는 노래였어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시작이 노래라면 그 하루는 100점 만점에 200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예,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 행복 에너지가 차오르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건 어쩌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식지 않은 열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에는요. 그 뜨거운 열정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예, 토요일 날 태진아 콘서트 아니 아, 죄송합니다. 예, 서른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가수 서른도 씨의 콘서트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환호하고 또 누구보다도 노래를 사랑하고 잘 부르시는 두 분이에요. 나현경 그리고 정사라님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4: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3: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4: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403853303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서른도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를 사랑하는 이 나현경 정사라님의 서른도 콘서트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두 분의 즐거운 인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열린 서른도 콘서트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는 정말 오랜만에
0: 네네.
1: 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었고요.
0: 네.
1: 관객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고
0: 네.
1: 또 교복 입고 나서 춤도 추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측으로 네.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 추억 속으로 네. 들어가 봐서
1: 네, 너무
0: 들어간
1: 좋았습니다.
0: 시간 네. 네, 추억을 더듬는 시간이었지요. 네. 네. 네, 저도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정사라님은?
2: 저는 세포가 살아났어요.
0: 아니,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2: 너무 좋았어요.
0: 와,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2: 네, 네.
0: 그래서 야,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시는 거지?
2: 어릴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음악을 좋아해서.
0: 아, 어렸을 때부터요?
2: 어릴 때부터.
0: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막 춤도 추시고 막 따라 부르시고
1: 같이 따라 부르다 목이 다 쉬었어요, 저는.
0: 그죠, 그죠. 네. 아니, 제가 아주 저는 좀 얌전하게 본 편이었는데 네. 두 분의 열정에 이끌려서 저도 나중에는 막 이제 함께 이제 춤을 추는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2: 네. 네.
0: 몸을 흔들고 춤을 추니까 또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2: 그럼요.
0: 아, 역시 노래가 주는 이런 행복감이 따로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그럼요. 비율이 네. 크죠.
0: 네네네. 네. 굉장히 열광하셨어요.
2: 좋았어요.
0: 사라졌네요.
2: 좋았어요. 예. 세포가 살아난
1: 분이니까요.
2: 세포가
0: 살아난다고요?
2: 살아났어요.
0: 네, 세포가 살아난다라는 네. 말씀. 어, 좋네요. 서른호 씨 메들리 중 가장 좋았던 노래라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죠?
2: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 너만을 사랑했다.
0: 너만을 사랑했다?
2: 응.
0: 우리 무대에서는 그거 불렀나요?
2: 부르셨어요.
0: 부르셨나요?
2: 너만을 네. 사랑했다.
0: 오.
2: 그것이 전부였었다.
0: 오, 막 이런 노래 진짜 잘하세요.
2: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아. 너무 좋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워낙에 이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편이세요.
2: 저 트로트 예. 서른도 씨가 한국에서
0: 네.
2: 노래 레슨도 해줬어요. 서른도 씨가. 저를
0: 진짜요?
2: 네.
0: 오, 깊은 잠깐, 인연이 있으시네요.
2: 잠깐 그랬었어요.
0: 아.
2: 제가 가요를 잘 못 부르니까
0: 네.
2: 제가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부르십시오 하고 딱 레슨 해준 덕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0: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열광하고 막 더 열광하고
2: 섹시해요.
0: 추시고
2: 되게 섹시해요. 네.
0: 네?
2: 노래 잘하는 남자는 너무 섹시해. 주책이라 그럴까 봐.
0: 아니요.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2: 네.
0: 아, 노래 잘하는 남자 섹시하다.
2: 섹시하죠.
0: 아, 네. 이 뇌가 섹시한 남자보다 노래 잘하는 남자가 네, 섹시하다.
2: 저는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작년에 그 조항조 콘서트에도 두 분 다 오셨죠?
2: 네.
0: 나연경 씨도 오셨었고,
1: 네.
0: 네, 네. 그때도 저 제 옆자리에 이제 계셨었는데.
2: 나연경 씨는 노래했고.
0: 그렇죠.
2: 네, 저는 네. 안 했어요.
0: 노래도 잘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1: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또 뵙게 돼서
0: 아,
1: 너무 놀랐습니다.
0: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2: 한 10년 됐어요. 10년
0: 아,
2: 전에
0: 꽤 오래되셨네요.
2: 노래자랑 나갔어요.
0: 10년 전에
2: 라디오 서울에서 한 거였어요.
0: 아,
2: 네.
0: 그러시군요.
2: 네.
0: 저희 라디오 서울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네요.
2: 가수단가? 네. 무슨 나는 가수다.
0: 예, 예, 예,
2: 그거
0: 예, 예.
2: 프로그램에 아, 나갔었어요.
1: 오렌지 카운티에서 했죠?
0: 그러시군요.
1: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엔나파?
2: 네, 구엔나파에서
0: 예, 예.
2: 했어요.
0: 아,
2: 그때 만났어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또 라디오 서울 애청자시잖아요.
2: 네.
1: 그럼요.
2: 비트겐서
1: 저 왕팬입니다.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고성민 씨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1: 너무 예쁘세요.
0: 아, 진짜요?
1: 네, 너무 네. 예쁘세요.
0: 아, 방송용 멘트잖아요.
1: 아니요, 정말
2: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0: 감사합니다.
2: 깜짝 놀랐어.
0: 아유, 감사합니다.
2: 스튜디오 오니까 더 예뻐.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0: 아, 네. 몸둘 바를 네. 모르겠네요, 정말.
1: 이렇게 스튜디오 구경도 하게 해주셔서
2: 너무
1: 감사합니다.
2: 네.
0: 아니, 두 분 다 노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노래를 사랑해요.
0: 노래를 사랑하고 또 잘하시고요.
2: 네, 사랑은
0: 미국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2: 네, 78년도에 왔어요.
0: 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래도 하고
2: 한국에서 예.
0: 예, 노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미팔군에서 노래.
0: 미팔군에서 노래하셨으면 네. 주로 팝송 하셨겠네요.
2: 네.
0: 와, 한 소절 좀 해주신다면요.

0: 이야 진짜 멋지네요.
1: 댄싱 퀸.
0: 댄싱 퀸.
1: 그때 20살도 안 됐을 때 그 노래를 배웠어요.
0: 배우셔가지고 네네. 한국에서 18군에서 부르셨군요. 네. 와 그럼 패티 킴도 아시겠네요. 가수 패티 킴.
1: 패티 킴 선생님은 훨씬 저보다 선배시죠.
0: 선배시죠. 네. 아 그럼 그때 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1: 하셨던 분이 박인수 씨. 박인수 씨하고 네. 또 다른 분들은 많은데 이제 쇼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0: 네네네. 네. 네.
1: 아. 그분들 전 98년도에 나갔을 때 다 만나고 네. 또 라이브 하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예.
0: 와 한국에 계속 계셨으면 한국에서, 훌륭한 가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1: 그때 라이브 다닐 때 네. 나보고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나이를 너무 먹고 왔대. 그래서 못 써주겠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0: 네, 그랬죠. 굉장히 인생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나영경 씨가 옆에서 뵐 때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사라장님.
2: 네. 우리 언니는요. 정말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소녀 같으시고
0: 그런 것 같아요.
2: 열정적이고 네. 뭐 음악만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0: 굉장히 즐기시는 거고 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그냥 보는 편인데 옆에서 그러시니까 저까지 막 에너지가 업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1: 노래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반응을 해주면 네. 업이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의 이게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2: 그렇죠.
0: 옆에서 네. 보시는 우리 나영경 씨는 어떤 분이세요?
1: 나영경 씨는 노래는 잘하고 다 하는데 네. 너무 걱정이 많아요. 못할까 봐. 근데 네. 하면 진짜 잘해. 너무 잘하고 프로야. 진짜
0: 제가
1: 프로구나.
0: 알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아요. 네. 노래 너무 잘하세요.
1: 잘해요. 네, 그런데 막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한다고. 네. 되는 거 아니고.
0: 예예예.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나영경 씨를 옆에서 뵀을 때 굉장히 이 안에 열정과
1: 열정이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요.
0: 그리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1: 네.
0: 그림도 가찬이십니다. 잘 그리시고 네. 화가세요. 그리고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해요.
1: 네.
0: 예. 아유. 거기다가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신데도 뭐 이 콘서트 나는 꼭 가야 된다라는 그 열정.
1: 마인드는 삶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0: 그렇습니다.
1: 마인드는
0: 맞습니다.
1: 육체적으로 네. 불편한 게 없어요.
0: 맞습니다. 네. 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0: 두 맞아요. 분께 노래를 뭐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 나영경 씨 말씀해 주시죠.
2: 노래가 주신다. 없는 인생은 저도 없어요.
0: 아, 네. 그 정도로
2: 네. 네. 제가
0: 노래를 사랑하시죠.
2: 예를 들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 네. 제가 프리웨이를 못 탔어요. 네. 근데 노래를 하러 가야 됐는데 그냥 생명 걸고 갔다 온 적도 있었고 네. 또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 아하. 대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노래를 대학을 붙어야 너를 노래를 시켜주겠다.
0: 아하.
2: 근데 붙었는데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0: 엄마가.
2: 네. 너무 반대를 하셨죠. 두 분이. 쥐약을 사다 놓고 이거 먹고 나면 가겠다.
0: 어떡하면 좋아.
2: 그러고 노래를 시작했죠.
0: 그러니까 이제
2: 저는 목숨 걸고 노래 시작했습니다.
0: 가수의 길을 걷고 싶었던 분이잖아요.
2: 그럼요.
0: 그 꿈이 있었는데
2: 그럼요.
0: 이제 집에서 워낙에 반대를 하시니까
2: 지금도 눈물 납니다.
0: 그걸 이제 못 하신 게 지금까지도 이제 노래하면은 막 대회에 있으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2: 맞습니다.
0: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2: 아, 받았습니다.
0: 네.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뭐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딴 데서는 뭐
2: KBS
0: 예. 한국에서
2: 이제 도전 주고 가요열창
0: 네.
2: 거기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대상 받았죠.
1: 네. 저도 대상 받았어요.
0: 진짜요?
1: 네.
0: 신나게 함께 예, 즐긴 시간이라서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1: 우린 옆에 계셔서 더 신났었어.
0: 아,
2: 너무 행복했습니다.
1: 네.
0: 저도요.
1: 네,
0: 예, 감사합니다. 그 노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1: 그러네.
0: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통해서 뭐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뭐 에피소드 그리고 또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 네. 활동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0: 네. 네.
2: 찬양 쪽으로.
0: 네. 아, 네. 네. 교회에서 활동하세요.
2: 예, 네. 예.
0: 음악 활동하시고. 또 뭐 복음성가도
2: 예,
0: 음반도 내시지 않았어요?
2: 그 이제
0: 앨범
2: 지금 돌아가신 전용대 목사님이
0: 네,
2: 얼마 전에
0: 네.
2: 이제 돌아가셨는데
0: 네.
2: 제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0: 네.
2: 제가 이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0: 아.
2: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갈 뻔했는데
0: 네.
2: 식도가 다 탄 거예요.
0: 아이고야.
2: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지금까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0: 아이고야, 그러시군요. 두 분께서 노래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듀엣으로 부르시나요?
1: 아니, 그냥 듀엣보다는 네. 서로 그냥 좋아하는 노래니까.
0: 네. 예. 좋습니다. 네, 어떤 곡을 좀 불러주실까요?
1: 찬양 먼저 해. 뭐.
2: 우리 서른 선생님.
1: 네, 네. 갈매기 사랑. 네,
0: 갈매기 사랑이요. 네. 와, 갈매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박수 많이 해주실 거예요. 박수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우리 노래 외에도 두 분만의 뭐 특별히 그 건강 비법, 건강 비결?
1: 건강 비법은 예.

0: 저 한 말씀 해주신다면
1: 건강 비법은 음악 듣고 네. 예,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저는 우울증이 약간 있었는데 네. 음악으로 치유를 했어요.
0: 아.
1: 가요 무대를 보면서
0: 가요 무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셨다는 거죠?
1: 네. 치료. 들으면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음악이 치유를 받았어요.
0: 중요해요.
1: 네. 그래갖고 음악을 즐기다 보고 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걱정하고 이러는 거는 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래.
0: 네.
1: 걱정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하는 거를 네. 맡겨야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0: 아멘.
1: 네. 그래서
0: 예.
1: 저보고 사람들이 걱정이 없네요. 그래서 없어. 그래요. 없어. 그래요.
0: 네. 네.
1: 걱정할 필요도 없고.
0: 그렇죠.
1: 그냥,
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비결이에요.
0: 네.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걱정을 내려놔라.
1: 많이 내려놨어요.
0: 네. 걱정을 내려놓으면 근심이 없어지면
1: 없어요.
0: 행복해진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1: 그게 행복이에요.
0: 아하. 오, 갑자기 그냥 가슴에 훅 들어오는데요. 그 말씀이. 예, 고맙습니다.
2: 맞습니다.
0: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네.
0: 자, 두 분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음악을 가까이 해주세요.
1: 갈매기야 갈매기야 부산

0: 너는 아직 나이도 모르냐. 수많은 역전이 오고 가는데 너는
1: 잊어버렸어.

0: 죄송합니다.
1: 우리가 아침에 연습 못했어요.
2: 네. 아니 두 분이 뭐요?
3: 갈매기야 내내 몸은 언제 오겠니.
0: 이점만 할게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안 되네.
2: 그럼요. 아유 당황스럽고 그러시죠.
0: 너무 떨려요.
2: 아니
0: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맞춰서 한다는 게 네, 쉽지 않습니다.
0: 일절만 해. 네.
2: 두 분이 이렇게 아침에 연습을 하셨다면서요.
0: 아침에 온 거예요. 아침에.
2: 네. 연습을 했는데.
0: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부른 걸 같이.
2: 아니 맞춰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0: 아, 집에서는 계속 됐는데. 아니 프로들은 이 정도는 아, 해야지.
2: 충분히 훌륭합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들 정말.
0: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빠른 노래를 해봅니다.
4: 그렇대요. 진짜. 빠른 노래를 안 불러봤대.
0: 전혀 안 불러봤어요. 저는.
2: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떤 노래를
0: 저는 뭐 주로 발라드나
2: 발라드.
0: 네, 트로트도 좀 슬로우한 걸 불렀죠. 네. 네. 빠른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 예예. 좋습니다. 뭐 다 한번 딱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어요 두 분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걱정을
0: 감사합니다.
2: 내려놓고. 예, 샌디송님께서 저는 일하느라 못 봤어요. 토론토 콘서트에서 만나셨군요. 라는 댓글들, 네, 예, 반응들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공허하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4: 네, 많으세요.
2: 정사라님께서도 살짝 우울증을 좀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근심을 내려놓고 예,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따로 비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4: 네, 우울증이 온 거는 네.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갑자기 쓰러져 갖고 와갖고 발가락을 잘랐어요.
2: 어머,
4: 네. 그래갖고는 그게 우울증이 돼갖고
2: 예.
4: 그 한 1년 만에 네. 그 음악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니까 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니까 이게 내려지니까 하여튼 내려놓는 걸 몰랐었거든요.
2: 네.
4: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이 내려놓는 거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 그 뒤부터 평안이 왔어요. 예, 네, 진짜. 네. 내려놓지 못하고 저도 막 안달 떨고 막 이랬던 성격인데 지금은 많이 내려놔갖고 나보고 도닦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옆에서 아 그러면 돼. 아 그걸로 끝나. 막 이러니까
2: 네.
4: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있네. 그래서 그럼 대답 꼬치꼬치 물고 늘어져봐. 네. 끝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빨리 기권하는 게 최고야.
2: 아 그렇습니까?
4: 네.
2: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네. 필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4: 그래요?
2: 네, 내려놓아 이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4: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진짜로.
2: 나도 모르게 내려놨어 하는데 그게 내려놓은 게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죠.
4: 맞아요.
2: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우리 네. 모든 과정이 힘든 게 나 네. 때문이에요. 나 때문.
2: 맞습니다.
4: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많이. 평안해요.
2: 네. 그 뷔페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잖아요.
4: 네.
2: 예. 근데 음식도 뭐 가리지 않고 잘 드셔서 그러시면서 나 당뇨예요. 이렇게 네, 말씀 네. 말씀도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하시는지
4: 당뇨예요,
2: 제가
4: 당뇨.
2: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 저분은 정말 활동하시다. 나 당뇨예요. 발가락 잘랐어요.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아유 이거 먹고
5: 그게 언니의 매력이에요.
2: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음식은 잘 먹어야 됩니다. 못 먹어서
4: 죽어요.
2: 예, 네, 죽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하시니까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4: 암 환자들이 대부분 죽잖아요.
2: 네.
4: 네. 그래서 못 먹어서 그래요.
2: 네, 네, 네.
4: 음식이 안 받아서 못 먹어서 근데
2: 네.
4: 먹으면은요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당뇨가 38년이에요.
2: 아이고야.
4: 일찍 왔어요.
2: 네네네.
4: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익스피리언스가 많겠어요.
2: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4: 의사가 맞아. 먹지 말라는 거 다 안 먹어보니까
2: 네.
4: 그냥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 인슐린에다 독약을 한 번만 넣어줘라. 그럼 그거 맞고 가게.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You're crazy.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I'm not crazy. I'm that desperately. 나는 그렇게 힘들다.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2: 네. 근데 이제 그런 우울증들이 네.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 네. 치유가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꼭 음악을 클래식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대요.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네. 즐겨 듣고 네. 막 그러면 그게 치유라고 최고예요. 하더라고요.
4: 최고예요.
2: 예. 나영경 씨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안 좋잖아요.
1: 그런데도 뭐 항암 투병도 했었고요. 예. 또 골다공증으로 대수술도 두 번 해서 휠체어에 거의 2년 동안 앉아서 네. 많이 우울했죠. 많이 울었죠. 그런데 역시 저는 미술도 하고 하지만 네. 미술보다 연극보다 더 좋은 건 역시 음악이더라고요.
4: 그럼.
1: 음악밖에 없어요.
4: 없어요. 네.
1: 개인적으로 약도 필요 없어요.
2: 개인적으로 네. 저는 나영경 씨를 좀 잘 압니다. 네. 근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세요.
4: 너무 많아요.
2: 저보다 더 많으세요.
4: 너무 많아요.
2: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도전의식이라든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작품을 보면 작품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4: 오늘도
2: 몰라요.
4: 보고 왔어요.
2: 꽃그림을 꽃을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답게 그리거든요.
4: 아주 여성스러워.
2: 예, 아주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그 작품을 저는 그 작품을 다 끄집어 내고 싶어. 그래서 전시회를 한번 열어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1: 아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2: 그런데 네. 한없이 겸손하시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네.
4: 이뻐요.
2: 예, 아주 이뻐요.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시고 착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4: 마음은 천사야, 천사.
2: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세요.
1: 아이고, 많이 네. 부족합니다.
2: 그래서 네. 그 마음의 세계가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선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1: 감사합니다.
2: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4: 그럼요.
2: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4: 그럼요.
2: 예,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저는 진짜 그거를 예, 높이 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제가 담고 싶어요. 그런
1: 제가 그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더 제 안에서 열정이 더 솟구치고
2: 네.
1: 맛있는 것도 살아 있을 때 먹어야 되고 하고 그러니까. 싶은 것도 살아 있을 때 하자.
2: 그것도 좋은 점이 네. 나영경 씨는 먹고 싶은 거는 혼자 가서 혼자서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1: 혼자 많이 즐겨요.
2: 예쁘게 네. 예, 정말 예쁜 레스토랑에서 혼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선물한다는.
4: 저도
2: 생각.
4: 혼자 잘 먹어요.
2: 아, 그렇습니까?
4: 네.
2: 저만 혼자 못 먹는 것 같아요.
4: 아, 네. 대부분 근데 저 예. 혼자 식당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는 예.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주세요. 고깃집인데 그래서 2인분 시켜 주세요.
2: 고깃집에서 그래. 혼자 드셨다고요?
4: 혼자 오면 뭐 1인분
2: 안
4: 된대.
2: 줘요.
4: 다 주세요. 2인분 주세요. 먹고 와요.
2: 예. 먹고 남기더라도 우리는 가죠.
1: 멋있다.
4: 그래야지 뭐.
1: 맞아요.
4: 혼자 오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2: 그러니까, 그 당당함 얼마나 멋있어요.
4: 괜찮아요,
1: 언니한테 그렇지. 참 많은 모로베이션을 받고 제가 네. 오늘도 많은 집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네. 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2: 네.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는데
4: 네.
2: 당당해야죠. 당당하게 먹어야죠.
4: 네. 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2: 맞아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눈치 보면서.
4: 맞아요. 그래갖고.
1: 맞습니다.
4: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2: 심플합시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4: 심플해야지.
2: 맞아요.
4: 어지럽게 생각하면은요. 못 살아요.
2: 아, 저 선생님 저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저도. 생각이 많고.
4: 그렇지, 사람 생각이 많지. 근데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2: 맞아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1: 맞습니다. 예.
4: 경험을 많이 해서 예.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예. 내려놓게 된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예.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게. 팁의 속담도 있잖아요.
4: 맞아요.
2: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걱정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좀 버릴 거 버리고 좀 즐겁게
4: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네. 그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거야.
2: 예, 그렇죠. 네. 그게 좀 잘 안 돼서
4: 내 자신을 사랑해
2: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4: 남이 사랑하는 해주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해.
2: 맞습니다. 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 주고 다독거려 주고 사랑해야지.
4: 맞아요.
2: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1: 맞습니다.
2: 인생의 진리입니다.
1: 네.
2: 그죠?
4: 어떤 분들은 남자 없어서 외롭지 않, 외로운 거 필요 없어요. 있어도 외로워요. 있으면 귀찮아요. 내가 그래요. 있어도 외로워요.
2: 네네. 네. 언제 혼자 되셨어요?
4: 저 20년 됐어요. 20년. 딱 20년 됐어요.
2: 아, 남편 세상 떠난.
4: 떠났어요.
2: 아, 혼자 되신 지 네. 20년 되셨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쭉 혼자시군요.
4: 혼자예요.
2: 근데 너무나도 씩씩하게 네. 잘 사시잖아요.
4: 데이트도 못한 게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7년 동안.
2: 어머나. 엄마랑 엄마 모시고
4: 엄마를 예, 같이 살았죠. 한국에서 들어와가. 아. 엄마 계시는데 내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안 되잖아.
2: 아.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4: 네. 네. 그래서 네네. 아주 아. 편해요. 너무 좋아.
2: 굉장히 아, 심플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지 인생을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많고 걱정 많고 이건 정말 회복하기가 힘들죠. 네. 네. 걱정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도 있는데 아 좋습니다. 나영경 씨는 작년에도 그 조항조 씨하고
0: 네. 네.
2: 사진도 찍으시고
0: 네. 사인도 받았어요.
2: 사인도 받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0: 네.
2: 네. 그거 뭐 집에다 이렇게 딱 보관해
0: 액자에다 해가지고 네. 아주 예쁜 진열장에다 딱 놓고 있습니다.
2: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자,
2: 올해 서른도 씨 사인은 못 받으셨어요?
0: 이건 한국 가서 받아야죠.
2: 네 저랑 함께 이제 버스 타고 VVIP 버스 타고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4: 버스 너무 좋았어요.
2: 그죠 편안하죠?
4: 편안하죠. 네,
2: 저도 그래서 버스 타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근데
0: 너무 감사했습니다.
4: VVIP 버스 타고 기사분이 운전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2: 네, 너무 잘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네. 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전혀 컴플레인 없이 네. 아, 잘
4: 너무 좋았어요.
2: 다녀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라디오에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라던가 또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네. 좋으시구나 너무 멋지시구나라는 걸
4: 감사하죠.
2: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4: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2: 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0: 감사합니다.
2: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된댄데요. 네. 또 찬양 한 곡 찬양? 준비하셨다고
1: 네,
2: 그러셨죠?
1: 찬양을 우리가 조금만 불러볼까요?
2: 아,
1: 네.
2: 그러면 저기 마무리, 아,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44분이거든요. 아. 네, 끝으로 아, 예.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 하고 네. 싶은 건 이렇게 네. 라디오 서울이 있어서 우리가 네. 많이 행복함을 느끼고 네.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네. 길을 열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죠.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4: 네. 네.
2: 나영경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1: 저도 약간 특히 라디오 서울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1: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진통제 없이는 못 사는데
2: 맞아요.
1: 정말로 라디오 서울을 들으면서 아픈 몸이 정말 힐링이 됐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특히 감동이네요. 여기 햇빛쪽에도 거의 매일 들어오다 뭐또 뭐 기침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가서도 그냥 듣고 있습니다.
2: 네. 감사해요.
1: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음악밖에 없고. 정말 특히 라디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너무 너무 정말 무한만 감사드립니다.
2: 저는 네. 나영경 씨가 존경스러워요.
1: 아유.
2: 항상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정사란 선생님도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두
2: 분 너무 감사드려요. 자 끝으로 두 분께서 준비하신 노래가 가능할까요?
1: 조금만 불러볼까요?
2: 예. 예, 예. 네. 자, 노래를 좀 살짝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0: 종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4: 항상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4: 고정민 씨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영경 또 정사라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하게 나이 든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콘서트장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두 분의 노래 사랑 그리고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네,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4: 네. 건강해졌어요, 오늘 벌써. 엔돌핀이
5: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한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인터뷰한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말면서 살자고요. 예,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예, 즐겁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덕배 노래 듣고 계십니다. 꿈에. 자,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정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0: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중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들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리 혈관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다리 무거움,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정맥 기능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정맥순환 문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리 정맥혈이 원활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위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가는 실핏줄이 퍼져 보이고 피부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네, 정맥순환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내 폐쇄요법, 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라고 하고요. 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경화요법도 있다는데 이 약제가 혈관벽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해당 혈관이 그냥 닫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염증과 섬유화를 네, 만성 정맥 기능 부전, 하지 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다리에 혈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짜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생활은 피해야겠고요. 한 시간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추천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올려서 쉬는 방법 좋겠고요.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늘 예방이 우선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말 지나서 야 우리 샌디님 말씀처럼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허전하지만 월드컵 축구도 끝이 났고, 저희 나라만큼은 또 토요일이었죠. 성황리에 우리 서른도 콘서트 멋지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대했다가 어쨌든 간에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 제가 무대를 쓸 때도 사회를 볼 때도 하기 전에 그 긴장감은 어느덧 없어지고, 등을 돌려 사람들이 홀을 빠져나갈 때 그 허전한 그리움. 어쩌면 지금 이 나른한 오후 3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손님이 오셨을 때 열심히 대접하다가 그분들이 자리를 떠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여러분의 그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물론 주말들 다 멋지게들 보내셨죠? 허전함을 저 뒤로 멀게 하면서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거리에서 좀 차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네 세상살이가 말이죠. 과정은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늘 말로는 아 과정이 중요하지 하지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안타깝게도 올림픽을 봐도 금메달은 정말 대단한데 은메달, 동메달 따면 메달 같은가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차별 대우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꼭 따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9등 하면 어떻고 10등 하면 없었고 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이제 LA 가요제 노래자랑을 치르고 또 서른도 씨 그 공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7명이 무대에 올라와서 서른도 씨 노래를 뽐냈어요. 뭐 1등도 받고 2등도 받고 아쉬움이 있겠죠. 또 반면에 노래자랑 나온 분들이 노래자랑 상 못 받으면 아쉬워하고 하지만 그래야 또 명분이 생기고 또 다음에 나갈 만한 그런 게 생기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큼 각도가 다르게 보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보는 눈이 나 자신과 관계없이 대중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살다 보면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뭐 말실수를 하거나 조금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커지고 연예인들이 그런 고초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일반인이지만 어쨌든 다 LA 무대 위에 서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우리도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출정하셨습니다. 샌디님, 2026년 하반기 다시 시작해야죠. 옳습니다. 오라요. 아이고 순철님 어서오세요. 아껴둔 곡 한 곡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샌디님은 우리 김호중 노래 신청하셨고 아이고 통계님 자 어서오십시오. 굿모닝입니다. 아이고 우리 TK님도 오셨고 비비안님 아낌없이 오셨고 자 우리 H님까지 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제가 저희 그 카카오 채팅방에는 서른도 공연 현장 상황을 사진 몇 장도 올리고 공연 잠깐 길진 않지만 또 우리 원곡장님이 멋있게 또 현장에서 올려주셔서 화면으로나마 만나보시면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기운 내시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 경기 다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안내해 주셨던 우리의 호프 최세영 의원님 모시고 월드컵에 이제는 좀 마무리하는 뒷이야기 좀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이죠. 이 시간을 찾아주신 우리 최세영 의원님 파워스포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치 못합니다.
0: 아, 안녕치 못해도 안녕하십니까? 그래야지. 뭐. 어쨌든 간에 네. 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새 게임도 현장에서 네. 좋은 안내도 해주시고 상황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9: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게 라디오의 책임 아닙니까?
0: 아, 감사합니다. 의무고.
9: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많이들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0: 아유,
9: 그거 듣고 와서 편안하게 봤다.
0: 네네네.
9: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
0: 네네네.
9: 우리가 꼭 32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0: 네.
9: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0: 예, 예.
9: 그 기대에 부응 못한 게 참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무지무지하게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자, 뭐 제가 얘기하는데 항상 월드컵이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 게임은 무조건 보지 않냐.
9: 그렇죠.
0: 아, 새 게임 봤죠.
9: 새 게임은 보죠.
0: 예, 예, 예. 뭐 결과를 떠나서
9: 한 게임만 더 봤으면.
0: 글쎄, 뭐 아쉽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9: 맞습니다.
0: 제가 가장 이번 축구에서 좀 내심 안타까운 점들은
9: 네.
0: 선수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9: 아, 그러니까 경기 전에 아니면 경기 후에?
0: 경기 전. 후에 새 게임 지나고.
9: 네.
0: 그 2-3일 동안 우리가 32강 경우의 수를 기다릴
9: 예,
0: 때.
9: 예, 예, 예.
0: 참 훈련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거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을까.
9: 쉽게 표현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네, 아니었을
0: 그러니까
9: 겁니다.
0: 하나씩 경우의 수가 깨지는 그 순간들이 글쎄요.
9: 그래서 나중에 하나 남았는데 네. 그거마저 딱 깨지잖아요.
0: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9: 희망 고문이었어요.
0: 예. 희망 고문. 저는 뭐 감독이나 코칭 그런 얘기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들의 그 어떤 마음속 네? 그게 가장
9: 근데 저는 이제 그 경기 후부터 후지만
0: 네.
9: 내가 그 친구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네. 운동을 해본 사람이고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0: 네.
9: 감독진이라든가 이 코치진에서
0: 네.
9: 32강만 나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었어요.
0: 네네네.
9: 저는 그렇게 봐요.
0: 네네.
9: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지 골 먹지 말아라.
0: 네네.
9: 그리고 찬스 있을 때 공격해라.
0: 네네.
9: 찬스를 못 만들잖아.
0: 글쎄 못 만들잖아.
9: 그냥 골 먹지 말라는 먹었고.
0: 네.
9: 그리고 그 저 귀하 선수죠. 그 독일
0: 옌스.
9: 한국계 옌스. 그 선수와 손흥민을 갖다가 미리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손발을 맞추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수비진끼리 손발이 안 맞았잖아요.
0: 그렇죠.
9: 아무 지난 얘기 해봤자 그렇지만 네. 그랬고 제가 이렇게 그럼 과연 어떤 마음이었나는 둘째치고 왜 졌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0: 네네.
9: 일단 남아공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0: 네네.
9: 남아공은 비단 우리보다 그 순위는 떨어지지만 아마도 수비 후에 역공격이
0: 예,
9: 빠른
0: 예.
9: 팀이다
0: 네네.
9: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인쇄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그랬어요. 정말로 빨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기량이 워낙 좋으니까 남아공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있는 플레이를 했어요.
0: 네네네.
9: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사즉생이라 그러나 사즉생의 어떤 각으로
0: 예, 예.
9: 덤볐고 우리는
0: 네.
9: 야 이거 비기기만 하면 32강 가지?
0: 예, 예.
9: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네네.
9: 그래서 정신력에서의 어떤 멘탈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0: 네.
9: 이렇게 봐지고요.
0: 네.
9: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감독의 선수 기용 문제도 아까도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손흥민을 빼버리고 전반에 안 집어넣었던 거.
0: 네네.
9: 그거는 정말로 잘못했고 그다음에 골키퍼를 계속 김준규를 집어넣었잖아요.
0: 예, 그렇죠.
9: 한 번쯤은 바꿔줬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9: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쉽고 그다음에 무승부면 32강행이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0: 네.
9: 두 배 이상 볼 점유율에서 볼 점유율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골 네. 먹으면 소용없죠.
0: 그렇죠.
9: 한 방 맞으면서 결국은 회생 불가가 되고 말았다 말씀을
0: 네.
9: 드리고요. 다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점유율이 높고 득점이 없다면은
0: 네.
9: 그건 소용이 없다 하는 걸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0: 저는,
9: 실망했어요.
0: 저는 기이한 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9: 네, 뭔가.
0: 기이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9: 아, 기이하다. 괴상하다.
0: 분명히 체코라는 나라와 멕시코라는 나라와 남아공은 나라도 다르고 축구 스타일도 분명히 다르고
9: 다 다르죠.
0: 작전도 다른 나라예요.
9: 다 다르죠.
0: 근데 세 게임이 거의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랑 하던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한 명 정도 오히려 빼버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골키퍼도 그대로 3백 그대로 뭐 이강인 손흥민 포지션도 그대로
9: 네.
0: 참 대단한 그 나라고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축구 자체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브라질 항상 노란 윗도리에 파란 바지 펠레 때서부터 보던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저건 브라질이네. 아르헨티나 항상 하늘색 줄무늬
9: 그렇죠.
0: 이태리 파란색, 독일 이렇게 하얀 데다가
9: 까만
0: 바지.
9: 까만 줄. 예.
0: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전통을 지켜요.
9: 네.
0: 우리나라는 해마다 바뀌어요.
9: 조금씩 바뀌죠.
0: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뀌어요. 이제는 아예 보라색도 입어요.
9: 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0: 네.
9: 이게 그 우리가 꼭 빨간 걸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고요.
0: 네.
9: 어웨이 홈을 따져가지고
0: 네.
9: 그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컬러 유니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라색이었냐.
0: 아, 그러니까 보라색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9: 그렇죠.
0: 제가 알기로 보라색은 헐리우드 가면 많이 봐요.
9: 아, 그렇죠.
0: 검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에요. 우리나라는 보라색이 아니고.
9: 그렇죠.
0: 네. 그러면 보통 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도 그 성조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태극이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고
9: 차라리 그냥 흰 옷을 입었던가 그 보라색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아니 유니폼 색깔이 왜 저래?
0: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9: 네.
0: 아마 월드컵 때마다 또는 행사마다 그 스포츠 웨어 회사가 바뀌지 않나 좀 다른 데로 디자인을 해야 디자인 값도 많이 들어가고 축구협회가 좀 그렇게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9: 하여튼 뭐 칼라는 하면서 그랬는데
0: 네.
9: 정말 보라색은 아니었어.
0: 네. 어쨌든 간에 사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이렇게 그 선수들이 네. 얼마나 귀국길이 정말 그 귀향 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고
9: 아마도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공항 도착해서들
0: 이렇게 아, 다 들어갔죠 벌써.
9: 새벽에
0: 아까 12시 여기 네. 12시 전에 도착했으니까
9: 다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졌을 거 같아요.
0: 이제 뭐 자기 팀 소속 팀으로 가고
9: 근데 참 그 뭐 SNS에서 이렇게 뜬 거 보니까 뭐 누구누구는 출입 금지 뭐 이런 네. 것도 막 돌고
0: 뭐 어쨌든 간에
9: 근데 그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좀 심하지 않아?
0: 글쎄 뭐 열광이니까 네.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니까 네,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를 비롯한 우리나라 축구 행정이 좀
9: 뒤집어야죠.
0: 그 진종호 체육부 장관 말처럼
9: 네.
0: 또 이번엔 대통령도 직접 거론을 했어요.
9: 했죠.
0: 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술이 돼서 그 대신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조합만 잘해서 조직만 잘 잡으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
9: 그렇죠.
0: 예.
9: 그런 선수를 조련시킬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0: 그렇죠.
9: 협회도.
0: 예.
9: 그리고 협회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강화위원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0: 네네.
9: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뭐랄까.
0: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9: 그리고 네. 그거로 다 프레스를 주는 거야.
0: 아니 감독이 있는데 기술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감독이 기술위원회 다 하는 거 아닌가요?
9: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도 헐뜯고 그리고 헐뜯는 거구나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
0: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좀 그 잘해서 앞으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너무 축구에 열광하다 보니까 또 다른 팀을 짜서 멋있게 하면 또 미친처럼 응원해요.
9: 아 이제 뭐 1월 달에 아시안컵도 열리잖아요.
0: 아, 뭐 월드컵만 축구인가요?
9: 그렇죠.
0: 그 이외에 모든 대표팀의 축구들이 많죠.
9: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일단 아쉽지만은 일단 우리는 32강도 못 가고 쓸쓸하게 퇴장을 해야 되고
0: 네.
9: 그 흥분되고 즐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우리 저도 뭐 시민권자니까
0: 네.
9: 미국이 있잖아.
0: 아, 그러니까요.
9: 네. 뭐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0: 예.
9: 시간을 뭐 보내야 되겠다.
0: 네네.
9: 가서 내려앉은 기분을 가라앉아 기분을 이제 업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 앞으로는 매주 위원님이 오실 때 그 축구협회의 변화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소식을 전할 수
9: 맞습니다.
0: 있게.
9: 맞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은 어떤 감독이었든 일단 10년 맡겼으면 좋겠어요.
9: 그 얘기는 안 했네 정말. 일본 감독이 지금 6년째 하고 네네. 있어요. 물론 일본이 조금 전에
0: 브라질한테 아깝게 예,
9: 정말 종료
0: 예.
9: 몇 초 전에
0: 예, 예.
9: 2대1로 한 골 이제 역전골을 당하면서 2대1로 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꼭 그 감독이 잘했다 안자 못했다를 떠나서 한 번 맡겼으면 좀 놔뒀으면 좋겠다.
0: 네네.
9: 물론 도저히 그러니까 안 되겠다.
0: 당장 승패에 관계 없이
9: 네.
0: 좀 끝까지.
9: 그렇죠. 옛날 히딩크도 봐요. 월드컵 전에는 나가서. 프랑스한테 4대빵으로 지고 돌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4대빵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0: 네.
9: 4강까지 가잖아요.
0: 예.
9: 그래서 그러한 풍토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0: 근데 뭐 아쉽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벤투 감독이 4년 더 맡았으면 32강은 올라가지 않았었겠나.
9: 벤투를 그냥 썼어야 돼.
0: 예. 어쨌든 네. 우직하지만 어쨌든 해냈잖아요.
9: 안 흔들리잖아.
0: 예.
9: 너 고대,
0: 누가 너 뭐래든.
9: 너 연대, 서울대 그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0: 그러니까
9: 우리 축구 얘기 그만하자.
0: 축구 얘기 그만하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9: 야구 얘기 해야죠.
0: 네, 네,
9: 야구 맞죠. 이제 야구에 우리가 또 우리가 다저스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물론, 가을 야구 돌아오니까.
9: 그러니까
0: 또.
9: 이게 가을 얘기 다저스가 샌디에고 가서 이제 세 번 뛰었는데
0: 네.
9: 어저께까지 1차전에서 그 문제 투수 사사키 선수 아예 불안해 죽겠어요.
0: 네, 그러니까요.
9: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수가 네. 일본에서 강속구 투수로 그렇게 알려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0: 네, 네.
9: 아무튼 7대1로 대패했어요.
0: 아.
9: 그리고 일단 그 다저스가 이어진 2차전에서는 야마모토 든든해요.
0: 네.
9: 야마모토가 잘 던지고 그 6회만 9점을 올리는 희한한 네, 경기.
0: 네, 네, 네.
9: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5대3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0: 네.
9: 그리고 야마모토가 6이닝 동안 2실점 호투를 했고
0: 네.
9: 53승 30패가 됐어요.
0: 네.
9: 그리고 샌데건 43승 38패.
0: 아.
9: 경기 초반만 해도 시즌 초반만 해도 샌데고가 다저스를 잡으려고 막 거의 차이가
0: 그렇죠.
9: 없었잖아요.
0: 예,
9: 근데
0: 예.
9: 벌써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가을 야구 가기는 가는 거는 일단 다저스는 뭐 결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네. 들어요. 물론 안 볼 네.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4대 2로 또 마지막 3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네네. 다저스는 현재 54승까지 올라갔어요. 오. 54승 30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그 순위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잘 하는 이유를 보니까 투수 한두 명 빼놓고는 그 투타에서 다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오타니가 시즌 8승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네네. 거 보면은 정말로 다저스에서 그 엄청난 금액을 주고 데려온 거에 대해서 네. 후회가 없을 것 같아.
0: 네.
9: 그 선수가 오타니가 오므로써 다저스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0: 그렇죠.
9: 하다못해 그 다저스 그 이 옷 파는 데 있잖아요. 유니폼 파는.
0: 예, 예, 예.
9: 그 뭐 매출이 뭐 계속 기록을 세우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9: 예. 네? 그런데 저쪽 그 뉴욕에 가면은 그 돈 많이 받고 오타니보다 더 많이 받은 선수는 옷 안 팔리잖아요.
0: 안 팔리죠. 네, 자 중간에 우리 네. 미숙님이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번 감독직을 맡겠으면 10년은 지켜보며 응원해야죠 라고 여자분이 응원을 주셨고 미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9: 똑같은 생각이래.
0: 네.
9: 그러니까 맡겨놓고 좀 놔뒀으면 좋겠어.
0: 그러니까.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그동안의 축구협회가 좀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9: 그게요. 축구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배구 쪽 친구들이 많아요.
0: 네네.
9: 옛날에 뭐 강만순이 뭐 이런 그런 뭐 무지무지한 그 거퍼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골프도 자주 치고 그랬는데 모든 협회가 다 그래요. 모든 협회가 하다
0: 네.
9: 심지어는 비인기 종목인 럭비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이 배제 나왔어, 양정 나왔어, 고대 네. 나왔어, 연대 나왔어, 네. 단대 나왔어, 뭐 경희대 나왔어. 이게 따라서 그냥 바뀌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게 감독이 뭐 자기 의향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0: 네.
9: 뭐 풀백이 야 걔는 안 되고 얘가 되겠다 그러면 또 걔 놓아야 되고
0: 네.
9: 공격은 제가 늘어가고 얘가 빠져야 돼. 이거 있어요.
0: 아.
9: 그러니까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좀 놔둬서
0: 예.
9: 소신껏 그리고 무슨 그 어떤 그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0: 네.
9: 그럴 때 회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9: 근데 뭐 언론에서 되고 언론에서 다 이게 저 콘을 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9: 아, 그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일단 다저스는 이제 오늘부터 그 애슬레틱스 오클랜드죠. 근데
0: 예.
9: 오클랜드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오클랜드에서 안 오겠다. 그래서 이제 베가스로 간대요.
0: 베가스.
9: 네, 라스베가스로 이적은 하는데 현재는 임시로 세크라멘토가 임시 연고지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참고해서 아셨으면
0: 네,
9: 좋겠고.
0: 네, 네.
9: 그다음에 이제 골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PGA 투어 1급 대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일본의 모리카와가 우승을 했다.
0: 네, 네.
9: 그리고 한국 선수로는 그 공동 11위 공동 30위. 그다음에 임성재가 그다음 김시우가 공동 9위가 됐고 요건 중요하지가 않고 LPGA 여자 메이저 대회에서 예. KPMG 워먼스 챔피언십에서 유해란 선수가 4라운드 합계 275타 13언더파로 우승을 했습니다.
0: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9: 그러면 그래서 네 번째 우승이 됐고 윤이나가 아쉽게도 두타 모자라는 첫승. 그러니까 1, 2등이 우리가
0: 그러니까 첫날 베스트 9언더 치고
9: 그렇죠.
0: 둘째 날 좋았는데 셋째 날 무너졌어요.
9: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아직 루키잖아요.
9: 그렇죠.
0: 2년 차인데
9: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해 줬는데 골프도 우승 해본 사람이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고 셋째 날 내가 볼 때 흥분했던 것 같아. 나가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는 게 실력이거든요.
9: 그렇죠.
0: 그러니까 노래도 제가 서른 도시 공연을 이제 보고 와서 많은 공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의 다른 건 사람들이 열광할수록 차분해져요. 볼 거 다 보고. 그러니까 30년 정도 노래하고 나면 앞에 객석 얼굴이 다 보인대잖아요. 그게 30년 걸린대요. 그 사람 얼굴을 다 표정을 보고 일일이 하려면.
9: 신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대. 깜깜하다 그러더라고.
0: 그 위원님 무대에 올라가면요.
9: 네.
0: 라이트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까매요.
9: 맞아요.
0: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예.
9: 아무튼 그렇게 돼서 됐고.
0: 네.
9: 하여튼 그 두타 모자라는 윤이나가 아쉽게도 첫 승 도전에 실패했다. 그리고 김아림이, 김세영이가 다 8위에 올라가면서 일단
0: 오래간만에 또 한국 태극기가 좀 올라왔어요.
9: 그렇죠. 탑10에
0: 네, 오래간만에.
9: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오늘은 축구 얘기 좀, 저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은 게 네네. 이렇게 힘이 좀 없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축구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0: 아, 그럼요.
9: 뭐 예. 4년 후에 월드컵도 있고 예. 1년 후에 아시안컵도 있고 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 그리고 감독 선수들이 이제는 정말로
0: 뭔가 좀 변화된 모습.
9: 그리고 오늘 언론에 잠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음 월드컵이 37살이더라고요.
0: 네네.
9: 그러면 호날두가 41살이잖아요.
0: 메시도 40.
9: 네. 그러면은 아직은 뛰거든요.
0: 아, 뛰죠.
9: 더군다나 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 6골을 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조금 더 뛰어줬으면 좋겠고 네. 아마 뭐 본인은 제가 생각에는 다음 월드컵까지는 선수 생활 할 것 같고 네. 뭐 은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0: 그렇죠.
9: 그리고 아마 가정도 곧 가질 것 같아요.
0: 네네.
9: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어쨌든
9: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은 지금 이제 많이 탑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유럽에서 잘 뛰어서 다음 월드컵에는 우리 제발 다른 건 다 좋아요. 우승은 둘째치고 경우의 수 좀 안 따졌으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러니까요.
9: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네. 저희 제공해 주시는 또 산식당
9: 예. 산식당은 뭐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냥 난리가 네.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나 식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그 특수를 노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네. 말씀해 주시니까.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한국이 올라간다 해갖고 티켓 딱 구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네네.
9: 이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9: 참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참. 들고 네. 산식당 뭐 변함없이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아이스크림 디저트 가게하고 그다음에 정육점도 곧 오픈 예정이에요.
0: 네네.
9: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0: 너무, 예,
9: 또 우리
0: 그렇죠.
9: 샘리 사장님 또 대머리 사장님 우리 예, 예. 스폰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9: 네.
0: 네. 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0: 민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3: 건강하세요.
11: 센터 메디컬 그룹
1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6: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7: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6: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7: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6: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1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9: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3 3803304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 매일 드리고 있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말씀은 거의 매일 드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라디오 서울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주 총천연색으로 맨 위에 보면 메디칼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엔 주가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복권 남바들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주유 저희 지금 현재 실시간에 가스비 또 주변에 어디가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을지 정리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LAX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라디오 코너에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 6시 오수연의 새벽 뉴스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권위는 라디오의 내 친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맨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권위의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냥 가입이 되셔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말에 사막 한복판에 터진 떼창, 서른도,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7월 1일 수요일서부터 여러분 채창에 올리시는 지금 내용은 똑같이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는 7월 1일서부터는 여러분과 나누던 대화의 창을 유튜브 채창에서 이 카카오 채창으로 살짝 옮겨가는 겁니다. 제가 7월 1일서부터는 여러분과 채창에서는 아마 대화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 대신 채창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한 가지 또 달라진 것은 저희 음원이 가끔 이제 좀 속을 새길 때가 있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좋은 음원 사이트를 다시 지금 만들어서 제가 미리 음악을 여러분께 틀 음악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음질이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그때그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달라져서 일단 내일까지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마구마구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샌디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그 유튜브 채창에 말씀 주시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TK님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용을 떠나서 분명히 완쾌되시고 파이팅입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기운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TK님, 빠른 시간에 좋다 완쾌됐대요라는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샌디님은 마이진의 옹의를 불어서 알았다고. 마이진이 워낙 잘 불렀죠. 네, 때로는 이렇게 남의 노래를 불러서 역주행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비안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댓글은 변함없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만 제가 대화하는 것이 유튜브 창에서 카카오 창으로 조금 자리를 옮기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주 찐팬, 김호중 씨의 찐팬. 역시 인정합니다. 쏜살, 우리 샌디님, 함께 하시죠.

0: 네, 쏜살 김호중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비아님, 이젠 김호중 하면 샌디님 생각이. 아, 오늘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 석방되신다고요?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 정말? 어떤 건데?
4: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8: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12: 간다.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샌디님.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비록 화면은 보지 못하지만 라디오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최고의 모토가 이 지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기대셔서 저와 함께 꾸미는 노래,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하면서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젊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까지는 아니고 공간과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계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이, 제목이 멋있어요. 아싸 가오리. 마이킹의 노래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아싸 가오리.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
8: 1650 K Fox, number one.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어 정든 시골집으로, 뭐 이런 의미인데, 존 덴버라는 가수는 뭐 컨트리송,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또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죠. 자, 2부 역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청곡, 여러분의 시간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는 컨츄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존 덴버가 이 Take Me Home Country Road를 불렀는데, 우리나라에도 컨츄리송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임성훈 씨라고 주로 가수보다는 MC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런 분인데,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했던, 보기에는 여리여리하지만 격투기 선수이고 굉장히 단단한 분, 예전에 임성훈 씨가 시골길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1975년도네요 벌써.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아이, 우리 한국의 시골길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감상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참 청겨운 노래였죠. 시골길. 아이, 컨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댓모 노래보다 전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노래라서 그런지 반가운 시골길. 예,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여름날이 생각나신다고. 자, 우리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아, 역시 또 명곡입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눈이 내리는 겨울날 어느 여신이 나타납니다. 바로 윤복희란 가수가 미국에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에 민크코트, 팍스라고 하는 털이 좀 긴 민크코트에 하얀 부스를 신고 민크 모자까지 쓰고 나타납니다. 전 진짜 여신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 윤복희 씨를 처음 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순철님이 신청해 주신 이 웃는 얼굴 다정해도라는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또 이 고 이봉조 선생의 작곡한 노래로 한국 무대에서 데뷔하는 처음 노래로 발표가 됐던 그 노래입니다. 웃는 얼굴 다정해도, 우리 순철님의 주옥 같은 선곡이십니다.

네, 순철님의 신청곡 웃는 얼굴 다정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음악다방 때였는데 첫날 신청했던 노래가 오늘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 아, 예, 유튜브에서 처음 노래란 걸 신청한 날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순길의 끝없는 사랑 신청하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비비안님, 아, 참 그 작년 6월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임종호 대표님, SK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참 우리 임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 노래 첫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모자랐는데 오늘 또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꼭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철님께서 또 주옥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예. 자, 그동안에 여러분 이 노래를 산타모니카 또 가셨군요. 아이고 애쓰십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이 노래가 나와서 우리 아내들이 폭발적으로 좋아했던 눈물을 짓고 했던 이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아이고, 이 노래 불러주는 남편님 저녁 반찬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달라지고, 사랑이 샘솟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아, 아주 중저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난 것이 못네. 아쉽기만 합니다. 자, 이 노래로 대한민국을 아주 아내들을 아주 다 눈물을 적시게 만들었던 그 노래인데,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또다시 한 노래가 대한민국의 여인들을 또 눈물짓게 했습니다. 바로 김정수가 불렀던 당신이란 노래인데, 마침 산타모니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임종호님이 이 노래를 달달하게 부르셔서 연이어서 한번 여성분들에게 위로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또 달달한 우리 임종호님의 당신 함께했습니다. 하여간 이 두 노래가 대한민국의 여인의 마음을 여심을 사로잡았던 우리 H님 얘기대로 중저음이 더욱더 감동나게 하고 SK 사장님 덕분에 무대에 서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 이해가 이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사랑 들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첫사랑도 들려드리고 우리 순철님의 4월이 가면 패티김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0: 네, 순철님, 4월이 가면 패티김입니다.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월이 가면 패튀김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H님이 우리 SK 사장님 감사하다고. 어쨌든 간에 H님은 LA SK 쿨링 LA 가요제 소속 가수가 됐습니다. 로컬 가수요. 아,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임종호님의 신청곡으로 비비안님 나비의 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엔 꼭 나비의 꿈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발표했던 첫사랑, 다시 불러본 첫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SK 사장님 덕분에 또 함께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비비아님, 제 첫사랑이요? 글쎄, 이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퀘스천 마크로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네, 편안한 오후, 즐거운 오후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아, 예, 신청곡 주셨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항상 뭐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자,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TK님, 마이진이 부른 아노네는 제가 음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현미의 아노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님, 아저씨, 주말 잘 보내시오. 즐거운 날만 가득하세요. 예, 첫사랑. 하하, 예, 이번에 다시 만든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아노네, 우리 TK님, 화이팅!

네, 아노네, 우리 TK님의 힘찬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노래 알다시피 우리 서른도 씨가 유일하게 만들어준 노래이고, 또 서른도 씨 인터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오디션 프로에서 우리 주현미 씨를 만나서 노래를 달라고 했는데 기존 가수들은 잘 노래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줬는데 히트가 덜 되면 좀 섭섭할까봐. 근데 소양강 별빛님, 예, 음악방송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라디오는 내 친구라는 그런 음악방송입니다. 그래서 주현미 씨가 조금 비 내리는 영동교소부터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좀 춤도 좀 추고 바꾸라고 만들어졌던 노래가 바로 안 오네라고. 자, TK님, 예, 사무실과 가게 파시고 어쨌든 간에 몸조리 잘하시고 일단 분명히 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우리 성공적으로, 환상적으로, 아주 열광적으로 서른도 씨 멋지게 공연 마치고 지금은 또 서울에서 지금 쉬시고 또 서울 활동에 또 중심을 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에게 좋은 노래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도 서른도 씨 노래 한 곡은 우리가 듣고 가야 되겠죠. 신나는 노래, 분위기 여러분 조금 당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올리겠습니다. 최신가요? 가능합니다. 신청곡 주시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핫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네, 책임져 JD1 우리 소양강 별빛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 팬이 돼버린 날 책임져. 너 혼자 행복하면 슬퍼져.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어. 제발 내 인생 책임져.

0: 네, 우리 소양강님 덕분에 우리 JD1이라는 가수는 정동원 씨죠. 정동원 씨, 우리 트로트 가수가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댄스곡을 소화해 줬습니다. 앞으로 가끔 틈나는 대로 들리셔서 신청곡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개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4: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곡을 이즈리 반주로 들려드리고 로사님 신청곡은 내일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비비안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지금 이 채팅방 그대로 됩니다. 저도 보고 있고 다 봅니다. 다만 여러분과의 대화창이 카톡창으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수요일서부터는 채팅창에서 여러분과 대화보다는 채팅창으로 옮겨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올리시는 건 똑같이 올리시고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풍성하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조금 지칠 수 있는 월요일 마무리 잘하셨고요. 애들 쓰셨습니다. 조금 기운 내시고요. 오늘 충전 잘하셔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수요일서부터 우리 채팅방에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4: 수영도?
0: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5시